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Now it's time to review one of our news coverage stories. 나라 조지아가 미국의 주 조지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름 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Karen, what's the title?
1: The title is No, Not That Georgia. AI Compounds a Nation's Identity Woes.
0: 아니, 그 조지아 아니라고요. AI가 국가 정체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목에서 나왔듯이 조지아는 조지아인데 not that Georgia. 그 조지아 말고요.
1: So the first, I'm from that Georgia.
0: Are you? Yeah. I was going to say, the first Georgia that comes to most people's minds, I think, outside of that region would probably be the state of Georgia.
1: The America, Georgia, Atlanta, Georgia.
0: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what Georgia's well known for?
1: Coca-Cola?
0: Really?
1: Am I allowed to say brand names here?
0: Is that where it was born?
1: That's where it was born, Yeah, you can go to the museum there and taste all the different Coca-Colas that are made in different countries.
0: Uh-huh.
1: Yeah.
0: 그래요. 자, 그 미국의 주. 그 콜라가 거기 생겼군요. Karen 선생님도 살았었던 그 주 조지아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예전에 그루지아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나라 조지아도 있습니다.
1: Yes.
0: 영어로는 똑같아요, 이름이.
1: Yeah.
0: 그런데 이제 AI 때문에 더 이 나라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It says in the title Identity Woes. W-O-E-S, woes. Can you tell us what that means?
1: Yeah, woes. It's great troubles or misfortunes or serious problems. It's usually used in the plural. And you might have heard in news articles like financial woes, economic woes, travel woes, or relationship woes. So we're talking about troubles, problems, anything that's kind of negative.
0: 고민, 문제. Woes. 자, 이렇게 그루지아라고 불리기도 했던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위치한 나라, 조지아는요, 공교롭게도 미국 남부에 위치한 주 조지아와 이름이 똑같아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우리야 혼동했다가도 누가 정정해주면 그만이지만 당사자인 조지아 국민들은 훨씬 더 복잡한 심정이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다룬 기사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 When Nugzar Rukhadze, an accomplished Georgian journalist, worked in Atlanta in the 1980s, he was constantly troubled by the need to explain at length that he actually came from a different Georgia. It was a pain in the neck, he said in his book-laden apartment in central Tbilisi, Georgia's capital. I would say that I am from the country of Georgia, which is between Turkey and Russia, on the Black Sea coast opposite Romania, said Rukhadze, now 84. I always had to be very wordy.
0: 1980년대 미국 애틀랜타에서 활동한 조지아 출신 언론인 누그자르 루하제는 당시에 자신이 그 조지아 말고 다른 조지아 출신이다라는 설명을 매번 해야 해서 상당히 골치 아팠다고 합니다.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중심부에 위치한 책이 가득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84세가 된 오늘날의 루하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정말 골치가 너무 아팠어요. 나는 늘 저 터키와 러시아 사이에 있고 루마니아 맞은편 흑해 연안에 위치한 조지아라는 나라 출신이에요 라는 설명을 해야 했는데 스스로를 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1: So people would say, where are you from? And he would say, Georgia. Mm-hmm. Oh, I'm from Georgia too.
0: Yeah. Nope, not that Georgia. 이러면서 설명을 길게 했었던 거죠.
1: Yeah.
0: Let's have a look at a pain in the neck.
1: Yeah, it was a pain in the neck to explain. When something is a pain in the neck, it doesn't mean a physical pain in your neck, but it's used to describe anything or someone that's very annoying, frustrating, or difficult to deal with. For example, throwing out your food trash or 음쓰 during the summer can be a pain in the neck.
0: 골칫거리를요, 영어로는

0: pain in the neck라고 합니다. It's one expression, so just remember this as is. Mm-hmm. A pain in the neck. Something is a pain in the neck. And so Rokadze would end up always being very wordy.
1: Yeah.
0: What's that?
2: What he was doing. He's saying, oh, it's a country that's between Turkey and Russia on the Black Sea coast opposite Russia. So he was using a lot of words. So when a professor tells you that your essay is too wordy, that means you need to cut it down and you need to be more concise and you need to make it shorter.
0: Mm. Too wordy basically means it's too long.
2: Mm-hmm.
0: Too many words.
2: Mm.
0: And I guess...
2: maybe a little redundant.
0: Yeah, yeah, mm. exactly. So you don't need to have that many words mm. normally. In Rokadze's case, I mean, he would like people to just go, oh, you're from Georgia.
2: Yeah.
0: Oh, end
2: I know
0: of
2: that
0: story.
2: Country, yeah.
0: Yeah, end of story. But every time, I guess, when he was living in America and he would say, I'm from Georgia, then they would talk about the state.
2: Yeah.
0: They would think he was from the state. And then he would have to be very wordy in his explanation about his home country.
2: Mm-hmm.
0: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조지아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1991년에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인구가 400만 명이 채 안 되는 나라인데요. 이름 때문에 6천 마일이나 떨어진 인구도 더 많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한 미국의 조지아 스테이트와 헷갈리는 문제가 참 그동안의 큰 골칫거리였다고 하는데 다음 단락 들어보겠습니다.
2: The arri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use in internet searches has intensified the confusion. Having a distinctive name is crucial for visibility, but search engines and the large language model that power chatbots often prioritize whatever is more frequently mentioned, creating problems for the country of Georgia and its businesses. Sharing a name with an entity that has a much bigger digital footprint makes it a lot harder to get noticed online, said Mark Fetcherin, a professor of marketing at Rollins College in Florida who specializes in international branding. Algorithm replaced Atlas, he said. Today, with AI and with SEO, the confusion can be emphasized to the nation of Georgia's disadvantage.
0: 자,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이게 인터넷 검색에 활용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눈에 띄기 위해서는 독특한 이름이 필수지만 검색 엔진과 챗봇을 구동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상대적으로 더 자주 언급되는 내용을 우선시할 때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지아라는 나라와 그곳의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 마케팅학 교수이자 국제 브랜딩 전문가인 페트린 교수는 디지털 영향력이 훨씬 더 큰 다른 주체와 이름이 같을 때는 온라인에서 주목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이는 알고리즘이 지도를 대체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의 AI와 검색엔진 최적화, SEO로 인해서 이런 식의 사람들 혼동은 더욱 심해져서 조지아라는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ight. Let's have a look at its two one's disadvantage.
2: Mm-hmm. So when something acts or exists in a way that causes harm, loss, damage, or an unfavorable situation for a specific person, we say that it acts to something's or someone's disadvantage. And it typically implies that it puts an individual in a weaker or inferior or less favorable position compared to others.
0: Mm. So this confusion can be emphasized to Georgia's disadvantage.
2: Yeah, so it puts Georgia, the country Georgia, at a disadvantage compared to the state
0: 네.
2: Georgia.
0: 그렇죠. 지금의 이런 AI 사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혼란이 더욱더 가중이 될 수 있는데요. 강조가 될 수 있고 조지아라는 나라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So I guess the opposite would be to your advantage.
2: Advantage, yeah.
0: 그래서 유리하게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to your advantage.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 For years, Rokadze, who now works at a TV station in Tbilisi, and others thought they saw a simple fix. Use the right name. Georgians call their country Saakashvili, the name used in official documents, soccer chants, and everyday conversation in Georgian. But the government, when using English and other tongues, bows to the reality that much of the world uses Georgia. Some countries have changed names for reasons of pride, politics, and identity. Burma became Myanmar, Ceylon became Sri Lanka, and Swaziland became Eswatini, casting off colonial legacies. The Turkish government asks that its country be called Turkey abroad, as it is at home, which has the advantage of not sounding in English like either a bird or an insult.
0: 자, 지금은 트빌리시의 한 TV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루하제를 비롯한 많은 조지아인들은 수년 동안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국가 이름을 사용하자였는데요. 조지아인들은 자국을 조지아라고 부르지 않고 사카르트벨로라고 부른답니다. 이는 공식 문서, 축구 응원과 그리고 조지아어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는 국가 이름인데요. 조지아 정부는 영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는 세계 대다수가 조지아라는 국명을 사용하는 현실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입장입니다. 몇몇 나라들은요, 자부심 또는 정치적인 이유,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국명을 변경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버마는 미얀마로, 실로는 스리랑카로, 스와질랜드는 에스와티니로 바뀌며 식민지 유산을 떨쳐낸 것이죠. 터키 정부는 자국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튀르키예라고 불러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영어로 써도 이제 그 새 이름 칠면조 그 이름과 그 다음에 뭐 이제 욕설처럼 들리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Alright, well let's have a look at bowing to something.
2: When you bow to something or someone, it means that you're accepting someone's authority or you're complying with a demand or situation, often unwillingly.
0: 그래요. Bow to something. Bow는 우리가 인사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제 마지못해 무언가를 인정한다라는 뜻으로는 여기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굽히고 들어가는 느낌인
2: yeah.
0: 거죠. So bowing to someone or something. In this case, the Georgian government bowed to the reality that much of the world calls their country Georgia, not Saakashvili. So internationally, they go with Georgia.
2: Right.
0: And they don't say, no, please call us Saakashvili people. I guess they use that in the country, but they've bowed to the reality of not using it elsewhere.
2: It's kind of like us. You know, we say we are 대한민국, but if we said that in other countries, they'd be like, where is that?
0: 그렇죠.
2: Yeah.
0: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What about casting something off?
2: If you cast something off, it means you're kind of discarding or abandoning something that you no longer need, want, or are burdened by.
0: 네, casting off colonial legacies. 식민지의 유산을 떨쳐내는 것, cast off, 떨쳐버리다, 던져버리다.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이름 때문에 미국의 조지아주와 헷갈려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카카스 지역 국가 조지아의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조지아 국민들은 자국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조지아가 아니라 사카르트벨로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들어봤죠.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 The appeal of the name Saakashvili is tied to Georgians' pride in their ancient, distinctive language and its script, a writing system used nowhere else. Georgian and few other Caucasian tongues are interrelated, but as far as linguists can tell, not related to any other languages. Rudhatse wrote editorials about the need to use the name Saakashvili and joined forces with Anzor Babukhadia, an economist who kicked the cause into high gear more than a decade ago. Babukhadia, at one time an advisor to the country's president, push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endorse the change and won support from a faction in parliament.
0: 네, 조지아 경제학자 이름이었는데요. 좀 이름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카르트 벨로라는 이름의 장점은 조지아인들이 자신들의 고대적이고 독특한 언어, 그리고 그 어디서도 사용되지 않는 고유한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자부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조지아는 소수의 다른 카카스 언어들과는 서로 관련이 있어도 그 외의 다른 언어들과는 어떤 관련도 안 보인다는 게 이제 언어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언론인 루하제는 조지아가 아니라 사카르트벨로라는 국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썼고, 10여 년전이 운동을 본격화한 경제학자가 바로 바부 하디아입니다. 근데 둘이 힘을 합쳤는데요. 한때 대통령 고문을 지냈던 바부 하디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명칭 변경을 지지하도록 촉구했고, 의회 내에 한 파벌의 지지도 얻어냈습니다. Alright, so Caucasian tongues are interrelated. What does that mean?
2: When something is interrelated, it means that it has like a mutual or reciprocal relationship where two or more things are closely connected and they affect each other.
0: So I should have said Georgian tongues and Caucasian tongues are interrelated. So you need to have two or more things that have something to do with each other. 그래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Now, how about something into high gear?
2: Yeah, and we usually use this with kick something into high gear, which was how it was used in the article. And it means that when it becomes more active. Something becomes more active, faster, efficient, or more productive.
0: 가장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상태로 가게 하다라는 뜻이죠. 즉 여기서는 바부 하디아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이제 사카르트벨로라는 이름을 쓰자라는 움직임을 펼쳤다. 그리고 또 이제 언론인 루하제도 함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y kicked the cause into high gear. 가장 이제 둘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요. 이런 것을 밀고 나갔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고. What about a faction?
2: A faction. So this is spelled FACTION, and it's a small organized dissenting group within a larger one, especially when we're talking about politics.
0: 파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회 내에 한 파벌의 지지도 받은 그런 캠페인이기는 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조지아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뻔한 것 같아요. 자, 그 결론 다음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2: But the campaign got no further. Georgia's foreign ministry objected to changing the name in foreign context, citing expenses and confusion. But Babu Kadia died in 2017, leaving his mission without its leader. The country is stuck with its foreign name, said Mariam Chkartishvili, 70, a professor and former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Georgian History, and its people can somehow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Georgia, the country, and Georgia, a state of America. Fetcherin, the marketing specialist, said keeping the name Georgia and contextualizing it could be a branding opportunity. You can call Georgia the real Georgia, he said, or the original Georgia.
0: 자, 그런데 앞서 얘기한 캠페인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지아 외무부는 비용 문제와 혼란을 이유로 해외 명칭을 변경하는 데 반대했고요. 바부 하디아가 2017년에 사망하면서 이 운동은 지도자를 잃게 됐죠. 조지아 역사 연구소의 전 소장이자 교수인 70세의 치카르트슈 빌리는요. 자신의 나라가 지금 해외에서 통용되는 이름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처지라고 하면서 국민들은 조지아라는 국가와 미국 조지아 주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전문가인 미국의 패셔링 교수는 조지아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맥락을 설정하는 것으로 조지아의 브랜드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즉, 나라 조지아를 진짜 조지아라고 부른다든지 원조 조지아라고 부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Ah, I'm not from that Georgia. I'm from the original
2: real Georgia.
0: Georgia.
2: The yeah,
0: real
2: the
0: Georgia.
2: Or, yeah.
0: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2: like
0: 그래요. 근데 그럼 또 이제 조지아 스테이트에 있는 사람은 are we fake? 이럴 것 같긴 한데. 자, to be stuck with something.
2: Yeah, to be stuck with something. You guys are stuck with me on Wednesdays.
0: I'm very happy.
2: Yeah.

0: Yeah, and it means to be forced to keep, handle, or deal with something or someone, maybe unwanted because there is no other choice. You guys have no other choice. You're stuck with me.
1: 다른 어떤 선택권도 없이 이걸 꼭 해야 된다. 뭐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할때 you're stuck with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요. The country is stuck with its foreign name. 그 조지아라는 해외에서 통용되는 이름 계속 그냥 쓰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 내에서는 바꾸자 뭐 원래 우리들이 쓰는 그 표현을 해외에서도 쓰게 하자 그런 움직임이 비록 잠깐 있었지만 they are stuck with Georgia.
0: Georgia. Yeah.
1: Right. 이게 유머러스하게도 많이 써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You're stuck with me. 그러면 나 어디 안 가.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기사,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Alright. Well, now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This is Celine Dion, Because You Loved Me.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Let's review our next New York Times news coverage story of the week. 미국 야구장의 먹거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Jason, what's the title?
1: Baseball stadiums have lax outside food policies. Fans love it.
0: 야구장은 외부 음식 반입 규정이 느슨한데 팬들은 그 점이 너무 좋다. 이게 제목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outside food policy라는 게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이군요. 그런데 lax, lax, what does that mean?
1: Lax would be not so strict or soft. Yeah. So it's kind of like, it's not a big deal.
0: It's relaxed.
1: Relaxed, yeah, yeah.
0: 단어도 비슷하죠. Relaxed랑 lax랑 느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aseball stadium들이 외부 음식 반입에 대해서 좀 느슨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다. 팬들은 그래서 너무 좋다. 이게 제목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프로야구장의 먹거리들 참 다양하고 굉장히 맛있죠. 이번에 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미국 야구장에서 관객들이 먹는 음식, 그중에서도 특히 구장 밖에서 가지고 오는 외부 음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The self-proclaimed president of the Milwaukee Brewers Hot Dog Club wanted more than hot dogs during a recent baseball game. Mitchell Krebs craved a full spaghetti dinner, done properly with friends. So the 32-year-old waltzed into American Family Field with six friends, each with their own clear plastic bags filled with an individual ingredient, meatballs, marinara sauce, garlic bread, spaghetti noodles, parmesan, and plates. Stadium security giggled and smiled as they waved them through.
0: 자칭 밀워키 브루어스 핫도그 클럽의 회장이라는 32살의 마이클 크랩스는 최근 보러 간 야구 경기에서 핫도그 이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제대로 된 스파게티 한 끼를 먹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경기 당일 친구 6명과 이제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 구장에 당당히 들어섰는데 이들은 각각 미트볼, 마리나라 소스, 갈릭 브레드, 스파게티 면, 파마산 치즈, 접시 등의 재료를 이제 비닐봉지에 넣어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경기장 보안 요원들은 이 모습을 보고 키득키득 웃으면서 통과시켜줬습니다. 야구장님이 요리하러 갔나 봐요. 친구들이 재료 하나씩 그릇이랑 이렇게 다 하나씩 들고 갔네요. Alright, so self-proclaimed.
1: If you self-proclaim yourself to be something, then you're basically saying, well, in my opinion, I am this. Now, it doesn't mean that you actually are. There's no evidence or proof or title of anything, but this is just how you view yourself, and this is what you're telling other people, what you're announcing you to be.
0: Proclaiming is announcing. So self-proclaimed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자칭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Milwaukee Brewers 핫도그 클럽의 회장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마이클 크랩스와 친구들이 재료 하나씩 하나씩 들고 야구장에 들어섰습니다. They waltzed in.
1: If you waltz in, you're walking in somewhere, but you're doing it perhaps with a little bit of confidence and kind of like a carefree sort of manner, like nothing wrong is going to happen. Like you feel confident in the situation.
0: Yeah, think of a waltz.
1: Yeah, so, like you're dancing.

0: 댄싱.
1: 딴, 딴, 딴, 딴. 이런 이제 느낌의 월츠 춤을 출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우아하게, 당당하게 춤을 추죠. 그런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을 waltzing into the stadium이라고 말하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아, 너무나 당당하게. 한 명은 스파게티 누들스, 한 명은 플레이츠, 또한 명은 뭐 미트볼스 이런 식으로요.
0: Basically, meaning that they weren't worried. So,
1: Yeah,
0: if you're
1: yeah.
0: carrying these things in, then you might be like, oh, I hope I don't get caught
1: And then
0: with
1: you
0: these
1: might
0: items.
1: tiptoe in.
0: Yeah,
1: Yes.
0: exactly.
1: Yeah.
0: Yeah, but because they're waltzing, it's like they're kind of thinking, look, we're carrying all these things in, but we're not worried about being caught. We're going to
1: Exactly.
0: confidently walk through.
1: 그렇죠. 전혀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반입해도 된다는 걸 아니까 당당하게 이런 재료들을 듣고 they waltzed into the stadium and security 보안요원들이요. They waved them through.
0: Waving them through, meaning they allowed them to come in, and literally, like, think of someone physically moving their arm in a side to forward motion, basically saying, yeah, go ahead right this way, the way like an usher might take you to your seat.
1: 손짓으로 이제 지나가세요, 들어가세요. 여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요원이 웃으면서 기특해도 뭐야? 이러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손짓을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
0: Unlike most college football, NBA, NFL, and NHL stadiums, MLB stadiums allow fans to bring in some amount of outside food. The relaxed food policies harken back to baseball's pastoral history, said Gregory Ramshaw, a professor at Clemson University who focuses on cultural heritage and sport. Major League Baseball and minor league baseball have always been fan-friendly, Ramshaw said. There's this culture of we want to bring as many people in as often as we can.
1: 자, 대부분의 대학 미식 축구와 NBA, NFL, NHL 경기장과는 달리 MLB 경기장에서만큼은 팬들이 일정량의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스포츠를 연구하는 클렘슨 대학교의 람쇼 교수는 이러한 관대한 음식 정책이 야구장의 느긋하고 정겨운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모두 늘팬 친화적이었다. 야구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자주 경기장으로 오게 하고 싶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Alright, so it harkens back to baseball's pastoral history.
0: Yeah, and when we use harken back to something, we're thinking about it reminding us about something from the past. We maybe like reminisce about something. It kind of brings back memories or visions in your head about something from before.
1: 네, 어떤 기억을 상기시킨다,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Harken. How do you spell harken?
0: Harken is HEARKEN.
1: It's a difficult one. 네, 그래서 harken back to something.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0: Sometimes you'll also see it's just spelled like HARK, like hark, which is used in similar ways as well, but it can be spelled differently with just the HARK without the E.
1: Got it. 자, MLB 구장들마다 규정이 있는데 어떤 구장은 가방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또 어떤 구장은 음식 종류, 예를 들어서 던지면은 위험해질 수 있는 사과나 오렌지 같은 음식은 꼭 썰어서 가져오라는 식의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방에 안 들어가는 음식은 반드시 손에 들고 들어와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대학 미식축구 팬 커뮤니티인 시코스 커뮤니티의 위원장인 조지 스미스는 MLB 30개 구장의 관련 규정을 모두 조사했는데 그렇게 해서 각 구장의 이른바 파스타 정책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볼게요.
0: He consolidated his findings into a list divided by regulations. Stadiums that will likely allow spaghetti without any issue, those that will likely allow pasta in a smaller bag, teams who probably won't allow the spaghetti into the ballpark, but maybe. Stadiums that allow food for medical purposes only, and stadiums that do not allow spaghetti, full stop. He added his own fine print. Each stadium reserved the right to search fans and turn them away from entry. The post went viral, Smith said. I keep saying that baseball is no longer the national pastime. It's the national pasta time.
1: 와, 야구장에서 파스타 먹는 게 이 정도로 인기일 줄 몰랐는데요. 오죽하면은 이 college football fan이 목록을 하나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MLB 스테디엄이 파스타 들고 가기 좋은지 이런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자, 그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규정에 따라 분류해 다음과 같은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1. 아무 문제 없이 스파게티 반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장. 2. 작은 봉지에 담긴 파스타에 한해서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장. 3. 스파게티 반입은 허용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구장. 4. 의료 목적의 음식만 반입을 허용하는 구장. 그리고 5. 스파게티 반입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구장. 네, 그리고요. 그는 여기에 자신만의 주의사항을 덧붙였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각 구장에는 입장객의 짐을 수색하고 입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스매스는 자신의 이 게시물이 큰 화제가 되었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계속 말해왔거든요. 야구는 더 이상 국민 오락 시간이 아니라 국민 파스타 시간이라고요. 자,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좀 제대로 살지가 않네. 왜냐면요. 더 이상 국민 오락 시간이 아니다. 오락, 취미, 영어로 pastim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o, baseball is no longer a national pastime. It's a national pasta time.
0: Play on words.
1: Play on words입니다. 네, 이런 언어 유희 참 이제 우리말로 해석할 때 lost in translation 되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0: Yeah.
1: 네,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Okay, let's have a look at the expression full stop.
0: Full stop meaning this is the rule, this is what we're saying, period. End of conversation, no exceptions.
1: 그래요. 마침표라는 뜻인데 이제 끝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거죠. 이제 period라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이거다, 끝!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마침표, full stop. Period. What about the fine print?
0: Fine print is like the smaller pieces of information that might be on an instruction or a product in some way, shape, or form. And it's usually almost meant to not be seen, but it gives them the legal authority to say, no, but we included it in there. So fine meaning small or in small, in good detail. But yeah, it's almost like seen as like lawyer talk more than anything. So we put this information in there. Now, you know, we're not held accountable because of this, but they mention it as fine print because it's usually smaller in terms of the font size so that you can't see it unless you're looking for it.
1: Exactly. 자, 우리 미세먼지 영어로 뭐라고 하죠? Fine dust. 그래서 fine이라는 게 미세하다, 아주 작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fine print도 그런 fine인데 아주 작은 글씨라는 뜻이고요. 계약서 생각하시면 돼요. 큰 글씨로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글씨로 그렇지만 그러면서 어떤 주의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fine print 자체가 주의사항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0: Yeah, and the feeling is sometimes that, you know, they're trying to slide something past that you might not notice because, you know, they're making it in fine print. So, like, they're not making it in big headlines like, oh, by the way. It's like, oh, no, by the way, just in case you... They're going to make it so that it's unnoticeable.
1: 그래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스미스라는 팬이 뭐 어떤 MLB 구장에 가면은 스파게티를 들고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재밌는 리스트 하나 만들고 맨 마지막에다가 자신만의 주의사항을 덧붙인 겁니다. He added his own fine print.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미국 MLB 야구장에서 먹을 수 있는 외부 반입 음식에 대해 쓴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음식 자체만이 아니라 미국 야구가 가지고 있는 오랜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야구 경기는 하다 보면은 3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6시간이 될 수도 있고 대체 언제 끝나나 싶게 아득한 느낌이 들 때도

0: 있기 때문에 일단 야구 경기를 보러 가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야구 팬들이 하는 말이고, 게다가 미국 프로야구는 홈 경기 수도 무척 많다는데요. 이 사실이 외부 음식 반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And when you go to 100 games a year, there's only so much hot dogs and nachos that you can eat, Lee 55 added. He has packed bell peppers and strawberries as snacks, folded full pizzas into Ziploc bags, cut up a full bag of rotisserie chicken, and last year brought in crawfish and a few ears of corn. There are about 81 home games for each MLB team, compared with some 41 home games for NBA teams and 8 to 9 home games for NFL games. Many fans say that in order to attend multiple matchups, they need to limit how often they spend money on concessions. Lee delights in sharing tips with fellow fans and helping families see how they can make a game day affordable.
0: 55세의 야구 팬인 응웬 레는요, 1년에 100경기씩 보러 가다 보면은 핫도그나 나초만으로 배를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간식으로 피망과 딸기를 챙겨가거나 피자 한 판을 접어서 지퍼백에 통째로 넣어가기도 하고, 통닭 한 마리를 썰어 가져간 적도 있고, 작년에는 가재와 옥수수 몇 개를 들고 간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MLB는 한 팀당 홈 경기가 약81 경기인 반면, NBA 팀은 약41 경기, NFL은 8 경기에서 9 경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많은 야구 팬들은 이렇게 여러 경기를 보려면 경기장 매점에서 돈을 쓰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레 씨는 동료 팬들과 이런 팁을 공유하고, 다른 가족들이 경기 관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Alright, so this person once took a crawfish and a few ears of corn. I didn't know corn could listen. Do they have ears?
1: Well, they don't have ears, but they, I guess, are ears because an ear of
0: Ah.
1: corn is like the full corn on the cob, essentially. So it's not like where the corn kernels have been removed from the cob, it's just the whole piece of corn.
0: 네, 이 corn on the cob가 뭐냐면은요, 이 통째로 있는 옥수수입니다. 왜 외국에서는 캔에 있는 옥수수 요거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이. sweet corn. 이게 아예 옥수수만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그 가운데 있는 ear가 없어진
1: The
0: 그건가요?
1: cob is so the cob
0: cob.
1: is the core. So like
0: 아,
1: yeah, so the
0: okay.
1: kernels are on the cob, which is
0: Yeah.
1: why we say corn on the cob. So if corn
0: Got it.
1: on the cob would be it's the same thing, but it just means it has a different meaning because it's saying that the corn on the
0: Got
1: core.
0: it, got it.
1: When you eat all the kernels, you're left with the cob. So an ear of corn is sort of the same thing. It's included the kernels and the cob.
0: Ah,
1: But
0: 이제 네, 이해됐어요.
1: yeah, but some people do say a cob of corn, which would actually be incorrect because
0: Yes.
1: it's not a cob of corn, it's corn on the cob, and it would be ear of corn.
0: 네. 자, 그러니까 옥수수의 단위를 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 예스.
0: 그다음에 옥수수 그 대 가운데 있는 대는 컵. 그다음에 옥수수 알 하나하나는 kernel. 그래서 kernel이 붙어 있는 컵을 an ear of cor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네요. 맞나요?
1: Yes, absolutely.
0: 아, 이해됐습니다. 네. And of
1: Yeah.
0: course, here in Korea, a lot of people love eating corn on the cob because you can sort of bite into it.
1: It's in
0: Yeah.
1: season right now. Well,
0: Is it?
1: there's two different kinds, right? Like there's the chal, is it chalchol?
0: Chal 옥수수.
1: 옥수수. And then there's what's the sweet corn called? I think it's called a chodang.
0: Choda
1: So
0: 옥수수.
1: chodang Oksusu is in
0: Yeah.
1: season right
0: Is
1: now.
0: it?
1: Yeah, you can get at the
0: Oh.
1: markets or order them in boxes and stuff, which is my
0: Aha.
1: favorite.
0: Yes.
1: I love sweet corn.
0: 그렇죠. 굉장히 달아서 초당 옥수수라고 하죠. So that would be a very sweet ear of corn. 만약에 하나를 먹는다 그러면은,
1: Yes.
0: 그리고 통째로 먹는 것 자체를 이제 corn on the cob으로 먹는다. 옥수수 알만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옥수수 얘기를 또 한참을 하게 될

0: expressions, which I did today, about corn.
1: And if you say delight in something,
0: Yeah.
1: then it might often be things that a typical person might not enjoy. So, like, you might delight in doing the dishes because it gives you a meditative time, whereas
0: Sure.
1: other people say, oh, I hate doing dishes. So, it's sort of like you enjoy doing something that other people might not.
0: 여기서 delight가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즐긴다. I delight in doing something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에서 야구하면은 단연코 야구장에서 파는 이 음식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들어볼게요.
1: Still, fans say that packing a meal, even an elaborate one, does not always dissuade them from buying classic concessions. Take it from Kreps in Wisconsin. After his pasta party, he had to partake in his favorite game day tradition. You can never refuse a ballpark hot dog, he said.
0: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챙겨 가더라도 여전히 경기장에서 파는 대표적인 간식을 사 먹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위스콘신에 사는 아까 미첼 크랩스의 사례를 봐도 알수 있는데요. 그는 그날 파스타 파티가 끝난 후 경기를 보러 간 날이면은 빠뜨릴 수 없는 자신의 단골 전통을 꼭 이어가야만 했다면서 야구장 핫도그는 거부할 수 없죠. 라고 말했습니다. So baseball equates to hot dog, I guess.
1: For the most part,
0: Yeah.
1: yeah, it's the most common food, and it goes back like, over 100 years of, going to the ballpark. What do you eat there? Well, think of something from a long time ago that they've always had that you can eat in holding in your hand,
0: Yes.
1: right? So it's just simple to eat when you're out somewhere without needing a table or utilities.
0: 그래요. 그래서 앞서도 이 concess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fans say that although they can pack meals and take it to the stadiums, this does not dissuade them from buying classic concessions. 여기서 concessions는 그 야구장에 있는 매점 또는 그 매점에 거기서 파는 음식들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살짝 비싸기 때문에 매번 그걸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내용이 앞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챙겨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핫도그는 사 먹어야지 이 느낌인 거예요. Okay, so dissuading someone from doing something.
1: Dissuading someone is much like persuading. You've heard the word persuade. Dissuade is like persuading, except it's in a negative way, right? So you're taking the negative into it. So yeah, I might say, hey, let's go here. So I'm trying to persuade you to go there. Now, if I say, oh, don't go there, then I'm trying to dissuade you. So I'm going to dissuade you from going there. So I'm trying to convince you to not do something.
0: 네, dissuade 반대말 persuade. persuade부터 먼저 보는 게더 쉽죠. 설득하다. dissuade는 뭐뭐 하지 않도록 설득하다예요. 우리말은 굉장히 긴데 영어로는 딱한 단어. dissuade someone from doing something.
1: Oh, so there isn't a one Korean word to translate that.
0: 없는 것 같아요. 설득하다는 있는데 이렇게 하도록 설득하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설득. 뭐 혹시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그러나 이제 보통은 제가 생각할 때는 dissuade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뭐뭐를 못하도록 설득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take it from me, take it from someone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It means listen to them because usually because they should know better than you. So it's like, take it from me. I've been there, done that. Trust me when I say this, is basically what you're saying. I have experience in this, therefore, listen to me.
0: 내말 믿어. 이런 뜻인데요. 보통 이제 경험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랩스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 엄청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본인의 본인이 유경험자라는 거죠. 그래서 take it from me. You have to have a ballpark hot dog. 핫도그는 먹어야지.
1: Of
0: 이렇게.
1: course.
0: 맞나요? 여기?
1: although, yeah, absolutely. But as the other person was saying earlier, if you go to 81 games a year,
0: Yeah, maybe not
1: then
0: every
1: yeah,
0: time.
1: maybe you don't want to eat 81 ballpark hot dogs a year.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바로크 시대 이후 영국은 오랫동안 서양 음악사에 내세울 만한 작곡가를 배출하지 못했는데요. 19세기 말 그 긴 침묵을 깨고 유럽 무대에 영국 음악을 다시 알린 작곡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엘가입니다. 아버지에게 오르간을 배우며 음악을 시작한 엘가는 비록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충분히 받지는 못했지만 독학으로 작곡가 이론을 익히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 인생의 큰 원동력이 되어준 사람 바로 아내 캐롤라인 앨리스였는데요. 오늘 첫 곡은 엘가가 그녀에게 약혼 선물로 바친 작품입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지아나왕의 첼로와 웨란 쉐이셔의 기타 연주입니다.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 지현왕의 첼로와 웨란 쉘쉬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6번 대관식입니다. 이 작품은 황제 레오폴트 2세의 대관식 행사에서 연주되며 대관식 협주곡이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 20번 협주곡과 더불어 특히 자주 연주되던 인기 작품이었습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의 단조 협주곡들에게서 느껴지는 어두운 긴장감과는 사뭇 다르게 밝고 화려한 분위기가 먼저 다가오는데요. 경쾌하고 기품 있는 1악장과 사랑스러운 선율이 리드미컬하게 흐르는 2악장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6번 D장조 쾌번호 537 대관식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게토,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르테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6번 D장조 K번호 537 대관식종 1악장과 2악장을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니클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르테어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쇼팽의 첼로 소나타입니다. 쇼팽이 남긴 단 하나의 첼로 소나타이자 그가 생전에 출판한 마지막 작품인데요. 절친한 첼리스트 오게스트 프랑소무리에서 작곡되었습니다. 이 곡을 쓰던 무렵 쇼팽은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고 오랜 연인이었던 조르주 상두와도 이별한 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곡 전반에 만년의 쓸쓸함과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깊은 애상이 서려 있는데요. 감상해 보실까요? 쇼팽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으로 65종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콤브리오 피터 비스테페베의 첼로와 파울로 자코메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으로 65종 1악장과 2악장을 피터 비스텔베이의 첼로와 파울로 자코메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비단조 리용번호 389 줄리아노 카르미놀라의 바이올린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휘하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6월 7일 일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마스카니 오페라 까발리에라 루스가나 중 간주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마스카니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이탈리아의 작곡가인데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남겼지만 오늘날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깊이 각인된 작품은 바로 이 오페라 까발리에라 루스가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칠리아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사랑과 질투, 배신이 얽힌 비극을 그린 작품인데요. 방금 들으신 간주곡은 격정적인 드라마 한가운데에서 잠시 숨을 고르듯 흐르는 음악으로 고요한 선율 속에 인물들의 슬픔과 체념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으로 15종 1악장 마이스토소, 김선욱의 피아노, 정명훈이 시시하는 드레스덴 슈타트카펠레 연주입니다.

브람스 피아노 협치곡 1번 디단조 작품으로 15종 희락장 마이스터소 김선욱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트카펠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버의 오페라 오이리안테 서곡입니다. 오늘날 오페라 전곡이 무대에 오르는 일은 흔치 않지만 이 서곡만큼은 독립된 관현악곡으로 자주 연주되고 있는데요. 힘차게 문을 여는 첫 주제는 작품 전체의 영웅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지는 서정적인 선율에서는 남자 주인공 아롤라르가 오이리안테를 향해 품은 애틋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다 중간쯤 음악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스산한 분위기로 바뀌는데요. 비극적으로 죽은 엠마 유령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과 질투, 비극과 환희가 교차하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활기찬 주제로 힘차게 마무리됩니다. 베버의 오페라 오이리안테 서곡 작품으로 81을 유진 노르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버 요페라 호이리안테 서곡 작품으로 81을 유진 오르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쇼스타코비치 발레 모음곡 1번을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스타코비치 발레 모음곡 1번을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로열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카롤리의 세레나데 시장추, 페터 로카스 그라프의 플루트와 콜라트 라거스니히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존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나라, 프랑스. 이곳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출생아의 60%가 결혼관계가 아닌 파트너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걸 보면 프랑스인들은 참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양육자로서 부모 휴직수당, 영아 육아수당 등을 받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아이도 자신의 가정이 유별나다고 상처받는 일 또한 없겠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양육자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사회를 위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2~3~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4~5~6~5:20분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1: 만나보세요.
3: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4: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3: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4: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3: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아침은 변함없이 밝아옵니다. 두꺼비 할머니는 기운을 내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수국 잎을 정성껏 닦아서 달콤한 차를 만드셨어요. 땅이 녹고 꽃눈에서 새싹이 돋아났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파란 꽃을 보기 위해 흙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맷받치의 정성으로 올망졸망한 꽃봉오리가 올라왔어요. 수국 찻집이 다시 문을 열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이른 여름날 아침, 두꺼비 할머니가 가장 먼저 일어나셨어요. 맷받치들도 서둘러 준비를 마칩니다. 과연 어떤 손님들이 찾아올까요? 김지한 작가의 책 수국 찻집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조수미가 에릭 사티의 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신을 원해요. 띄워드렸어요. 권상경님, 조수미님 목소리는 역시 천상의 목소리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항상 제가 이 실크나 벨벳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싼 듯한 그런 목소리라고 느끼는데요. 오늘 그렇게 문장 카펫을 약간 그런 재질로 깔아봤습니다. 문장 카펫은 창비에서 펴낸 그림책입니다. 김지한 작가의 수국 찻집의 일부로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수국 찻집은 지난주에 우리 김소영 작가님 오셨잖아요. 김소영 작가님의 그 숨은 어린이 찾기. 그책 안에 그 50권의 그 어린이 책들, 그림책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튤립 호텔이라고 하는 그림책에 꽂힌 거예요. 이거 읽어봐야지 했는데, 이제 그날, 그 출판사에서 가지고 오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이 튤립 찻집, 그리고 장미 저택, 튤립 호텔이죠? 막 뒤섞었습니다, 지금. 튤립 호텔과 장미 저택, 이 전작에 이어서 이 김지한 작가가 이번에 수국 찻집을 내신 겁니다. 따라 읽는데 너무너무 흥미로운 그런 진짜 작고 귀여운 동물들이 너무 중요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 수국찻집은 두꺼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운영을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이 정원을 가꿨고 이 두꺼비 할머니는 차를 만들고 수국차를 만들고 꽃잎을 덮어서 잎을 덮어서 그리고 수국 케이크도 만들었어요. 이다 그림이 그림책 안에 있는데 너무 거기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같이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인데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가 혼자 이제 수국 찻집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맷밭쥐들이 몰려와서 도와주죠. 그렇게 해서 지금 수국 찻집을 막 이렇게 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 그 부분을 톡 잘라서 글판만 모아서 좀 전달을 해봤습니다. 그림책으로 꼭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은심님, 그 수국 찻집 제가 손님으로 찾아가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지금 손님이 올까 아닐까 하면서 이 맷밭쥐들과 두꺼비 할머니는 굉장히 두근두근한 상태입니다.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이 채운 거잖아요. 우리끼리 해도 될까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약간 긴장감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홍은심님 가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유영준님, 반짝 수국차는 처음 들어봐서 호기심이 생겼는데 동화 속 세상이었군요. 그 수국 찻집 경로 찾기 해보고파요 하셨는데요. 경로 찾기는 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국이 참 매력적인 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신기한 꽃? 생김새를 가만히 봐도 그게 진짜 꽃과 가짜 꽃이 섞여 있다고 하잖아요. 언젠가 우리 북카페 초대석에 모셨을 때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는데 꽃들이 크게 보여야 그 충매화들은 또막 이제 곤충들이 와서 그 결실을 맺게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 전략으로 수국도 더 몸을 부풀려서 어깨 뽑는 것처럼 이렇게 막더내 몸을 크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 게 수국 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색깔도 토양의 그 pH 농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수국 참 신기하다 싶었는데 오늘은 수국 차와 수국 케이크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0225 쓰시는 카페이님, 어제 산책하다가 두꺼비를 봤는데 반짝 오늘도 좋은 하루 하셨습니다. 두꺼비를 보셨군요. 산책길에. 와.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두꺼비의 그 수국 찻집 이렇게 좀 펼쳐 드렸기 때문에 더 신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느낌이. 그리고 6333 쓰시는 카페이님, 36개월 둘째랑 같이 듣고 계시대요. 근데 아이가 자기가 아는 책이 나오니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희도 따끈따끈한 신간 어제 받아서 벌써 10번도 넘게 읽었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아, 이 수국 찻집을 진짜 신간인데 나오자마자 이 아이가

벌써 10번도 넘게 부모님과 함께 읽었다고 하니까 이 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마 전달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연만 들으셔도요. 이 수국 찻집 좋은 점은 책을 펼치면 언제든 24시간 그 찻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림책을 통해서 더이 매력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미 앤 고로의 세오 앙캉테, 당신의 매력, 그리고 로코의 써니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북카페만의 이야기 큐레이션,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타인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나만의 보폭이란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지금 딱 거리 걸어가면 녹음이 너무 우거져 있어서, 와, 초록이다 싶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꽃의 계절은 이미 지나갔다 생각하기도 쉽거든요. 꽃은 다 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꽃들이 발끈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면서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봄꽃은 아닌데 조금 늦게 피는 꽃들 통해서 우리 나만의 보폭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봄이 오면 세상은 온통 서둘러 피어나는 꽃들로 잔치를 벌입니다. 3월과 4월의 따스한 햇살이 번지기 무섭게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과 목련이 앞다투어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리죠. 사람들은 그 찬란한 봄꽃들을 향해 환호를 보내고 카메라 렌즈를 들이댑니다. 그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봄의 축제 한가운데서 어떤 나무들은 묵묵히 푸른 잎만 틔운 채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화려한 꽃잎 하나 없이 그저 밋밋한 초록색 잎사귀만 매달고 있는 그 나무들을 보며 누군가는 개화 시기를 놓쳐버렸거나 아예 꽃을 피울 능력이 없는 나무라고 쉽게 단정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만개하는 그 계절에 홀로 아무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뒤처지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니까요. 하지만 자연의 시계는 결코 조급해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던 봄꽃들이 짧은 영광을 뒤로한 채 우수수 저버리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뜨거운 태양과 거센 장맛비가 쏟아지는 한여름이 오면 비로소 이 묵묵했던 나무들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골목길 담장을 붉게 물들이는 능소화, 빗물 속에서 더욱 신비로운 푸른빛을 머금는 수국, 그리고 100일 동안이나 지치지 않고 붉은 꽃을 피워내는 배롱나무까지. 이 여름의 꽃들은 남들이 다 피어나는 봄날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계절이 올 때까지 묵묵히 뿌리를 내리며 고유의 보폭을 지켜온 존재들입니다. 봄꽃의 가볍고 산뜻한 화려함 대신 여름 나무들은 비바람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짙고 선명한 색채로 세상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숲의 생태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유독 일찍 꽃을 피우는 사람들을 곁에 두게 될 때가 있죠. 어린 나이에 일찍 성공을 거두거나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적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나 혼자만 아직 잎사귀조차

마음조차 제대로 태우지 못한 채 계절에 뒤처져 있다는 뼈아픈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또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여전히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초조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봄에 피는 꽃이 있고 한여름에 피는 꽃이 있듯 사람에게도 저마다 꽃망울을 터뜨리는 자신만의 완벽한 계절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름에 피어나야 할 능소화가 벚꽃이 부럽다고 해서 억지로 4월에 꽃을 피우려 안달한다면 정작 자신의 진짜 계절이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그 눈부신 붉은 빛을 영영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조금 늦게 피어난다고 해서 절대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남들보다 빨리 피는 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계절에 정확하게 맞춰 가장 나다운 색깔로 피어나는 꽃이니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이상은의 들꽃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름 나무의 생태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개화 시기 부러워하지 말고 나만의 보폭, 나만의 속도 즐기자는 메시지 전달을 해봤습니다.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피는 꽃들이 있죠. 봄, 여름에 많이 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따져보면 예전에 그 어떤 책이었죠? 우리 초대석에 왔었을 때 그때 너무너무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너무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겨울에도 꽃이 피잖아요. 동백꽃 같은 거. 이게 식물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여름과 봄은 그래도 특히 봄 같은 경우는 햇빛이 쫙 오니까 이게 뭔가 너무나 꽃 피기 좋은 계절 같긴 하지만 다른 꽃들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는 치이지 않을 거야. 나는 관심을 나눠 갖기도 싫어. 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겨울에 피기도 하는 거예요. 예, 다만 겨울은 춥고 눈도 오고 이런 바람도 매섭고 하니까 다른 면에서 생존이 너무 힘들긴 하지만 감내하고 또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 생존법을 또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터득하기도 하니까요. 선택을 하기도 하니까 나의 개화 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잣대에 너무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545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 그렇습니다. 식물의 목적이 그저 꽃 피우는 것만은 아니겠죠. 살다 보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을 뿐 아닐까요? 하셨는데요. 글쎄요. 식물의 입장이 되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왠지 느낌에 식물은 그 곤충들, 우리 막 곤충, 동식물들 얘기를 할때 항상 그 끝에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좀 집중되는 것처럼 읽은 게 많아가지고 꽃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1545 쓰시는 카페이님 말씀처럼 그래 살다 보니까 꽃이 피고 열매도 맺히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서명희님,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네요. 사실 요즘 나이만 먹고 허무해지곤 했거든요.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위로 같아 조금 안심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위로가 필요한 순간, 그럴 때 있죠? 북카페가 딱 알아봐 드립니다. 우리 북카페로 매일매일 오시면, 어떨 때는 너무 내맘 같아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놀라워서 아마 늘 필요한 자극들을 조금씩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국 찻집처럼 북카페 문 열고 들어오셔서 편안한 곳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두곡 듣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오늘 또 김소연 시인이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완전체 무리하는 시인들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러 갈게요. 조원선의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무리하는 시인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소연 시인님 특히 오랜만이에요.
2: 네, 오랜만이에요.
1: 네, 우리 북카페 생각하셨어요?
2: 그럼요.
1: 진짜요?
2: 네, 거기 제가 앙카라하고 이스탄불에 다녀왔는데 앙카라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 소개도 하고 그랬어요. 들을 수 있다고.
1: 아, 들을 수 있다고. 반디 앱 설치까지 해주셨어요?
2: 설치까지는 안해주고 네. 반디 앱을 알려드렸어요.
1: 네, 좋습니다. 먼 길 다녀오신 소연 시인님 그리고 우리 또 지난주에도 봤었죠. 상혁 시인님 이렇게 계신데 어떠세요? 상혁 시인님 바로 앞에 또 소연 시인님이 딱 오시니까.
0: 아, 가장 안정적이죠.
1: 가장 안정적이다. 네, 편하네요.
0: 네, 너무 편안하고. 네. 어떤 시 가져오실까? 거기서 뭐 읽으셨을까?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튀르키예에서 그 행사하신 건 어떠셨어요? 사람들 만난 거, 독자들. 예.
2: 사람들이 너무 정다워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요. 정말로 윤고은 작가님이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이름 정도는 한글로 쓸 수 있는
1: 맞아요. 네,
2: 그래서 그 서명 사인해 줄 때 제가 이름을 다 적게 하고 그걸 네. 따라 적었어요. 한글로.
1: 네.
2: 그리고 그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약간 외국말 쓸 때 약간 서툰 글씨체 있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게
1: 맞아요.
2: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1: 각이 살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네. 이어져야 되는데 약간 좀 끊어져 있기도 하는 그런 네네네. 그 글씨들.
2: 그리고 트리키의 그 이름들이 저한테는 낯익은 듯 낯설고 친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름들은 없어서 네. 그 자체로 기억하고 싶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트리키에 지금 만약에 하루만 더 갈 수 있다면 뭐 하실 거예요?
2: 아, 그냥 막 골목 산책하고 싶어요. 언덕 골목들.
1: 아, 그 언덕을, 네. 네, 언덕 골목을 막 산책 계속 걷고 싶다.
2: 네네. 네. 가게 구경하면서.
1: 그렇군요. 자, 소연 시인님이 돌아오셔서 지금 하승성 님이 이렇게 반기는 또 메시지 주셨습니다. 탐조, 3주 만에 만나는 소연 시인님 환영합니다. 낭독 목소리 그리웠어요.
2: 감사합니다.
1: 네. 낭독 목소리 가지고 오셨고요. 오늘 또 어떤 작품들 골라오셨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상혁 시인님이 고르신 것부터 열어볼게요.
0: 저부터 할까요?
1: 네.
0: 그럼 제가 이다희 시인의 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 네. 네. 이다희 시인의 시부터.
0: 네. 이다희 시인의 시가 새로 새 시집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제가 요 시집 시 중에서 문예지에서 본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1: 네.
0: 바로크 일기라는 시인데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드라마, 저는 지금 이제 막 보기 시작했던 모자무사 에서
1: 네.
0: 시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1: 네.
0: 그냥 외워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게 아마 해석하지 말고 그냥 느껴라. 아, 진짜 외울 수는 없겠죠. 너무 요즘 시 길어가지고.
1: 네.
0: 그래서 그냥 그걸

0: 생각하면서 저도 이다희 시인의 이 바로크 일기라는 시를 읽으면서 그냥 외우는 마음으로 그냥 감상했어요. 문장 단위로. 그래서 저도 이걸 읽어드릴 때 우리 카페인 분들께서 뭔가 줄거리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귀 기울여 주시면 건질 게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드라마나 뭐 영화나 어디선가 시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극이 되시죠? 두 분은.
2: 귀가
0: 쫑긋하죠.
1: 그러실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 시인이라든지 시라든지 아마 드라마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0: 아, 네.
1: 같습니다. 성혁 시인님. 그러면 바로 그 일기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바로크 일기 이다희. 이제 막 새때가 날아오른다. 그 모습을 보면 자신도 날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날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은 새때가 모두 떠난 하늘에서 시선을 쉽게 떼지 못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새를 마치고 싶어 한다. 추락하는 기분을 아니까. 친구는 말한다. 사냥은 허물을 날리는 건강한 방법이라고. 그는 자신이 잡은 것을 먹지 않는다. 새를 음식으로 옮기지 않는다. 내 음표들은 오선지에 갇혀 있지만 내가 날아오르게 만든 음들은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겠지.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음을 날아오르게 하려고 음표를 박제한다. 나는 음악의 오장육부를 꺼내어 연구를 하다가 다시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도 음악은 죽지 않는다. 비가 오면 악기들이 퉁퉁 불어서 한참을 달래야 한다. 이 차이를 알아낼 수 없다면 연주자가 되기 어렵다. 연주자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는 하늘에서 시선을 쉽게 떼지 못한다. 이것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며칠 전에는 연주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연습이 한번 끝날 때마다 작은 돌을 집어들어 바닥에 조그맣게 그려진 포도송이에 포도알 하나를 칠하곤 했다. 바닥이 훼손될까 걱정이 되었지만 나는 말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차를 내주고 요즘 생활이 어떤지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하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찻잔 테두리에 둘러진 황금을 보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울음이 그녀의 말을 방해했지만 나는 그녀를 방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황금처럼 보이겠지만 황금이 아니라고. 원한다면 가져도 된다고 말하며 손에 찻잔을 쥐어주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꼭 쥐고 한동안 가만히 있는다. 나는 찬물이 잠잠해지길 기다린다. 그녀는 찻잔을 탁자 위에 올려둔다. 마치 자기 자신을 조심히 탁자 위에 올려두는 사람처럼. 한결 맑아진 얼굴로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고 나는 방에서 찻잔과 함께 어둠을 기다렸다. 찻잔은 이제 텅 비어있고 자신의 영원한 불만족에 그다지 화가 난 것 같진 않았다.

0: 영화 안개 속의 풍경 OST에서 엘레니 카라인드로의 음악 아다지오 띄워드렸고요. 월간 현대시 2025년 5월호에 수록된 이다희 시인의 시 바로크 일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시를 읽어주셨는데 이 우리가 시를 두 분이 고르시면 작품을 고르시면 이걸 북카페에서 이제 낭독을 해야 되니까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1: 네.
0: 출판사 측과. 근데 그 허가를 받는 그 과정에서 아마 맥동미 작가님 요 답을 지금 받으신 것 같아요. 이다희 시인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일로 다시 제 시를 읽으니까 부끄럽고 기분이 좋네요. 이 시는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여자를 써보자 라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그녀가 아닌 그녀를 지켜보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생활이라는 단어와 황금이라는 단어가 부딪히면서 나는 그 불협화음이 저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작가의 그 메시지를 직접 또 이렇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와! 이게 너무 좋다라고
1: 네,
0: 하면서 좀.
1: 그리고 시를 출발하게 된그 원료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0: 맞아요.
1: 너무 좋았어요.
0: 항상
1: 그리고
0: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1: 맞아요, 이
0: 이
1: 시로
0: 시랑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출발된 거예요? 이거죠. 어디서
1: 그렇죠.
0: 만났어요? 이거.
1: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녀가 아닌 그녀를 지켜보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0: 와,
1: 그러니까요.
0: 진짜.
1: 저는 이첫 시집인 시창작 스터디 두 번째 시집이 머리카락은 머리 위의 왕관 두 권의 시집을 갖고 있는 시인인데요. 이다희 시인은. 근데 또세 번째 시집 나오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기다리면서 요즘 시를 보면은 예전하고 또 달라졌네 이런 걸 느껴요. 따라 읽는 시인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점점 더 뭔가 그럴 때 너무 기쁘죠. 원래도 좋아했는데 점점 내 취향으로 변하는 어떤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게 읽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시를 고를 때 조금은 좀, 제가 낭독하기 좋고 복잡하지 않은 시를 가져오려고 그래도 좀 애를 쓰거든요. 시집 안에서 혹은 가져올 때도.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정말로, 그냥 구절구절이 좋아서, 그리고 빽빽하게 되게 정성 들여 쓴시 같아가지고, 그냥 문장으로 느껴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용기 있게. 네.
0: 그렇군요. 뭐 빼곡하게 다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상혁 시인님의 마음을 막 사로잡은
1: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황금 제가 원래 좋아하는 색깔 물어보면
0: 맞아요. 황금 좋아하시죠? 황금색.
1: 네, 금색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우는 그녀가 나오잖아요. 그녀가 이제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연주자인데도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황금 찻잔을 보고.

0: 단순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찬물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거.
1: 저도요.
0: 어,
1: 왜냐면 훌쩍훌쩍 할 때마다 뭔가 찻잔을 흔들리게 될 거잖아요.
0: 그렇죠. 동요하는 게딱 끝난
1: 근데
0: 시점?
1: 그거를 울음이 멈추기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라 찻잔에 물을 보고, 그게 근데 또 예의이기도 하잖아요. 우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녀의
0: 아,
1: 찻잔을 바라봐주는 그런 마음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0: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섬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소현 씨님은 또 어디 가지고 오셨을까요?
1: 밑줄 어마어마하게 많이 쳤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 좋았어요. 이
0: 아,
1: 흐름
0: 그냥
1: 자체가
0: 다.
1: 일단 너무
0: 뭘딱
1: 좋았고,
0: 골라내기가 어려운, 그쵸?
1: 예,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집중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범상치가 않은 어떤 경지 같이 느껴지는 점, 그 점이 특히 좋았고, 뭔가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찬물이 잠잠해지길 기다린다 다음에 마치 자기 자신을 조심히 탁자 위에 올려두는 사람처럼 하는 이 비유가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러네요, 진짜. 아, 그리고 이 처음부터 지금 이제 새때 날아오르는 걸 보는 과정에서도 이게 유형 분류해 놓은 것도 범상치 않잖아요,
1: 그렇죠.
0: 진짜. 자신도 날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때가 보이지 않게 된 다음에도 하늘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 그리고
0: 또,
1: 그걸 보고 나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저게 음표를 떠올리고,
0: 어,
1: 나도
0: 맞아요.
1: 음표를 가지고 되게 예술적인 작업을 해나가는 어떤 나를 또 떠올리고, 그걸 또 연주자를 통 이어져서 연주자로 나를 찾아왔는데, 그 안에서 우는 여자를 또 떠올려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아슬아슬하면서도 되게 절묘하게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되게 긴 서사가 담긴 그런 단편 소설 한 편을 읽는 그런 밀도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인간의 그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너무 다채로워서 그
0: 그쵸.
1: 누구 하나 거기다가 완벽하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등장한다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리고 그 연주자도 그 악, 연주자를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린 것도 재밌었어요. 악기들이 비가 오면 퉁퉁 불어서 한참을 달래야 하는데, 악기를 달랜다는 표현도 저에게는 좀훅 들어오고,
1: 저도 그 다음도
0: 그쵸. 근데 그
1: 예,
0: 차이를
1: 차이를 알아낼
0: 알아낼
1: 수
0: 수
1: 없다면.
0: 그쵸. 있어야 하니까 연주자란
1: 그쵸,
0: 얘기잖아요.
1: 그쵸.
0: 아, 이 연주자들도 지금 아마 북카페 듣고 계시다면 귀를 쫑긋하시지 않으셨을까.
1: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너무 리얼하고 핍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납득이 됐어요.
0: 맞아요.
1: 거짓말이지 않을 것 같아요.
0: 거짓말은 아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것이다.
1: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연주자는 하늘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건 기분의 문제도 아니고 실력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런 부분도 계속 궁금증을 자아내고 들여다보게 합니다, 시를.
0: 그쵸.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웅성웅성하게 만든 것은 이제 추락하는 기분을 아니까, 아, 새를 마치고 싶어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것도 지금 사냥은 허물을 달래는 방법이라는 거, 8405 쓰신 카페인님 요부기에도 지금 밑줄을 그으신 것 같습니다.
1: 꽂힐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0: 맞아요. 바로크 일기 이렇게 살짝 만나봤는데요. 로그벨리의 더 울브스 앤더 레이븐스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권계맹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오늘도 작품들 열어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제가 지난주 내내 루미 시집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뭔가 챙겨올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았고,
0: 네.
1: 아, 여름이 완연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나의

0: 꽤 여름 시집이 있었지, 참, 하면서, 맑고 높은 나의 이마라는 김영미
1: 네.
0: 시인의 시집을 꺼내서 읽었어요.
1: 네.
0: 이 시집의 시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는데, 그 중에서 별거 아닌데, 여름 하면은 제가 느끼는 감각하고 너무 닮은 그런 시가 있어서 한편 골라와봤습니다.
1: 마치 맞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름 시집이 있었지 하고 꺼내셨다는 느낌이
0: 네.
1: 무슨 여름 침구 꺼낸 느낌하고도
0: 그
1: 그렇죠.
0: 비슷하죠.
1: 맞아요. 진짜 여름에 맞아. 이거 내가 이거 이 잎을 좋아하잖아. 이
0: 네.
1: 친구 좋아하잖아.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게.
0: 예, 지난주에 내내 그 작업을 했거든요. 여름 뭐
1: 교체?
0: 꺼내기, 뭐 에어컨 실외기, 그문 열어두기, 뭐 그런 모든
1: 네.
0: 일들을 했는데 그 여름 시집 이한 권을 읽으니까 여름 준비를 다 끝낸 느낌이 들었어요.
1: 와, 벌써 여름으로 가실 준비를 확실히 하셨습니다, 지금. 아, 그럼 상혁 씨님 잠시 갑자기 훅 들어가는
0: 네.
1: 여름 준비 어떤 거 하셨어요?
0: 지난주에 서비스 센터 전화해가지고 에어컨 두대다 청소했습니다.
1: 아, 다들 두분다 여름맞이를 이렇게
0: 네.
1: 다 철저하게 하고 계시네요. 네.
0: 네.
1: 여름 시집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0: 나의 여름, 김영미. 올해 첫 맨발. 푸른 핏줄과 작은 발톱들. 먼 심장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것들. 가로수의 잎은 날마다 두꺼워진다. 여름엔 추운 나라의 음악을 들어야 한다. 발등에 올려놓은 얼음은 참 여러 갈래로 길을 만든다. 입과 입이 포개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그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의 여름은 차갑게 갈라지는 너의 뒷면. 비밀을 전해 들은 나무가 어떻게 시들어 가는지.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모으면 이미 지나간 사람을 보는 것 같아. 뭉치고 뭉쳐 문지방에 가만히 올려두는 일. 먼 심장으로부터 나의 맨발은 발끝을 오므린다. 한여름의 수목 아래 낙엽이 쌓여간다.

0: 디어 클라우드의 얼음 요새 띄워드렸습니다. 아침달에서 펴낸 김영미 시인의 시집 맑고 높은 나의 이마에 담긴 시 나의 여름 이렇게 만나봤어요. 김재희님이 들으시면서 뭔가 뒤에 내용이 더 이어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짧게 마무리된다는 느낌이 드는 시네요. 그만큼 이어져갈 이야기가 문득 궁금해진다는 거 이런 뜻일까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그쵸. 김영미 시인은, 여기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다른 시들에 비하면은, 뭔가 다른 결을 갖고 있어요. 시한 편에 막 노력을 쏟아부어서, 시인의 그 자기성 자체가 실력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를 거의 거절하는 느낌? 그래서 종이 위에 활자가 그냥 슬며시 배어 나오듯이 그렇게 힘을 쫙 빼고 시를 쓰는 거기서 또 묘한 경지가 이제 엿보이는 그런 식의 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아주 긴 시가 이제 극히 드물죠. 그래서 그 순간에 전달되는 감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건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묘하게 여름 감각을 끝내주게 포착하는 시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초록 수목이라든가 뭐 그늘, 얼음, 맨발, 그리고 우선 내 몸.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관통되면서 여름을 딱 건져 올리는 그런 느낌.
0: 여름을 건져 올리는 시다.
2: 네, 저는 요 시를 보면서 아, 다른 여름시랑 매우 다르다라는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요. 보통 우리가 여름 지내다 보면 체온이 유독 낮은 분들 있잖아요. 여름에도 추워하고 조금만 실내 잘못 들어가면 카디건 입어야 되고. 이게 여름 시인데도 엄청 서늘한 느낌을 주는 시였어요. 보통 여름이면 막 보통 시원하다. 근데 그 시원함이라는 게 땡볕 아래에 있는데 물에 풍덩 들어갔을 때 시원함. 그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거는 여름에 그늘 아래에 있으면 그 서늘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0: 여름에 느끼는
2: 서늘함.
0: 서늘함이라는 것은 참또 대조적이니까.

0: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는 시여서 매우 독특했고, 그리고 여름인데도 추운 느낌이 계속 난다.
1: 맞아요.
0: 발등에 올려놓은 얼음부터 해서, 또 이게 재밌는 게 위에는 가로수에 잎은 날마다 두꺼워진다 할때 잎은 잎사귀인데,
1: 네.
0: 아래에 이제 글씨로 보면은 잎과 잎이 포개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그늘, 이거는 입술의 잎이거든요.
1: 네.
0: 그러고 나서 나의 여름은 차갑게 갈라지는 너의 뒷면. 그러니까 키스, 잎과 잎이 겹치는 순간을 끝나서 그가
1: 네.
0: 떠나가는 그 장면까지를 서늘한 여름, 나의 여름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모으는 걸 보면, 그리고 지나간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걸 보면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여름은 서늘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마음과 같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서 가장 먼 발, 그러니까 가장 차가울 수 있는 내 발을
1: 네.
0: 통해서 여름을 느끼는 화자의 심정도 같이 이해하게 됩니다.
1: 지금 그 상혁 씨님이 얘기해 주신 그 내용을 비슷한 느낌으로 서명희 님도 느끼셨나 봐요. 낭독을 해 주실 때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여름에 이별을 했던 걸까요? 좀 서늘하고 쓸쓸합니다. 저의 여름도 좀 쓸쓸합니다. 항상 여름에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 안에서 밖에 화창한 날씨와 활기 부러워했답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거든요.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읽으신 것 같아요.
0: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일 눈에 띄고 이 시를 다 읽으면 계속 떠오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발끝이거든요. 얼음이 올라가 있는
1: 네.
0: 되게 발끝, 발등이 떠오르는데, 여름 시 중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손, 맨, 뭐 어깨, 뭐 무릎, 발 이런 거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읽고 나서도 계속 요 느낌으로 여름을 표현했던 그런 시는 또 드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진짜요. 이 첫, 그, 첫 연, 첫
0: 네,
1: 주에부터가 올해
0: 올해
1: 첫
0: 첫 맨발.
1: 맨발이잖아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확 주목할 수밖에 없는.
2: 그쵸. 올해 첫 맨발로 사실 여름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걸 감각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양말을 딱 벗고 첫 맨발이 되는 순간.
2: 네. 그래서 그 발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연들, 그것들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이 시의 역할이고, 그 발에 그 대비해서 또 높게 높게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 그리고
1: 네.
2: 그 사이에 이제 한 인간과 한 인간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 그림이 약간 우거진 그 숲이 주는 그늘,
1: 네.
2: 그런 느낌 속에서 어두컴컴하게 약간 비치는 그 형상이, 그 요만큼만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1: 요만큼만 얘기할 수 있는 거.
0: 네.
1: 이것도 진짜 시인의 너무나 중요한 선택인 것 같은데.
0: 올해 첫 맨발이 너무 인상적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저는 올해 첫 하면 뭐 콩국수, 냉면, 뭐 얼음 과자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은데,
1: 그것도
0: 근데
1: 좋죠.
0: 올해 첫, 그럼 이건 다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1: 네.
0: 맨발, 올해 첫 맨발 이런 건 생각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맨발로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 텐데도
1: 네.
0: 여름이란 뜨거운 그 거기서 발을 처음으로 의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맨발이고, 이
1: 그렇죠.
0: 여름 안에서 또 유독 서늘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마 올해 첫 맨발이야라고 느끼는 걸 텐데, 요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처음에 도입부로 내려놓는 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마치 이 올해 첫 맨발이 종착지인 것처럼 그 다음 연이 그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여정을.
0: 네.
1: 푸른 핏줄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는 이제 먼 심장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것들. 심장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2: 그쵸.
1: 도달한 그 과정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지금 세 줄로.
0: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냥 맨발 보면 발이려니 하는데,
1: 발이려니.
0: 이렇게 생각하면
1: 네.
0: 엄청나게 그냥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인데, 되게 혼자 동떨어진 것 같고, 어떤
1: 그렇죠.
0: 여정을 거쳐서 생긴 것 같고, 이런
1: 맞아요.
0: 느낌을 받습니다.
2: 그래서 발톱부터 해서 푸른 핏줄은 하나의 길 같고요.
1: 네.
2: 그래서 인간의 신체 자체가 커다란 지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름의 지도. 그
1: 맞아요.
2: 느낌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그리는 그것도 좀 느껴지는 게그 여름의 묘한 맛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 네. 최승명 님이 여름은 청량하고 화려한 이미지인데 이별은 훨씬 대조가 돼서 더 슬퍼 보여요라고
2: 그죠. 네.
1: 하셨습니다. 보통 많은 그 영화 속에선 쭉 가다가 이제 잎 툭툭 떨어지고 가을, 겨울
2: 네.
1: 지나서 이제 겨울쯤에 헤어지는
2: 네.
1: 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많은데.
2: 첫눈 올때 혼자 있고.
1: 맞아요. 보통 그런 건데 여기는 여름의 이별을 얘기하니까.
0: 네. 아, 저는 괜히 또 그렇게 헤어져도
1: 네.
0: 첫눈 올때또 추워서 나가보면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요.
1: 재회 구간도
2: 좋은데요.
1: 있기도
2: 네.
1: 하죠.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더 발렌티어스의 썸머 들려드릴게요.

0: 울트라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네.
1: 프랑스의 철학 연구자인데요. 클레르 마랭의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라는 산문집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철학자니까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가져오는데 제자리, 자리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적인 글의 어떤 분위기를 잡아주는 곳인데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들 한다. 정착민과 유목민. 대지의 인간과 바람의 인간이 있다고 말이다. 이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정주하는 곳에 흙으로 빚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이 사는 곳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장소나 관계에도 진정으로 닻을 내리지 못한 채 구름에 달가듯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조르주 페렉이 일러주길 이러한 구분은 향수 어린 가짜 양자택일일 뿐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존재며 몽테뉴가 생각했던 것처럼 늘 움직이는 존재다. 그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겹겹이 숨겨져 있을 때조차도 그렇다. 우리는 결코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며 때로는 이동하지 않고서도 내면의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왜 제자리에 대해 생각해야 할까? 때때로 스스로 선택하여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불시에 쫓겨날 때가 있다. 한때 그 자리가 정당하게 주어진 것이자 확실한 것, 마땅히 누려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우리를 그곳에 던져둔 우연이라는 요소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이나 재앙으로 인해 자리를 빼앗기고 나서야 그동안 그 자리의 한계에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깨닫기도 한다. 그리하여 역설적으로 이러한 강제적인 자리 옮김은 박탈보다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 자리라고 말하는 이곳이 반드시 최선의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를 제약하는 자리, 너무 비좁은 자리를 운명이라 믿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0: 에디투스에 실린 클레르 마랭의 책, 제자리에 있다는 것 중에 한 부분 만나봤고요.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굉장히 위로가 크게 되는 글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1: 네, 우선 책으로 보면은 요 책이 철학자의 책이니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냥 뿌리내리기 아니면 탈주 아니면 실향민 그런 것도 있고 표류하기 아니면 제자리에서 빈둥거리기 이런 소재를 따라서 대여섯 페이지 길어도 여덟 페이지 정도로 잘게 나뉘어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아주 편하고 편하면서도 재밌는 사유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0: 네.
1: 요 부분 같은 경우 보면은 그 특히 후반부 제자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제자리에서 밀려나게 될 때가 있고 내가 여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내 정체성과 같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밀려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망하고 좌절하면서도 그걸 오히려 자유로 느끼게 되는 어떤
0: 네.
1: 기회로 느끼게 되고 아, 이게 그냥 자리가 나를 한계 짓는 어떤 경계선에 불과했구나. 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0: 어떠셨어요, 소연 시인님은?
2: 저는 제가 많이 해보던 생각들과 거기서 못해본 생각들이 여기에 섞여 있어서 너무
0: 네.
2: 흥미로웠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영락 없는 유목적 인간인 줄 스스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기도 하고요. 제가 유목적 인간이라는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생각하냐면 너무 정착적 인간인 사람을 바라볼 때
0: 네.
2: 그가 누리고 있을 안정감이 내가 상상도 못 해본 행복감 일거 아니에요.
0: 그쵸.
2: 그 행복감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그럴 때 이제 생각하듯이 뭔가 그렇게 약간 강 건너처럼
0: 네.
2: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느낌을 주는 게저 제가 못 해본 생각이었어요.
0: 그렇죠.
2: 예.
0: 이렇게 우리 진짜 쉽게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 맞아요.

0: 착적인 유형,
1: 네.
0: 약간 유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유형.
1: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갑자기 떠오르는데, 면접 때 저는 제가 뭐 어느 회사 면접을 봤는데,
0: 네.
1: 아, 내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라고 적었는데, 그거를 보통은 또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0: 네.
1: 회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느끼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듯 인간은 그냥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으로 보면 많이 돌아다니긴 했지만, 또 제가, 아, 그럼 유목민처럼 살고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벗어나지 않는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0: 네.
1: 집을 좋아하는 기본적인 성향. 아무 곳에도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은, 빈둥대고 싶어 하는.
0: 유목민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집을
1: 너무
0: 좋아하는.
1: 게을러.
0: 유목민은 좀 부지런해야 되나요?
1: 그러니까요. 안,
0: 그러면
1: 그렇죠.
0: 저 유목민 아닌가요?
1: 게으른 유목민 최고 아닌가요?
0: 아, 게으른 유목민도 있을 텐데,
2: 그죠. 집을 좋아하는 유목민도 있지
0: 아, 그렇죠. 유목이긴 하지만, 아, 캠핑을 다니시고 이런 것도 약간
1: 않을까요? 네.
0: 유목민의 흔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1: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제 캠핑 스타일 보시면 알겠지만, 차에 다 싣고 그냥 가서 열기만 하고 자고
0: 네.
1: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 맛, 어떻게 보면 정주형 인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0: 그렇죠. 이런 구분,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는 우리 카페인 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이제 그 사이에 있다는 게 예,
2: 그쵸,
0: 이제 이
2: 예.
0: 작가의 이 철학자의 얘기인데 공감하면서도 그래도 한때 뭔가 더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유목민이든 정착민이든.
1: 근데 저는 요게 항상 반대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반대편 욕망, 반대로 행동하고 싶은 욕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쵸, 저도 그래요. 네.
1: 유목할 땐
0: 네,
1: 정조하고 싶고.
2: 맞아요.
0: 그건 뭐예요? 뭐, 무슨 유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늘 반대쪽을
1: 왜 그러는
0: 바라보죠?
1: 거지, 대체?
2: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철학 공부를 처음 했을 때, 노마드라는 단어를 처음
1: 맞아요.
2: 접했을 때, 그 단어가 되게 이국적이고 신비롭게 생각됐고, 철학적으로 생각 안 됐어요. 되게 더 그것보다 훨씬 큰 그릇이었는데,
0: 네.
2: 그걸로 봤을 때내 반대되는 성향이어서 그렇게 신비로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는.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2: 네.
0: 진짜 정말 이국적인 세계로
2: 그쵸. 제가
0: 느껴졌던
2: 정말
0: 거죠.
2: 노마드적 인간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신비로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1: 저도 항상 지금 약간은 어느 정도는 정주영 인간이 되었다고
0: 네.
1: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캠핑 주변에 얼쩡거리게 되고,
2: 그쵸. 조금 흔들고 싶은
1: 네.
0: 거죠. 계속.
1: 그리고
0: 네.
1: 뭔가, 이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가 가장, 나에게 적합한 자리라는 걸 알면서도,
0: 알면서도.
1: 왠지 한번 이사해보고 싶고,
0: 네.
1: 지방에, 뭐, 북토크 같은 거 하러 가면 타지요. 여기서 사는 건 얼마나 행복할까.
2: 그런 생각 저도 되게 많이 해요.
0: 아니,
2: 늘.
0: 예전에 우리 한번 밖에서 밥 먹었을 때 상혁 씨님 부동산 뭐 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다른 낯선 동네에 우리 갔을
1: 네,
0: 때
1: 항상,
0: 부동산 그 가게
1: 맞아요.
0: 밖에 붙어 있는
2: 맞아요, 맞아요.
0: 그
2: 서울에.
0: 시세
1: 맞아요.
0: 이런 거 관심 있게
1: 여기서
0: 보시더라고요.
1: 살면 또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행하지 못합니다.
0: 그런 유형들. 5623 쓰시는 카페인님, 삶은 언제나 제자리에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아요. 머무르다가 떠나기도 하고 부유하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비 오는 오늘 저녁은 부추전을 부쳐야겠어요.
2: 와.
0: 아침에 떠났던 가족이 허기와 냄새에 이끌려 기쁜 마음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게요. 왜 갑자기
1: 이거 왜
0: 부추전인가
1: 따도?
0: 저도 했거든요. 근데 아,
2: 전
0: 이
2: 냄새.
0: 냄새
1: 아,
0: 맡고 돌아오라고.
1: 드시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0: 아, 내가?
1: 부추전.
0: 내가? 네. 0086 쓰시는 카페이님, 급 흥미로워집니다. 우리는 오늘 접속으로 이루어진 유목민이자 이 시간 북카페의 정주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1: 네, 그렇네요.
0: 그쵸. 예, 기본적으로 접속으로 이루어진 유목민은 맞네요. 그쵸?
1: 그리고 이런 유목민이나 뭐 각자 이제 생각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0: 네.
1: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제 자리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쫓겨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시원함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2: 아, 그렇죠.
1: 이왕
0: 그치.
1: 벌어진
0: 네,
1: 일이니까.
0: 맞아요. 이 너무 위로가 되는 말 같아요. 진짜 큰, 인생의 어떤 고비를 맞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특히 읽어주신 그 후반부 챕터는 그동안 너무 비좁은 자리를 운명이라 믿고 받아들였던 게 아닐까?
2: 그쵸.
1: 네,
0: 내가
1: 그렇죠.
0: 한계를 지었네? 이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요.
1: 네, 그래서 뭔가 다른 걸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살짝만 해보면서 읽었습니다.
0: 아, 이걸
1: 네.
0: 읽으면서도?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671 쓰시는 카페인님이요. 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트레킹이나 등산 자주 하지만 똑같은 장소는 싫어요. 새로운 장소, 안 가본 장소를 갑니다. 집순이의 반대 성향이에요. 하숙생 인생 아닐까요? 하셨는데요. 아, 진짜 그 어디 외부로 여행을 간다. 소풍을 간다 하더라도 익숙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갔던 데 말고 이왕 새로운 데를 좀 개척하자 하는 파가 있잖아요.
1: 저는 계획 짤 때까지는 새로운 곳을 가자라는 마음을 먹고 막상 계획을 짜고 나면은 익숙한 곳을 고르고
0: 아,
1: 있더라고요.
0: 시도는 하려고 하나? 네.
1: 몸이 안 따라주죠.
2: 저는 캠핑을 가거나 그럴 때도 어떤 한 곳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해서 거기를 계속 가고 싶어요. 그런데 100%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른 데를 자꾸 염탐하듯이
0: 아,
2: 가게 되는 것
0: 계속.
2: 같아요. 예.
0: 그렇지만 좀 특히 선호하는 곳들은 또 있는 거죠.
2: 그쵸, 여러 번 가죠.
0: 여러 번 간다. 윤홍민 님이, 저는 중학교 때 별명이 유목인이었어요. 윤홍민, 유목인, 요렇게. 계속 게으른 유목민, 이런 유목민, 저런 유목민 하시니까 제 이름이 계속 불리는 듯한 느낌 하셨어요. 지금 깜짝 놀라셨나
1: 네네.
0: 봐요.
1: 저는
0: 유목민.
1: 처음에는 윤홍민이 왜 유목민이지? 했거든요. 근데
0: 네.
1: 아, 읽어보니까. 네,
0: 발음상.
1: 발음상 그렇게
0: 네, 그쵸.
1: 되는구나 했습니다.
0: 근데 이게 별명, 중학교 때 별명은 중학생들이 붙여준, 친구들이
1: 네.
0: 붙여준 별명일 텐데,
1: 고급스럽지 않아요?
0: 고급스러워.
2: 그쵸.
0: 이런 별명이 있다고요?
2: 그러게요.
0: 유목인이라는 별명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운치 있는
1: 그러니까요.
0: 별명 짓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번엔 소연 씨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2: 네, 제가 이번에 여행 다녀오고 나서 저의 서재가 너무 거의 폭탄 맞은 방이 되어 있었는데,
0: 네.
2: 그걸 책 정리를 좀 완벽하게 일주일 동안 천천히 했어요.
0: 완벽하게.
2: 네네. 그러다가, 아,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책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책을 발견을 해서 한
0: 네.
2: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되게 행복해 했었거든요. 이름보다 오래된이라는 문선희 작가의 책인데, 사실 사진이 훨씬 더 많은 사진집이에요. 그 고라니의 얼굴들이 굉장히 많은 고라니들을 만나고 찍어놓은 그런 사진인데, 고라니에 대한 책입니다. 그걸 보고 행복해서 좀 전달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0: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2: 한국에서 고라니는 유해 야생 동물로 분류되어 있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매년 지자체별로 적지 않은 수의 고라니를 제거하고 있다니. 야생 동물이라 보호받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 더 놀라운 것은 호주에만 사는 캥거루나 코알라처럼 고라니는 오직 한반도와 중국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우리의 고유종이자 희귀 동물이라는 사실이었다. 중국 고라니는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밀렵 등으로 현재 1만여 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상해에서는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북한에서도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상태였다. 국제적으로 고라니는 멸종 위기종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CN은 고라니를 멸종 위기종 적색 목록 취약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아서 천덕꾸러기 신세인 고라니가 사자, 하마, 치타, 코알라와 비슷한 수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이라니 정말이지 아이러니한 이야기였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 사업은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을 지정해 그 개체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들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봄마다 피해 방지단, 대리 포획단 등의 이름으로 사냥꾼들을 조직한다. 농민들은 초식 동물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고 그에 따라 매년 수많은 고라니들이 제거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져간다.

0: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도 노래를 불러야지 그리워하는 마음이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라면
1: 코드쿤스트 최정훈 사이먼 도미닉의 곡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띄워드렸습니다. 가망서사에서 펴낸 문선희 작가의 책 이름보다 오래된 중에 일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고라니. 그러니까 지금 엄황용님이 들으시면서 아 그런데 왜 우리는 고라니에 대해서 천덕꾸러기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하고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2: 그죠. 그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봐 특히 이 구절을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누가 천덕꾸러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고라니가 개체수가 이렇게 급증하면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유해 동물 취급을 받아서 사냥을 해도 되는 동물 혹은 아예 사냥단을 조직해서 살해하러 네. 이제 나서는 그런 역할을 그런 피해를 받고 그리고 또 개체수가 갑자기 줄으면 어떤 때는 보호를 받기도 하고 이런 식의 종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산속에서 사는 동물들 중에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1위 취급받았다 귀한 취급받았다가
1: 그러니까.
2: 예, 살해당화도 상관없을 없어져야 될 동물 취급을 받았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1: 네. 예. 카페님들 고라니 좀 많이 근처 접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사연 그쵸. 좀 볼까요?
2: 고라니 종종 만나죠.
3: 사파의 사모님이 고라니가 어젯밤에 밭을 쭉 둘러쳐놓은 그물망을 뚫고 들어와서 상추를 다 뜯어먹고 가서 우리는 이웃집에서 얻어와 먹었쥬.
1: 이렇게 지금 네. 고라니에게 상추를 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파의 사모 쓰시는 카페인님 이런 사연도 있고 6958 쓰시는 카페인님은 저는 시골에 살아서 고라니를 종종 만나요. 한 번은 마당 텃밭에 고라니가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도망가길래 큰 소리로 고라니 불렀더니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제 이름 고라니를 아는 듯 동네 아기 고라니를 잠시 덮고 계신 이웃이 있어서 우리 강아지와 만나게 한 적도 있어요. 아기 고라니와
3: 데리고
1: 강아지.
3: 계셨나 보다.
1: 네,
3: 잠깐.
1: 그러게요.
3: 저는 고라니 하면은 그냥 그 각자 좀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의외로 보면 한 번쯤은 다 만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콤플렉스처럼 서울에서만 계속 살아가지고 고라니를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1: 아, 네.
3: 근데 제가 언제 파주 왔다는 걸 느꼈냐면 파주에 이사 오자마자 고라니를 사거리에서 그 자동차 길 사거리에 턱 나타나서 차를 막은 거예요 고라니가.
1: 아.
3: 그래서 크게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아 그 고라니가 싹 비켜서 차들을 싹 비켜서 산으로 뛰어가는 걸 보고 되게 다행이라고 느꼈고 그날 되게 행운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고라니 내가 파주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앞에 나타나준 고라니 이렇게 생각하고
1: 그쵸.
3: 있습니다.
1: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3: 네.
1: 그렇죠. 진짜 행운 같은 거 맞는데요. 정말 놀라운 게 이게 고라니가 우리 한국 고유종이라는

0: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1: 네.
0: 그옆 텐트에 강아지가 고라니가 한번 울을 때마다 짖는 거예요.
1: 어.
0: 조그만 강아지가 그 호응이 뭐 박자 맞춰 노래 부르는 것처럼 저는 너무
1: 네.
0: 즐겁게 느껴졌거든요.
1: 아, 즐겁게. 아,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0: 예.
1: 고라니도 아마 비슷한 생각 하겠지만, 인간에 대해서.
0: 그쵸.
1: 울음소리가, 아니,
0: 좀,
1: 이런 소리가?
0: 예.
1: 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0: 전
1: 있는데.
0: 다음 행운이 고라니 울음소리 실제로 들어보는 거. 그러니까
1: 아,
0: 동영상이나 그런 거 말고요. 누가
1: 네.
0: 따라하는 거 말고 웃기게.
1: 네.
0: 그냥 정말로 캠핑장 가서 고라니 울음소리 들어본.
1: 산속에서부터
0: 네.
1: 들려오는 거. 아마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존이 참 쉽지가 않은데, 저는 저희 집 주변에 천변이 있어서, 고라니가 이제 거기 안에 이렇게 있기도 하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있기도 하고 저집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거든요. 아기 고라니. 너무 놀라서 화들짝화들짝 뛰어다니니까 그집 앞에 있던 그늘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도 놀라가지고 그 순간에 포착한 사진이 있어요. 고양이 눈이
0: 와.
1: 이따만해진 그런 존재인데 인간과 함께 서로 같이 살기는 힘들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구역으로라도 잘 지키면서
0: 그쵸.
1: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0: 맞아요. 네. 우리가,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이제 막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1: 그쵸.
0: 단계여가지고 좀 무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타까워서 문선희 선생님께서 이 책을 낸 건데,
1: 네.
0: 이건 글로 이루어졌다기보다 글은 좀 일부 보고요. 본인이 직접 만났던 고라니들의 얼굴 사진이 너무너무 많이 실려 있는데,
1: 와.
0: 고라니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더라고요.
1: 그걸 다 이렇게 포착하고 그
0: 마주친
1: 포착할 수
0: 고양이.
1: 있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0: 그러니까요. 예,
1: 포함하면
0: 그것 때문에 이 책이 소중한 거죠.
1: 네. 정말 소중한 책을 또 오늘 골라오셔서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하는 동안 시간이 또 훌쩍 2시로 이어졌는데요. 다음 주 조금 더 깊어진 여름에 두분 뵙겠습니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마이클 잭슨의 얼송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 그런데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 있는 데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 기슭을 따라 사방 1.5km에 걸쳐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위에 남아있는 이 희미한 구멍 자국들. 에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궁수자리가 나타납니다. 뿐인가요? 밝은 별은 구멍을 크게,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의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움에 관한 노래라는 주제로 플리를 꾸몄습니다. 오늘은 고향이나 모국에 대한 노스텔지아, 향수에 관한 음악 골랐는데요. 첫 곡은 쿠바 태생의 미국 가수 글로리아 스테판의 노래입니다. Con los años que me quedan, 내가 머문 세월과 함께.

어린 시절 쿠바를 떠나 미국 마이애미에 정착한 글로리아 스테판이 콩가 같은 라틴 리듬 댄스곡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에 발표한 스페인어 노래였습니다. Con los años que me quedan, 내가 머문 세월과 함께. 이 노래가 실려있는 1993년 앨범 Mi Tierra, 나의 땅이라는 앨범 전체가 고향 쿠바에 대한 근원적인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 실력 못지않게 작곡 실력도 탁월한 글로리아 스테판이 프로듀서인 남편 에밀리오 에스테판과 함께 만든 곡이었습니다. 그리움에 관한 노래, 우리가 흔히 노스텔지아라고 부르는 향수에 관한 노래로 3명 플레이리스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의 향수라는 소설 시작 부분에 노스텔지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돌아가고자 하나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서 비롯한 괴로움이자 대상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무지에서 파생되는 고통이다. 이렇게 향수를 말하고 있네요. 어원적으로 노스탈지아는 고향으로의 귀환을 뜻하는 그리스어 노스토스 그리고 고통을 뜻하는 알고스의 합성어라고 하네요. 고향이나 과거에 대한 기억은 강렬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그 대상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모름의 고통이 바로 노스텔지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스텔지아, 향수를 느끼는 특별한 장소나 시간, 사람이 있으신가요? 자, 그런 노래 좀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리브의 과들루프 혈통의 프랑스 가수죠. 로랑 불지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1992년 샹송입니다. 카리브 아일랜더, 카리브 섬사람. 이어지는 곡은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호벨 샬브아의 1976년 노래입니다. 주흐비앙드레 아몽레알, 몬트리올로 돌아가리라. 프랑스어 노래 두 곡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어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로랑 불지의 카리브 아일랜드, 카리브 섬사람. 이어진 곡은 캐나다 가수 호베르 샬브아의 주 후비앙드레 아몽레알, 몬트리올로 돌아가리라 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그리움에 관한 노래. 이번에는 가수, 곡 제목 이런 정보를 몰라도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진한 향수와 그리움이 전해지는 음악입니다. 먼저 구슬픈 첼로 선율로 시작하는 페트루 구엘푸츠의 코르시카, 코르시카 특유의 폴리포니 합창도 함께할 수 있는 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포르투갈의 파드 음악인데요. 파디스타, 까만의 노래, 세이드 웅 리오, 나는 강을 알고 있다. 이 노래까지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페트루 구엘푸치의 코르시카, 그리고 까마네의 세이드 웅 리오, 나는 강을 알고 있다 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그리움에 관한 노래. 앞서 들으셨던 코르시카의 폴리포니, 포르투갈의 파두처럼 장르 자체가 노스텔지아라고 할 수 있는 음악.

음악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중해 음악인데요.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 언어로 노래하는 나폴레타나, 나폴리 민요 가수 로베르토 무롤로의 노래입니다. 나플레, 나폴리라는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스페인의 남쪽 섬 카나리아 제도 출신의 그룹 메스티사이의 연주한 노래 Canciones del Sur, 남쪽의 노래들이란 노래도 이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민요 가수 로베르토 무로로의 나폴레, 나폴리. 이어진 곡은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 출신 그룹 메스티사이의 연주한 노래 Canciones del Sur, 남쪽의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리움에 관한 노래 전해드리고 있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스페인의 플라멩코 가수 에스트레야 모렌테가 부른 볼베르, 돌아가다 라는 노래입니다. 원래는 카를로스 가르델의 탱고곡인데요. 플라멩코로 편곡해서 부른 이 곡이 더 진한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페넬로페 크루즈 주연의 스페인 영화 귀향 사운드트랙에도 들어간 노래, 이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포르투갈 음악가 호드리고 레앙의 곡 볼달, 돌아가다 라는 노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컬리스트 아나 비에이라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약간 발음이 다르네요. 먼저 들으신 곡 에스트레야 모렌테가 부른 볼베르, 이어진 곡 호드리고 레앙의 음악 아나 비에라의 노래로 들으신 볼타르였습니다. 그리움에 관한 노래, 특히 고향이나 조국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은 노래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남미로 떠납니다. 먼저 바이아 음악의 거장 도리발 까이미와 보사노바의 거장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 이두 사람이 함께한 사우다지다 바이아, 그립구나 바이아 들으시고요. 에콰도르 가수 수사나 페냐의 노래 노스탈히아, 노스텔지아도 전해드립니다.

모국인 에콰도르를 떠나서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활동했던 당시 수사나 빼냐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담아서 부른 노래였죠. 노스탈히아, 노스텔지아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셨던 곡은 브라질의 거장 두 사람, 도리발 까이미와 안토니오 칼로스 주빔이 함께 부른 사우다지다 바이아, 그립구나 바이아였습니다. 이제 세계음악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그리움에 관한 노래, 아프리카 대서양의 섬나라 까보베르데의 음악입니다. 달콤한 슬픔의 노래라는 이곳의 음악이죠. 모르나를 전 세계에 알린 가수 세자리아 에보라의 노래입니다. 소다드, 향수라는 노래 이 곡 남겨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송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헤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소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지미 폰타나가 부르는 Il nostro concerto, 우리의 콘서트입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움베르토 빈디가 1960년에 처음 발표한 곡, 같은 해 지미 폰타나가 리메이크했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딱 한 번 콘서트에 간 기억이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도 오래도록 이 화자를 사로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콘서트에서 들었던 음악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제 사라진 사랑을 복기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단 한 번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준 그 콘서트가 내 기억에 새긴 선율을 따라서 난 다시 돌아가고 있어. 그렇게 가다 보면 당신에게 가 닿겠지. 당신이 어디 있든 당신이 듣고 있다면 곁에 있는 날 발견하게 될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전했던 내 시선을 또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에게 뻗던 나의 손도 보게 될 거야. 당신이 어디 있든 당신이 듣고 있다면 곁에 있는 나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오르넬라 바노니가 부르는 라 무지카 에 피니타, 음악은 끝났다.

그래, 음악은 끝났다. 친구들은 떠났다. 부질없는 밤이다. 사랑하는 널 보려고 기다렸지만 소용없었다. 아무것도 없다. 단 한마디 말도 하물며 인사를 대신해 고개를 숙이는 법도 없이 미소 뒤에 슬픔을 감춘 채 사랑하는 너에게 이별을 고한다. 더 주지 못해서, 더 안아주지 못한 것이, 더 나설 수 없어서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이 지금 이렇게 사무친다. 그래, 음악은 끝났다. 친구들이 떠난다. 너로 인해 나는 죽도록 외롭다. 너 없는 인생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과 같다. 사랑으로 일구어야 하는 인생, 그 기회를 이렇게 저버려야 할까? 에코, la musica è finita.

0: ne prévient pas, ça arrive. Ça vient de loin. Ça s'est traîné de rive en rive.
1: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바르바라가 부르는 Le mal de vivre, 삶의 고통입니다. 샹송의 불빛으로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둡고 아픈 곳을 비춘 아티스트 바르바라의 1964년 곡입니다. 그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의 노래를 한 곡만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죠. 이 곡은 자신의 고질적인 우울을 샹송의 시문학으로 승화시킨 자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삶에서 고통을 벗어날 길은 없다라고 체념한 듯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체념의 절정부에서 그 고통을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때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역설하는 마지막 대목이 울림을 줍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먼 곳에서

0: 창가를 따라 떠돌다가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다. 어떤 아침엔 잠에서 깨어나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늘 옆에 있다. 너의 중심 깊숙이 박힌 채 널 재우고 있었다. 삶의 고통, 아무리 아파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그저 살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것은 어깨에 걸치고 다닐 수 있다. 손바닥에 보석처럼 쥘 수도 있다. 단추구멍에 꽃이 될 수도 있고 너의 가슴 끝에 달릴 수도 있는 그것은 참혹하기만 한 건 아니다. 말미 전투, 메르댕 전투만 할까. 그렇지만 눈썹 끝에 매달린 눈물인 그것은 삶의 고통. 아무리 아파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그저 살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 로마, 미국, 런던, 베이징, 이집트, 아프리카, 아니면 상마르땡 거리를 오가든 어디 살든 우리는 똑같은 기도를 올린다. 똑같은 길을 걷는다.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길이다. 이토록 사무치는 통증을 품은 채 걷다 보면 우리를 이해하면서도 빈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힘이 남아있지 않다. 결코 끝나지 않을 밤, 그 침묵 속에 혼자 남겨질 때 어느 순간 떠올리게 된다. 영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먼 곳에서 강가를 따라 떠돌다가 웃음기 어린 표정으로 다가온다. 어떤 아침엔 잠에서 깨어나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늘 옆에 있다. 너의 중심 깊숙이 박힌 채 일깨워준다. 삶의 기쁨, 살아간다는 것의 기쁨을. 오라, 그리고 살아내길. 각자 몫의 삶과 그 기쁨을.
1: Ça vient de loin, ça s'est traîné de rive en rive, la gueule en coin.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바르바라가 부르는 비에어입니다. Pierre, 여긴 비가 오고 있어. 활기를 잃은 정원 위로, 밤에 피는 장미꽃들 위로 비가 내리고 있어. 비에 눈물이 내리고 있어. 빗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빗발이 쉼없이 두드려대는 소리가 들려. 어쩌면 비 내리는 풍경은 이렇게나 아름다운 건지. 피에르가 돌아오면 꼭 말해줘야지. 그를 태운 자동차가 언제 나타날까. 그는 숲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 여기 추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 피에르, 나의 피에르. 잠든 시골길 위로 정막이 깔리더니 호련히 들려오는 울음소리. 별거 아니었구나. 올빼미가 우는 소리였어. 참 아름답구나. 이 어둠, 하늘, 불, 그림자. 나에게 슬며시 다가드는, 소리도 없이 다가드는 것들. 젖은 땅에서 건초 냄새가 피어오르더니 자동차 한 대가 길을 따라가는데 피에르구나. 오, 피에르, 피에르.

노랫말 통해서 노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르맨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갈로제고가 부르는 티아난맨, 천안문입니다. 37년 전 오늘 중국 베이징시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학생들과 시민들 수백 명이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사망했죠. 아직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날의 희생자 규모는 물론 이 무력 진압의 구체적인 과정, 사건 이후의 공식 기록이나 자료도 제안하고 있죠. 프랑스 아티스트 갈로제로는 천안문에서 이 자유와 평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떠올리며 일상에서부터 부조리와 싸우는 것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자 라고 노래합니다. 2002년 2집 수록곡 노랫말 낭독하죠. Quand les gestes fléchissent sous le plus fort qu'il ne vous reste.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버티고 난 후 신들조차 그들의 능력을 잃자 언어가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자 우리는 고개를 떨군다. 더 강한 힘 앞에서 어떤 몸짓도 소용이 없어서 그래서 굴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서 더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어서 누구도 당신을 붙잡지 않는다. 굽이진 이 길에서 막다른 끝에 다다를 때 어느 날 막다른 길에 서면 천안문으로 이어지는 길로 나선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오롯이 자신과 마주선 채 한 걸음 나아간다. 온몸을 올가맨 사슬을 끊기 위해서 결국 달리 택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천안문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일상적인 싸움에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핏줄 속엔 언제나 그 기운이 흐르고 있으니 어느 날 더는 물러설 수 없을 때 운명이 우리를 이끌어 그곳에 갈 것이다. 천안문으로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에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갤로제로가 부르는 Si seulement je pouvais lui manquer, 그 사람이 내가 그리워지면 좋을 텐데 입니다. 2004년 발표곡이죠. 이별 후 침묵이라는 벽에 갇힌 나 또는 연인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 침묵을 깨고 언젠가 내게 손을 뻗어주길 열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한 가지만 해주면 되는데, 딱 한 가지. 내게 전화해주면 될 텐데. 그러면 난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천국이 아닌 다른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말해줄 텐데. 그 사람을 알지 못했던 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텐데. 그 사람이 없어서 침묵뿐이었던 이전의 내 삶을 알려줄 텐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채 그 사람에게 말을 걸면서 나는 이를 악무는 방법에만 익숙해지고 있는데, 그 사람 생각으로 모든 시간을 채우면서 한순간이라도 그이가 날 떠올려주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건 괜찮아. 다른 건 필요하지도 않아. 다른 세계에 남아서 언제고 그 사람을 둘러싼 침묵이 깨지기를 바라며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할 날이 올까? 날 전처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딱 한 가지만 내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딱 한 가지. 날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좋겠는데.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혼성 프로젝트 홈이 부르는 La Ballade du Mois de Juin, 6월의 발라드입니다. 홈, 이 프랑스의 두 사람이죠. 벤자민 미올레이,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미올레이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배우 겸 가수인 기아라 마스트로야니로 이루어진 듀오입니다. 기아라 같은 경우는 유명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엄마가 무려 프랑스의 카트린 드네브, 아버지는 이탈리아의 대배우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이 두 사람, 벤자민 비올레이와 기아라 마스트로야니 부부입니다. 당신은 부부였죠. 이 곡은 부부였던 2004년 6월에 싱글로 공개가 됐고요. 6월의 발라드라는 제목은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꽤 참혹한 사고를 복기하는 내용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자동차 사고로 이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는 비극, 그 기억을 하며 자책하고 있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그럴 수 있었으면 피했을 거야. 체념할 일도 없었을 거야. 절망할 일도 없었을 거지.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거든. 내가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짓밟았어. 바다로 향하면서 나는 차를 너무 빨리 몰았어. 내 뒷자리엔 기타 한 대, 그리고 3톤에 달하는 잡동사니들. 갑자기 충격과 함께 헤드라이트의 빛, 이 시야를 가득 채우더니 정막이 찾아왔어. 기억나는 건 자동차로 달릴 때는 행복했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6월이었다는 것. 6월, 그 아름다운 달에 미리 알았다면, 그럴 수 있었다면 피했을 거야.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제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벤자몽 비올레이가 부르는 레조네 드 솔레이, 햇빛 밝은 날의 점심 식사입니다. 햇빛 밝은 날 당신과 점심을 먹으려면 아름다운 여름 저녁이 가장 좋겠어. 더 바랄 나이가 없을 거야. 햇빛 밝은 날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단 두 시간을 위해서 내 인생을 고스란히 내놓겠어. 라일락꽃 한 다발과 함께 흐르는 음악이 왈츠라면은 내 온 인생을 바치겠어. 만약 탱고가 흐른다면 그 선율이 내 탱고라면 그 선율이 나의 세계를 온통 흔드는 걸 보고 싶어. 어렵지 않아. 복잡할 것도 없어. 햇빛 밝은 여름날 풀밭에 누워있다가 목초지 위에서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걸 내줄 수 있어. 시들지 않는 기억, 당신이 함께하는 단 한순간의 기억을 위해서 햇빛 밝은 여름날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베타 세콰이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당신과 마주하는 한순간을 위해서 나의 제국을 통째로 갈아치우겠어. 햇빛 밝은 날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pas compliqué. Allongé dans l'herbe, couché dans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호베르토 칼루스가 부르는 까마 이 메사, 침대와 식탁입니다. 호베르토 칼루스가 라이벌이자 파트너이기도 했던 에라스무 칼루스와 함께 1981년에 발표한 까마 이 메사, 스페인어 버전이라는데요. 이 노래의 주제는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 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노래로 불리고 싶다. 너의 립스틱이 되어 네 입술을 만지고 싶다. 너의 비누가 되고 싶다. 너의 욕조가 되고 싶다. 너의 수건이 되고 싶다. 너의 베개, 너의 담요가 되고 싶다. 입맞춤으로 널 꿈나라로 보내고 싶다. 네가 잠든 내내 지켜보고 싶다. 아침이 되면 너의 침대를 환히 빛나는 햇살이 되고 싶다. 널 가만히 깨우고 미소 짓게 만들고 싶다. 너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너에 관한 것이라면 허락된 것, 금지된 것 상관없이 너의 모든 것이 되고 싶다. 네가 주는 건 뭐든 달게 받을 거야. 남자가 여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게. 너는 나의 달콤한 아침 식사, 완벽한 케이크, 내가 사랑하는 음료, 내가 고른 최고의 요리. 난 최고만 먹고 마실 거다. 밤낮 없이 먹고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

0: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와! 와!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3: 석탁석탁석탁. 어머머머.
2: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으쌰.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Hello, I'm DJ Jinjin, the host of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4: Hi everyone, I'm Cherrybu of Flare You, and I come here to meet you all without any hesitation.
5: Hello, I'm Kang Woojin. Nice to see you again.

0: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도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우리 첫 곡으로는 플레어유의 Way to You를 들려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주인공들이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 청춘 영화 같은 청량한 아이돌 듀오 플레어유의 최립우 강우진님 모셨습니다. 웰컴!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플레이입니다.
1: 안녕하세요, 플레이의 최루비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어의 강우진입니다.
0: 네, 오늘의 사랑방 손님 플레이어 유는요, 지난 5월에 데뷔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인 그룹입니다. 눈이 시원해지는 퍼포먼스의 소유자 리브님, 부드러운 보컬의 밝은 매력을 지닌 우진님은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환상의 케미와 탄탄한 실력을 선보이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팬들의 주목을 한 번에 받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내용 마음에 드십니까?
4: 너무 좋습니다.
0: 두 분이 또 아도란이랑 또 인연이 깊지
1: 네.
0: 않습니까? 리브님은 또 솔로 앨범 내고 게스트로 나오셨었고
1: 네.
0: 또두 분이 데뷔 전에 이미 캔디 막디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또 2월 23일 날 해주셨네요.
1: 네.
0: 야, 저희의 10주년 때 해주셨군요. 딱 2월 23일이 저희 데뷔일이어가지고, 네, 플레이어 유로 아돌 한해또 돌아오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완전
4: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새로워요.
0: 새로워요?
1: 또 다시 새로운 이제 신분으로 나와가지고.
0: 그쵸, 신분으로. 그쵸,
1: 그쵸?
0: 원래
1: 네.
0: 게스트로 혼자서
1: 네.
0: 나왔다가, 또 이제 스페셜 DJ로
1: 하다가
0: 왔다가,
1: 이제 또
0: 또 이제,
1: 단체로 다시
0: 그쵸.
1: 나오고, 네.
0: 우리 우진님은 어떠세요?
3: 저는 일단 뭔가 데뷔를 하고 오니까 사실 데뷔 전에 왔을 때는
0: 네.
3: 그 라디오 이런 게 많이 익숙하지
0: 아, 그쵸,
3: 않았어서
0: 그쵸.
3: 되게 떨리고 했었는데 뭔가 그래도 그 사이에 또 경험을 하고 돌아오니까 뭔가 오늘 조금 편하고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0: 약간 그래도 조금 이제 한 달은 안 됐지만 그래도 여유가 좀 생겼다.
3: 네.
0: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할 소식이 있죠. 지난 5월 13일 풋풋한 청춘 감성으로 무장한 아이돌 듀오 플레어 유가 첫 번째 미니 앨범 유스 에러로 데뷔했습니다. 이야, 격한 환영을 또
1: 이런
0: 아도란에서
1: 선대한 부분을
0: 이야, 보통은 빵빠레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소리를 같이 질러주는 사운드 이펙트까지 함께 해봤고, 여러분의 소중한 데뷔 앨범이죠.
1: 네.
0: 한국인들에게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일단 저희 데뷔 앨범은 유스 에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0: 네네.
3: 유스 에러란 저희가 지금 청춘을 살고 있잖아요.
0: 그쵸.
3: 청춘은 언제나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욱 빛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청춘의 에러가 조금 있어도,
3: 네.
0: 충분히 청춘이니까 빛난다.
3: 네, 맞습니다.
0: 타이틀곡이 Way to You입니다.
3: 네.
0: 포인트 안무 같은 거 혹시 있나요?
1: 포인트 안무요?
0: 네.
1: 저희 이제 훅 부분에 이제

0: 애교 뿌리는 안무 있는데요.
1: 어,
0: 저희는
1: 네네네.
0: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어, 그
0: 오.
1: 부분. 약간 간략하게 한번
0: 네.
1: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Make it like magic, ooh-wee-oh-wee-oh, ooh-wee-oh-wee-oh,
1: 아.
0: right now, ooh-wee-oh, ooh-wee-oh. 네, 이런 느낌? 이런 게 있나요?
1: 둘이 각자만의 애교를 하시는군요,
0: 네, 맞습니다.
1: 또. 아, 그게 너무 좋다. 자, 미니 앨범에 있는 6곡 중에서 애착이 가는 곡이 있나요?
0: 저희는 미라클?
1: 네. 미라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저의 첫 팬송이에요. 네,
1: 아,
0: 맞습니다.
1: 팬송이어서 팬덤 명도 정했나요, 혹시?
0: 네,
1: 네.
0: 정했습니다.
1: 어,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0: 유어입니다. 저희
1: 유어.
0: 팬분들, 네.
1: 어, 유어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어쨌든 표현하는 첫
0: 네.
1: 번째 곡이기 때문에 또 미라클을 또 해주셨고, 데뷔
0: 맞습니다.
1: 쇼케이스를 하셨다고 해요. 네.
0: 네.
1: 어떠셨어요?
0: 사실 데뷔 쇼케이스를 하기까지
1: 네.
0: 정말 준비할 게 많았고,
1: 네.
0: 그래서 뭔가 하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그 준비를 해가면서, 와, 내가 이거를 할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많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잘한것 같다. 이거를 내가 노력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되고 좀 뿌듯하더라고요.
1: 어쨌든 바쁜 와중에 어떻게 보면 프리 데뷔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름도 알리고 있었으니까. 야, 그랬더니 어쨌든 바쁜 와중에 할수 있을까 했지만 결국 미라클처럼.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그럴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아, 이거
0: 네,
1: 뭔가,
0: 맞아,
1: 아,
0: 맞아.
1: 우리 할수 있을까? 너무 힘든 거 아닌가?
0: 네.
1: 너무 타이트한데? 라고 했는데, 막상 그걸 이겨냈을 때 쾌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데뷔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좀 있을까요?
0: 에피소드?
1: 뭐, 곡 작업에 참여를 하셨다던가, 아니면 녹음 에피소드라던가, 안무를 만들 때 뭔가 에피소드라던가, 애교에 나는 좀 애를 먹었다. 라든지.
0: 저희가 항상 좀 제스처를
1: 맞아,
0: 만들 때
1: 맞아, 맞아.
0: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1: 아, 그래요.
0: 제가 제일 이제 조금 피하는 그런 시간인데,
1: 어려워하는
0: 기피하는
1: 시간.
0: 이제 애교를 만들기까지 진짜 컴펌을 되게 많이 받아야 돼요. 저희 회사 제스처 되게 신경 많이 컴펌을
1: 써서.
0: 되게 많이 받아야
1: 그쵸.
0: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떤가요? 괜찮은데? 그럼 이제 또 이제 2차로 일단 컴펌
1: 넘어가고.
0: 하고
1: 아, 맞아, 맞아.
0: 탈락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 오래 걸렸던 그런
1: 야,
0: 기억이
1: 네.
0: 듭니다.
1: 저희의 2집 미니 앨범의 이제 타이틀곡이 숨가빠라는 곡인데,
0: 네.
1: 저희가 안무를 같이 짰어요. 안무를 30개를 만들었었습니다. 컴폼을.
0: 와.
1: 네, 그 타이틀의 그 코러스 부분이죠. 포인트 안무를
0: 와.
1: 저희끼리 6명이서 안무 선생님이랑 막 만들어가지고 영상 찍고, 다음 거 영상 찍고 해서 회사한테 이제 컴폼을 못 받아서 30개까지 만들었다가
0: 30개.
1: 결국에 처음에 있던 안무로 왔던 에피소드도 있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추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아이돌 한국어 참여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이돌 한국어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EBS FM 코리안 유튜브 채널과 SNS를 팔로우해 주세요.
2: Global 항공인들, please follow us on the EBS FM Korean YouTube channel and on our social media.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앤 메시지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1: 자,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의 성공 요정 타임. 네, 두분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0: 네.
1: 선배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1: 안녕하세요. 성공 요정 찐디예요. 오, 요런
0: 와.
1: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리부 씨.
2: 뾰로롱. 안녕하세요. 성공 요정 체르비입니다.
1: 야호, 성공 요정님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2: 네, 오늘은 저스틴 비버 선배님, 선생님, 가수님
1: 그쵸.
2: 라이프타임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1: 이 노래를 골라주신 이유가
2: 네,
1: 있을까요?
2: 사실 라이프타임은 제가 영습된 시절 때도 되게 즐겁게 듣는 노래고요.
1: 네네.
2: 또 가사 보면은 되게 로맨틱하고 이제 뭔가 팬분들이랑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가사인 것 같기도 해서 네, 오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와서 빈칸 보고서로

0: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푸릇푸릇해진 DJ 진진과
1: 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기 토끼 철분이다. 잘 받아줘야 돼요.
2: 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강우진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어 유의 빈칸을 채우는 시간이 왔습니다. 빈칸 보고서! 빈칸 보고서는 제가 제시한 문장을 듣고 땡땡땡 빈칸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 코너인데, 예를 들어 플레이어 유의 치명적인 매력은 땡땡땡이다. 리브 씨?
1: 청량함.
0: 청량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아이돌 한국어잖아요. 그래서 땡땡땡의 단어는 무조건 한국어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외래어는 쓸수 없고요. 질문에는 3초 안에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규칙을 어길 시에는 벌칙이 있는데 서로 뿅망치를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틀린 것 같다, 아, 나는 망했다 싶으면 양심적으로 스스로 때려주셔도 됩니다. 자, 두분 준비되셨나요?
3: 네.
0: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Let's go.

0: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유, 데뷔가 가장 실감났던 순간은? 땡땡땡이다, 우진님!
1: 팬들의 응원법 소리 들을 때.
0: 이다, 좋습니다. 와. 요즘 멤버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땡땡땡이다, 리브님?
2: 어, 진짜?
0: 어, 진짜이다. 내가 요즘 빠져있는 음식은? 땡땡땡이다, 리브님?
2: 마라탕?
0: 마라탕! 내가 최근에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은? 땡땡땡이다, 우진님?
3: 형이랑 놀이를 할 때.
0: 놀이를 할 때. 나만의 긴장 푸는 꿀팁은? 땡땡땡이다, 우진님?
3: 숨을 한번 이렇게 크게 내쉬는 거.
0: 아, 좋습니다. 자, 일단 빈칸 보고서 우리 두 분의 대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갑자기 순서가 바뀌면서 제가 드리니까 아주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플레이어 유 데뷔가 가장 실감났던 순간은 땡땡땡이다라고 물어봤는데 우진님이 팬들 응원법 소리 들을 때.
1: 네.
0: 아, 근데 팬은 또 영어죠. 아.
1: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팬.
0: 그쵸. 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응원법 소리를 들을 때 실감이 나셨어요.
1: 네, 아직도 저는 이게 아마 진짜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첫 음악 방송에서 팬들이 응원해 줬을 때 그 기억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0: 첫 방송에서 들었던 그 응원법 소리가.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저희가 요즘 멤버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라고 했는데 리브님이 아, 진짜? 라고 해주셨어요.
4: 네.
0: 어떤 느낌인가요? 아, 진짜가.
4: 아, 제가 이제 공감을 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0: 아.
4: 근데 우진이가 또 T니까 공감을 잘 못해요. 아, 근데 뭔가 그거 노력하려고. 아. 그래서 아, 진짜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3: 사실 이게 일단은 이게 뜸들이면 삐져요. 아~ 그래서 일단은 아 진짜를 뱉고
0: 그 다음에
3: 뒤에
0: 생각을
3: 이제 생각할 시간을 두고 그 뒤에 이제 설명한 아 진짜? 아 근데 나도 약간 이렇게 아~ 하는 겁니다.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다른 게 어쨌든 팀의 매력일 수 있어요.
1: 네.
0: 리브님이 F고 또 우진님이 T니까 팬분들도 그 케미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내가 요즘 빠져있는 음식은 땡땡땡이다, 리브님이 마라탕이라고 했는데 아마 외래어일 거예요. 그래서 뿅망치를 맞으신 것 같은데
4: 아쉽다.
0: 마라탕 빠져있습니까 요즘?
4: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자주 먹지 않은데.
0: 아, 원래 딱히, 자주 먹다가.
4: 네. 네. 그냥 딱히 생각난 게 없어가지고. 네, 마라탕이다.
0: 그렇습니다. 우진님은 뭐가 있을까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빠져있는 거
4: 굉장히 많잖아요.
1: 굉장히 많은데 일단 치킨.
0: 치킨.
1: 네, 치킨 좋아하고요. 닭튀김 좋아하고요. 네.
0: 이때는 편하게 하셔도 돼요.
1: 네. 그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0: 오, 볶음밥.
1: 볶음밥 유명한 이제 맛있는 프랜차이즈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요즘 많이 먹고 있어요.
0: 네. 볶음밥. 뭔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라고 했을 때 볶음밥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1: 요즘 좀 빠져 있고 사실 제가 그렇게 안 좋아하는 음식이 잘 없어서.
0: 아, 네. 다 잘 먹는구나.
1: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최근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은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놀이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0: 게임을 할 때 가장 크게 웃었다. 평소 웃음 장벽이 좀 낮은 편인지 높은 편인지?
1: 아니, 서로한테 좀 낮은 것 같아요.
0: 오, 네. 네. 좋다. 서로한테 낮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둘이 있을 때 막 웃고 행복하고
1: 얼굴만 봐도 웃기는 그런 듀오입니다.
0: 그런 듀오 참 좋습니다. 게임은 자주 하세요, 둘이?
1: 저희가 요즘에 뭘 샀죠?
0: 바꿔끼는 게임.
1: 바꿔끼는 게임. 네. 바꿔끼는 게임을 사가지고, 네. 하고 있거든요. 이제 테레비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0: 아, 네. 둘이 또 하기 좋은.
1: 네, 둘이서 하는 게임들이 많이
0: 있네요. 맞아요.
1: 네.
0: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2분할로 해가지고 하는 게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근데 사실

0: 사실 저희가 분할하는 거, 그 3분할, 4분할 이런 거에 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서바이벌을
1: 아, 그쵸,
0: 하면,
1: 그쵸.
0: 네. 이게 최종 발표할 때 이제 3분할, 최종 뭐
1: 그쵸,
0: 2분할 이렇게 해서
1: 2분할.
0: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1: 그쵸. 게임이니까 가능하지만, 내
0: 네.
1: 얼굴이 2분할 되는 건 참을 수
0: 아, 그건
1: 없다.
0: 조금,
1: 그거는
0: 네.
1: 좀
0: 무서웠어요.
1: 힘들다.
0: 네.
1: 나만의 긴장 푸는 꿀팁은 땡땡땡이다에 우지님이 숨을 크게 내쉬기.
0: 네.
1: 예. 이거는 약간 긴장했을 때 푸는 방법인가?
0: 아, 이거는
1: 네.
0: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1: 오.
0: 이거를 약간 시범을 보여드리면,
1: 네.
0: 이렇게 서서,
1: 네.
0: 이렇게 해서,
1: 아,
0: 아예
1: 예,
0: 누워야 돼요.
1: 힘을. 아, 예.
0: 네. 이거를 무대 전에 한두 번씩 하는데,
1: 네.
0: 나름 이제 생각 정리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완전 몸의 그 에너지 기능을 확
0: 아예 다 빼는 거예요. 네.
1: 꺼버리는 느낌이구나.
0: 맞습니다.
1: 이런 느낌으로.
0: 네네네.
1: 뇌가.
0: 이러면 졸려요. 이거
1: 그니까요.
0: 하면. 네.
1: 뇌가 방금 약간 꺼진 느낌이었어. 나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기 전에 한번 해보면 참
0: 아,
1: 좋겠다.
0: 좋습니다.
1: 라는
0: 네.
1: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질문 몇 개를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3초 안에, 그리고 오직 한국어로만 대답을 해 주시고요. 음악 주시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멤버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는
0: 잔소리?
1: 땡땡땡이다. 우지님,
0: 집좀 치워.
1: 집좀 치워이다. 둘이 함께 찍고 싶은 CF는 땡땡땡 광고이다. 리브님,
2: CF는 뭐예요?
1: 아,
0: 광고.
1: 광고.
2: 멤버랑, 아, 잠깐.
1: 3초가 지났습니다. 땡땡땡. 나만 아는 서로의 매력 포인트는 땡땡땡이다. 리브님.
2: 개그?
1: 개그 포인트다. 무인도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땡땡땡을 가져갈 것이다. 우진님.
2: 물.
1: 물. 아주 T적인, 현실적인 생각이었고요. 함께 찍어보고 싶은 브이로그 컨텐츠는 땡땡땡이다. 우진님.
0: 여행.
1: 여행 컨텐츠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리브님이 당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 아, 그못 알아들었어요.
1: 그쵸?
2: 이제
1: 갑자기 딱,
2: 언어적으로 네
1: 그쵸?
2: 파악이 안 돼가지고.
1: 네, 내가 멤버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는 땡땡땡이다라고 물어봤더니 우진님이 집좀 치워.
2: 좀 치워.
1: 리브님 잘안 치우세요?
2: 요즘은 잘안 치우는 것
1: 피곤해서?
2: 피곤해서.
1: 땡땡땡. 어쨌든 집좀 치워라고 얘기할 정도면
2: 네.
1: 그래도 서로 뭔가 쌓인 게좀 있는 것 같은데. 숙소 생활 지금 같이 하고
2: 맞아,
1: 계시죠?
2: 같이 하고 있어요.
1: 그러면 각방을
0: 네,
1: 쓰시죠?
0: 네.
1: 그러면 뭔가 방 안에서 그러니까 어지럽히는 거는 좀 괜찮아도 이렇게.
0: 방은
2: 괜찮아요.
0: 굉장히 깔끔해요.
1: 그래.
0: 방은 굉장히
1: 오히려.
0: 깔끔한데, 이제
1: 야.
0: 공용 공간이라고 하죠.
1: 네, 그렇죠.
0: 거실이나 이제 식탁.
1: 그런
0: 네.
1: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리부님이
0: 네.
1: 내가 많이 하는 잔소리를 우진님에게 해준다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2: 근데 저도 똑같이.
1: 집좀 치워.
2: 네.
1: 아.
2: 아니면 이제 식탁 위에 우진이의 물건들 많이 쌓여요. 악세, 지갑, 약간 모든 거다 저기에 둬가지고.
0: 잠깐만요. 네,
2: 말씀해주세요.
1: 좋아요. 이런
0: 아,
1: 그림.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두 분께서 이제 저희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약간 공간 분리를 좀 합니다. 저희는 옛날에 이제 컴퓨터를 거실에 이렇게 갖다 놨었는데,
0: 네.
1: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서 좀 서로의 공간 분리를 하다 보면,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서로 이제 터치를 안할수 있는 거죠. 그냥 여기가 더럽든 말든 내가 쓰는 공간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잔소리는 또 들어가죠. 보기가 싫으니까.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어릴 때 엄마한테 좀 들었던 잔소리 같은 거 있으세요?
2: 저는
1: 집좀 치워.
2: 아니요, 빨리 자라.
1: 빨리 자라. 네. 빨리 자라.
2: 어렸을 때는 좀 밤 늦게 자는 편이에요.
1: 늦게 잤던. 네. 그럼 우진님도 있으세요, 엄마한테?

0: 아, 사실 저희 집은 공부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1: 오.
0: 되게 자유롭게 자랐고, 이제 어머니가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버릇 없는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혼났고, 그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엄마한테 혼났을 때, 이제 제가 엄마가 너집 나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몇살 때지? 8살 때인가 9살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탑을 3개를 쌓아서 그 안에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넣은 거예요. 돗자리 넣고, 이불 넣고, 음식 넣고, 세 번째 칸에.
1: 우진님의 그
0: 네네.
1: 옷들을.
0: 그래서 그 3개가 꽉 차고, 그거를 이제 어지저지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거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웃분들이 도와주시고 어떤 아저씨가
1: 진짜.
0: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해서 앞에 공원이 있었어요. 집 바로 앞에 나가면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잤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그런지 사실 제가 그 음악하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제한이 없었고 되게 충분히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자라가지고 그런 게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져 있어요.
1: 그게 진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약간 좀 그런 마음도 생겨요. 엄마 아빠한테 보답해야지.
0: 어, 맞아요,
1: 네, 그런
0: 맞아요.
1: 생각도 좀
0: 네.
1: 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둘이 함께 찍고 싶은 CF는 땡땡땡 광고이다라고 했는데 리브님이 어떤 뜻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본다면 광고를 좀 찍고 싶다. 뭐옷 광고.
2: 우진이랑 같이 광고요? 없나 봐요.
1: 약간 저는 제가 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량음료가 약간 지금 두 분의 느낌 자체가 약간 그런, 약간 건강음료나 이런 거 찍으면 너무 잘
0: 건강.
1: 어울릴 것 같은
0: 약간 그런
1: 이온음료.
0: 시원한
1: 예, 네,
0: 청량한 음료들.
1: 맞아요. 자, 아무튼, 나만 아는 서로의 매력 포인트는 땡땡땡이다.
0: 네.
1: 리브님이 개그.
2: 개그라고 했습니다.
1: 네.
0: 개그는 영어입니다.
1: 그쵸.
2: 개그 영어예요?
1: 그쵸. 약간,
0: 개그
1: 뭐라고
0: 영어.
1: 해야 되지? 개그면, 좀, 웃음?
2: 웃기기.
1: 웃기기?
2: 웃기기.
1: 웃기기? 재미주기? 뭐, 이런 거.
0: 재미주기.
1: 그렇게 있을
0: 재미주기.
1: 텐데. 네. 어떤 게 좀, 개그 포인트가 있나요?
2: 아니, 일단, 먼저 서로 그 웃음 포인트 되게 잘 맞고, 그리고 평소에 뭔가 뜬금없이 좀 웃긴 말을 항상 막 하는 것
1: 뱉어요.
2: 같아요.
1: 그러면 약간 우진님이 생각하는 리브님의 포인트.
0: 얼굴? 네.
1: 얼굴.
0: 얼굴이
1: 잘생긴
0: 잘생겼고, 또
1: 얼굴.
0: 되게 깨끗해요.
1: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두 분이 약간 청량음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0: 네.
1: 같은데. 자, 무인도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물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우진님이 해주셨어요.
0: 아, 사실 물을 가져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게
1: 왜요?
0: 다른 걸 가져갔어야 되는데 조금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1: 급했구나.
0: 네.
1: 네. 근데 물 너무 필요하죠, 사실.
0: 물도 필요하죠. 그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리브 씨.
2: 저
1: 리브
2: 제피
1: 씨를 놓고 갈 수는 없겠죠. 우리 듀오니까.
0: 네. 리브 씨는 뭐 가져갈 거예요?
2: 저요? GPS 핸드폰.
0: 아, 맞네. 핸드폰 가져가면 되네.
1: 핸드폰. 근데 약간 저는
0: 휴대전화.
1: 오히려 무인도에 갇히게 된다면 저는 그냥 배한척딱 들고 가서 자급자족하는 약간 섬소년 느낌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자, 함께 찍어보고 싶은 브이로그 컨텐츠는 땡땡땡이다 했는데 우지님이 여행이라고 해주셨습니다.
0: 사실 저희가 이미 여행 컨텐츠를 찍었어요. 찍은 게 공개가 됐는데
1: 네.
0: 그때는 약간 바다, 강릉 바다 너무 이쁘고 그랬는데 날씨가 안 좋고 되게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1: 약간
0: 그 당시 저희가
1: 아쉬웠구나.
0: 잠도 제대로 못잔 상태에서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행이라고는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된 파리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1: 우리 밖에 회사
0: 매니저님.
1: 매니저님들 듣고 계시죠? 네, 저희도 옛날에 이제 단체도 있었지만 유닛으로 해가지고 여행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찍었던 것 중에 좀 행복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냥 목적지만 주고 알아서 해라.

0: 던져주면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1: 맞아요. 안정해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0: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진짜 있는 모습이 그때
1: 맞아,
0: 나오거든요.
1: 맞아, 맞아.
0: 막 운전해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휴게소 가가지고 뭐막 먹으면서 가기도 하고, 누구 놓고 가고 막 장난치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의도하지 않은 재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빈칸 보고서를 채워봤고요. 열심히 빈칸을 채웠으니 잠시 쉬어갈까요? 성공요정님 추천곡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선곡한 노래는요, 제이레비 선배님의 요즘 너 말야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사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저의 추구미에 굉장히 가까운 노래예요. 이제 악뮤 선배님이나 제이레비 선배님들 노래 들어보면 뭔가 심플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게 문학적이고 아름답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이 노래는 뭔가 가사를 들어보시면 되게 울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힘들 때 제가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0: 좋습니다. 약간 깨끗한 느낌
1: 네, 맞아요.
0: 좋아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제이레빗의 요즘 너 말야 듣고 오겠습니다.

항공인들의 일상에

0: 낭만 한 스푼 더하는 시간, 진작의 낭만. 두 개의 반짝임이 만나 하나의 빛이 된다는 건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상황과 조건, 각자의 땀방울을 더해 완벽한 타이밍까지, 그야말로 온 우주의 힘을 빌려야 하는 일이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각자의 하늘을 보며 꿈을 꾸던 두 사람이 마침내 하나의 팀이 된다는 것. 전혀 다른 색과 온도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 가장 선명한 빛으로 타오르는 것. 이 커다란 빛을, 플레어 유의 기적 같은 탄생을 누구보다 꿈꾸고 기다려준 소중한 당신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꿈이라는 빛을 내린 미라클,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기적입니다. 네, 오늘의 진작의 낭만. 오늘은 플레어 유 팀명의 뜻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나를 좀 반짝이게 하는 것, 이런 게 있을까요? 뭔가 열정을 타오르게 만드는 것, 또는 나를 진짜 빛나게 해주는.
1: 아무래도 팬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무대할 때 아니면 뭐든 스케줄 다닐 때마다 팬분들이랑 이제 마주치면은 그런 열정이 딱 올라오는 것 같아요.
0: 유어분들이.
1: 네, 맞습니다.
0: 뭔가 무대에서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의 무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쵸. 팬분들이.
2: 그분들이 안 계시면, 그쵸, 저희도 없는 거니까.
0: 맞아요.
2: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에 좀 기적처럼 나타나 더 큰 빛이 되어주는 플레어 유 같은 사람을 꼽아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2: 사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음악을 해오면서, 네네, 연습생 생활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하면서 정말 이제 제 인생의 롤모델이 되는 그런 존경심이 가득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희 일단 저희 보컬 선생님도 계시고 안무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저희 삼촌도 계시는데 삼촌도 음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꿈에 발을 들일 수 있게 해주신 게 저희 삼촌이세요. 처음 알려주셨던 것도 삼촌이고 아마 모든 시작을 도와주셨거든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가끔 힘들면 이제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는 편입니다.
0: 아, 뭔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한 명이라도 있는 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0: 뭔가 힘든 일이 딱 닥쳤을 때도 그분을 찾아가면 되니까. 맞습니다. 삼촌이 계시니까. 리브님은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1: 저는 생각해보니까,
0: 네네,
1: 부모님들한테,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딱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항상 부모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니까, 뭔가 제대로 이렇게 말씀 드려본 적이 없어서, 저는 부모님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더욱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어느 정도 습관화가 돼 있지 않으면, 그냥, 뭐 이해해주겠지, 그냥 알겠지 라고 하지만, 사람은 또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니까.
1: 네,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제작진분들이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1: 영상 편지요? 네. 저는 사실 연락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부모님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속상했던 것도, 잠시만요. 음악 꽂으시면 안 되나요?
2: 눈물이 많으세요, 저희.
0: 그러니까, 리브님.
1: 그러니까. 뭐야?
0: 이게 노래에서 주는 힘이 있어요.
1: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0: 그래도.
1: 연락을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저를 항상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냥 평소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3: 오늘 이 기회 통해서 감사해요.
0: 야, 야, 이게 음악이 한번 딱 흘러나오니까 F의 느낌으로 또 감성이 확 올라와서 리브님이.
3: 와.
0: 야, 근데 저도 여기에서 영상 편집 몇 번 당했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아 말도 안 이어지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근데 진짜 이 마음과 다를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부모님한테는 아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틱틱대고 뭔가 엄마 아빠는 나를 더 잘 알아주겠지라는 믿음 때문에 아마 그런 말들이 그냥 툭툭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도 다 이해하실 거고 다 아실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영상 편지를 통해서 좀 아도라 안에서 좀 툭툭 털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또 다른 나라에서 각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약간 문화 차이라고 좀 느끼는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우진님이 한번
1: 문화 차이...
0: 네. 뭐 예를 들어
1: 입맛이 좀
0: 네. 달라요.
1: 입맛이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0: 어떤 포인트에서 다르죠?
2: 형은 아무래도 좀 중화권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저는 이제 저는 한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킬 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따로 시켜버려요.
0: 아 네. 먹고 싶은 게 다를 때는 네, 네. 그게 해결 방법일 수 있죠.
2: 네.
0: 네. 뭔가 리브 씨가 이제 한국인 다 됐다. 약간 이런 거 느끼는 포인트 같은 거 없으세요?
2: 순두부찌개 시켜 먹을 때.
0: 리브님이 뭔가 한식을 시켜 먹을 때.
2: 네.
0: 아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매콤함을 알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2: 그리고 가끔 오징어 젓갈 사서 먹고요. 그런 거 좀 신기하더라고.
0: 맛있지. 네. 오징어 젓갈 밥이랑 이렇게 흰 쌀밥에 이렇게 네. 살짝 올려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야 그러면 리브님은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저는 3년 조금 넘었습니다.
0: 아, 3년밖에 안 됐구나.
1: 네.
0: 한국말 너무 잘해서 한 5년 이상 된 줄 알았어요.
1: 아 아닙니다.
0: 자 어쨌든 플레이어와 함께 저희가 진지하게 낭만 토크까지 풀어봤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올 텐데요. 아까 얘기했죠. 미라클. 네. 기적 같은 일이다. 해서 플레이어 유의 미라클 듣고 오겠습니다.
1: 미라클.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플레어 유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잖아.
2: 아니 근데 진짜 It's the time where we read messages from our 항공이들.
3: Before the show, 항공이들 left us some questions on social media.
1: 네, 항공이들의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우씨씨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아니 근데 진짜 혹시 이번 활동하면서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가 있나요? 진진이랑 플레어유 같이 챌린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얼마든지요.
4: 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선배님께서 해주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영광입니다.
1: 여기서 끝나고 찍고 가시면 되죠. 네. 리브님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이거 원첸씨?
1: 원첸씨.
2: 네. 아니 근데 진짜 매일 자기가 제일 귀엽다고 웃기는 두 사람, 서로가 가장 사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오.
3: 가장 사랑스러웠던 순간.
2: 저는 집을 갑자기 치우고 나서 저한테 잘했지 하는 그 생각.
1: 아, 형한테 뭔가 칭찬받고 싶은 네. 동생의 포인트를 딱 보여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진
3: 네, 뭐 딱, 네, 딱 칭찬
2: 딱히 없나 봐요.
3: 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요.
1: 사랑스러웠던 순간. 아니면 동생이니까 뭐 형이 약간 존경스러웠던 순간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사랑스러웠던 순간으로 하겠습니다.
2: 존경하지도 않아.
3: 아니. 사랑스러웠던 순간은 뭔가 뭐 지금?
2: 아니 굳이 안 해도 되겠다.
1: 자 우진님 한번 읽어주세요.
5: 네, 뮤직 AQ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데뷔 전보다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1: 데뷔 전. 뭐 어때요? 한 달 전과 뭐가 가장 달라졌나요?
2: 제가 우진을 말하자면 네네. 우진이 데뷔하고 나서 뭔가 그 아이돌 모드가 생겼어요.
1: 오 아이돌 모드 딱.
2: 네, 딱 평소에 안하 그냥 좀 평소에 그렇게 막 애교 뿌리고 막 그렇지 않은데 그 뭔가 팬분들 앞에서는 딱 보이는 그런 아이돌 모먼트. 네.
3: 해야죠.
1: 스위치가 이렇게 딱 켜지면서 네. 이제 하는 너무 좋죠. 그 온오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딱 꺼졌을 때 그 쉬는 시간도 자기한테 네. 너무 필요하고 네. 아마 멘탈 건강에 좋지 않을까도 싶은데 리브님
2: 네.
1: 아,
2: 네.
1: 읽어주세요.
2: 이렌처 코닝 아니 근데 진짜 What surprised you the most about each other so far? 지금까지 서로에 대해 가장 놀랐던 건 어떤 점인가요?
1: 놀랐던 점 우리 앞에 좀 서로에 대한 칭찬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좀 칭찬으로 가볼까요?
3: 저부터 말씀하면 네. 지금까지니까 네. 놀랐던 건 저랑 되게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거에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은 되게 저는 조금 형은 엄청 세심하고 되게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조금 둔하고 네, 네, 네. 크게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게 조금 다르다? 이런 게 좀 놀랐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바라보면 진짜 좋은 점들만 보일 거예요.
3: 네,
1: 아,
3: 맞아요.
1: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형이 챙겨주구나. 아니면 오히려 리브 씨는 동생은 이렇게 퓨어하게 생각하고 좀 더 라이트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딥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느끼면서 팀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로맘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두 사람의 귀여운 습관 하나씩만 알려줘 라고 해주셨는데
3: 먼저 습관?
1: 귀여운 습관
3: cute habit이 있죠?
1: cute habit
3: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항상

0: 습관이요?
1: 예.
0: 자기 전에 방좀 정리하는
1: 오, 방을
0: 거.
1: 좀 정리하고,
0: 네.
1: 어쨌든 깨끗한 마음으로 잠에 든다.
0: 맞아, 맞아.
1: 약간 그런 것도 하나의 습관일 수 있죠. 네, 아이돌 한국어 플레이어와 함께한 시간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그런지 아주 시간이 빨리 갔죠. 좀
0: 그니까요.
1: 어떠세요? 약간 DJ로서 했을 때와
0: 네.
1: 게스트로서 이렇게 참여했을 때좀 시간 가는 게더 빨랐나요?
0: 우선 너무 멋진 선배님과 할수 있어서 너무
1: 아휴.
0: 영광이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둘이 데뷔하기 전에 왔다가 데뷔를 하고 오니까
1: 네.
0: 모든 게 너무 다 너무 반갑고 다시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1: 리브님은요?
0: 저도 사실 이제 게스트는 두 번째로 나오는 건데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올 때마다 뭔가 되게 편하고 이제 항상 반겨주니까
1: 맞아요.
0: 올 때마다 항상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1: 여기는 항상 뭔가 따뜻해요.
0: 맞죠, 맞죠.
1: 네, 아도라는 저도 제가 한 1년 반 정도 하고 이제 또 5주간의 스페셜 DJ를 지금 하는 중인데 되게 아쉽습니다. 네, 그 따뜻한 마음 아마 우리 플레어 유가 활동하는데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들으면서 저희가 같이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그리고 플레어 유, 리브야, 우진아,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0: 안녕.
2: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 절로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냉면 가격은 전혀 시원하지 않습니다. 18,000원짜리 냉면도 이젠 뭐 흔히 볼 수 있죠.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1인분 평균 가격이 12,615원이었다고 합니다. 냉면, 삼계탕 등 여름 대표 메뉴가 지난해보다 3%에서 4% 올랐다고 하는데요. 원재료값, 인건비, 임대료까지 줄줄이 오른 탓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알겠는데 지갑은 또 좀처럼 납득이 안 됩니다. 폭염 예고된 올 여름 음식값이라도 시원했으면 싶은데 말이죠. 이참에 덜 먹자고요? 그런 말 하시면 저 삐뚤어져서 냉면에 고기까지 싸먹을 겁니다. 네, 시원한 뉴스로 2시간 함께할게요.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Mocha, The Best Thing.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6월 5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여름엔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 있죠. 냉면, 뭐 삼계탕, 콩국수, 수박 진짜 많죠. 네, 특히 여름에 냉면이랑 수박을 안 먹는 것은 이건 불법이거든요. 꼭 먹어야 됩니다. 네, 가격 낮춰달라고 하자니 또 우리 자영업자분들 생각 안 할 수도 없고요. 어려운 문제네요.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왠지. 집에서 메밀가루 빠서 직접 면 뽑아서 거기에 넣을 오이도 직접 재배해서 직접 냉면 만들어 드실 것 같은 선생님.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Hello.
0: 쌤은요, 제가 이번 거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열무김치도 그렇고 뭐 다른 김치도 그렇고 다 하나하나 from scratch에서 만드시잖아요. 아, 요건
1: but
0: 아닙니까?
1: I do not have a garden. But if I had a house with a yard and a garden, I probably would have some fresh cucumbers.
0: 그런데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너무 고생하실 것
1: That's
0: 같아요.
1: Right. 네. That's right.
0: 나중에 그렇게 해서 진짜 냉면 만드시면 꼭 하나 부탁드릴게요. 먹어보고
1: yes.
0: 싶어요.
1: Okay.
0: 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 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자, 그리고 짧은 꽁트와 함께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Korea's appetite for alcohol appears to be waning, with household spending on liquor falling at its fastest pace in 7 years. The shift underscores changing social habits as the sober curious trend continues to gain ground.
0: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주류 소비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주를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 A colossal sandstorm soaring nearly 100 meters barreled through Harbin, China. The unusual weather, fueled by a clash between searing heat and icy winds, turned the bustling city into darkness and chaos in mere minutes.
0: 높이 100m에 달하는 거대한 모래폭풍이 중국 하얼빈을 강타했습니다. 폭염으로 달궈진 공기와 차가운 기류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도시는 단 2분 만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1: Sweden's health authorities are telling parents to log off and be fully present with their children. They say carving out phone-free time can make a real difference in children's development and daily routines.
0: 스웨덴 보건 당국이 부모들에게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는 휴대전화를 치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시간이 아이들의 성장과 일상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 Last year, South Korea's royal palaces welcomed a record 17.81 million visitors. With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pouring in, these historic landmarks are becoming the crown jewels of

0: Korea's tourism scene.
1: 지난해 국내 고궁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고인 1,78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 증가가 두드러지며 한국 고궁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Korea's appetite for alcohol appears to be waning, with household spending on liquor falling at its fastest pace in 7 years. The shift underscores changing social habits as the sober curious trend continues to gain ground.
1: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주류 소비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주를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오늘 어떻게 한잔할까? 뭐 아니면 회식을 가지? 이런 식으로 했던 문화가 굉장히 컸잖아요.
0: Oh, yeah.
1: Right? 근데 이 술을 권하는 사회 이제는 옛말이 된 거죠. 뭐 대한민국의 술 소비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요.
0: Yeah, absolutely. And I mean, it's the changing of the times and changing of generations.
1: Right.
0: So basically, there has been a fall in the spending on alcohol, of alcohol, for the last, you know, many years.
1: Yes, yes.
0: Past years. So people spent about 13,000 won, down 9% year on year. Okay. So, and it's been, this is the sharpest drop since 2019. But overall, domestic alcohol production has also fallen structurally down 17.3% over the past 10 years.
1: Wow.
0: So it seems, you know, I mean, we can talk about numbers, but the pattern, the trend is that people are spending less on alcohol.
1: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술에 쓰는 돈을 점점 줄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로 거의 자리를 잡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1분기 가구 주류 실질 소비 지출이 13,000원이래요. 13,000원. 이게 전년 대비 9%가 감소된 거고요. 중요한 건 2019년 이후에 지금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분기 연속 감소 흐름을 또 정말 트렌드죠. 그거를 잡고 있는 거고요.
0: And I tell you, Sam, this is not only a trend in Korea, but it's globally. Yeah. I mean, even in America, alcohol sales are just going down.
1: Wow.
0: Yeah. Wine. People are throwing away their grapes.
1: Wow, really?
0: Yeah, because it's more costly to make wine. And you know, it's just sitting there. There's no one to purchase.
1: 이게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뭐 포도주라든가 뭐가 됐든가 잘 안 마시게 되는 트렌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회식에서도 전 뭐 짬만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막상 가서도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니까 주류 회사들에서도 이제 소주의 도수를 또 낮춘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 주위에서도 좀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때는 왜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아 마셔.
0: Yeah, yeah, right.
1: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진짜 그때는 몰랐는데 노화가 속도가 훅 하고 왔습니다.
0: That's right. 네. So people are thinking about their health.
1: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Korea's appetite for alcohol appears to be waning, with household spending on liquor falling at its fastest pace in 7 years.
1: 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주류 소비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지금 보면 Korea's appetite for alcohol appears to be waning 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alcohol에 대한 appetite 그리고 그게 지금 waning 되고 있는 것까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Okay. So appetite, usually we describe this, oh, he's got a good appetite, or I don't have, you know, the appetite to eat right now. So it talks about, you know, your desire for food.
1: 그냥 뭔가 배고픈 거. 그리고 입맛 같은 거 있다 없다 할 때 appetite을 보통 쓰잖아요.
0: That is true. Now here in this case, appetite for means that you have a desire or a craving for specifically not food but alcohol.
1: 아, 그러면 먹을 거에만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0: That's right. So you can also use this for, you know, like have an appetite for luxury goods or have an appetite for extreme sports. It's like you have that kind of strong desire for something.
1: 와, 이게 appetite이 욕구. 선호하는 것 이것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와 이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빅 쟤는 빅 애프타이트가 있다라고 한다든가 yeah. 뭐 진짜 나는 애프타이트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근데 그걸 넘어선 so 특히나 for가 있을 경우에 right? So appetite fo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에 대한 선호 뭔가에 대한 욕구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for alcohol so 술에 대한 그런 선호나 욕구. 근데 그게 어때 보이냐면 appears to be waning 한다라고 돼 있어요. Right?
0: So it's W-A-N-E, wane. To wane is a fancy word to say that it's becoming weaker, it's becoming smaller, it's becoming less important.
1: Okay.
0: Okay. So it's like a gradual sort of decrease and gradual weakness okay. that happens. So, enthusiasm can wane.
1: 지금 저 그 얘기 딱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다이어트 하거나 yeah. 운동 얘기 나올 때 when your determination wanes,
0: yes, that's
1: always
0: right.
1: think of why you started this in the first place.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Love right. can wane.
1: Okay. 사랑이 약해질 수 있다.
0: Right. Popularity. Can wane.
1: Right.
0: So this is a great word to describe something that just kind of like.
1: 느낌 왔습니다.
0: Okay.
1: 시들해지는 거군요.
0: Yes.
1: Okay. So W A N E 점점 줄어들다, 시들해지다라고 하는 것. Decline이나 뭐 diminish 이런 단어도 쓸 수가 있겠지만 이 wane도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사람들이 이걸 선호하는 게 술을 선호한 게 점점 줄고 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shift underscores changing social habits as the sober curious trend continues to gain ground.
1: 술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주를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The shift, 이 변화가 그렇죠? underscores changing social habits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뭔가 변해가고 있는 이제 사회적인 습관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것을 underscore 한다는 거. 이거 밑줄 아닌가요? 밑줄? Underscore?
0: That's right. If you have an underscore, it's kind of like emphasizing or highlighting. So basically, this change is highlighting the change in social habits.
1: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한다는 뜻이 되겠나요? 하긴 우리 중요한 거 있으면 아래 밑줄 쫙쫙
0: That's it.
1: 하잖아요. So underscore는 여기서는 강조하다. 그러니까 emphasize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하면서요? As the sober, curious trend continues to gain ground 하면서 했는데 참고로 gain ground 한다는 건 점점 더 강력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뭐가 강력해지면서냐면 sober, curious trend. Okay. 이건 도대체 어떤 트렌드예요?
0: Okay. This is a very new term. This is not like they didn't use this term before.
1: Okay.
0: So, sober, curious, something curious. In this case, we think of like 호기심, right? But in this case, it's more about like You know, you're kind of exploring. You're open to the idea. You're exploring the idea of like, oh, well, you know, maybe like, should I be drinking less? Or should I just not drink for a month? You're open to the idea of exploring You're drinking.
1: 아, 오케이. So 우리는 curious 하면 그냥 호기심이 많구만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요즘에 새로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단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
0: yes.
1: something curious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약간 한번 해볼 만한데 한번 해볼까? 관심이 가는 거군요. 오케이.
0: Yeah.
1: Okay, 근데 sober가 drunk의 반대말이니까
0: yes.
1: 나도 술을 안 마시는 거, sober한 거 어떻게 한번 해봐? 이런
0: yeah.
1: 느낌이네요.
0: Yeah, what if I didn't drink for a month? Or like, you know, and so they have these things like, you know, like a sober month and, you know, there's a movement and they don't drink for a month.
1: Right, right.
0: So a lot of that is really... popular amongst younger people.
1: Right. 굉장히 젊은 크라우드 사이에서 sober curious한 뭔가 트렌드가 있다. 나 한번 술을 끊어볼까? 이런 느낌. 참고로 여러분, sober는 술이 깬 거지 의식이 깨 있는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awake를 쓴다든가 conscious 이런 것을 써야겠죠, 그렇죠? Okay, so sober curious.

0: 리스는 술을 줄이거나 끊어보려는 좀 그런 관심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Korea's appetite for alcohol appears to be waning, with household spending on liquor falling at its fastest pace in 7 years. The shift underscores changing social habits as a sober, curious trend continues to gain ground.
0: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Westlife with I Lay My Love on You.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 colossal sandstorm soaring nearly 100 meters barreled through Harbin, China. The unusual weather, fueled by a clash between searing heat and icy winds, turned the bustling city into darkness and chaos in mere minutes.
0: 높이 100m에 달하는 거대한 모래폭풍이 중국 하얼빈을 강타했습니다. 폭염으로 달궈진 공기와 차가운 기류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도시는 단 2분 만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중국 하얼빈의 극단적 이상 기상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영상을 봤는데 이거 진짜 Is this the end of the world? 할 정도로 정말 먼지 폭풍이 위로 확 올라오고 뭔가가 무슨 뭐 폭발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1: You know, I was in the Gobi Desert in Mongolia and we ran into a sandstorm.
0: Oh, really?
1: And it was scary.
0: Uh-huh.
1: So we were in the car
0: okay.
1: and we had to wait. It, and it's like you can't see anything. It just covers you completely.
0: 이 어둠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1: So, but we were in the desert, so it's okay. But imagine you're in a city and you've got buildings, you've got all sorts of cars. Like,
0: and you don't even know what's causing it, right?
1: Well, yeah, that's right.
0: Uh-huh.
1: So this darkness happened in just 2 minutes.
0: 와, 2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 Yeah, and so, on the 31st of May, this sandstorm hit Harbin, China, and the winds were around 130 to 140 kilometers per hour.
0: Wow.
1: So not only is it dark, but it's like you're almost being blown away.
0: 와,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둠도 무섭지만 거기에 뭐 우리야 지금 이유를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강풍이 시속 130에서 140km의 강풍이라고 얘기합니다.
1: And you know what happened?
0: What is it?
1: A roller coaster at an amusement park. They had to stop.
0: 괜찮은
1: They're
0: 거죠?
1: Okay.
0: 아, 다행이네요.
1: Yeah.
0: 오케이, 자 100m 높이의 모래폭풍으로 단 2분 만에 이렇게 도심이 암흑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었다. 정말 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이게 이제 특정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colossal sandstorm soaring nearly 100 meters barreled through Harbin, China.
0: 높이 100m에 달하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중국 하얼빈을 강타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A colossal sandstorm. 얘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Right?
1: Okay. So when you hear this word that is very similar to this, colossal. Okay. So Magic Mountain was the big amusement park in Los Angeles. You know Magic Mountain, right?
0: I know. I've been there once, I think.
1: Yeah. And there is the most famous roller coaster.
0: Okay.
1: It's called Colossus.
0: A Colossus,
1: okay.
0: Yes.
1: There's another place that we all know in Rome, the Colosseum. Okay. So all of these words have to do with this word colossal, which means it's huge, like massive. Not just like Oh, really big. No, no, no, no. It is extraordinarily large.
0: 이거는 그냥 huge 정도가 아닌 거네요. 왜냐면 Colossus가 이 거인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서 온 형용사라고 볼 수 있는 colossal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정말 웅장하면서 엄청 큰이라는 뜻을 좀 줄 수가 있겠네요.
1: Yeah, it's so big that you feel like, whoa, like it's disbelief.
0: Right.
1: Like you're in awe of it because of the size.
0: 와, 너무나 사이즈가 커서 우리가 너무 경악할 정도, 그렇죠? Right, so colossal sandstorm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거대한 모래폭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뭐 100m가량 높이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그게 barreled through Harbin, China.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All right, barrel. So it comes, think about a barrel. A barrel is a large wooden container, usually where they store like wine.
0: Yes, okay? 술통 같은
1: yeah,
0: 거.
1: Yeah, that's right. So imagine the barrels, rolling the barrel. What happens? It's like it picks up momentum and you can't stop
0: it. Goes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1: That's right. Okay. So if you barrel through something, you're moving very forcefully and with speed.
0: 굉장히 빠르게 질주하는 느낌. Yeah. Right? So 이 sandstorm이 거침없이 통과를 하거나 돌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So barreled through Harbin. So Harbin을 통과해서 진짜 돌진을 해버린다. 이런
1: yes.
0: 느낌. 여기저기를. Okay, 연결해 볼게요.
1: The unusual weather, fueled by a clash between searing heat and icy winds, turned the bustling city into darkness and chaos in mere minutes.
0: 네, 폭염으로 달궈진 공기와 차가운 기류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도시는 단 2분 만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the bustling cit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도시 자체를 bustling city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Mm-hmm. 이거 어떤 city인 건가요?
1: So the idea of bustling means that it's there's a lot of people, mm-hmm. there's they're moving.

0: there's a lot of movement and excitement.
1: Okay.
0: And it's very lively.
1: Lively, okay.
0: Yeah. So we often describe like downtown areas as bustling. Or how about like a market?
1: Yes.
0: An open market.
1: 사람들 웅성거리고 사람 사는 것 같고.
0: That's right.
1: Okay. So the 이 bustling city를 지금 darkness로 바꿔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조용한 곳이 아니었고 원래 굉장히 활기찬 도시였는데 그걸 어둠으로 바꾼 거네요.
0: Yeah.
1: So the bustling city는 활기 넘치는 도시, 북적이는 도시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단지 in mere minutes 만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mere이라고 하는 건 겨우 불과 얼마 안 돼서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So in mere minutes, 불과 몇 분 만에 그랬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colossal sandstorm soaring nearly 100 meters barreled through Harbin, China. The unusual weather, fueled by a clash between searing heat and icy winds, turned the bustling city into darkness and chaos in mere minute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go ahead and listen to Alex Samson with Play Pretend.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네,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2: Sweden's health authorities are telling parents to log off and be fully present with their children. They say carving out phone-free time can make a real difference in children's development and daily routines.
1: 스웨덴 보건 당국이 부모들에게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는 휴대전화를 치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시간이 아이들의 성장과 일상 습관 형성에

0: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스웨덴에서 디지털 사용 부모 권고안을 발표를 했대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땐 휴대폰을 치우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한다고요.
1: It's true.
0: Now.
1: But of course, not easy to do.
0: 그러니까 듣기에는 뭐 당연히
1: I mean,
0: 그래야지라고 하지만
1: I think most parents know, right, in their hearts. But they are saying when they're spending time with children, to put away their phones. And also, even in the house, such as bedrooms, and when you're eating, dining table, that you should designate it as device-free zones. Meaning, like, no phones when we're eating.
0: Make it a rule,
1: Make it
0: 완전히.
1: a rule.
0: Okay. So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지금 휴대전화를 치우고 정말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침실이나 식탁 같은 곳에서는 정말 디지털 기기가 아예 없는 공간을 만드는 거, 그걸 정말 룰로 만들어라라고 권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1: And I think it's important because if you start at a young age, they get used to the idea. The boundary is set. So even when they become a teenager, it becomes a little bit easier to follow the rule.
0: 맞아요. 어렸을 때
1: Yeah.
0: 습관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도 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최소한 집안에서는 디지털 기기 없는 공간을 정해 두는 게좀 나름대로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벌칙을 하는 거예요. 한번쓸 때마다 강력한 벌금이
1: You
0: 들어갑니다.
1: have to.
0: 예, 그래서 요거는 뭐 100원, 200원 이런 거는 안
1: Oh,
0: 되고요.
1: no.
0: 강력해야 돼요.
1: That's
0: 네.
1: right.
0: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습관이 아이에게 배게 되면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좀 사회성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구랑 대화를 할때 전화기를 만지작 상대방이 만지작거리거나 그걸 계속 보거나 하면은 이미 이 사람을 살짝 지지하게
1: sure.
0: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좀 잡아줄 수 있는 뭔가가 됐으면 좋겠네요.
1: Sure.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Sweden's health authorities are telling parents to log off and be fully present with their children.
0: 스웨덴 보건당국이 부모들에게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는 휴대전화를 치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parents들에게 log off를 해라. 쓰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에 log off 한다는 게꼭 무슨 계정에서 이렇게 나와라. 이런 뜻보다는 그냥 거기서 전화기에서 나와라. 쓰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Be fully present with their children 해라라고 얘기했다네요.
1: This has become a very trendy word because of the wellness movement. You should be present, right? Yeah. And here, fully present, I mean really present. And the idea is that you should have complete or give your complete attention to what you're doing at that moment.
0: Okay. And if you are fully present with your children, that means that.
1: That means that you are giving your full attention
0: Okay.
1: to them. Your full focus is on them. No distraction. You are there in the moment.
0: Okay. So 그냥 단순하게 present 하면 있어주는 거죠. 있는 거, right? But if you're fully present 하다, 그럼 거의 집중을 해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관심을 완전히 집중해라. 근데 여기서는 누구에게? With their children.
1: Yeah, that's
0: 아이에게
1: right.
0: 집중을 부어줘라.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1: So it's interesting because this word present, it's like, oh, you know, in school, like present, you know, you have to say, like, if the teacher,
0: 출석했어요.
1: I'm here, present. So it is not just a matter of being there, but it has taken on a new definition.
0: 완전히
1: Yeah. So if you
0: 집중.
1: are present, you are not doing anything else but being there.
0: Okay.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They say carving out phone-free time can make a real difference in children's development and daily routines.
0: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시간이 아이들의 성장과 일상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o they say carving out phone-free time can make a real difference라고 얘기했는데요. Make a difference는 당연히 이제 특히나 real difference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그런 real difference를 만들 수 있냐면 carving out phone-free time. 전화를 안 쓰는 시간을 carve 하는 거가 그런 게될 수도 있다고요?
1: Yeah. So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보죠.
1: Last year, South Korea's royal palaces welcomed a record 17.81 million visitors. With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pouring in, these historic landmarks are becoming the crown jewels of Korea's tourism scene.
0: 지난해 국내 고궁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고인 1,78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 증가가 두드러지며 한국 고궁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한국의 핫플이죠. 궁궐과 왕릉, 지난해 관람객 4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래요.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1: This is so exciting to hear that so many people are coming and seeing the beauty of our country.
0: Yes.
1: Okay. So, yes, so many visits to royal palaces and Joseon royal tombs. And the number of visitors reached an all-time high of 17.81 million, which is about 7 times higher than in 2022. So, we knew there were foreigners coming in.
0: Yes.
1: And they were visiting the tombs, but like now it's just like whoa.
0: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관광객이 오면 그냥 뭐 그런 데 다 보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제는 정말 너무 많아져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번째가 외국인.
1: Yeah.
0: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가면 여기 무조건 가야 돼. Yeah. 여기 핫플이야.
1: And I do think, you know, a lot of those K-dramas, not K-dramas, but K-movies or dramas that are filmed in apparently like, like palace, kind of old historic dramas.
0: Yes. 그런 게 확실하게
1: so fun. Yeah.
0: 맞아요.
1: Yeah.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K 드라마나 K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한국의 그런 궁궐이라든가 이런 거 보여주다 보니까
1: That's
0: 사람들이
1: right.
0: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또 한국인들도 굉장히 또 많이 놀러를 가죠. 그렇죠?
1: Yeah.
0: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Last year, South Korea's royal palaces welcomed a record 17.81 million visitors.
0: 지난해 국내 고궁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고인 1,78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South Korea's royal palaces welcomed 했대요. 이만큼의 visitors를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장소도 welcome을 하나 봐요.
1: Yeah, that's right. You can. And that's why we are highlighting that because not just like we say, oh, like welcome to a guest.
0: Yes, yes.
1: But actually a place can welcome tourists or visitors.
0: Okay, so 정말 어떻게 보면은 환영한다라는 뜻도 welcome이 될 수가 있겠지만 뭐 어떤 장소가 환영을 한다기보다는 맞이한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연결할게요.
1: With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pouring in, these historic landmarks are becoming the crown jewels of Korea's tourism scene.
0: 특히 외국인 방문객 증가가 두드러지며 한국 고궁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h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세상 여기저기에 그쵸 있는 사람 투어리스트들이 pouring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났네요.
1: So think of rain, think of liquid, you know, pouring water into, you know, some container.
0: 쏟아붓는 거죠.
1: Yes, 쏟아붓다. Yes. So it is the whole idea of that the visitors are coming in large numbers.
0: Okay. 정말 우리말로도 쏟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뭔가 많이 들어오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Okay. So something이 pour in 한다는 건 쏟아져 들어오다. 그만큼 대량으로 몰려온다라는 뜻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these historic landmarks are becoming the crown jewels of Korea's tourism scene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historic landmarks들이 라고 얘기가 났어요.
1: Okay. A landmark is a very significant building. It could be really anything.
0: Okay.
1: Okay. And basically, it is recognized, it is important, and because this is a historic landmark, it means that there is significance historically. So, Royal tomb, a palace, all of these obviously are historic landmarks.
0: Right. 그러니까 landmarks라고 하는 것은 정말 땅에 마크가 딱 박혀 있는 것처럼 명소를 얘기를 하는데 꼭 그게 historic일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는 historic landmarks인 거 보니까 뭔가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뜻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So historic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되겠고요.
1: When 그렇죠? I first came to Korea, there was no GPS, there was no Nebi. So when I got directions, okay, you just take the taxi and tell him to something 사거리, okay. and then you, that there's a sauna there.

0: You make a right.
1: All right.
0: And so there were all these landmarks that kind of showed you how to get to a certain place.
1: 특히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는 뭐 어디서 몇백 미터 가서 뭐 이런 게 없으니까 landmarks로 길을 찾을 수밖에 없 상황,
0: That's 그렇죠? how people used to give me directions.
1: 아, okay, okay. So 여기서 historic landmarks는 역사적 명소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historic은 역사적으로 중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historical 해서 al이 붙게 되면요, 그냥 단순하게 역사와 관련 있는이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historic landmarks들이 뭐가 되고 있냐면 the crown jewels. Of Korea's tourism scene이라고 하네요.
0: Mm-hmm.
1: Right.
0: So the crown jewels, basically, you know, these are the most prized or valuable assets of a collection. Mm-hmm. So usually think of the monarchy and their crown jewels, like the literal crown.
1: Yes.
0: Or the scepters, you know, like that stick. Those are considered crown jewels. So if we say crown jewels of the tourism scene, it means like really valuable, really prized. Places.
1: 뭔가 보석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보석이 아니네요.
0: No.
1: Crown jewels 하면은 이제 왕실 보물.
0: Yeah.
1: 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왕실 보물이라고 하면 정말 크고 중요한 자산 같은 거잖아요.
0: Oh, yeah.
1: 그런 의미로 좀 쓰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0: Yes.
1: 여기서. Okay, so 이런 뭐 궁이라든가 한국 고궁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투어리즘 씬에서 여기서 씬이라고 하는 것은 분야, 뭐 산업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0: Yes.
1: 이렇게 좀 느끼면 되겠네. Okay, so crown jewels.
0: Last year, South Korea's royal palaces welcomed a record 17.81 million visitors. With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pouring in, these historic landmarks are becoming the crown jewels of Korea's tourism scene.
1: 네. 자,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 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들만 모아놨습니다.
0: Oh, yes.
1: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make a real difference, alright? So real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그러니까 actual이랑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죠. So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다 혹은 큰 차이를 만들다.
0: Getting just 30 minutes more sleep can make a real difference.
1: Oh, this is true. 잠을 30분만 더 자도 꽤 큰 차이가 난다. 이거 실제로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은요. pour in 하는 거. 몰려들다, 쏟아져 들어오다.
0: Orders were pouring in during the sale.
1: 네. 세일 기간에 주문이 엄청 몰렸어. 막 쏟아져서 들어온 거예요. 아, 그리고 Sam, 그러면 P-O-U-R, pour이라고 하는 거가 P-O-O-R이라는 단어.
0: 어.
1: 그것과 발음은 똑같은가요?
0: Yes.
1: Okay.
0: Pour, pour. Yeah.
1: Pour, okay.
0: So you got to pay attention to the context.
1: Right. 자, 다음은요. Carve out phone free time. 일단은 phone free time이라는 건 휴대폰 없는 시간, 전화기 없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carve out 한다는 것은 일부러 그것이 없는 시간을 일부러 마련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0: We carved out phone free time during dinner.
1: 우리 저녁 먹을 때는 휴대폰 안 쓰는 시간을 가졌어. 너무 좋습니다. 자, Wayne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예전에 살던 미국에서 살던 동네 이름도 Wayne이었는데요.
0: Really?
1: 스펠링은 다르지만.
0: Okay.
1: 자, W-A-N-E. 점점 줄어들다. 시들해지다.
0: My interest in that show started to wane after a few episodes. This is so true.
1: 아, 그래요?
0: This recently happened. I started watching something and I was like, I feel like I should finish it because I loved the first season.
1: Right?
0: And it was like, I can't watch it anymore.
1: 근데 원래, aren't you supposed to be like, oh, I'm into it. I'm so into it. I want to watch more and more and more, no?
0: Usually, if it's a good show. But if it's not, it wanes.
1: 아, 그 관심이 점점 시들해지는 거군요. So 방금 몇 편을 보고 나니까 그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어 정도가 되겠고요. 자, 만약에 fully present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하게 거기 있는 것보다는 진짜 제대로 집중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0: It's hard to be fully present when you're thinking about work all day.
1: 하루 종일 일 생각하면 정말 집중하기가 쉽지 않지. 정도가 될 수 있고요. 자, barrel through something. 그 통, barrel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침없이 밀고 나가다, 막 돌진을 하다.
0: I just barrel

0: 만큼이나 특히 crown jewel만큼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valuable한 무언가다.
1: Could we say?
0: Yeah.
1: Could we say that evening special is a crown jewel live show here at EBS?
0: Oh yes, we
1: radio.
0: can. Oh yes, we can. 죄송합니다. 이게 느낌이 와가지고요.
1: Okay, yeah.
0: 확 들어왔어요. 자, sober curious.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오늘 제일 마음에 듭니다. 자, 술을 줄이거나 끊어보려는 그런 관심, 뭔가 흥미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한번 끊어볼까? Sober 해볼까라는 거였죠?
1: My friend is sober, curious, and only drinks on special occasions now.
0: 내 친구는 술을 줄이는 중이라 특별한 날에만 마셔. 이렇게 또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표현 리뷰까지 Evening Headlines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1: Okay, let's wrap up Part 1 with an exciting song by Katrina and the Waves. It's Walking on Sunshine.
0: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언어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이 이어폰이나 이어버드가 거의 뭐 필수품이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나요? 유선? 무선? 아니면 아예 스피커로 듣는 편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기사는 이어폰, 그 중에서도 earbud, 이어버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귓구멍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귀 입구에 걸치는 형태의 이어폰이잖아요. 선이 없어서 편하게 쓸 수 있어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정하시더라고요. 운동할 때나 이동할 때나 또 심지어 잠들 때도 말이죠. 누워서 쇼츠 보고 우리 그러잖아요. 네, 이런 습관 괜찮을지 오늘 기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샘, 샘도 그 이어폰이나 이어버드 같은 것을 자주 사용하세요?
1: Okay, so I only use it when I go on a walk. Mm-hmm. So I have my daily morning walk,
0: right?
1: And I love to listen to a podcast. Mm-hmm. I think that is the only time that I actually listen to it because I think about my hearing. Because you know, as you get older,
0: I know you always say,
1: "Yeah,
0: hey, turn down the volume."
1: You have to, because I know this because voice actors, they have the headphones on when they record so that they can hear their voice.
0: Right.
1: Do you know that voice actors lose a lot of their hearing?
0: Oh no.
1: As they get older.
0: 청력이 정말 성우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1: Totally.
0: Oh, okay.
1: Yeah. So I do that and then most of the time I use speakerphone, you know, that kind of thing.
0: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1: Oh.
0: 이 earbuds는 그 뭐라 그러죠? 무선이잖아요.
1: Yeah.
0: 선이 없으니까 자주 잃어버린대요, 사람들이.
1: 아,
0: 그래서
1: yes.
0: 중고 마켓 같은데 저 왼쪽 거 있는데 오른쪽 거 있는 분 그럼 저 오른쪽 거 없어요. 막 이러면서
1: You know my son lost it two times and I said okay, three strikes, you're out.
0: Oh, no.
1: You know, but I said two strikes, you're out. I said, I'm not buying you another.
0: Oh, no. Hey, you want to hear something funny, though?
1: What?
0: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사람들 이런 거 막 잃어버리고 하는데, 걸치고 하는데, 갑자기 나 뭔가 발명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1: What is it?
0: 그래서 잃어버리니까 줄을 이렇게 스트링을 걸어놓으면 안 잃어버리겠다. 근데 나중에, 아, 그게 그냥 선 있는 이어폰이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1: 오케이.
0: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Okay, well, you tried. Okay.
0: 네.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보겠습니다.
2: Deep Dive Daily.
0: 네, 뉴욕타임스 기사로 한 시간 함께할게요.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1: Is it safe to wear earbuds while sleeping?
0: 이어버드 끼고 자는 습관 괜찮은 걸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어버드로 음악을 들으며 주변 소음을 차단하면 잠이 더 잘 오는데 귀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기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어버드를 끼고 음악이나 뭐 백색 소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옆 사람 코골이

0: 때문에 뭐 혹은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습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실제로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몇 시간씩 귀에 꽂은 채 자도 정말 괜찮은 건지, 이어보드는 정말 과연 숙면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의외의 위험 요소일까요? 오늘 기사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기사 일부를 네 파트에 걸쳐서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합니다.
1: Many people pop in earbuds at bedtime, hoping that soothing music, guided meditations, an intentionally boring podcast, or a blast of white or pink or brown noise will drown out honking horns, a snoring partner, or racing thoughts. There is some scientific evidence behind the idea. In small studies of healthcare workers who tend to be at increased risk of sleep issues, wearing earbuds improved sleep quality and made people feel more rested.
0: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이어버드를 끼고 음악이나 명상 콘텐츠, 백색 소음 등을 들으며 주변 소음이나 잡생각을 줄이려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어버드 사용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더푹쉰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소리를 막 이렇게 노래 같은 거 들으면서 귀에 끼고 막 잠들기도 하고 뭐 흔히 공부할 때 낀다. 뭐 결국 공부 집중은 안 되지만 그런 거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히려 완전 조용한 게 좋더라고요.
1: Yeah, I agree. Me too.
0: Right.
1: But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maybe are going through some maybe I don't know, depression or anxiety or
0: Right.
1: just racing thoughts. It may be helpful.
0: This could help.
1: It could
0: Right.
1: help. It could
0: Okay.
1: help.
0: Alright. 자,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 Many people pop in earbuds at bedtime, hoping that soothing music, guided meditations, an intentionally boring podcast, or a blast of white or pink or brown noise will drown out honking horns, a snoring partner, or racing thoughts.
0: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이어버드를 끼죠. 잔잔한 음악이나 명상 콘텐츠, 일부러 지루하게 만든 팟캐스트, 혹은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나 브라운 노이즈를 들으면서 경적 소리나 코 고는 소리, 머릿속을 맴도는 잡생각들을 덮어버리길 기대하는 건데요. 라는 문장들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때, 그죠? At bed time 이라는 게 잠자리에 썼잖아요. Earbuds를 pop in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put in이 아니라.
1: Yeah. So the idea, the reason why it's pop in is that you're doing it really quickly.
0: Okay.
1: It's like and very easily,
0: And
1: like
0: casually, right?
1: casually. It's like effortless. You just like phew, and it just goes right in there.
0: 왜냐면
1: Yeah.
0: earbuds가 진짜 겉에 걸쳐 있는 수준이라면서요.
1: Yeah. Yeah, so you just like pop it in there. You can also pop in your USB. Just things that you can insert very quickly and effortlessly.
0: 정말 빠르고 뭐 어렵지 않게 쉽게 툭 넣을 수 있는 것은 pop in,
1: Yeah.
0: alright, and earbuds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양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은 복수로 earphones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겠죠. 자, 그리고요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색상도 나와 있어요. 뭐 핑크, 브라운도 나와 있는데
1: Yeah.
0: a blast of white noise가 뭘까요?
1: Okay, so a blast of something is like usually when we think of explosion, like a bomb going off, it's a blast, right? So it refers to like a strong burst of sound. Okay. And white noise, of course, is just noise that just fills the room. When you have a baby, sometimes they have a hard time going to sleep by themselves. So they Parents put in a monitor.
0: Okay.
1: This is white noise.
0: 그거를 일부러 해놓는
1: Yeah,
0: 상황인 거예요,
1: that's
0: 요즘에는?
1: right. So white noise is just kind of background noise. It's meaningless, but it's like shh or shh.
0: 저 지금 약간 되게 편해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오케이. So, white noise라고 하는 게 백색 소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blast 해놨다는 거. blast가 원래 폭발을 의미하는데, 그걸 좀 크게 해놔가지고, 정말 편하게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 아, 참고로 이 노이즈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 뭐 화이트, 핑크, 브라운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고주파가 좀 섞여서 약간

0: 약간 날카로운 느낌의 잡음, 그리고 핑크는 낮고 부드러운 잡음이고요. 그리고 브라운은 깊고 좀 묵직한 그런 차분한 잡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되나 봐요, 그렇죠?
1: For people with ADHD, they are using brown noise to
0: 아,
1: calm them down.
0: okay. So ADHD가 있는 이런 뭐 학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성인이라든가 그런 걸 들으면서 조금 더 침착해진
1: That's right.
0: 그런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drown out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drown out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 honking horns, 빵빵 하는 거라든가, snoring partner, right? 코고는 파트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drown out 시키는 게 무슨 말일까요? drown 하는 거는 이렇게 물에 빠져서 뭐 사실 익사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1: Right.
0: right.
1: So in a way, you're being like silenced
0: Okay.
1: by water. Okay,
0: Oh,
1: but of course, in
0: okay.
1: this case, it's by sound, right?
0: Okay.
1: So Mace, there's like all this noise outside, and you're listening to something so that you don't hear the other noise.
0: Okay. So,
1: It's
0: 뭔가를 물에 넣은 것처럼 아무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든다라고 할때 이걸 쓸 수가 있겠네요.
1: Make that sound disappear
0: Okay.
1: by listening to louder music or listening to another kind of noise.
0: Okay. So drown out something, 뭐 someone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사람이 내는 소리나 그 소리 자체를 뭐 묻히게 하다, 없어지게 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racing thoughts라는 게 나오는데요. racing thoughts는 정말 머릿속에서 레이스를 막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각이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생각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어가 볼게요.
1: There is some scientific evidence behind the idea.
0: 이런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1: In small studies of healthcare workers who tend to be at increased risk of sleep issues, wearing earbuds improved sleep quality and made people feel more rested.
0: 네, 수면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들에서 이어버드를 착용한 사람들이 더잘 자고 잠의 질도 좋아졌으며 아침에 더푹쉰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health workers를 상대로 한 그런 studies가 있나 봐요. 조사 같은 게 있었는데, 근데 이 health workers들은 they tend to be at increased risk of sleep issues라고 했네요.
1: Right. If you tend to be something, it means you are inclined. It is most likely that they will be at increased risk of sleep issues.
0: Okay. So if you tend to do something, that means you are likely to do that.
1: That's right. So
0: Okay.
1: you tend to get nervous in front of big crowds, tend to eat a lot when you're stressed, right? It's the first thing that you are kind of most likely to do.
0: Okay. So tend to be 뭐 something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한 경향이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Many people pop in earbuds at bedtime, hoping that soothing music, guided meditations, an intentionally boring podcast, or a blast of white or pink or brown noise will drown out honking horns, a snoring partner, or racing thoughts. There is some scientific evidence behind the idea. In small studies of healthcare workers who tend to be at increased risk of sleep issues, wearing earbuds improved sleep quality and made people feel more rested.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Aqua with Cartoon Heroes.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요. Is it safe to wear earbuds while sleeping? 이어버드 끼고 자는 습관 괜찮은 걸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버드를 끼고 자는 거, 뭐, 잠을 더 잘 자게 해준다면 그건 분명히 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기만 하는 기관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습관이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닐지, 귀 전문의들은 대체로 괜찮은 편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점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1: Earbuds block more than noise. Your ears are open to the world to let sound enter, but the opening has another important role. It allows moisture out. In-ear headphones, especially ones that form a seal, some are labeled noise isolating, can trap moisture and create a breeding ground for bacteria, potentially increasing the risk of an ear infection, said Dr. Jennifer Aliono, a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of head and neck surgery at Stanford Medicine.
0: 이어버드는 소음만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귀는 소리가 들어오도록 열려 있기도 하지만 안에 있는 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귀를 꽉 막아주는 타입은 습기가 갇히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귀 염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밤에 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에 물기가 아직 남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배출이 돼야 안전한 건데 그 상태에서 이어버즈를 끼면 나올 곳이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런 노이즈 아이솔레이팅 하는 거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1: 노이즈 캔슬레이션.
0: 캔슬레이션 한다는 거 아이솔레이팅. 그런 것들 때문에 귀를 완전히 씰 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Earbuds block more than noise. Your ears are open to the world to let sound enter. But the opening has another important role. It allows moisture out.
0: 이어버드는 소음만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귀는 소리가 들어오도록 열려 있기도 하지만 안에 있는 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는데요. 라고 되어 있어요. Earbuds는 block more than noise.

0: 노이즈라고 합니다. 노이즈보다 더 뭔가 많은 것을 블락한다. Right?
1: That's right. If anything is more than, it does beyond what it we expect it to do or what it should do.
0: Right.
1: So here, like earbuds, yeah, they block the noise, but they also do something else.
0: 그러니까 물론 노이즈는 막아주겠죠.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More than 무엇. 근데 특히 여기다 just를 넣어서 more than just noise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하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다. 그 이상 걸 훨씬 더 많은 것을 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능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계속 연결해 볼게요.
1: In-ear headphones, especially ones that form a seal, some are labeled noise isolating, can trap moisture and create a breeding ground for bacteria.
0: 그런데 귀 안에 밀착되는 이어폰, 특히 귀를 꽉 막아주는 타입은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그 in-ear 요즘에는 사실 in-ear 이래 가지고 외래어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in-ear headphones 같은 거 특히나 어떤 것들이냐면 form a seal 하는 것들이라고 해요. Form a seal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Well, if you seal something, you are closing it.
0: Right.
1: Right? So a seal is something that kind of like basically like a container, for example. If you put in there food and you there are these containers that really seal the food airtight so to keep it fresh.
0: Okay.
1: So it means to block and close the gap completely.
0: 완전히 밀폐되는 것을 얘기를 하네요.
1: Completely.
0: 마치 그 뭐라고 하지? 음식 같은 거 넣는 컨테이너 같은 거 보면 사이에 그런 실리콘 같은 게 실리콘이 있어서 그게 완전히 form a seal 하는 거네요.
1: That is right.
0: Oh, okay.
1: That is right.
0: Alright. 그래서 특히나 그렇게 밀폐되는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Can trap moisture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Moisture를 trap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basically, you are preventing it from escaping. Just like there's a trap. For a mouse,
0: right?
1: Okay.
0: 잡았다. 이렇게.
1: Yeah, that's right. You're gone. It's like we got you. You know, you can't run away.
0: Right.
1: Right. So if it traps moisture, it keeps the moisture in.
0: 습기를 가둔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Yeah. 왜냐하면 그게 seal 해버리는 거면 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1: Yeah.
0: 그렇죠? So trap하는 것은 원래 실제로 가두다, 뭐 갇히게 하다 정도가 되겠고 moisture가 명사로 습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And create a breeding ground for bacteria.
1: Yep, this is the key point, right? And basically, a breeding ground is a place where something is produced. Usually, we talk about like, you know, bacteria, insects, you know, breeding ground. Like they kind of reproduce.
0: Right.
1: So here, it's a breeding ground for bacteria. So bacteria is created.
0: 그러니까 breed 하면 우리가 일부러 귀여워서 무슨 뭐 아니면 뭐 키워야 되기 때문에 키우는 걸 breed 한다고 생각했지만 꼭 우리가 누군가가 일부러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어도 여전히 그냥 단순하게 번식하다라고 할 때 breed를 쓸 수가 있겠고 그 breed 하는 ground가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하겠네요.
1: Yeah, so usually when we hear this expression a breeding ground, it's going to be negative. Like it's a breeding ground for viruses or bacteria or germs, things like that.
0: 번식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자라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Yes.
0: Right? So a breeding ground for something. 뭔가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자, part 2 들어볼게요.
1: Earbuds block more than noise. Your ears are open to the world to let sound enter. But the opening has another important role. It allows moisture out. In-ear headphones, especially ones that form a seal, some are labeled noise isolating, can trap moisture and create a breeding ground for bacteria, potentially increasing the risk of an ear infection, said Dr. Jennifer Aliono, a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of head and neck surgery at Stanford Medicine.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Max with Love Me Less.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Is it safe to wear earbuds while sleeping? 이어버드 끼고 자는 습관 괜찮은 걸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 안에 습기가 차는 것 말고도 또 하나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earwax, 귀지입니다. 우리 귀는 뭐 스스로 청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어버드를 장시간 사용하면 귀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거나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보죠.
1: If you notice earwax stuck to the tip of your earbuds, it's a clue this might be happening. Not everyone will have symptoms from impacted wax, but if your hearing seems muffled during the day, or if there's a feeling of pressure, fullness, or itching in your ear, or a ringing sound, Neiman recommended seeing a doctor for a cleaning or trying an over-the-counter earwax removal kit.
0: 이어버드 끝에 귀지가 자주 묻어 나온다면 귀 안에 귀지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거나 귀가 꽉 찬 느낌, 가려움, 그리고 이명 같은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귀지 제거 제품을 사용해 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짧은 지식이지만 귀지를 무조건 파는 것보다는 있는 게 원래 내추럴리 좀 좋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1: Yeah.
0: 그게 뭐 먼지 같은 거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고.
1: Right. You don't want your ears too clean.
0: Right.
1: Mm. 그러니까. There's a reason for earwax.
0: 근데 그게 또 너무 쌓이거나 yeah. 아니면은 그게 정말 고농축으로 되거나 하면 yeah. 문제가 될 수 있겠죠.
1: That's right.
0: 자,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1: If you notice earwax stuck to the tip of your earbuds, it's a clue this might be happening.
0: 이어버드 끝에 귀지가 묻어 있는 게 보인다면 귀지가 안에서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earwax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모르면 안 되겠죠.
1: Oh.
0: 귀지라는 단어, 이건 그냥 기본 생활 단어입니다. 그렇죠?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1: Not everyone will have symptoms from impacted wax, but if your hearing seems muffled during the day, or

0: if there's a feeling of pressure, fullness, or itching in your ear, or a ringing sound.
1: 음흠. 자, 여기서 귀지가 쌓여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낮 동안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거나 귀가 꽉 찬 느낌, 가려움 또는 이명이 생긴다면 하면서 좀 이어가 볼게요.
0: Neiman recommended seeing a doctor for a cleaning or trying an over-the-counter earwax removal kit.
1: 병원에서 귀 청소를 받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귀지 제거 제품을 사용해 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된 문장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어떤 나쁜 증상이나 이런 거가 있진 않다. From impacted wax라고 돼 있는데 impacted wax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정말 굳어 있는 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부터 꼭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But if your hearing seems muffled during the day라고 하는데요. Hearing이 muffled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2: So if I hear talk like this, this is muffled.
1: 지금 여러분들은 muffled를 귀로 듣고 계십니다.
0: Okay. A typical example. I feel most of our listeners have been on a plane. When you go up in the plane, what happens? Sometimes you have to pop your ear.
1: Oh, yes.
0: Because it sounds really muffled. Mm-hmm. That's the whole idea.
1: 먹먹한 거네요.
0: It is. It's not clear. Uh-huh. And it's like, it's just kind of, it's that, that feeling
1: right, right.
0: that something's covering your ear.
1: Okay. Mm-hmm. 방금 지금 크리스틴 쌤이 이렇게 코를 막고 소리를 내주셨지만, clear 하지 않고 뭔가 먹먹한 기분이 드는 거, 그것을 바로 muffled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들리는 것이 hearing이 뭔가 이렇게 먹먹하거나 낮 동안에, 그쵸? Or if there's a feeling of pressure, fullness or itching in your ear, 뭔가 이렇게 꽉 찬 느낌, 뭐 가려움이라든가, 뭐 먹먹하게 들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Or a ringing sound가 있다면 나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건지, ringing은 왜 ringing인가요?
0: The ringing sound, and I'm sure people may have experienced this. It is like when it's called tinnitus. Mm-hmm. And I actually experienced this once.
1: Okay.
0: And it's kind of like, not constant, but it's like a in your ear.
1: Mm-hmm.
0: And it's not like di-di-ding, di-di-ding ringing,
1: okay.
0: but it is that idea of you hearing like a beep sound in your ear.
1: Oh. 저도 I've experienced that.
0: You have.
1: Beep
0: yeah, like,
1: 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생각 안 하고 있다 없어지긴 하지만.
0: Right. Especially like when you're tired or when you get, as you get older, you can experience this.
1: Right.
0: Like, it's just in your ear.
1: Okay.
0: And we say that is a ringing sound.
1: Ringing sound.
0: Yes.
1: Okay. 뭐 저 더 전문적인 단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일반적인 term으로 사람들은 많이 쓰고요. 이게 이명 귀에서 울리는 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있다면 님에는 닥터를 만나봐라.
0: Yeah.
1: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For a cleaning or trying an over-the-counter earwax removal kit 이라고 했습니다. Over-the-counter 얘는 무조건 알아야 되죠.
0: Oh, yeah. Especially, yeah. In America, we have a lot of over-the-counter medicine.
1: Right.
0: And the short term is OTC. Okay. And basically, you can buy them at the pharmacy. Now, in Korea, usually, you have to ask the pharmacist, oh, I need some medication, pain reliever. But in America, if you go to a pharmacy, over-the-counter drugs are freely available like a supermarket.
1: Right. Yes.
0: Yeah.
1: Yes. 뭐 예를 들어 해열제라든가 뭐 그런 것도
0: cough 두통. medicine,
1: yes.
0: all of those. You don't need to ask the pharmacist. Excuse me. Do you have medicine for a cold?
1: Okay. So 그래서 그냥 진짜 슈퍼마켓에서 집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약이라고 한다면 정말 카운터에 건너서 그냥 주는 거니까 하나 주세요. 그럼 그냥 주는 거니까 over the counter 줄여서 OTC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rescribed의 반대가 되겠죠.
0: That's right. You don't need a prescription.
1: Right.
0: Yes.
1: Okay.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0: If you notice earwax stuck to the tip of your earbuds, it's a clue this might be happening. Not everyone will have symptoms from impacted wax, but if your hearing seems muffled during the day, or if there's a feeling of pressure, fullness, or itching in your ear, or a ringing sound, Neiman recommended seeing a doctor for a cleaning or trying an over-the-counter earwax removal kit.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Deep dive daily. Is it safe to wear earbuds while sleeping? 이어버드 끼고 자는 습관 괜찮은 걸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어버드를 자주 사용하면 귀에 자극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귀가 가렵거나 아프다면 다른 제품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잠잘 때는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청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나 큰 볼륨 때문에 알람이나 화재 경보음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어버드 끼고 자는 습관이 꽤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If wearing earbuds to bed works for you and you don't have a predisposition to skin sensitivities or ear infections, experts said you don't have to worry too much about a slight risk of infection. Consider picking a pair of earbuds that doesn't seal off the ear canal completely. Some are designed to be softer and lower profile, so they're more comfortable to wear while sleeping and less likely to make your ears sore.
0: 만약 이어버드를 끼고 자는 것이 본인에게 잘 맞고 피부가 예민하거나 귀 염증이 잦은 편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귀를 완전히 막는 제품보다는 통풍이 어느 정도 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는 잠잘 때 착용하기 편하도록 부드럽고 납작하게 설계된 수면용 이어버드도 출시되고 있어서 귀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기사는요, 이어버드 대안으로 좀 이런 거를 추천한다고 해요. 귀를 덮는 오버이어 헤드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내장이 된 수면용 헤드밴드가 또 있나 봐요.
1: Oh, that sounds good.
0: 네, 그래서 그리고 베개 닛 안에 넣는 얇은 플랫 스피커 뭐 이런 거 등도 있다고 하고요.
1: 와,
0: 진짜 이게 굉장히 사람들은 serious한 거예요. 밤에 나는 노래도 듣고 싶고 yeah. 좀 white noise도 필요하고.
1: Well, I tell you, it's interesting because there are a lot of mental issues more and more amongst young people, right. higher levels of anxiety, yeah. depression. And so I think I understand the need for something to help them to fall asleep.
0: Right.
1: Because a lot of people are dealing with mm-hmm. a lot of issues.
0: Yes.
1: So for you and I, Sam, we're like, you know, we hit the pillow.
0: 되게 and 버튼 달려 있어요. 누우면 그냥 그 꿈나라로 떠납니다.
1: You see, likewise, right? But there are people who may need these devices.
0: 네.
1: Yeah.
0: 그 아까 전에 그 뭐라 그럴까 그 white noise나 아니면은 intentionally boring podcast를 들으면 이제 잠이 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1: Sure.
0: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강조드리자면 저녁에 주무실 때는 evening special 듣지 마세요. 왜냐면은 너무 흥미로운 나머지
1: It'll wake you up.
0: 다시 일어납니다.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f wearing earbuds to bed works for you and you don't have a predisposition to skin sensitivities or ear infections, experts said you don't have to worry too much about a slight risk of infection.
0: 잠잘 때 이어버드를 착용하는 게 잘 맞고 평소 피부가 예민하거나 귀 염증이 자주 생기는 편이 아니라면 감염 위험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If wearing earbuds to bed works for you. 그렇죠? 이렇게 끼고 잠자리에 드는 거가 works for you 한다면이라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work 한다는 게 일하다 말고 무슨 뜻으로 쓴 걸까요?
1: Well, in this case, I mean the expression if it works for you, it means that it suits your needs, it is convenient for you, okay. it is effective for you.
0: That if that's okay.
1: Yeah.
0: 라는 느낌이네요.
1: Yeah.
0: 괜찮다. 이게 효과가 있다면.
1: Yes, if it's good for you. Okay. That's basically what it's
0: okay.
1: saying.
0: Okay. So work for someone 하면 뭐 문제가 안 된다. 뭐 잘 맞는다. 효과가 있다 정도로 쓸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그렇죠?
1: so especially when you're scheduling, you know, May 15th, 2 p.m. Does that work for you?
0: 예약할 때 딱이네요. 몇 월 며칠에 몇 시 괜찮을까요?
1: Uh-huh.
0: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Yeah, we're having a meeting. 2 p.m. Next Friday works for everybody.
0: I'm busy. 됐어.
1: You're fired.
0: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다든가. And then, and you don't have a predisposition to skin sensitivities or ear infections, etc.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1: Yeah.
0: 여기서 skin sensitivities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피부 민감성 혹은 그런 거에서 나오는 증상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skin sensitivities는 괜찮은데 그 앞에, right? If you don't have a predisposition to skin sensitivities.
1: Okay.
0: What is it?
1: That's right. So disposition simply means a natural tendency.
0: Mm-hmm.
1: But if you put pre, it's before. So it's like basically very much used in medicine.
0: Mm-hmm.
1: If you don't have a natural tendency or inclination towards something,
0: okay.
1: then to skin sensitivities mm-hmm. in this case,
0: okay.
1: it means that, yeah, you're okay. So you could have a genetic predisposition mm-hmm. to something, mm-hmm. to high blood pressure.
0: Mm-hmm.
1: So it is like, it's kind of in your DNA mm. or it is kind of your medical condition.
0: 아, 그러면 만약에 어떤 병이라든가 어떤 증상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predisposition이 있다는 건 그거를 get하기가 쉽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살짝 susceptible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1: In some ways right? you can. So like if there, I mean I hate to bring this example, but a lot of people say, oh, there's a lot of cancer in my family,
0: mm-hmm.
1: so I have a predisposition
0: okay.
1: to the disease,
0: okay.
1: for instance.
0: 아, 우리 가족력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암에 걸릴 그런 predisposition이 있다라고 하면 걸리기 좀 쉽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1: Yeah.
0: 라고 하는 거네요. So a predisposition to something은 뭔가에 걸리기 쉬운 경향이라든가 소인이라든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skin sensitivities라고 하면 피부 민감성 혹은 그런 데서 오는 증상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1: Consider picking a pair of earbuds that doesn't seal off the ear canal completely.
0: 네, 다만 귀를 완전히 밀폐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The ear canal 이라는 게, canal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캐널이 나왔네요. 캐널. 커넬입니다. 여러분들. canal 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이게 어느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할까요?
1: Well, basically, it is kind of the passageway.
0: Mm-hmm.
1: You know, the ear starts here uh-huh. at the opening, uh-huh. and then it goes all the way in there.
0: Okay.
1: So it's like that sort of like passage.
0: 귓구멍을 얘기를 하네요.
1: Yeah,
0: 귓구멍, right? So the ear canal을 완전히 seal off 하지 않는 것을 좀 사보는 거 어떠냐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연결할까요?
1: Some are designed to be softer and lower profile, so they're more comfortable to wear while sleeping and less likely to make your ears sore.
0: 네, 또 수면용으로 나온 제품들은 더 부드럽고 크기도 작게 설계되어 있어서 잘 때 착용해도 불편함이 덜하고 귀가 아플 가능성도 낮다고 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더 부드럽고 그렇죠. 어떤 것들은 더 부드럽고 lower profile 하다는 것은요. 티가 덜 나는 더 작은이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ess likely to make your ears sore 할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했는데요. Sore 하게 만드는 게 무슨 말이죠?
1: Basically, mm-hmm. if something is sore, it hurts.
0: Mm-hmm.
1: Okay? It could be pain or even tenderness.
0: Okay.
1: Like if you touch it, it's like it's
0: 아, 쓰린 거 말하는 거예요?
1: It's a little like uh-huh. A little 아파. You know, right? Or it could be many okay. things, right?
0: right?
1: But basically, it has to do with pain.
0: Mm-hmm.
1: But not so painful, but it is just like, oh, it hurts.
0: Okay. Mm. 뭐 정말 통증이라든가 그런 쓰라림 같은 것을 얘기를 할 때 S-O-A-R이 아닙니다. 그러면 S-O-R-E, right? Sore 하게 만드는 거. 그럴 가능성이 더 적다. 왜냐하면 less likely to라고 했으니까요. 자,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1: If wearing earbuds to bed works for you and you don't have a predisposition to skin sensitivities or ear infections, experts said you don't have to worry too much about a slight risk of infection. Consider picking a pair of earbuds that doesn't seal off the ear canal completely. Some are designed to be softer and lower profile, so they're more comfortable to wear while sleeping and less likely to make your ears sore.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 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Randy Newman's

0: 하루에 한 번.
1: 문제가 될 수 있다고.
0: 너랑 싸운다고? 내가 왜 너랑 싸우고 싶겠어, 크리스틴?
1: 뭐야, 쟤.
0: 네,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이어버드 때문인 건지 도통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마유와 그 쌤의 대화였습니다.
1: You know, when I read this, I'm like, what's going on? 이게 무슨 내용이지?
0: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어 버전에서 이 라임이 살게 되면서 재밌는 건데
1: okay.
0: 이게 우리말로 바꾸고 나니까 그 라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속상하지만 좀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크쌤의 대사였습니다. 나만 그래? 나만 그런 거야?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Oh, what a great expression. You could say, is it just me? Or is that just me?
0: 근데 그거 얼핏 들으면 그냥 나야? 그냥 그건 나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1: Am I the only one?
0: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1: That's right.
0: 오케이. So, 엄청 단순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쓰나 봐요.
1: 저. Definitely. Mm-hmm. So it's kind of like sometimes you're in these situations
0: right.
1: where people are doing certain things uh-huh. and you're like that's strange.
0: Uh-huh.
1: And then, but everyone seems totally normal.
0: 뭔 줄 알아요?
1: Yeah, right? Uh-huh. They seem like totally fine.
0: Uh-huh.
1: And you're like Is it just me?
0: Is it just me?
1: Yeah, you're kind of questioning yourself.
0: Uh-huh.
1: Like, am I the only person who thinks this?
0: Who's feeling this way?
1: Or is feeling this way?
0: Okay, so 결국에는 나만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거냐, 생각만 갖고 있는 거냐, 느낌을 갖고 있는 거냐,
1: yeah.
0: 그것을 완전 줄여서 Is it just me?
1: This is a great...
0: Is that just me?
1: Yeah, okay. Great expression.
0: It's so hot in here. Is it just me?
1: Yeah. yeah. Everybody's 네. totally fine. 근데, and you're like fanning yourself.
0: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 춥다 그래요.
1: Yes.
0: 오케이. 그래서 공감을 얻고 싶어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유가 이런 말 하나 하는데요. Guilty as charge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법적인 뭐 법... 여기 무슨 뭐 코트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Guilty as charged라는 거.
1: This is an expression mm-hmm. that we've taken outside of the court.
0: Okay.
1: Okay. Meaning you're saying I'm guilty.
0: Uh-huh.
1: You're right. I admit it. It's true.
0: 아, 인정.
1: 인정.
0: 당신 말이 맞다.
1: That's right.
0: Oh, guilty as charged. 아예 묶여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1: Yeah.
0: Okay, very nice.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문장은요. 나만 그래? Is it just me or is that just me?
1: It's just me.
0: It's just me.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Do you sleep with your earbuds in or is that just me?
2: Guilty as charged. They help me tune out my neighbor's late night 노래방 sessions.
1: I heard wearing them all night can come back to bite you.
2: Hate you? Why would I hate you, Kristen?
1: Huh? No, I said it can bite you.
2: Fight you? Why would I want to fight you, Kristen?
1: What are you talking about?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영양제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겨울에 나무에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봄에 다시 자라겠죠. 혹은 머리를 자르고 나서 그게 머리가 다시 또 자랄 겁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뭔가 재생된다는 그런 말. 혹은 잃어버렸던 자신감이나 힘을 회복한다는 그런 말. 자, 영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하나의 구동사를 가져다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란다는 얘기니까 뿌리 동사가 무엇일까요? grow라는 동사고요. 다시의 의미가 있으니까 back을 붙여줍니다. grow back, grow back.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마 머리카락에서 그럴 것 같아요. 머리를 자르고 나서 머리카락 금방 다시 자랄 거야. 그런다면 your hair will grow back soon. 머리 자른 게 아무래도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 걱정하지 마. 머리 금방 다시 자라. 그럴 때 쓰는 말이겠죠. Your hair will grow back soon. Grow back soon. 뒤집고, Your hair will grow back soon. Your hair will grow back soon. 이해가 되시죠? 금방 이 문장은 쓰실 수 있는 문장일 거예요. Grow back. 뒤쪽에 힘잘 주시고. 나뭇잎에 적용을 해볼까요? 봄이 되면 다시 나뭇잎들이 자랄 거야. The leaves will grow back in the spring. The leaves will grow back in the spring. 봄이 되면 나뭇잎들이 다시 자랄 거예요.가 되겠죠? The leaves will grow back in the spring. 오케이. 자, 이번엔 회복하다. recover의 의미로 쓰는 grow back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신감 같은 거 잃었을 때 회복하다 이럴 때 많이 씁니다. He slowly grew back his confidence. Grew back.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워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grow 동사가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었는데, He slowly grew back his confidence 하면 점점 더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가 되겠죠. 어떤 슬럼프 같은 데 빠져서 성적이 안 좋아서 자신감을 잃었다가 이내 곧 성적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말. 그럴 때 쓰기 좋죠. One more time. He slowly grew back his confidence. Okay. 힘을 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힘을 잃었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We need time to grow back our strength. 그렇죠? 뭐 회사의 힘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의 힘이 될 수도 있겠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We need time to grow back our strength. 이 strength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겠고, 어떤 기업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좀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것을 잃은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다 의미로 grow back을 쓸수 있습니다. We need time to grow back our strength. 좋습니다. 자, 이 예문들 어디에 그러면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세 가이드 좀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Your hair will grow back soon. Will grow back soon. 힘들어 가는 거 느껴지시죠? Will grow back soon. Back에 힘 주고 soon 힘 주면서 끌어주고 Your hair will grow back soon. The leaves will grow back in the spring. The leaves 길게 The leaves will grow back in the spring. He slowly grew back his confidence. 과거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grew back, grew back, grew back. 뒤쪽에 힘 주면 됩니다. He slowly grew back his confidence. 그 다음에. We need time to grow back our strength. We need time, 시간이 필요하다, to grow back our strength. To grow back our strength. 백에 힘 들어가죠? To grow back our strength. Strength. 뒤치 발음 마무리 잘해주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힘잘 주고 읽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문장들을 제가 천천히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그것을 여러분이 바로 입영작을 해보세요. 머리카락은 곧 다시 자랄 거야. Your hair will grow back soon. 봄이 되면 다시 나뭇잎들이 자랄 거야.
2: The leaves will grow back in the spring.
1: 그는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했다.
2: He slowly grew back his confidence.
1: 우리는 힘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2: We need time to grow back our strength.
1: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뭔가 다시 잘한다든가 잃었던 걸 회복한다라고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구동사 grow back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해서 잘 써보시길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콕콕콕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회복한다는 말 뭔가 이별의 아픔을 느꼈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극복을 해내고 마음을 추스린다는 말 과거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는 말 누군가를 좀 잊고 이제 내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는 뭐 그런 취지의 말 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구동사로 처리된다는 게 참 묘미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영어로 get over라는 구동사 하나 있으면 되는데요. 자, get over 자체는 회복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이 모든 문장들에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예문을 바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독감에서 회복하는데 2주가 걸렸다. 독감 걸리면 요즘 보니까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It took me 2 weeks to get over the flu. Get over the flu. 독감은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해서 완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get over라고 한다는 얘기죠. 힘은 당연히 뒤에 줘야 되고요. Get over the flu. 2주가 걸렸다. 다시 붙여볼게요. It took me 2 weeks to get over the flu. It took me 2 weeks to get over the flu.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의 질병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음의 상처에도 씁니다. 자, 이별의 상처를 겪었다고 할게요. 그럴 때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마음을 추스린다 의미. It was hard to get over that breakup. Breakup. 자, 이것은 이제 하나의 단어로 이별이라는 뜻이죠. 그 이별을 극복하고 get over 마음을 추스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It was hard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To get over that breakup 네, 상당히 상처가 오래 갔던 이별이란 얘기예요. It was hard to get over that breakup. It was hard to get over that breakup.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회복 극복의 의미만큼이나 그냥 받아들인다거나. 잊고 넘어간다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유사한 결이에요. 완전히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You need to get over the past and focus on the future.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죠. So get over the past는 마찬가지로 과거를 이제 잊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래서 회복, 극복의 뉘앙스보다는 받아들이고 넘어간다의 의미 You need to get over the past and focus on the future. Okay? 그 다음에

사람을 get over 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잊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 남아있거나 그럴 때 you need to get over her 뭐 이런 식으로 야, 그 친구 이제 잊고 넘어가야지 그럴 때 쓰거든요. 자,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He's trying to get over her.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여자분에게 이제 마음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계속 미련을 갖고 있어서 그걸 잊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He's trying to get over her. Get over her. Get over her. 뒤에 힘주고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잊으려고 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잊고 넘어가다, 받아들이다 이렇게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상당히 뜻을 구석구석 잘 챙기는 그런 공부가 될 거예요.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잘 따라해보세요. It took me 2 weeks to get over the flu. It took me 2 weeks to get over the flu. Over에 힘주시고. It was hard to get over that breakup. Get over that breakup. It was hard to get over that breakup. You need to get over the past and focus on the future. You need to get over the past and focus on the future. 마지막으로, he's trying to get over her. Get over her. Get over her. 그래서 get보다는 over의 힘이 조금 더 실리죠. 그 동사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병작으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독감에서 회복하는데 2주가 걸렸다. It took me 2 weeks to get over the flu. 이별 후에 마음을 추스리는데 상당히 어려웠다. It was hard to get over that breakup. 너는 과거를 잊고 미래에 집중을 해야 해. You need to get over the past and focus on the future. 마지막, 그는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He's trying to get over h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get over라고 하는 구동사를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목소리) 콕콕콕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어디 벽면에 걸려 있는 그림 같은 것을 내린다거나 설치되어 있는 물건을 내린다. 혹은 구조물 자체를 해체한다. 건물 같은 것을 이제 철거하거나 그런다는 의미. 누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받아 적어서 메모한다. 혹은 기록한다. 자, 이렇게 상당히 좀 다른 의미를 영어에서는 하나의 구동사로 해결합니다. 바로 take down이라고 하는 멋진 구동사인데요. 자, take down은 이런 예문에서 먼저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벽에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걸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Can you take down that painting? Can you take down that painting? 저 그림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내리면 안 돼? 이럴 때 혹은 내려주세요? 이런 말이죠. Can you take down that painting? 이건 뭐 거의 그대로 take down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뜻을 거의 다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Take down, 내리다. 건물을 철거할 때도 많이 쓴다는 게 특징이에요. They will take down the old building. 기존의 저 오래된 건물은 철거할 거란 얘기입니다. Take down 자체가. 그림을 내리는 것과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죠, 이거는요. 건물 자체를 부숴서 이렇게 철거하겠다는 얘기예요. They will take down the old building. 그리고 뭐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는다. 그런 말로 유추를 할 수 있겠죠. They will take down the old building. 그 다음에 기록하다, 받아 적다에서도 이 take down을 많이 씁니다.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그거를 내가 받아 적겠다. 이게 꼭 연필로 종이에 받아 적지 않아도요. 요즘은 휴대폰 같은데 바로 쳐서 이렇게 입력하는 시대이잖아요. 그럴 때도 take down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이 표현 자체가 휴대폰으로 한다 해서 못 쓴다 이건 아니거든요. So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주로 손으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쓰겠다는 상황에 쓰긴 쓰지만 전화번호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할 때도 크게 무리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이것이 어디에 기록해 두다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I took down every word she said. 이건 뭐예요? 그녀가 한 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 빠짐없이 적어놓았다란 말이 되겠죠. 어디에 메모를 해놨다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필기를 통해서 받아 적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음원을 들으면서 녹취를 해서 그대로 다 쳤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take down 자체는 이렇게 받아 적다 의미가 있을 때도 있다는 거. 자, I took down every word she said. 그러면 한 말을 빠짐없이 적어놓았다는 말이 되겠죠.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어디 힘들어가는지 잘 느껴보세요. 자, 같이 해보시죠. Can you take down that painting? Can you take down that painting? Take down, take down, take down that painting. They will take down the old building. They will take down the old building. They will take down the old building.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기록하다 받아 적다란 말.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I took down every word she said. Every 힘주고 I took down every word she said. 과거 시제여도 힘은 뒤에 들어가죠. I took down every word she said. 좋습니다. 자, 이 예문들이 그러면 이제 입에 좀 붙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영작 연습 좀 해볼게요.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해보세요. 저 그림 좀 내려줄 수 있어? Can you take down that painting? 오래된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야. They will take down the old building. 연락처 좀 받아 적을게요.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나는 그녀의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적어 놓았다. I took down every word she said.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take down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변화무쌍한 그런 구동사 하나를 연습을 잘 해봤습니다.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기를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누군가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의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옷을 조금 신경 써서 입어야 되겠죠. 그 밖에 뭐 할로윈이라든가 아니면 연극 같은 거를 할 때 그 의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캐릭터로 의상을 갈아입는다든가 그렇게 꾸민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영어에서는 같은 구동사를 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냥 예쁘게 차려입다는 것과 어떤 의상을 때에 맞춰 입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요. 자, 바로 영어 구동사 dress up이라고 하는 구동사가 이럴 때 쓰이면 아주 적절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dress 자체가 옷을 입다는 얘기고요. up이니까 더 예쁘게 입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어느 정도 유추가 되고 dress up, 그 다음에 변장을 하거나 의상을 뭔가 특별하게 입을 때 또 드레스업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You don't need to dress up too much. 뭐 이렇게 편하게 밥 먹는 자리인데 옷을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You don't need to dress up, dress up, dress up too much. 너무 예쁘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차려입을 필요는 없다. 자, 여기 dress up이 차려입다의 의미였고요. 자, 누군가 옷을 정말 예쁘게 입고 있으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hy are you all dressed up? 아니, 왜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 오늘? 어디 가? 이런 의미로. Why are you all, 여기 all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죠. Why are you all dressed up? Why are you all dressed up? 왜 그렇게 온통 예쁘게 차려입었냐? 이렇게 물어볼 때 dressed up. 그렇게 차려입은 상태를 묘사하니까 dressed up이 되겠죠. Why are you all dressed up? 이 문장은 통한 기에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뭔가 변장

촬영을 한다든가 특별한 의상을 입을 때 할로윈이 대표적이죠. The kids dressed up for Halloween. 자, 그 뒤에 이제 전치사 for가 나와서 어떤 그 상황이나 계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할로윈이어서 할로윈 때 그렇게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The kids dressed up for Halloween. 커스튬 같은 걸 입었다는 얘기죠. The kids dressed up for Halloween. 이렇게 붙여줄 수 있고요. Halloween. 이건 뒤에다 강세 줍니다. Halloween. 그 다음에 My son dressed up as Iron Man. 그러면 아들이 아이언맨 캐릭터로 변장을 했다란 말이죠. 이것도 뭐 할로윈이라든가 이런 파티 때 그렇게 입었다는 얘기죠. 그 의상을 착용했다. Dressed up as가 나오면 뭐뭐로 어떤 캐릭터로 옷을 입었다. My son dressed up as Iron Man. My son dressed up as Iron Man.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어디 힘들어가는지 보세요. 일단 dress up, dress up 뒤쪽에 연음되면서 sup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읽고 힘은 뒤쪽에 You don't need to dress up too much. You don't need to dress up too much. Why are you all dressed up? Why are you all dressed up? The kids dressed up for Halloween. The kids dressed up, dressed up, 이 뒤 붙여도 dressed up for Halloween. My son dressed up as Iron Man. My son dressed up as Iron Man. 오케이. 그래서 dressed up 이렇게 연음 잘 해보시고요. 자, 입영작으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너무 예쁘게 차려입을 필요는 없어. You don't need to dress up too much. 옷을 왜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은 거야? Why are you all dressed up? 아이들은 할로윈을 위해 변장을 했다. The kids dressed up for Halloween. 우리 아들은 아이언맨으로 변장했다. My son dressed up as Iron Man.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옷을 예쁘게 차려입다 혹은 어떤 의상으로 변장하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dress up 알아봤습니다. 자,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잘 쓰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ction English. What a shame. Oh, what a shame. What a shame. What a shame. Shame이 뭘까요? S-H-A-M-E. Oh, that is a shame. 하면 뭐 어떤 부끄러움, 수치심을 shame이라고 표현하는데 What a shame, what a shame 하면 완전 반대 뜻이에요. 정말 안타깝다, 유감이다, 너무 아쉽다, 너무 안 됐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What a shame, what a shame. Shame on you 하고 완전히 다른 뜻이죠. Shame on you. 너는 누구한테 훈계할 때 Shame on you. 애들 혼낼 때 Shame on you. 너 잘못했어. Shame on you. Shame on you. 여기서는 What a shame. 상대방에게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1: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누구누구와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괜히 더밥 먹는 시간이 즐겁고 또 먹는 밥도 더 맛있게 여겨지고 그럴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나는 굳이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싶지 않은데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같이 라는 부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바로 with를 써보는 거죠. 이번에는 전치사 with로 함께 뭐뭐와 같이 라는 뜻을 만들어 보는 거 연습해 보실까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우리랑 저녁 같이 먹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는 먹어요 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겠죠. eat, eat, 먹어요. 그런데 같이 드세요 라고 우리말로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공손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로도 eat 말고 have, have 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 eat dinner 하면 저녁 먹어요 라는 말이 된다면 have

dinner라고 한다면 물론 먹어요라는 뜻이지만 저녁 드세요 정도에 조금 더 가까울 수가 있는 거죠. 자, have dinner까지 말하면 저녁 드세요. 그런데 우리랑 같이 라는 말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with us를 이어붙이면 됩니다. 역시 이런 경우에도 우리말과 영어가 달라서 우리말로는 우리랑 함께, 우리와 같이 라는 순서로 말하게 되지만 영어로는 이게 바뀌어서 같이 우리, 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돼요. So with us라고 하게 되는 거죠. With us. With us. 이렇게 일단 구조가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입에 붙게끔 with us, 우리와 함께, with us, with us, 나와 함께 라고 한다면 with me, with me, 그리고 너와 함께 라고 한다면 with you, with you, 그들과 함께 라고 한다면 with them, with them, 이런 식으로 뒤에 오는 단어들을 바꿔서 많이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게 될 때 머릿속으로 아, us with가 아니라 with us지 라고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Have dinner with us. Have dinner with us. 우리랑 같이 저녁 먹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와 함께 저녁을 같이 먹읍시다 라고 한다면 Let's have dinner with us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Let's have dinner with us. 자, 같이 드십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이들이라면 우리랑 같이 놀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놉시다. 다 같이 합시다. 라고 할 땐 Let's play. Let's play with us. 우리와 함께 라는 말이 이 뒤에 오게 됩니다. With us, let's play 라고 하지는 않아요. 일단 먼저 뭐뭐를 하자, 뭐뭐를 하세요 부터 말한 다음에 뒤에 누구와 함께 라는 부분이 오는 거죠. Let's play with us. 만약에 조건을 말하는 문장이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뭐뭐와 함께라면 이렇게 말한다면 자 유명한 노래 제목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나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나 자신이 더 좋아요. 나 혼자일 때보다 라고 한다면 I like me better when I am with you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이렇게 말하거든요. When I am with you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When you'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훨씬 나는 좋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뭐뭐와 함께라면 더 좋다 이런 문장 어떨까요? 그 케이크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곁들여 먹을 때 더 좋아요. The cake is even better with ice cream. The cake is even better with ice cream. 자 그 케이크는 원래도 좋지만 더 좋아요. Even better, even better. 언제? 아이스크림과 함께일 때 with ice cream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스테이크는 레드 와인과 곁들여 먹으면 맛이 참 잘 어울려요. The steak goes well with red wine. The steak goes well with red wine. 자, 이런 식으로 뭐뭐와 함께라면 더 좋다. 뭐뭐와 함께라면 참 잘 어울린다. 라는 뜻으로도 역시 with를 이어서 말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누구누구와 함께 뭐뭐와 같이 라고 할 때 with로 연결하는 걸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우리랑 같이 저녁 드세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Have dinner with us! 아시겠죠? 많이 연습하세요. Bye by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말 동안에 뭘 하셨나요? 여름 방학 동안에 나는 뭐뭐를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동안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동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동안에, 글쎄요, 여름방학 동안에 뭔가 우리말로 따지더라도 어법상 이 동안에 라는 말이 잘 어울릴 때가 있고 좀 잘 어울릴 때가 있고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쓸 때가 있고 이렇죠. 자, 이렇게 융통성이 많은 언어 생활이다 보니까 이걸 영어로 그대로 대입시키게 되면 조금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오늘 바로 이 동안에로 우리가 알고 있는 while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while, W-H-I-L-E로 쓰고 발음할 때 while, while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중간에 H가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while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냥 while 정도로만 하게 되는데 자, 이 while이라든지 혹은 겨울방학 혹은 여름방학, 휴가, 주말, 동안에라고 할 때 그 동안에는 또 during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구분 지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제 도전 문장 드립니다. 당신이 저녁을 만드는 동안에 나는 방을 치울게요.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저녁을 만드는 동안에 나는 방을 치우겠다. 자, 이 말을 영어로 하겠다 싶으면요. 먼저 가장 중요한 말부터 먼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방을 치우겠다가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I will 청소하다. Clean 어디를? 방을. The room. I will clean the room. 나는 방을 치울게요. I will clean the room. 자, 그 다음에 당신이 저녁을 만드는 동안에 라는 이 부분이 온다라고 할 때 이 중간에 연결하는 것이 바로 동안에 라는 말로 while이 오게 됩니다. While, 동안에 먼저 말하고 you're making dinner. While you're making dinner.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저녁을 한참 만들고 있는 동안에 while you're making dinner. 자,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uring이라는 단어를 왜 쓰지 않을까요? 똑같이 우리말로는 동안에라는 말이 되는데 자, during이라고 할 때는요. 그 뒤에 오는 말이 딱 떨어지는 명사예요. 즉, 여름 방학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뭐 명절 기간이라든지 휴가라든지 딱 떨어지는 명사죠. 그러니까 during the summer vacation 하면 여름방학 동안에 during the weekend 주말 동안에 during the vacation 휴가 동안에 이렇게 말하는 건 되지만 이렇게 뭐뭐가 한창 누가 뭐뭐를 하고 있는 동안에 라고 해서 주어도 오고 동사도 오고 이럴 때에는 while 이게 동안에 라는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당신이 저녁을 만드는 동안에 나는 방을 치울게요. I will clean the room while you're making dinner.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떨까요? 네가 쓰기를 연습하는 동안에 나는 떡을 썰겠다 라고 한다면 자, 이때에도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 I will 썰겠다 slice the rice stick I will slice the rice stick 내가 이 가래떡을 썰겠다 while You are practicing writing. 네가 쓰기를 연습하고 있는 동안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while 중간에 들어가서 뭐뭐 하고 있는 동안에 라고 할 때 이 whil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올 수 있고 특히나 주어 다음에 맞는 비동사 그리고 동사에 ing을 붙여서 누가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 동안에 이런 식의 문장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건 과거형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해볼까요?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에 나는 이 책을 읽었답니다. 라고 한다면 I read this book. I read this book while you were sleeping.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당신이 자고 있던 동안의 과거형이니까 이때 바꿀 것은 are를 were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I read this book while you were sleeping. 네, 아주 간단하죠?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때 전치사 while로 연결해서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녁을 만드는 동안에 나는 방을 치울게요. I will clean the room while you're making dinner.

많이 연습해 보세요. 바이바이. (목소리)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여러분,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저는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제가 어제 말이죠, 운동을 하러 그 체육관에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를 하려고 뭐뭐를 했어요. 혹은 뭐뭐를 해요. 또는 뭐뭐를 할 거예요. 라는 문장을 우리는 평소에 참 많이 말하게 되죠.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뭐뭐를 하기 위해서 라는 부분을 만드는 바로 to 부정사라는 겁니다. to 부정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to 부정사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용어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to 부정사의 모양은 잘 아시는 것처럼 to, 이 to라고 하는 깜찍한 이 to라는 단어 뒤에다가 동사, 뭐 먹다, 뭐 영화를 보다, 자다, 만나다, 말하다, 일하다 등등의 여러 동사의 원래 모양, 즉 원형이라고 하는 걸 딱 붙인 거. 이게 바로 to 부정사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 to go, to eat, to make, to see 등등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질 수 있겠죠? 자, 바로 이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의 부사적인 용법, 즉 뭐뭐를 하기 위해서 원인이라든지 어떤 근거를 말할 때 필요한 to 부정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나 너 보려고 왔지.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나 너 보려고 왔지. 이 말. 나는 왔지. 왜 왔어? 너 보려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왔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할 때 그 왔어요. I came. I came. 그죠? 자, 오다 라고 하는 원래 모양의 동사는 come. come. 이지만 자, 이걸 과거형의 말로 그 바꾸려고 한다면 came으로 바뀌게 됩니다. I came, 그 다음에 너를 보기 위해서 라는 말이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너를 보기 위해서 to see you, to see you. 아, 자 그러니까 내가 왔지 그 이유는 너를 보려고 I came to see you, I came to see you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뭐뭐를 하기 위해서 뭐뭐를 해요 라는 문장은 참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나는 일해요. 왜요? 먹고 살려고요 라고 한다면 I work. 나는 일해요. I work. 그 다음에 생활하기 위해서 라는 뜻의 표현이 있죠. 역시 to로 시작해서 to make a living. I work to make a living. I work to make a liv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는 괜히 뭐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생활을 하기 위해서 to make a living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to 부정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to make가 되는 거고요. 이건 어떨까요? 나는 폴의 집으로 갔어요. 왜? 망치 좀 빌리려고 한다면 조금 말이 길어지겠죠? 나는 갔어요 폴의 집으로. I went to Paul's house. I went to Paul's house. 그 다음에 빌리기 위해서 to borrow a hammer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망치를 영어로 hammer, hammer라고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나는 폴의 집으로 갔는데 그 이유는 망치를 빌리기 위해서였어요. 라는 뜻으로 I went to Paul's house. 그 다음에 to borrow a hammer 라고 해서 그 이유가 되는 부분을 뒤에 to로 연결해서 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는 그 유명한 피자를 맛보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왔다. We came. We came. 뭐 하려고? 한번 맛보려고. To try. 그러면 try는 시도하다 라는 뜻인데 맛이라는 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네,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어떤 음식을 한번 맛본다 라고 하는 것도 그냥 try 한 단어로 돼요.

하기 위해서 뭐뭐를 해요 또는 뭐뭐를 했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뭐뭐를 하기 위해서 라는 부분을 to로 연결해서 to 부정사를 잘 쓸 수 있습니다. 나 너 보려고 왔지. I came to see you. 아시겠죠? 많이 연습하세요. See you next tim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나는 여전히 편의점을 자주 찾는다. 점주에겐 살짝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구경만 하고 나올 때도 가끔 있다. 유행의 첨단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PB 상품들. 체육복을 입은 채 옹기종기 모여 컵라면을 먹으며 제잘거리는 학생들. 1+1이나 2+1 행사 상품을 비교하며 신중하게 살피는 젊은 사람들. 종이컵에 막걸리를 기울이며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할아버지들. 해질녘에 테이블에 둘러앉아 맥주를 나눠 마시며 그날의 피로를 푸는 외국인 근로자들. 책상 앞에 앉아 상상만으로는 묘사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디테일이 편의점에 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김현철이 부른 동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공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정진영 소설가의 에세이예요. 어떤 쉼표하고 편의점 이 책입니다. 거기서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들고 있는데요. 어떤 편의점. 오늘은 또이 책이 세권 우리 카페인 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책 표지를 제가 북카페 인별그램에도 올려둬서 거기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표지에 영수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때문에, 이게 그냥 책 표지인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이걸 집어들게 되더라고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너무나 실감나는 그런 편의점 영수증과 함께 이렇게 책 표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정진영 작가가 산문집 내신 적이 있죠. 북카페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어떤 편의점은 말 그대로 편의점에 얽힌 이야기들, 추억들이 많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생애 크고 작은 순간마다 편의점의 도움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정진영 작가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작가가 여기다가 적어둔 에피소드들로는 뭐 공구도 갑자기 필요할 때 편의점 가면 있고 속옷이 필요한 적도 있었고 의료용 밴드가 갑자기 필요한 적도 있었고 또 급히 장례식에 가야 했을 때 부조금을 뽑아야 되는데 그 ATM기 를 이제 편의점에 있는 걸로 이용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늘 준비되어 있는 마물상으로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진영 작가는 책에 밝혀둔 바에 따르면 물욕이 없기로 소문나신 분이래요. 그런데 편의점에 있는 그원 플러스 원 요런 행사를 보면 눈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필요가 없어도 왠지 저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런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행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추억도 담고 있고, 또이 편의점에서 한 번은 오픈런도 하신 적이 있대요. 왜냐면 평양냉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편의점에 그 평양냉면 육수를 이제 이렇게 파는 그 신상품이 들어왔을 때 그거 우리 동네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오픈런 하기도 하고, 이런 아기자기한 추억부터 또 어머니와 동생, 에 관련된 그런 내밀한 가족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하게 만드는 그런 창구 역할을 이 책에서 편의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분들께도 이렇게 미션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카페인 분들도 편의점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아마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히 장담컨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요? 한번 이상은 누구나 편의점을 이용하셨을 텐데, 나의 편의점 추억, 편의점에 가서 주로 무엇을 사는지, 혹은 어떤 이유로 편의점에 가는지, 혹은 편의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 이런 것들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 방송 1부 끝에 발표할게요. 이 어떤 편의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1045,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편의점으로 하셔서 편의점에 얽힌 울고 우는 추억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책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주소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카페이님의 받으실 수 있는 주소까지 포함하셔서 다 달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은님, 유독 이런저런 일이 많은 오늘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나 고은님 목소리에 힘을 얻는 목요일 정오입니다 하셨습니다. 카페이님들, 오늘 좀 부산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한숨 돌리고 쉽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편의점 추억 털어놓으시면서 북카페에서 2시까지 함께해 주시죠.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 그리고 윤지영의 시티 서울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편의점에 얽힌 추억, 무엇을 편의점에서 사시는지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면 주소와 함께요. 그러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820 쓰시는 카페이님은 저는 편의점 점주가 장래 희망입니다. 항상 이웃들과 소통하며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다정한 편의점 점주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진영 작가도 책에다가 써두고 있지만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순간에 편의점 간판을 딱 보게 됐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 밀려드는 안도감, 편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익숙한 간판이 딱 보일 때의 어떤 그 낯선 도시에 갔을 때도 그런 위안이라는 게 있어서 이 편의점 점주분을 꿈꾸시는 우리 카페이님 꼭그 꿈을 이루셔서 정말 친절한 그리고 사랑받는 편의점 점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주로 우산을 많이 산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갑작스럽게 편의점은 곳곳에 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지하철역 밖으로 나왔는데 우산 없이는 못 가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막 쏟아질 때는 그 출구 바로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비닐 우산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 그 비닐 우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도 너무나 실감하고 있고요. 집에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그게 몇번더쓸수 있죠. 그래서 그 편의점표 비닐 우산들이 집에 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예, 저는 우산의 추억이 있는 거죠. 카페이님들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0092 쓰시는 카페이님은요. 저는 아들과 연주회나 공연을 마치고 늦게 도착하면 편의점에서 뒤풀이를 해요. 음료 마시면서 늦은 시간 앉아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어요. 하셨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공연 마치고라고 했으니까 진짜 저녁 공연이라고 하면 그 공연이 끝난 시간이면 좀 밤일 거 아니에요. 늦은 시간에 그 편의점 불빛 앞에서 실외든 실내든 앉아서 있을 때그 뭔가 평화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든 혼자 있든. 1717 쓰시는 카페이님은 60대가 다된 동창 넷이서 골프 라운딩을 마치고 저녁 먹으러 갔더니 음식점의 문을 닫아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순대로 스탠딩 의자에 앉아 먹으니 옛 생각도 나고 참 재미난 추억 만들고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럴 때도 있죠. 식당이 다 문을 닫아서 지금 갈수 있는 곳이 편의점밖에 없어.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에 가면 따뜻하게 데워서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메뉴 다양하잖아요.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정말 온갖 메뉴가 다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편의점 음식들로 먹는다 했는데 모았는데 이것도 꽤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편의점의 추억들 많이들 갖고 계시죠? 아,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나만의 보폭입니다. 우리 인간은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달리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영국 웨일스의 작은 시골 마을 란티드 웨일스에서는 매년 6월이면 인간과 말의 마라톤 경주가 열립니다. 600여 명의 인간과 기수가 모는 말 60마리가 22마일, 대략 35km 코스에서 경주를 벌이는데요. 마을의 한 술집에서 인간이 말을 이길 수 있을까를 두고 일어난 말다툼에서 시작된 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발로 달리는 인간이 다른 동물도 아닌 말을 이길 수 있을까요? 1980년부터 경기가 치러진 지난 40년 동안의 레이스에서 인간이 말보다 먼저 결승선에 들어온 건 2004년과 2007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2년으로 겨우 세 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세 번이라도 이겼다는 게 놀랍기만 한데요. 단거리 달리기였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을 일, 장거리 달리기였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이기는 몇 번의 이변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장거리 경주에서 네 발 포유 동물들을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맥두걸의 책 본투런에 등장하는 멕시코의 타라우마라족은 별다른 도구 없이 사슴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 쫓아가 사슴을 잡는 방식으로 사냥을 하고 있고요. 창이나 활 같은 무기가 등장하기 전 돌이나 나무 막대기 같은 변변찮은 무기를 사용하던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사냥법 역시 끈질긴 추적 사냥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인류는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손이 자유로워지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도 만점이죠. 하지만 두 발 보행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를 잃었죠. 단거리 질주 속도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대신 인류는 어떤 포유류보다 오래 달릴 수 있게 진화했는데요. 바로 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달리는 동안 땀을 흘려 체온을 식히지만 대부분의 포유 동물들은 멈춰서서 숨을 헐떡이며 몸의 열기를 가라앉혀야만 합니다. 인간의 냉각 시스템은 부족한 사냥 능력을 보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말과의 마라톤 경주에서 인간이 거둔 세 번의 승리가 모두 더운 날씨 속에서 치러진 경우였다는 걸 보면 이 냉각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됩니다. 빨리 할 수 없다면 오래 계속하겠다는 쪽으로 진화한 우리. 속도가 아니라 지구력이 인간의 무기라면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만의 속도로 계속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옛 인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 사슴도 잡고 말도 따라잡고 그 빠르다던 표범도 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그 무엇도 계속 하다 보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콜린스의 Son of Man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인간과 말의 이 마라톤 경주 얘기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80년부터 시작된 경주에서 사람이 딱세번 이겼다. 전 이것도 너무 놀랍게 느껴지거든요. 말이 장거리도 잘 달리지 않나 싶어서. 근데 이 말이 보통 90km 정도를 지치지 않고 달릴 수가 있다는데, 인간이 이긴 그세 번의 경기 때 유난히 날이 더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그 인간의 냉각 시스템이 이 승리에 도움을 준 거죠.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땀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땀난다고, 아, 땀나. 이렇게 너무 귀찮아하거나 슬퍼하거나, 뭔가 성가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너무 놀라운, 정말 잘 설계된 냉각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편의점 추억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박민경님, 야근하고 너무 늦은 밤에 마침 회사 건물 안에 유일하게 불 켜진 상점인 편의점에. 그러니까 진짜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깜깜한데 다 이렇게 셔터 내리고 이랬는데 편의점만 불 밝히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럴 때그 편의점에 한강 라면 기계가 있어서 그 늦은 밤 위로처럼 한강 라면을 먹고 귀가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편의점 사장님이 군고구마까지 덤으로 주셔서 즐거운 야식 시간을 보냈답니다. 늦은 시간 홀로 켜진 편의점이 참 감사한 밤이었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런 추억들 있습니다. 가끔 진짜 그 편의점에서 파는 군고구마, 그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 보여서 산 적도 있거든요. 진짜 온갖 것이 다 있는 만물상 맞습니다. 4859 쓰시는 카페이님은 혼자 점심을 먹는 날이면 편의점을 찾습니다. 삼각김밥과 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좋습니다. 원 플러스 원의 커피 늘 이용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원 플러스 원. 근데 혼자서 만약에 가셨을 때, 이원 플러스 원이면 어떡하죠? 이렇게는 두개다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는 챙겨두시는 거예요? 궁금해요. 0519 쓰시는 카페이님은 저는 여행 기분을 내고 싶을 때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와요. 지금은 애들이 수험생이라 여행은 꿈도 못 꾸지만 어린애들 데리고 여행 갈 때마다 애들 재우고 컵라면에 맥주가 여행 루틴이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컵라면에 맥주 마시는 게 이게 여행 루틴이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가끔 재현한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편의점은 우리에게 늘 열려 있으니까요. 이 추억 계속 기다릴게요. 보내실 때샵 1045, 유료 문자로 보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주소, 책 받으실 주소도 꼭 함께 보내주셔야 이벤트 응모가 됩니다. 레니 크래비츠의 곡 It Ain't Over Till It's Over 듣고 읽기의 기쁨 만나러 가시죠.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2: 일개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주 작가의 경성백경, 동력출판사에서 펴낸 이 책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등포 쪽으로 가볼게요. 지금은 대형 쇼핑몰이 있고 화려한 아파트들이 있고 한데 이곳이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굴뚝 연기가 솟아오르던 거대한 공장지대였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 경성방직의 옛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영등포는 빠른 속도로 상업 공간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도심 속 거대한 상업시설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이 일대가 한때 공장지대였음을 보여주는 크고 작은 산업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영등포는 공업지대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주거지가 밀집했던 용산에는 공장 설립이 제한되었고 한강철교 완공과 함께 경인선과 경부선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자 영등포가 새로운 공업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영등포에 공장을 세웠고 1911년 조선 피혁 주식회사, 1919년 용산 공작소 영등포 공장, 1923년 경성 방직 주식회사가 차례로 들어서며 이 일대는 본격적인 공업지대로 변모했다. 경성 방직 주식회사, 이른바 경방은 인촌 김성수가 설립한 방직 공장이다. 중앙고등학교 교장이기도 했던 김성수는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했고 1932년에는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했다. 해방 이후인 1946년 8월에는 고려대학교를 발족하며 민족사학의 기반을 다졌다. 그는 전라북도 고창의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한학을 익히고 일본 와세다대학교 정경학부를 졸업한 뒤 귀국해 교육과 언론, 산업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김성수는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옷감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현실을 문제로 인식했다. 그는 우리 옷감은 우리가 만든다는 신념 아래 1919년 10월 국민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주 방식으로 경성방직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경성방직은 1923년 3월 영등포 공장에서 근대적 생산 설비를 갖추고 첫 제품을 생산했으며 다양한 섬유 제품을 선보였다. 경성방직의 첫 고유 상표인 태극성은 중앙에 태극 문양과 팔괘를 상징하는 8개의 별을 배치해 민족자본공업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1936년 영등포 공장 내에는 붉은 벽돌로 지은 3호동이 완공되었다. 벽돌조에 목조 트러스 구조의 합각 지붕을 얹은 단층 건물로 장방형 평면에 두 개의 아치형 포치 현관이 돌출되어 있고 양측면에는 원형창이 배치되어 있다. 이 건물은 공장 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2003년 영등포 공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큰 변형 없이 유지되었다. 2006년 경방은 영등포 공장 부지 재개발을 추진하며 복합 쇼핑센터 건립에 나섰다. 공장 건물들은 철거되었고 3호동은 해체되어 보관되었다가 2009년 원래 자리에서 남쪽으로 옮겨 복원되었다. 같은 해 9월 복합문화상업시설인 경방 타임스퀘어가 정식 개장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전제로 하지만 원래의 자리와 기능을 떠난 건축물이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는다. 옛 경성방직 3호동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도시가 선택해온 경로를 드러내며 오늘의 영등포 한복판에서 그 질문을 던진다.

장유정의 사회 찬미 띄워드렸습니다. 읽기 기쁨 김은주 작가의 책 경성백경 읽고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 이야기 들으시고 최은희님이 친구에게 얘기해줄 거리가 생겼어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늘 만나면 이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보신대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였군요. 옛 경방 건물에 있는 빵집에서 빵만 먹었지. 아무것도 몰랐네요 하시면서 네, 이책 경성백경 안에 사진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펼쳐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워낙 사랑받는 동네죠. 서촌. 서촌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경복궁 서쪽 인황산 자락에 자리한 종로구 옥인동은 흔히 서촌이라 불린다. 조선시대에는 웃대마을로 불렀으며 수려한 경관 덕분에 조선 후기에는 중인들이 시를 짓고 모임을 열던 공간이었다. 인왕산에서 흘러내린 물길이 만든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라 길이 형성되었고 그 주변으로 좁고 굽은 골목과 오밀조밀한 가옥들이 자리 잡았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서촌이라는 공간의 성격은 크게 달라졌다. 친일파와 식민 권력층

넓은 토지를 차지하며 이곳에 유럽식 저택과 별장을 조성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완용과 윤덕영이 있다. 윤덕영의 벽수산장은 1966년 화재와 도로 확장으로 사라졌지만 이완용의 저택은 현재까지 서촌에 남아 당시의 흔적을 전하고 있다. 이완용은 1886년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 주재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신학문을 접했다. 초기에는 개화파로 활동했으나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친일로 돌아섰다. 그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해 을사오적으로 불렸고 1907년 정미칠조약의 정미칠적,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의 경술국적에도 이름을 올렸다.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세 차례의 조약 모두에 관여한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백작자귀와 막대한 재산을 받아 일제 치하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조선 귀족이 되었다. 옥인동 저택에 대한 기록은 당시 신문기사에서도 확인된다. 1913년 12월 6일자 매일신보에는 이완용의 옥인동 신축저택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사진이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그의 집은 조선식 한옥에 개량을 한 안채와 유럽식 2층 양옥의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2층 건물이 바로 그 바깥채이다. 넓은 정원에는 여러 정원수가 식재되었고 건물 정면 중앙에는 자동차가 현관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포치가 설치되었다. 도리아식 기둥과 1층과 2층 전면의 화려한 창호 장식은 저택의 호화로움을 보여준다. 1926년 2월 13일 이완용이 옥인동 자택에서 사망하자 조선 총독과 1,300여 명이 조문했다. 동아일보는 옥인동 자택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진 장례 행렬을 보도하며 저택 사진을 함께 실었다. 같은 날 신문 1면에는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라는 제목의 사설이 게재되었다. 팔지 말았어야 할 것을 팔고 누려서는 안 될 것을 누린 자. 그 죄값을 이제부터는 영원히 받아야 할 것이다. 부둥켰던 재물은 그만하면 내놓지 라는 문장은 조선의 주권을 팔아 개인의 부귀를 누린 그에게 던진 사회적 심판이었다. 이완용 사망 후 옥인동의 광대한 토지는 후손에게 상속되었다. 현재 이곳은 2003년 11월 4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법적으로는 신축 건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사진과 비교하면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거의 일치한다. 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1926년 신문 속 이완용의 저택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식민의 흔적이자 부끄러운 기억의 장소로서 이 건물은 지금 서촌 한가운데에 서 있다.

레오니드 코간의 연주로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72번의 제2번 띄워드렸습니다. 동역회사 편인 김은주 작가의 경성 백경, 오늘까지 이틀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 책, 이 목차, 앞에 있는 차례만 이렇게 펼쳐보셔도요, 여기에 보면 그 예전 모습, 예전 이름과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철거된 것은 철거, 폐쇄된 것은 폐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목차만 보셔도, 여기 내가 자주 가는 곳인데, 나의 동선과 되게 일치하는데 이게 이거였어 하시면서 놀라실 그런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목차 한번 훑어보시고, 한번 책을 펼쳐서 이대로 서울답사 해보셔도 즐겁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 편의점 관련 사연들 많은 카페인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3308 쓰시는 카페인님, 이전에 교사 생활할 때는 집에서 7시 50분에 나가야 했어요. 7살 딸은 유치원 오전 돌봄 교실로 들여보냈지만 4학년 큰딸이 고민이었죠. 학교와 거리가 좀 있는 주택에 사는지라 도보도 버스도 어려웠거든요. 그때 큰딸을 7시 50분에 학교와 편의점에 내려주고 안쓰러운 마음을 애써 누리면서 출근했습니다. 착한 딸은 단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편의점에서 혼자 50분 이상을 보냈죠. 코로나 때라 학교는 정시에만 등교가 가능했거든요. 혼자 삼각김밥도 먹고 소세지도 먹으며 시간을 보낼 때 사장님께서 말도 걸어주시고 늘 지켜봐 주셨다고 해요. 지금은 중2가 된 큰딸. 아직도 그때 사장님께 참 감사했다는 말을 한답니다. 하셨습니다. 와, 사연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편의점이 이런 곳입니다. 와, 나의 그한 시절을 보낸 시간, 그 보낸 공간, 그리고 내 가족의 시간이 함께 있는 공간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좋은 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4160 쓰시는 카페이님은 편의점 다녀올게요 라는 말이 저에게는 저 지금 지쳤어요. 충전하러 갑니다. 요걸로 들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모두 같은 멘트. 적은 용돈 쪼개서 큰맘 먹고 편의점 들르는 모습에 마음이 짠해서 같은 상품으로 구매해둘 때도 있지만 이 삼총사에게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편의점에서 편의점을 향해서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얻는 특별한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집에 막 이렇게 쟁여둔다고 해서 그거하고 내가 지금 갑자기 기분이 동해서 편의점 가서 훅 집어든 그거랑 같은 상품이 아니에요.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점에 또 가야 합니다. 아, 너무너무 공감되는 사연들 다 소개 못했지만 많이들 보내주셨고요. 그 중에서 3308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방금 4160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4330 쓰시는 카페이님, 이렇게 세 분께 어떤 편의점 정진영 작가의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미미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벅샷 루퐁크의 Another Day 들으시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곳마다 글이 넘쳐나는 시대. 하지만 직접 책을 읽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만 가는데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읽기의 미래에 함께 고민해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 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의미와 재미 모두 잡는, 두 마리를 모두 잡는 미미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였나요? 미미미로 또 이제 이름이 좀 옮겨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의미, 재미, 미란다 커 학원까지.
1: 그렇습니다.
0: 미미미도 되고요. 네, 지금 박태근 편집자 나오셨습니다. 읽기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 우리 북카페에서는 워낙 늘 항상 공기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공기처럼 하면서도 아마 대부분은 우리 카페인님들은 책을 가까이 두고 읽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0: 네.
1: 그런 위기감을 생각처럼 느끼진 못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책을 가까이 두고 일상적으로 네. 자주 읽고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내가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막 통계조사 결과 이런 거 봐도 크게 놀랍지도 않은 게 1년간 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들도 이제 많잖아요.
1: 절반 가까이 된다고 네, 하죠.
0: 네. 그러니까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또 이제 만나볼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제가 가져온 책의 제목이 읽기의 위기입니다.
0: 읽기의 위기.
1: 네. 네. 독일 책이고 원제의 의미는 읽기의 미래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어판 제목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고
0: 네.
1: 이 출판사에서도 그런 위기감에 대한 고민이 컸던지 보통 책에 보면 저자 서문이 있잖아요.
0: 네.
1: 혹은 역자 서문이 있잖아요.
0: 네.
1: 이 책에는 출판사 서문이 있습니다.
0: 맞아요.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네. 출판사 서문을.
1: 그러니까 이 책을 번역해서 출간하는 한국어로 내는 네. 그 출판사에서 우리가 이 책을 왜 출간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둔 건데 크게는 이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텍스트 힙이라는 현상이 막 그쵸. 나오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독자가 늘어나지 않고 출판 시장도 정체돼 있고
0: 네.
1: 이런 현실이 상반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읽기와 관련돼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에 문해력 얘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읽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스마트폰 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0: 그쵸.
1: 그런데도 왜 독서율이 달라지지 않는가.
0: 아, 참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네.
1: 그래서 결국 이 한국어판을 낸 출판사에서는 네.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정말로 스스로 책을 읽고 있는가?
0: 스스로 읽고 있는가?
1: 네.
0: 오.
1: 우리가 읽는다는 것의 어떤 의미,
0: 네.
1: 형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그런 변화된 상황까지도 우리는 읽기로 봐야 되는지
0: 네.
1: 이런 걸 묻는 거죠.
0: 이 지표들 좀 짚고 가볼까요? 오랜만에 또 충격 받아볼까요? 네.
1: 이 책도 1장의 제목이 독서의 위기예요.
0: 네.
1: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저자는 독일의 미디어 학자 크리스토프 엥게만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주로 독일이나 유럽의 통계들이 인용되는데 읽어보면 아니 뭐 한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0: 네.
1: 도서 구매자 수가 2013년에서 2023년까지 10년 사이에 3,700만 명에서 2,600만 명으로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이 한 1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0: 그러네요.
1: 그리고 14세에서 29세 청소년과 청년층의 독서 시간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현상이 하나 있는데 출간 도서도 연간 한 7만 3천 종에서 6만 종으로 감소했대요.
0: 네.
1: 전체적으로 보면 책을 더 적게 읽고 더 적게 쓰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게 출간 종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작가는 많아졌어요. 글
1: 맞아요.
0: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졌어요.
1: 근데
0: 독자는 그렇지가 못하죠.
1: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품잖아요. 읽으려면, 쓰려면 읽어야 될 텐데.
0: 그러니까요.
1: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읽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 기현상이다.
0: 진짜 기현상 맞는 것 같아요.
1: 이게 왜 그럴까? 이런 물음들을 출판계에서도 많이 합니다.
0: 사실 내 글을 쓰려면 읽어야 하는 건데, 인풋에 뭔가가
1: 그렇죠.
0: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냥 일단은 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보면

0: 따지고 보면은 책의 종수도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책은 전더 재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것에 대한 것도 예전, 뭐, 고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나왔던 책에 비해서 현재 더 자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책은 더 재밌어지고 더 정교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지? 생각은. 책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어요?
1: 그렇죠. 그 이제 원인을 이 저자는
0: 네.
1: 전체적인 기술의 발전, 뭐 미디어 환경의 변화, 이런 거 속에서 같이 하나하나 찾아보는 건데,
0: 네.
1: 일단 큰 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독자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즉, 읽는 사람들이죠.
0: 그쵸.
1: 이 독자층이 시청층 혹은 청취층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는 뭔가 궁금하면, 뭐, 백과사전을 찾거나, 아니면
0: 네.
1: 검색창에서 뭔가 텍스트 문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거나 누가
0: 네.
1: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린 것들. 그런데 지금은 아마 포털 사이트보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검색 먼저 해보실 거예요.
0: 요즘은 진짜 그렇게들 많이들 하신다고.
1: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1: 과거에 우리가 텍스트로 확인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로 바뀌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는 그걸 보조하는 설명자료 형식으로 바뀌게 된거 아닌가.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영상으로 어떤 책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내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읽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되게 복합적인데 이 책에서 그 얘기까지 다루진 않지만
0: 네.
1: 이런 이제 문화 소비의 패턴이 달라진 것에 대해 얘기할 때 가성비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0: 가성비, 실패하기 싫은 거죠?
1: 그렇죠. 책이라는 거, 독서라는 거 기본적으로 엄청난 실패를 전제하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끝까지 갔을 때만 알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0: 네.
1: 내가 그걸 많은 시간을 드려야만 정말 재미가 있는 건지 의미가 있었는지
0: 네.
1: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기에는 삶이 너무 고달픈 거죠. 빡빡한 거죠.
0: 그리고 심지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라든지 해서 모두가 다알 법한 책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책을 그냥 내 힘으로 스스로 발굴해서 독자로서 읽었는데 다 읽었는데 재미도 없고 뭔지 모르겠는데 얘기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 책을 모르고 이러면 그럼 실패했다고 생각하실까요? 이거가 진짜
1: 답답한 측면이 있죠. 물론
0: 네
1: 독서라는 게좀 개인의 활동,
0: 네
1: 뭐 내면과의 만남, 이런 것일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읽거나, 뭐, 보거나,
0: 네
1: 경험했을 때, 그것들이 대부분, 어떤 소비로 전환이 돼야 의미 있는 것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행을 다녀왔어요.
0: 어
1: 멋진 곳에서 찍은 사진을 내가 어딘가에 올리지 않는다.
0: 네.
1: 이거 좀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올려야만 내가 그 여행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 같은 것들이 좀 전환이 됐다고 생각이 되죠.
0: 약간 인정받는 느낌도 들고,
1: 그렇죠. 나도 가봤다. 이걸 알리는 것이 되고.
0: 네.
1: 그런 맥락에서는 말씀해 주신 게좀 연결이 되네요.
0: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이렇게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보고, 약간 간파한 다음에 선택한다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읽는 양이 줄어들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0: 네.
1: 이 책에서 정말 재미난 예가 있었는데 요즘 우리가 그런 소비를 할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건 물건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미리 알아보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에는 검색해봐서 리뷰나 사용기를 보고 사잖아요.
0: 맞아요.
1: 그거 다 읽기잖아요.
0: 그쵸.
1: 예전에 그렇게까지 읽지 않았거든요.
0: 리뷰 읽기 정말 많이 하실걸요?
1: 네. 그러니까
0: 네.
1: 제품 선택이나 중요한 구매일수록 그 전후에 우리가 검토하고, 검토하려면 누군가 또 리뷰를 올리죠. 그리고 읽고 쓴 내가 또 거기에 대한 리뷰를 올리죠.
0: 네.
1: 그 읽고 쓰는 글의 양은 사실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문자의 읽기와 쓰기 양은
0: 네.
1: 이미 어떤 잡지나 책 소비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재미난 포인트를 저자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읽고 쓰는 행위가
0: 네.
1: 우린 딱 하면 책이라는 게 여전히 떠오르잖아요.
0: 그쵸?
1: 요즘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쓰는 행위를 제일 많이 하는 플랫폼, 장소가 어디냐? 저자는 메신저라고 얘기합니다.
0: 메신저.
1: 네.
0: 그러네요, 하긴.
1: 그쵸.
0: 메신저 쓰고 보내고 읽고.
1: 예. 네. 그게 예전에는 음성 언어로 하던 거였거든요.
0: 그쵸?
1: 근데 다 이제 문자 언어로 지금 오히려 바뀐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자 언어 훨씬 많이 쓰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신저의 재미가 뭐냐면, 누구나 읽는 동시에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메신저를 내가 읽기만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0: 그렇죠?
1: 그런데 책은 읽기만 하는 사람 많잖아요.
0: 네.
1: 내가 뭘 생산하지 않아도.

0: 근데 메신저는 읽으면 내가 뭔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내 읽는 행위가 상대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1: 그쵸.
0: 그러니까 내가 막그 읽음 표시 같은 게 나잖아요. 책은 그렇지가 않죠. 내가 읽는 행위를 굳이 남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죠.
1: 네.
0: 물론 요즘에는 그런 동영상 라이브를 켜놓고 그 브이로그처럼 해서
1: 그쵸,
0: 내가
1: 뭐.
0: 독서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1: 맞아요.
0: 과거엔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읽기와 쓰기에 달라진 어떤 현상, 상황, 이런 것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1: 이상섭님이 지금 인간이 읽는 시대에서 AI 에이전트가 읽는 시대로 바뀐 것 같아요. 이야기하셨습니다.
0: 정확히 짚어주신 거죠.
1: 네, 이미 느끼고 계시네요.
0: 우리가 뭘 읽지 않아도 우리가 그걸 AI에게 위임한 거죠.
1: 네.
0: AI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인간이 만들어낸 거의 모든 텍스트를 읽고 있을 거잖아요.
1: 굉장히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모든 인간이 거기다 다 주니까. 그렇죠? 여지영님, 저도 어제 느꼈던 위기네요. 모든 걸 뚝딱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이젠 뭘 읽으려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읽기라고 하는 건 이제 독서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기존의 텍스트를 읽는다는 방식인 거고,
1: 맞아요.
0: 이승현님께서 읽기의 가치가 예전만 못한 시대에서도 읽기의 본질을 알리는 선봉장으로 우뚝 선 북카페가 있어 든든합니다.
1: 네. 북카페에서도 책 소개를 많이 하고, 북카페를 통해서 이제 책으로, 뭐, 건너가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 북카페하고 또 여기 지금 앞서 언급하신 또 그런 영상하고 또 느낌 좀 다르지 않아요?
0: 근데 이제 우리 북카페가
1: 네.
0: 이런 변화랑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우리 7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1: 7주년은, 네, 여름에, 그쵸?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미 그 카페인님들께서
1: 네.
0: 그 공개 대화방에서
1: 뭐 하고
0: 7주년
1: 계세요?
0: 준비를 하고
1: 아, 지금?
0: 계시더라고요.
1: 우리 여기 수뇌부하고 이 게스트 저 포함해서 다 우리 그 오픈톡방에 아무도 없거든요. 이제 우리 카페 분들을 위한 공간. 근데 어느 날그 뮤미님이 훅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학원 미란다 거기 계세요. 근데 지금, 아, 진짜요? 더 얘기, 더난 깜짝하고 싶어요, 저는.
0: 예, 네, 아니, 이게 재미난 게 저는
1: 네.
0: 그 시기가, 뭐, 코로나 시기를 비롯해서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1: 네.
0: 읽기의 변화가 정말 급속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시기에 같이
1: 아,
0: 해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1: 북카페도,
0: 네.
1: 그러네요. 하긴, 생각해보면. 아, 근데 저는 그 읽기랑 이 읽기는 구분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자꾸 주장하는 옛사람으로서. 아니, 책에 보니까 너무 재미난 얘기들이 있던데, 그 책장이 집에 있냐, 책장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책장이 뭔지도 좀 의아해하는 반응들까지 또 왔다면서요. 그리고 뭐
0: 그러니까요.
1: 수업에서 책장이라고 하는 그 가구의 기능이 이제는 불필요해진 집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놀라웠습니다, 그런 것도.
0: 왜냐하면 물리적인 책을 그만큼 보관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되었으니까요.
1: 네, 그래서요. 카페인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보다 읽기에 집중하는 시간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어떻게 읽기 능력 관리하고 계신지 사연 좀 보내주시죠.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읽기의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때 다른 맥락에서 이런 매체의 위기를 얘기했던 노래가
1: 네.
0: 바로 떠올랐어요. 버글스의 비디오 킬더 레디오 스타.
1: 듣고 가시죠.

0: 김태윤님이, 아, 저도 이 노래 생각했는데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또 미미님이 가지고 온 곡과 또 이렇게 마음이 통하셨네요. 오늘 크리스토프 앵게만의 일기의 위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헤이북스에서 펴낸 책이고요. 김태윤님은 지금, 작년에 책을 많이 읽었고, 올해 상반기는 좀 쉬고 있다고 하시네요.
1: 뭐 책태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던데요.
0: 책태기는 진짜로 권태가 와서.
1: 뭐 이유는 각자 다르겠죠?
0: 아, 네. 책태기.
1: 조현정님께서도 집에 와이파이를 끊어봤어요. 자연스레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북카페 생방 사수하게 되네요.
0: 전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북카페 생방사수, 이거, 온 우리 카페이님들 댁에 와이파이를 약간 끊어보시면 어떨까? 아니, 카페이님 댁 말고, 이제, 안 카페인 분들, 네.
1: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재미나 어떤 효용
0: 네.
1: 이걸로 볼때 책이 그런 영상 매체랑 경쟁하기가 너무 어렵고,
0: 아, 그렇죠.
1: 다만 거기는 이제 접속을 하려면 인터넷이 필요하잖아요.
0: 네.
1: 이게 안 되면 책은 그때 빛을 발한다.
0: 아, 뭐.
1: 집에 있는 책을 찾아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안 되면.
0: 꽝 대신 닭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1: 아, 닭 정도면
0: 아니,
1: 어딥니까?
0: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책을 펼쳐볼 때 이상한 그 뿌듯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책안 읽는 사람이 늘고 있다란 얘기가 뭐 계속 이 책의 초반에도 단군 이래 최대 출판 어떤 불황 얘기 나오지만 쭉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난 책을 읽고 있다는 그 우쭐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1: 있죠. 그런데
0: 네.
1: 그 요즘 그 책만 해도 분량이 점차 줄고 있잖아요.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0: 네.
1: 제 경험적으로는 제가 편집자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한 20여 년 전에는 책이 한권 단행본이 되려면 200자 원고지 한 1000매 요
0: 네.
1: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800매, 600매가 되더니 지금은
0: 맞아요.
1: 에세이 같은 경우는 200자 원고지 400매, 500매만 돼도 책한 권을 내고 있거든요.
0: 심지어 너무 길면 오히려 더 이제 와닿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도 얘기하기까지 하고.
1: 부담스러워하죠.
0: 독자 입장에서, 그쵸? 슬픕니다, 갑자기. 우쭐이 뭐람? 이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9457 쓰시는 카페이님. 예전에 여행 갈 때는 꼭한 권씩을 넣어 다녔어요. 별로 못 읽어도요. 지난달에는 가벼운 시집으로 가져갔었는데, 오늘 1박 2일은 빈손으로 왔네요.
1: 아, 이
0: 하셨습니다.
1: 우쭐하고 비슷하죠.
0: 그쵸.
1: 읽지 못하더라도 그 출발할 때 내가 책한권 함께 가져갈 만한 여유를 가졌다는 마음.
0: 네. 그걸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1: 이재상님께서도 저는 도서관파입니다. 집 주변 도서관에서 최대 대출수로 빌려서 읽어요. 완독, 발췌독 하면서 봅니다. 완독한 책 제목과 날짜를 메모합니다. 1년에 100권 읽기를 목표로 합니다.
0: 와.
1: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네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시네요. 그리고 완독한 책과 날짜까지 메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1: 그럼요.

0: 이미님 이렇게 하세요?
1: 아니요, 저는 기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0: 그 오히려 너무 책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이게 막
1: 그렇죠.
0: 기록을 하긴 쉽지 않을 수도
1: 뭐,
0: 있을 것
1: 몇 권을
0: 같고.
1: 읽는다, 뭐, 이런 걸잘 기록해 본 적이 없고,
0: 네.
1: 이재상님께서 이제 완독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딱좀 걸렸어요, 마음에.
0: 네.
1: 이 출판사에서 이런 물음을 독자에게 던지더라고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책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은 것이 언제인가요? 아, 이게 언제인가 저도 꽤먼 추억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책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1: 네.
0: 이렇게. 저도 북카페에서 너무 끝까지 또다 가려고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근데 또그 완독 진짜 독파하는 그 느낌이 있을 텐데.
1: 그럼요. 갔을 때그 즐거움은
0: 네.
1: 가지 않으면 알수 없죠.
0: 맞아요. 아, 그런데 우리 이 상황은 많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의 그 판도 커졌고요.
1: 이게 뒤바뀌고 있고 역전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0: 네.
1: 이책 읽으면서 딱그 장면이 떠올렸는데 요즘에 라디오 시사 방송 같은 걸 하고 나면 그 시사 방송에서 구두로 사람들이 나눴던 대화가 바로 텍스트로 바뀌어서 기사처럼 올라옵니다.
0: 맞아요.
1: 그럼 그걸 또 보기도 하거든요.
0: 네.
1: 내가 그 말이었기 때문에 지나갔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으면 그걸 다시 점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0: 네.
1: 읽기와 쓰기의 형식과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말하기 듣기에 가까워지고 있고
0: 그쵸.
1: 오히려 텍스트가 보조적인 성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0: 그러니까 이젠 독서, 읽기를 얘기할 때, 뭐, 이어폰, 헤드폰, 이것도 필수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렇죠.
0: 소품으로.
1: 그러니까 음성을 빨리 채집해서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건 플랫폼의 어떤 텍스트 처리 자동화 기술이 꼭 필요한 거죠. 예전에는 텍스트로 딱 뭔가를 확정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0: 네.
1: 그 저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편집자도 끼고 또그 편집자가 또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0: 그쵸.
1: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 자체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저장하고 활용하고 또 그것들이 플랫폼에서 각자의 주소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0: 네.
1: 검색을 그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텍스트라는 걸 통해서 했던 여러 활동의 부가적인
0: 네.
1: 활동들이 혹은 텍스트에 접속하는 방식이 지금은 다 음성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0: 와.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이게 계속 궁금해지네요.
1: 그렇죠. 이 책에서 과거와 미래를 막 옮겨가면서 되게 재미난 얘기들을 하는데
0: 네.
1: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구두로 발화된 내용을 다시 찾아보고 내가 정보화를 하려면 그거 방송국만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방송국만 가지고 있고
0: 그렇죠.
1: 다른 사람들은 접근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막 그런 오래된 자료 갖고 있는 뭐 공영방송 같은 데서는
0: 네.
1: 뭐 행사만 나오면 수십 년전걸 찾아서 보여주잖아요.
0: 맞아요.
1: 거기만 할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걸 누구나 접속
0: 그쵸.
1: 가능하고 활용 가능하고 또 다른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0: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은지님, 전자책이 많이 있으니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권수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1: 익숙해지면 또더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0: 그렇죠.
1: 지금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0: 이게 지금, 한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자책이냐, 종이책이냐, 요 정도였는데, 지금 완전히 그것도 아니에요.
1: 그렇죠.
0: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 6959님께서 작년부터 저는 지인과 매일 각자 읽은 책 내용과 느낀 점을 사진 찍어서 공유해요. 이번 봄에는 같은 책을 읽고 공유했는데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조지 선더스의 친절의 대하여와 미첼 보먼의 소설 살로니카의 아이들을 같이 읽고 공유했는데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0: 와, 아, 이 함께 책을 읽고 느낀 점 공유한 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건데요.
1: 저는 이 부분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준큰 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거 사진 찍어서 공유한다고 하시잖아요.
0: 그쵸?
1: 예전 같으면 독후감이라는 말을 지금은 잘안 쓰겠지만
0: 네.
1: 이걸 누군가가 글로 적어서 그걸 보여주려면 뭐 노트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조금 더 발전됐다고 해도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블로그에 써서 공유하거나
0: 네.
1: 그런데 지금은 교환 독서라고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0: 네.
1: 책에다가 직접 내가 아날로그처럼 내가 읽었을 때뭐 울음표, 느낌표, 뭐 밑줄 친거 이런 걸 해서 그 책을 직접 교환하기도 하지만 지금 6959님처럼 그런 거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달 가능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실시간 소통이 되는 거죠.
0: 맞아요. 이제 소통에

0: 쓰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 같기도 하고 더 활발해질 것 같기도 하고. 3483 쓰신 카페인님. 처음 본 책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읽은 거 2년 전 같아요. 지금은 이부 자리에 조금씩 남은 책들과 같이 잡니다. 하셨습니다. 아, 조금씩 남은 책들과 같이 자는 것도 좋은데요. 이것도
1: 책이 원래 그런 효용이 있죠.
0: 맞아요. 그
1: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0: 그렇죠.
1: 읽다가 사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렇게
0: 네.
1: 잠들거나 뭘 해도 부담이 없는 일이긴 합니다.
0: 맞아요. 건너뛰기도 하죠, 사실. 어떤 부분들은. 아, 이용석님. 저는 프로야구 헤비한 팬인데, 우리 팀 못할 때는 야구 안 보고, 야구 관련 책을 봅니다. 우리 팀 못할 때. 김은식 작가의 해태 타이거즈와 김대중. 김유원 작가의 소설 불펜의 시간을 추천합니다. 야구 팬이 아니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1: 네, 정말 요즘 야구가 한창인데, 야구하면 또 책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0: 맞아요. 지금 이게 딱 거느리면 훅 나오죠? 이미님 머릿속에 있는 리스트도.
1: 에이, 불펜의 시간 저도 재미나게 읽었던 기억이
0: 네.
1: 나고, 뭐, 대표적으로 산미 슈퍼스타즈의
0: 아,
1: 마지막 팬클럽.
0: 있죠. 맞아요,
1: 네.
0: 맞아요. 자, 이렇게 지금 읽기의 시대가 많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많은 카페인분들도 아실 겁니다. 사연 계속 보내주시죠. 도마의 오래된 소설을 몸으로 읽는다. 이거 골라오셨는데요. 네. 왜이 곡을 고르셨나요?
1: 정말 우리가 어떻게 책을 읽어왔는지를 제목으로 보여주는 노래 같아요. 소설을 몸으로 읽는다.
0: 예전엔 그랬던 거죠.
1: 그게 이게 손가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0: 아,
1: 책의
0: 그쵸.
1: 두께 같은 걸 내가 느끼고,
0: 네.
1: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는 개념 아닌가 싶어요.
0: 지금은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그쵸? 들을 수도 있고. 음악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소개하는 책은 크리스토프 앵게만의 읽기의 위기입니다. 6568 쓰시는 카페인님은
1: 네.
0: 저는 하루에 최소 50쪽은 꼭 읽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책 한 권은 읽게 돼요.
1: 하루 50쪽이요?
0: 이렇게 삶의 리듬으로 두신 거예요.
1: 대단하십니다.
0: 그쵸? 운동하듯이 왜 우리 운동도 뭐 하루에 얼마는 꼭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 삶의 루틴으로 두면 또 이제 끊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책택이 올 때도 있지만
1: 네. 관성의 힘은 세니까요.
0: 네.
1: 안지영님께서 미래에는 아날로그식 책을 읽는 분들은 점차 일부의 전유물이 될 것 같아요. 고대 중세 시대에 책은 귀족들 일부만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시간과 수고로움을 감수할 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만요.
0: 아날로그식 책 읽기, 우리가 생각했던 원래 그 몸으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책을 읽는 것이 일부의 전유물이 될 것만 같다.
1: 꼭 그런 읽기가 아니더라도
0: 네.
1: 그냥 읽는 것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저자의 분석이기도 한데 저자가 나중에 그런 표현을 써요. 읽기와 쓰기의 성직자화.
0: 아.
1: 고대 라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0: 네.
1: 특수한 계층만 사용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서 접근성의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과 다른 점은 뭐냐. 지금은 이제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1: 그런데 안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0: 그렇죠.
1: 이게 이제 독특한 변화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읽어야 할 필요를 느끼거나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 네.
0: 다른 어떤 뭐 플랫폼 영상이라든지 이런 요약본 같은 거를 통해서 먼저 좀 간을 보고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자가 그런 상황을 읽지 않는 독자라고 표현해요.
0: 읽지 않는 독자? 이거 네. 너무 이상한 건데요.
1: 그렇죠. 네. 독자가 읽는 사람이니까 읽지 않는 읽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모순인데
0: 네.
1: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의 양, 텍스트 이런 것들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오히려 길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0: 오.
1: 그래서 뭘 읽어야 되는지 설명해 줄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0: 네.
1: 내가 그거 사실 할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런데 그 과정이 고되거나 때론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겠죠.
0: 전문가를 찾으면 무엇이 좋죠?
1: 아까 얘기했던 가성비 같은 것이죠.
0: 아, 가성비.
1: 많은 그런 전문가의 책 요약본들을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0: 네.
1: 대부분 두꺼운 책을 대상으로 합니다.
0: 아.
1: 그런 책을 뭐 30분 만에 독파하게 해준다든지.
0: 네.
1: 근데 그조차의 효용은 있는데 저자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독서에 필요한 몰입을 위임하고 있다.
0: 몰입을 위임하고 있다.
1: 네. 그러니까 내가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읽기가 힘들어.
0: 네.
1: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냥 그 과정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결과만 그리고 재미난 게 우리가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0: 네.
1: 되게 기현상 같고 좀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 그 음성 혹은 영상을
0: 네.
1: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뭐냐면 텍스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렇죠.
1: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성직자 얘기했지만
0: 네.
1: 고대나 중세 지식의 독점화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예를 들어 성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라고 얘기해도 내가 원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0: 네.
1: 읽을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그럼 어차피 뭐 검토할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올리는 사람들의 이 기반하는 텍스트를
0: 네.
1: 우리가 언제든지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거를.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읽고 설명해 준다라는 기대와 신뢰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이렇게 사실 그 요약본으로 접근하는 세계가 책만 그런 게 아니라 드라마, 영화도
1: 맞아요.
0: 다 그렇잖아요. 모든 서사들이 전부 거의 다.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그런 이제 음성 또는 동영상 콘텐츠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0: 네.
1: 저자는 그 청자나 시청자가 고거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 뭐 밥 친구란 얘기들 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동영상 틀어놓고 그런 것처럼 책은 다른 걸 다 지워야 됩니다. 나랑 책만 남겨둬야 그 몰입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0: 맞아요.
1: 뭐, 물론 가끔 음악을 들은 분들도 계시지만 책에 몰입할 땐그 음악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죠.
0: 그쵸.
1: 그렇죠?
0: 책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1: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제 음성 영상 텍스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훨씬 덜하죠.
0: 맞아요. 진짜 운동을 할 때도, 뭐, 뛰면서 달리면서도 음성으로는 들으면서 달릴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책은 그렇게는 못하니까요.
1: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음성이나 영상이
0: 네.
1: 지나가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그건 역시 책 읽는 것처럼 집중해야만 했어요.
0: 아.
1: 그런데 지금은 잠깐 지나가는데 내가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0: 네.
1: 15초 당기기.
0: 다 가능하니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15초를 넘기면서 보는 것도
0: 네.
1: 대충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보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가 이미 됐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 그러면 책을 쓰는 저자들도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네.
1: 그 고려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흥미로운 건이 책에서, 플랫폼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써요.
0: 플랫폼 카리스마.
1: 네. 그러니까, 문자를 활용해서 텍스트로 소통할 때는
0: 네.
1: 저자가 누군지 전혀 모를 수 있죠.
0: 그렇죠.
1: 사진이 없으면 내가 확인할 수도 없고.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의 실제가 나한테 대면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0: 네.
1: 그러면 텍스트가 아닌 다른 요소, 그걸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건데
0: 아.
1: 이것의 영향이 커진다는 거예요. 뭐그 사람의 제스처, 말투,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잖아요.
0: 네.
1: 그게 그 사람이 주는 내용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 얼마나 흥미로운가, 내가 다음에 또볼 것인가, 이런
0: 네.
1: 거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죠.
0: 그럼 만약에 그 출판사에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자들 중에서 신비주의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나는 글로만 얘기하겠다.
1: 요즘 같으면 그런 저자들이 세상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저자가 자기의 채널을 갖고 있어야
0: 네.
1: 저자가 되기가 훨씬 순조로운 거죠.
0: 오히려
1: 그러니까 내가
0: 이제는,
1: 저자가 되고 싶으면 일단 유튜버가 돼야 되는 겁니다.
0: 이미
1: 인스타그래머가,
0: 유명해져서,
1: 그렇죠.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0: 네.
1: 오히려 저자가 되는 빠른 길인 거죠.
0: 아, 진짜 과거랑 다르네요. 과거에는 책으로 얘기해야 된다, 뭐
1: 그렇죠.
0: 이랬잖아요.
1: 그리고 나서 그게 좀 알려져야 그
0: 네.
1: 사람이 어디 방송에도 나오고 출연도
0: 아,
1: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0: 네.
1: 지금 순서가 바뀐 거죠.
0: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싶습니다. 9908 쓰신 카페이님. 읽고 난 후에 되새김이 좋아서 책을 읽어요.
1: 아.
0: 물론 저자의 의도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이 오래 남기도 하지만 이러한 투박한 책 읽기가 저는 좋습니다. 투박한 책 읽기, 저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1: 그쵸. 그리고 이런, 뭐라 그럴까, 일종의 독자의 반응일 수 있잖아요.
0: 네.
1: 저자의 의도와 달라도 내가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0: 그쵸.
1: 지금의 근데 영상이나 음성 매체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저자랑 실시간으로 소통이 됩니다.
0: 아.
1: 저자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거기다 쓰죠.

0: 혹은 다른 뭐 근거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러면 저자가 또 저자 혹은 거기 출연한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걸 뭐 수정하거나 반론을 펴거나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게 달라진 거죠.
1: 그러네요. 바로바로 바로 그렇게 소통이 되고,
0: 네.
1: 저자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기도 쉽고.
0: 이게 다 장단이 있는 건데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1: 네.
0: 거의 완결된 형태의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의구심을 품을 것까지 내가 염두에 두고
1: 그렇죠. 내가 책임진다. 이 책의
0: 그렇죠.
1: 내용은.
0: 네. 그걸 해소해 주는 것까지 여기다 넣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일단 내가 정돈된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공개하는 거죠.
1: 네.
0: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반응해 주잖아요.
1: 네.
0: 그것까지도 텍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또 거기에 바로 대응해 줄수 있으니까.
1: 네. 전 진짜
0: 아니,
1: 모르겠습니다.
0: 빨리 따라오세요.
1: 모르겠어요. 아,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죠. 음악,
0: 네.
1: 이번엔 어떤 거 들어볼까요?
0: 1코스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장들레의 We Are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이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 크리스토프 앵괴만의 읽기의 위기입니다. 지금 여지영님이 빨리 따라오세요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저도 세상 바뀌는 속도에 어질어질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고 고은님도 그러신 거죠? 하셨는데 네, 저도 전옛 것이 좋아요.
1: 네,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AI 서비스에 접속해 본 적이 없는
0: 맞아요. 여기
1: 사람입니다.
0: 맞아요. 제가 전 그다음에 접속은 했어요. 해서
1: 저도 최근에 회사에서
0: 네.
1: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0: 아, 로그인
1: 이제는
0: 하라.
1: 거의 전 사원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0: 보니까
1: 네.
0: 이걸 안 쓰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물음표가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1: 하게 되시면 우리 북카페도 얘기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네. 어떤 지표가 될것 같, 지표종이에요, 지금, 미미님. 아, 박주영님, 책 요약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나마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맞죠?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1: 아니, 물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뭐, 학교 숙제로,
0: 아.
1: 과제로 이제 나왔는데, 빨리 참고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0: 그러니까 어떤 책의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내가 그 효용을
1: 네.
0: 직접 확인하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1: 아, 그쵸.
0: 투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1: 맞아요.
0: 드네요. 유용아님께서, 이책 벌써 읽으셨나 봐요.
1: 오.
0: 읽고 서평 썼던 책인데, 저자가 말한 것처럼 직접 읽을 때보다 이렇게 두 분이 이야기해 주시니 훨씬 재밌네요.
1: 근데 이것도 우리 얘기해봐야 돼요. 우리 그 북카페에서 이제 월요일에 소설 코너도 있고 그런데
0: 네.
1: 소설도 직접 읽을 때의 그 책의 느낌과 또
0: 그럼요.
1: 여기서 세 사람이 막할 때의 느낌하고 좀 다르다고들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0: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 뭔가 뭐 라디오든 방송이든 뭐
1: 네.
0: 글이든 뭔가 어쨌든 책을 알리거나 소개하는 사람들은 늘그 고민을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책의 하이라이트 혹은 어떤 책에서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지점들 이런 것들을 꼽아서
1: 네.
0: 그걸 다시 어떤 서사로 만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분명히 엄격하게 얘기하면 저자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과 다를 수 있고 다를
1: 그렇죠?
0: 수밖에 없죠. 어떤 지점은.
1: 맞아요.
0: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 하이라이트가 이 책의 고갱이는 아닌데 핵심은 아닌데
1: 네.
0: 그런데 요거를 썼을 때 얘기했을 때 독자들이 이 책의 고갱이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1: 미끼예요,
0: 높아지지
1: 미끼?
0: 않을까?
1: 약간.
0: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1: 네.
0: 늘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할 거예요.
1: 아, 그쵸.
0: 예. 네.
1: 또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0: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어떤 서평가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완벽한 서평은 이 책을 다시 쓰는 것이다. 옮겨 적는 것이다.
1: 공감이
0: 그걸 넘어설 수는
1: 됩니다.
0: 없다. 이런
1: 네.
0: 얘기 하더라고요.
1: 맞아요. 7609 시신카페님,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정보의 양이나 감동 이외에도 시간을 들여서 내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그 사유 과정이 있는데 그 조용한 몰입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제가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에요. 몰입 너무 중요합니다. 몰입의 외주화는 좀 권하고 싶지 않긴 해요, 사실.
0: 근데 이거 정말 피해갈 수 있을까 싶은데,
1: 네.
0: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이 책의 원제가 읽기 미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현실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고, 미래는 AI랑 같이 올 거거든요.
1: 네.
0: AI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진 않습니다.
1: 네.
0: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만약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게 잘 읽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보는 동영상은 어쨌든 사람이 한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사람조차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그때도 무언가를 찾아서 읽어야 할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거기
1: 네.
0: 영상에 나온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책을 읽고 얘기했다라는
1: 그렇죠.
0: 전제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쵸?
1: 그러니까 함께
0: 사람이.
1: 사람끼리 얘기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근데 그걸 AI가 더 잘하게 된다면 그때도 우리는 뭘 그럼 읽어야 될 필요가 있냐? 난망해지죠.
1: 그러네요. 진짜 그런 순간까지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0: 그냥
1: 이
0: 솔직한
1: 저자가.
0: 마음으로는
1: 네.
0: 아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고 적어도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곧 오겠죠?
1: 하긴 그 책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그 전문가, 우리가 무언가 위임한 그 전문가들조차 그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 빈자리는 이제 진짜 AI가 채우겠고요.
0: 그렇죠. 그런 경향성 속에서 점차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독자의 계층은 사라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게 저자의 이제 결론이고요.
1: 네.
0: 실제로 뭐 단행본이라든지 학술 문화 텍스트 이런 것들을 읽는 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고 있대요. 예를 들어 효용을 주는 독서나 책 텍스트들은
1: 네.
0: 덜 줄고 있는데 이런 책들은 더 줄고 있다는 거예요.
1: 네.
0: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자기가 의견을 갖고 어떤 비판 능력을 가지려면 저자는 노동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1: 노동.
0: 그래서 그것을 텍스트 노동이라고 얘기해요.
1: 네.
0: 그런데 이런 텍스트 노동을 하려면 너무나 큰 노력이 필요하고 예전에는 그걸 내가 텍스트 노동을 직접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훨씬 효율적인 방법

0: 것들이 생기니까
1: 네.
0: 인간의 경향이라는 것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미미님은 그럼 이 일기의 원제는 미래, 그리고 지금 일기의 위기인데, 미미님 바라는 것은 무언가요? 지금 일단 한줄 얘기하시긴 했어요. 나 살아있는 동안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런 변화, 나 살아있는 동안은 말고라고 하셨는데.
0: 저는 그래도 어떤 남아있는 여지를
1: 네.
0: 본 것이, 저자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왜 한국에 아까도 우리가 저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1: 네.
0: 그걸 보면 결국 여전히 책을 쓰거나 글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글로만 전달할 수 있는 것. 혹은
1: 네.
0: 꼭 글로 전달하고 싶은 것. 이건 남아있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그러니까
1: 그쵸?
0: 제가 생각할 때 극단적으로 너무 이제 돈으로 얘기하는 거긴
1: 네.
0: 하지만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광고만 받아도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책을 내가 한권 쓰려면 굉장히 많은 공력과 힘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써야
1: 네.
0: 되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은 적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책을 내려고 하는 욕망이 남아 있잖아요. 요게 좀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1: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책을 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0: 네.
1: 반대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안 벌려고는 아니지만 돈이 우선은 아닌 것이
0: 그쵸?
1: 많거든요.
0: 그리고 또
1: 진짜.
0: 하나는 저자가 이 책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1: 네.
0: 우리가 그런 동영상 플랫폼에서 뭐 구독을 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는 것,
1: 네.
0: 이것까지도 그 동영상의 텍스트에 포괄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꿔 말하면 내가 그 만들어지는 텍스트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커졌다라는 거죠.
1: 네.
0: 그러면 뭐 책이든 그 영상이 됐든 그 여지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텍스트의 향방에도 뭐 크게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속도와 결과 질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1: 어떻게 보면 좀 경이로운 작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또 진창숙님, 저는 텍스트 노동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네요. 벽돌책 격파 재미나요? 하셨습니다.
0: 숙련
1: 아,
0: 노동자시네요.
1: 숙련 노동자. 네. 숙련 노동자 하시고요. 네.
0: 3483님, 읽어야 하는가는 써야 하는가로 연결될 것 같아요.
1: 이
0: 현재
1: 분리가 안
0: 말씀드린,
1: 돼요.
0: 예.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그 지점이 희망 혹은 우리가 예를 들어 전통적인 텍스트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면
1: 네.
0: 좀 가져봄직한
1: 맞아요.
0: 방향 아닐까 싶어요.
1: 그 지점이 진짜 약간 우주의 기원처럼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무언가 거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0: 네네.
1: 거예요. 다 풀이되지 않은 무언가? 박용례님, 저도 그 옛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인간미도 넘쳐나고.
0: 하지만 또 돌아보면
1: 네.
0: 그때는 책이 굉장히 귀했고 도서관도
1: 아,
0: 동네에 없었고 이런
1: 맞아요.
0: 거예요. 그게 너무나 편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멀어지는 측면인데
1: 네.
0: 이 이제 유리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되느냐.
1: 아.
0: 접근성이 높아지고 편해졌으면 그만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1: 그렇죠.
0: 방향을 찾아내야겠죠.
1: 오늘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바로 그 부분을 짚은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미미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클레이 에이킨의 퍼펙트 데이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나라, 프랑스. 이곳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출생아의 60%가 결혼관계가 아닌 파트너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걸 보면 프랑스인들은 참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양육자로서 부모 휴직수당, 영아 육아수당 등을 받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아이도 자신의 가정이 유별나다고 상처받는 일 또한 없겠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양육자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사회를 위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2: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1: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2: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1: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이야기, 뭔가 이렇게 뭐 육아 이야기도 나오고 조금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과연 이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징검다리입니다.
1: 이야기.
0: 이야 이야기, 모든 것에 싫어 라고 말하는 시기, 뭐 유아 사춘기, 뭐 싫어병,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해토 해토.
0: 기진맥진한 모양, 아주 녹초가 된 모양을 해토해토라고 합니다.
1: 간식을 起こす.
0: 간샤크오 오코스, 짜증을 내다.
1: 一仕事を終える.
0: 히토시고토 오에루 하면은 한 가지 일 또는요 힘든 일을 끝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아침마다 육아 전쟁을 치르고 출근하는 나가이 안리, 실업병 시기의 아이 때문에요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부모의 고충이 생생하게 이 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교노카이와 요코 기이테 구다사이.
2: 長井さん、最近体調大丈夫？朝から疲れてるように見えて。
3: ご心配をおかけしてすみません。大丈夫なんですけど、最近朝から怪獣と戦ってて。
2: 怪獣？あ、もしかして息子さん？
3: はい。ついに本格的にイヤイヤ期に突入してしまって、朝からヘトヘトです。
2: ああ、それは大変だ。あれも嫌、これも嫌のオンパレードだよね。
3: はい。自分でやるも強くて、少しでも手を貸そうものなら癇癪を起こすし。
2: そうなると手がつけられなくなるよね。
3: だから、できるだけ本人にやらせようとするんですけど、時間かかるし。
2: 毎日一仕事終えてから出社してるようなものだね。ほんと、お疲れ様。
1: 10ページ言葉の温度。何々ようものなら。
0: 동사의 의지형, 그러니까 우 또는 요가 붙는 꼴이죠. 이 뒤에 모노 나라가 붙으면은 만일 그런 일을 했다가는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뭐뭐라도 했다가는 뭐뭐 할것 같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1: 早く寝たら、明日バイトでしょ。
0: 일찍 자는 게 어때? 아시다 바이토 데쇼? 내일 아르바이트잖아.
1: そうだね。遅刻しようものなら首になっちゃうし、早く寝よ
0: 遅刻する遅刻しよう이게 의지형이잖아요. 뭐 권유형 이렇게도 부르는데 의지를 나타냅니다. 遅刻しようものなら 지각이라도 했다가는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そうだね 그러네. 遅刻しようものなら首になっちゃうし早く寝よう지각이라도 했다가는 쿠비니 인나로 해고되다. 잘릴 테니까 빨리 자야겠다.
1: 手がつけられない。
0: 태가 츠케라레 나이. 상태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수 없는 모양. 손쓸 방도가 없다. 처리할 길이 없다.
1: 一人暮らしの息子さんに会いに行ったんでしょ？ どうだった？
0: 一人暮らし、혼자사는것 또는 자취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一人暮らしの息子さんに会いに行ったんでしょ?자취하는 아들 보러 갔다 왔잖아. どうだった?어땠어?
1: もう手がつけられないほどに部屋が散らかってて呆れたわ。
0: 散らかる、어질러지다. 그러니까 아우 정말이지. 태가 츠케라레 나이 호도니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헤야가 지라카떼 이때 방이 어질러져 있어서 아키레타와 아키레르 어이없다 기막히다 그러니까 아 정말 기가 막혔어. 그 꼴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화 한번 함께 보시죠.
1: 長井さん、最近体調大丈夫？
0: 나가이 씨, 요즘 타이초 몸 컨디션 괜찮아요?
1: 朝から疲れてるように見えて。
0: 아침부터 疲れ ている. 자, 疲れる는 지치다 피곤하다인데 지친 상태를 나타낼 때는 疲れ ている 해야지 피곤해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疲れ てるように見えて 아침부터 피곤해 보이는데.
1: ご心配おかけしてすみません。
0: 心配をかける 걱정을 끼치다 ご心配おかけする자 이건 전부 겸양 표현입니다.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인데 고 심파이 오카케시테 스미마센 걱정 끼쳐서 정말 죄송해요.
1: 大丈夫なんですけど、最近朝から怪獣と戦ってて。
0: あ、괜찮긴 한데요. 요즘 아사카라 가이즈우토 타다카테테 아침부터 괴물이랑 전쟁을 치르거든요.

0: 12페이지 오늘의 한자.
1: 오늘의 한자는 싸움전, 전략,
0: 戦略。 마케팅 성공의 카기와 전략에 아리마스.
1: 마케팅 성공의 카기, 열쇠는 전략에 아리마스. 전략에 있습니다. 싸우다, 경쟁하다.
0: 戦う. 強い 相手と 戦うと 自分も 強くなれるので 嬉しいです.
1: 強い 相手と 戦うと 강한 상대와 싸우면 自分も 強くなれるので 저 자신도 강해지니까 嬉しいです. 좋아요. 승산 있는 싸움 또는 뭐 이긴 싸움이라는 거.
0: 같이 이끄사.
1: 이때는 전이라고 하는 한자를 이끄사로 읽어서 같이 이끄사라고 합니다.
0: 같이 이끄사다と思って 유단してはいけない.
1: 같이 이끄사다と思って 다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유단してはいけない. 유단する 방심하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자, 싸움이라고 할 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화에서 사용할 때는 다다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끄사라고 하는 거는요. 좀 예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관용적인 표현으로 남아있다거나 한 단어로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같이 다타카이가 아니라 같이 이쿠사라고 읽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백선. 오늘의 생활 어휘 그 첫 번째는
0: 메토 하나노 사키.
1: 메토 하나노 사키. 하나노 사키 하면 코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코끝. 그 정도로 짧은 거리, 즉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몹시 가까운 거리를 이룰 때 눈과 코끝 그 정도의 거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0: 사키 이때다 카페 이때미타이나.
1: 아까 말했던 카페 가보고 싶다.
0: 자 이때미루. 고고카라 메토 하나노 사키다카라 아루이테 이케루요.
1: 자 이때미루. 그럼 가볼래? 고고카라 메토 하나노 사키다카라 아루이테 이케루요. 여기서 메토 하나노 사키 눈과 코끝 그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니까 아루이테 이케루요. 저 엄청 가까우니까 걸어서 갈 수 있어. 자 이렇게요.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눈과 코끝 그 정도의 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사키 이때다 카페 이때미타이나. 자 이때미루. ここから目と鼻の先だから歩いていけるよ.
1: 두 번째로는
0: 心当たり.
1: 心当たり라고 하면은 짐작, 짐작가는 것 또는 짚이는 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心当たりが ある, 心当たりが ない와 같이요. ある, ない 이렇게 붙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0: 最近変な音がするんだよね、このパソコン.
1: 요즘 파소콩 하면은 PC, 그 컴퓨터인데요. 노트 파소콩이라고 하면 노트북입니다. 그런데 그걸 줄여서 그냥 파소콩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요새는 뭐 데스크탑보다 노트북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이긴 헨나 오토가 스른다요네, 코노 파소콩. 요즘 이 노트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0: 헨나 오토? 고쇼가나?
1: 이상한 소리? 고쇼가나? 고장났나?
0: 소이에바, 고코로 아타리가 아르.
1: 아, 그러고 보니 짐작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고코로 아타리가 아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좀 짚이는 데가 있다, 짐작하는 곳이 있다 이럴 때 고코로 아타리가 아르라고 합니다.
0: この前 파소콘 落とした.
1: 야, 내가 얼마 전에 이 노트북을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떨어뜨렸을 때 뭐가 잘못돼서 고장이 나면서 지금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짚이는 곳이 있다, 짐작하는 곳이 있다 할 때 고코로 아타리, 心 아타리가 ある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最近変な音がするんだよね、このパソコン。変な音？故障かな？そういえば心当たりがある。この前パソコン落とした。
1: 자,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뭐 없이 가까운 거리를 이르는
0: 目と鼻の先.
1: 짐작 가는 거, 짚이는데 짐작이라고 할 때는
0: 心当たり.
1: 心当たり. 그래서 心当たりが ある, 心当たりが ない와 같이 쓰는데요. 아주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일본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하이, 미나선 다이엔, 오츠카레사마데시타.
0: 홈페이지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 YBM より就職や昇進に役立つ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
2: Thank you.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까다름이.
1: 나카다름이, 이거는 중반에 느슨해짐, 해이해짐, 또는 매너리즘,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0: 나니나니 테 그래.
1: 나니나니 테, 쿠레. 태형에다가 쿠레를 붙이면은, 뭐뭐해 주게. 테 쿠레는요, 남성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해 주게나, 뭐뭐해 주게. 요런 뜻을 갖고 있고요.
0: 무차불이.
1: 무차불이라고 하면은, 터무니없는 부탁을 하는 모양이라든가, 무리한 부탁을 말합니다.
0: 여유가 되키르.
1: 여유가 생기다. 직원들이 긴장을 풀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고민에 빠진 다카시 유미.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야마모토 나오기가 조심스럽게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今日の会話 요코 기이테 ください.
2: これ、中だるみ対策案です。
3: え、もしかして考えてくれたの？
2: 部長に社員が中だるみする前に先手を打ってくれとか無茶ぶりされてたんで。
3: あ、聞こえてたんだ。私も困ってたんだよね。
2: ちょっと時間に余裕ができたんで、僕も援護射撃できればと思いまして。
3: とっても助かる。ありがとう。
2: 簡単なようで、実際に考えると難しい問題ですよね。
3: そうなんだよね。忙しくすればいいってものでもないからね。
0: 18ページ、言葉の温度。先手を打つ。
1: 先手を打つ。일이 벌어지기 전에 상대보다 먼저 주도권을 잡아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대응하는 것을 센테오 우츠라고 합니다. 미리 조치를 취하다 또는 뭐 선수를 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센테오 우츠, 또 미연에 방지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0: 自社の商品を売り続けるには、常に先手を打っておかないといけませんね。
1: 자사 제품을 우리 쯔즈케르니와 계속 판매하려면 쯔네니 항상 센테오 우떼오카나이 또 이케마센네. 미리 대비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네.
0: それが一番難しいんですよ。
1: 아,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자, 센테오 우떼오카나이 또 이케나이.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수를 쳐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0: 何々用で。
1: 요, 데. 이거는요, 요, 데, 이테라고도 하는데요. 뭐뭐 한것 같지만, 뭐뭐처럼 보이지만, 이란 뜻입니다. 즉, 명사를 꾸미는 꼴에 접속을 해서,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즉, 겉모습과 실제가 다를 때 사용하는데요.
0: 鈴木さんっておっとりしているようで、実はしっかり者なんだって。
1: 어떠리 시테이르 하면은, 느슨하다, 유연하다. 나 느긋하면서도 온화한 느낌, 또 관대하고 분쟁을 원치 않는 모양, 이런 거를 오토리시테이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말할 때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되겠죠. 스즈키상은, 스즈키 씨는 오토리시테이루요데, 순해 보이지만 실은 시까리모노 난다 때 아주 야무진 사람이래. 시까리모노다, 야무진 사람 또는 의지가 강한 사람.
0: 確かに、プレゼンの時とか、ハキハキしてるもんね。
1: 하키, 하키. 이거는요, 언행이나 성격이 활발하고 분명한 모양. 아주 시원시원하고 또박또박한 모양이죠. 이것을 하키하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 프레젠노 토키토카 발표할 때 보면은 아주 하키하키 시테르 못네. 정말 시원시원하더라. 아주 또박또박 말을 잘하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태화문 보겠습니다.
0: これ、中だるみ対策案です。
1: 나카다루미, 이런 표현, 뭐, 간단한 것 같은데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 중반에 느슨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매너리즘 방지 대책안입니다.
0: え、もしかして考えてくれたの？
1: 혹시 생각해 준 거야?
0: 部長に社員が中だるみする前に先手を打ってくれとか無茶ぶりされてたんで。
1: 부장님이 직원들이 나가다름이 する 前に 느슨해지기 전에, 이 느슨해진다는 건요, 도중에 이렇게 긴장이 풀리고 느슨해지기 전에 센테오 우떼 그래, 미리 대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짜부리 사레테탄데. 자, 요 표현을 보면요, 이거는 무짜부리 사레테이르, 사레테이다, 사레테이다노데. 에서 노대가 은대로 바뀐 구어 표현입니다. 무차불이 사례 때 이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받고 있어서란 뜻이죠. 그러니까 미리 대처하라고 하시면서

0: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셔서요. 부장님께 그런 부탁을 받고 있어서요를 부장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셔서요. 하셔서요. 이렇게 의역을 좀 해보았습니다.
1: 聞こえてたんだ。 私も 困ってたんだよね。
0: 아, 들렸구나. 나도 고맙대단다요네. 난감했거든. 사실 이 사원들이 좀 느슨해지는 거를 미리 좀 방지하는 대책안을 세워라. 쉽지 않은 거죠.
1: ちょっと時間に余裕ができたんで、僕も援護射撃できればと思いまして。
0: 마침 시간이 좀 나서, 마침, 저도 마침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네키타 은데, 이거는 네키타 노데에서 노데가 또 은데, 이렇게 바뀐 구어체입니다. 보쿠모 앵고 샤게키 네키레바 또 모이마시테. 나도 지원 사격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1: とっても助かる。ありがとう。
0: 다스카르, 도움이 되다.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돼. 즉, 정말 든든하네. 고마워.
1: 簡単なようで、実際に考えると難しい問題ですよね。
0: 간단나요데. 이거는 간단나요데 이데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지사니 칸가에르토 뭐 실제로 생각하면 즉 막상 생각해 보면은 무스카시 몬다이 데스요네. 어려운 문제죠.
1: そうなんだよね。忙しくすればいいってものでもないからね。
0: 맞아. 이소가시쿠 쓰르 바쁘게 만든다. 이소가시쿠 쓰레바 이때 모노 데모 나이 이토유 이거를 토 유가 으때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바쁘게만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원들을 전부 바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도중에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이게 쉬워 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는 거. 나카다름이 다이사크앙. 이 나카다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수험생이 갑자기 학습 의욕이 떨어지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것, 그런 경우에도 나카다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미오 칸가에 나가라, 모이치도 요거 기이테 구다사이.
2: これ、中だるみ対策案です。
3: え？もしかして考えてくれたの？
2: 部長に社員が中だるみする前に先手を打ってくれとか無茶ぶりされてたんで。
3: あ、聞こえてたんだ。私も困ってたんだよね。
2: ちょっと時間に余裕ができたんで、僕も援護射撃できればと思いまして。
3: とっても助かる。ありがとう。
2: 簡単なようで、実際に考えると難しい問題ですよね。
3: そうなんだよね。忙しくすればいいってものでもないからね。
1: 19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 나니나니 요데.
1: 僕と兄は似ているようで全然似ていません。
0: 나와 형은 니테이르 요데, 니테이르 비슷하다, 닮았다. 니테이르 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젠젠 니테이마센. 전혀 닮지 않았어요.
1: 彼は無口なようで、仲良くなったらよく話しますよ。
0: 무크치다 하면 말수가 적다. 무크치나 요데 말수가 적은 것 같지만 이런 뜻이죠. 그는 말수가 적은 것 같지만 나카요쿠나타라 요쿠 하나시마스요. 나카요쿠 나루 친해지다. 그러니까 친해지면은 말을 잘해요. 코유 히토 이마스요네. 히토 미시리스르 또 이마스카. 저 낯을 가리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처음에는 말을 좀잘안 해서 아 무크치 かな? と思いますよね。しかし仲良くなったらよくおしゃべりっていう、かえって、そういうケースもありますね。じゃあ、다음은요。
1: 当たり前のようで、実は当たり前じゃないことってたくさんありますよ。
0: 当たり前だ。당연하다。当たり前のようで、당연한것같지만。じゃあ、이요앞에는요、명사를꾸미는꼴이오잖아요。그러니까、무끝이다와같이나형용사는무끝이나요で。当たり前라고하는것은요、명사처럼생각해서、当たり前だ。が아니라、当たり前のようで。하고 연결을 하면은 당연한 것 같지만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타리마에노요데 지스와 아타리마에자나이 것도 탁상 아리마스요. 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문장 완성하기 첫 번째는요.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죠. 간단하다.
1: 簡単だ。簡単なようで。簡単なようで、実際に

0: 考えると難しい問題ですよね。
1: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인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만도 않아요. 반복.
0: 繰り返し、
1: 繰り返し。
0: 繰り返しのようで、毎日同じことの繰り返しのようで、実はそうでもないんですよ。
1: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요.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0: 知っている、知っているようで、知っているようで、実は知らないことも多いですからね。
1: 자, 이렇게요. 간단なようで、繰り返しのようで、知っているようで、라고 활용을 해서 문장을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0: 20ページ、今日の漢字。
1: 자, 오늘의 한자는요, 들을 문, 견문.
0: 견문. 今回の旅行を通じて異文化を学び、見聞を広げることができました。
1: 견문を広げる、견문을넓히다。今回の旅行を通じて、이번여행을통해、異文化を学び、異文化하면다른문화입니다。그래서、다른문화를배우고、견문을広げることができました。견문을넓힐수있었습니다。자、아직 듣지 못함을 나타내는
0: 미몽
1: 미몽, 이때는 몽으로 읽어 줍니다.
0: 最大23時間の前代未聞の大規模停電が発生しました。
1: 最大23時間、최대23시간에 달하는 전대미모 요걸로 많이 쓰는데요. 전대미모 이거는 전례 없는 전대미문이란 뜻이죠. 전례 없는 대규모 테이덴가 하세시마시다.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몰래 엿들음을 나타낼 때는
0: 盗み聞き.
1: 자, 우선 듣다 할 때는 기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몰래 엿들음, 이거는 누스미 기쿠가 아니라 누스미 기끼 해서 키가 타금이 점점이 붙습니다.
0: 盗み聞きするつもりはなかったんだよ.
1: 누스미 기끼 쓸 つもりは 나갔단다요. 엿들을 생각은 없었어.
0: たまたま話が聞こえただけだよ.
1: 우연히 話が聞こえただけ 이야기가 들렸을 뿐이야.

0: 하는데 나니나니 스르 입보 이런 거 있잖아요. 입보대 하면은 뭐뭐 하는 한편이란 뜻으로 의욕이 높아지기 마련인 한편.
1: 中盤に差し掛かると目標が曖昧になり、モチベーションが下がりやすい傾向があります。
0: 사시카카루 이거는 어디 어디에 접어들다라는 뜻으로 주반니 사시카카루도 중반에 접어들면 목표가 아이마이니 날이 모호해지고 모티베이션과 사가리야스이 계고가 아리마스.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저하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1: こうした現象は学校生活では中学、高校の2年生。
0: 이러한 현상은 학교생활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2년생, 학교생활에서는 중고등학교 2학년, 직장에서는 프로젝트의 중반, 프로젝트 중반 등에서 요크 미라레마스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왜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 2, 3 중에서는 2학년, 고등학교는 대학 수능을 앞두고 1, 2, 3 중에서 고2 무렵에 이렇게 좀 성적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뭐 공부를 잘안 하게 되는 거, 의욕이 저하되는 거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 이것을 나가다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 미나산 다이헨 오츠카레사마데시다.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迎えください。

이동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외매 软件的 속도전.
1: 오호. 와이마이 배달이죠. 루안젠 앱.
2: APP.
1: 네, 어플. 그래서 와이마이 루안젠 그대로 배달 앱. 수도전 그대로 속도전. 그래서 배달 앱의 속도전. 아. 한국 역시 중국 역시.
2: 맞죠.
1: 제가 와이마이 루안젠 속도와 很快.
2: 特别快.
1: 特别快. 特别快. 特别快. 그래서 이 배달앱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배달.
2: 와이마이.
1: 와이마이. 배달 음식을 주문하다.
2: 点外卖.
1: 네, 点外卖.
2: 或者说叫外卖.
1: 叫外卖. 그러니까 叫는 부르다고 点은 주문하다인데요. 둘 다 이제 배달 음식을 주문하다라고 할 때 点外卖. 叫外卖. 都行. 앱 어플 소프트웨어.
2: 软件.
1: 软件. 软件은 원래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뜻으로 알고 있던 건데 이제 앱 어플이 생기면서 같이 쓰죠.
2: 네네. APP.
1: 예, 그전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할 때 그냥 软件이었는데
2: 软件, 硬件.
1: 예, 硬件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APP도 软件으로 갑니다. 속도전.
2: 速度战.
1: 速度战. 신발.
2: 鞋.
1: 鞋. 물고기를 키우다.
2: 양鱼.
1: 양鱼. 젓다, 적시다.
2: 시,
1: 시, 여행하다,
2: 旅游,
1: 旅游, 켤레,
2: 双,
1: 双, 신발을 세는 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双,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2: 穿,
1: 穿, 신을 신다,
2: 穿鞋,
1: 穿鞋, 겉옷을 입다,
2: 穿外套,
1: 穿外套, 즉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는 옷은 입다고, 신발은 신다인데 중국어로는 그대로 穿. 동일한 동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안 씨의

0: 추한 와이타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인가?
1: 多大?
0: 多大? 사이즈 치수
1: 마.
0: 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리미터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이 265mm니까 265 요거를 이제 신발을 사는데 중국에서는 요 마를 쓰는데요. 교재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38 그러니까 38마는 240mm입니다.
1: 对.
0: 예, 그래서 한 마, 그러니까 1마가 5mm씩 증가합니다.
1: 对，
0: 예.
1: 我是怎么算呢？就是，把韩国的这个码乘以二，
0: 乘以二，
1: 然后减掉一个零，
0: 对对对对对对对对，
1: 然后再减掉一个十，有点复杂。
0: 그래서 아무튼 38마라고 하면 240mm고 한 마당 5mm씩 증가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부근 근처,
1: 附近。
0: 附近 문을 열다,
1: 开门。
0: 开门 신발 가게,
1: 鞋店，
0: 鞋店 주문하다,
1: 点，
0: 点 음식을 주문하다.
1: 点菜，
0: 点菜, 출석을 부르다,
1: 点名，
0: 点名, quick service, 빠른 배송,
1: 快递，
0: 快递, 快递, 배달하다,
1: 送，
0: 送, 배송비,
1: 配送费，
0: 配送费, 싸다, 저렴하다,
1: 便宜，
0: 便宜, 면제하다,
1: 免。
0: 免.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今天怎么下这么大的雨？
3: 就是说呀，我鞋里都快能养鱼了。
2: 我也一样，鞋子湿成这样，明天还怎么出去旅游啊？
3: 先买双新鞋吧，你穿多大码？
2: 38码，可现在都晚上10点多了，附近还有开门的鞋店吗？
3: 不用出门，用外卖软件点，快递送过来，一两个小时就到。
2: 这个时间送到酒店，配送费不便宜吧？
3: 我看看，这个不错，买两双的话免配送费，2小时内就能送到。
0: 오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1: 今天怎么下这么大的雨？
0: 아, 今天 怎么下这么大的雨?
1: 夏天嘛。
0: 갑자기 이제 突然 下雨了,
1: 对。
0: 그죠? 예, 没想到啊, 今天怎么下这么大的雨? 怎么 어째서 下 내리다 这么大的雨? 下雨인데 这么大的雨? 엄청나게 많이 비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아,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신발 안에서 물고기도 키울 수 있겠어?
1: 就是说呀，我鞋里都快能养鱼了。
0: 자, 이런 표현으로 이제 보통 비가 많이 온 것을 표현하는 거죠. 就是说呀, 맞아. 我鞋里 그대로 신발 아니죠. 都快能 양鱼了. 양鱼 물고기를 키우다. 거의 물고기를 키울 수도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 안이 완전히 물로 흥건하다. 那就下这么大的雨的话，就鞋里能养鱼了。 그래서 快能养鱼了라고 하니까 나도 그래. 신발이 이렇게 젖었는데 내일 어떻게 여행하지?
1: 我也一样，鞋子湿成这样，明天还怎么出去旅游啊？
0: 그러니까요. 我也 이样. 다 똑같죠? 我也 이样. 鞋子湿成这样，湿成，湿는 젖다죠. 청은 뭐뭐가 되다니까 젖어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청 뒤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湿成这样 이렇게 되었으니 신발이 이렇게 폭삭 젖었으니 明天还怎么出去旅游啊? 내일 어떻게 여행을 다니지?라고 하는 것이죠. 怎么出去旅游? 그러니까 나가서 여행하다, 여행을 나가다라는 말로 해서 怎么出去旅游啊? 우선 새 신발부터 사자. 너 사이즈 몇 신어?
1: 先买双新鞋吧，你穿多大码？
0: 오, 문제 해결 능력이 좋군요.
1: 对。
0: 일단 내일 갈 거를 생각해서 신발부터 사자는 얘기죠. 先买双新鞋吧. 우선 买双한 켤레 삽시다. 무엇을? 신鞋. 새 신발을 하나 삽시다. 你穿多大码?

0: 너몇 사이즈? 사이즈 뭐 신어? 라고 하니까, 어? 38 사이즈야. 그런데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 근처에 아직 문연 신발 가게가 있어?
1: 삼바마, 可现在都晚上10点多了，附近还有开门的鞋店吗？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8마죠? 38마. 그 现在 또 晚上 10点多了. 10시가 훌쩍 넘었어요. 10点多了. 附近 근처에 还有 开门的鞋店吗? 문을 연 가게가 있을까? 아하. 찾기 힘들 것 같은데. 보통 신발 가게가 최근에는 일반 이렇게 작은 신발 가게가 많이 없어졌어요. 商场里的, 对吧? 或者 专门卖鞋的那些连锁店，
1: 对，您说的对，这个非常可惜的一件事，以前的那种卖鞋子的小店
0: 对，
1: 没有了，
0: 没有了，
1: 都在大商场里或者是连锁店，
0: 对，连锁店就专门卖鞋子
1: 各种
0: 的，
1: 各样的鞋
0: 各
1: 子
0: 种各
1: 的，
0: 样子的，对，很多牌子的那种鞋
1: 对，
0: 店有，
1: 而且晚上10点钟都不开门。
0: 对，如果小店也不一定。但是小店有可能开着呢，因为他老板是个人的，他如果没事儿的话就开着吧。但是那种商场基本上9点10点，
1: 对，就都关门
0: 都
1: 了。
0: 关门了，所以没办法。哎，附近有开门的鞋店吗？아하 나갈 필요 없어 배달앱으로 주문할 거야.
1: 不用出门，用外卖软件点。
0: 因为这种小店，这种外卖。有了这个外卖原因，他开着门也没人来买鞋，所以没办法，不用出门，用外卖软件点啊，배달앱으로시키면 돼. 오? 오? 오? 퀵으로 오니까 한두 시간이면 도착해.
1: 快递送过来，1、2个小时就到。
0: 正好是快递附近的话
1: 特别
0: 啊，
1: 快。
0: 不用等1个小时了。
1: 没错，30分钟以外就
0: 半
1: 送
0: 个
1: 来
0: 小
1: 了。
0: 时有可能，有可能半个小时就能到，快递送过来1、2个小时就到，한두시간이면충분히갖다 줘, 충분해. 에이, 이 시간에 호텔로 보내준다고? 배송비 비싸지 않아?
1: 这个时间送到酒店，配送费不便宜吧？
0: 这个时间이 시간에 送到酒店 호텔까지 갖다 준다고? 그렇다면은 시간이 됐으니까 배송비 뭐 비행이 봐. 배송비가 안쌀것 같은데 비싸지 않아? 그럴 수도 있으나 아, 중국의 배송비가 우리나라 배송비보다는 확실히 쌉니다. 완전 가능 샤웨이
1: 贵一点
0: 꼬이
1: 点，
0: 点点.
1: 贵个2块、2、3块钱，
0: 对，
1: 但是总的来说比较便宜。
0: 꼬이 不了多少，对吧？내가 한번 볼게. 오, 이거 괜찮네.
1: 我看看，这个不错。
0: 我看看，这个不错。두 켤레 사면 무료 배송에 2시간 안에 도착한대.
1: 买2双的话，免费配送，2个小时内就能送到。
0: 买两双的话，두 켤레 사면 买两双的话，免配送费，배송비 무료고요. 2个小时内，2시간 이내 就能送到，갖다 줍니다. 요거
1: 免配送费或者是免费配送都可以。
0: 그러네요. 免配送费的，그냥免费配送이렇게 해도 되고요. 무료로 배송해 준다도 되고 免配送费 배송비 무료도 되고. 예, 그러네. 免费配送도 되고요. 免配送费도 되고요.
1: 是的。
0: 둘다 좋습니다. 요거 실제로 제가 겪은 겁니다.
1: 哦，又是洪老师在中国的这个经历，亲
0: 실제로
1: 身经
0: 겪은
1: 历。
0: 겁니다. 예, 그래서 신발이 젖었는데 정말로 한두 시간 안에. 그래서 신발 받은 시간은 한 凌晨 1点 左右.
1: 哦，就送到了，
0: 送到
1: 第
0: 了。
1: 二天就能穿新鞋，
0: 就
1: 太方便了。
0: 方便了。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신발뿐만이 아니라 什么东西都无所谓，都能
1: 都能
0: 叫
1: 在
0: 外
1: 网上
0: 卖，
1: 点，
0: 叫外卖，
1: 对，
0: 就送到。
1: 特别方便。
0: 酒店也不客气，因为他送的是机器。
1: 对，而且那个啊，是吗？
0: 他的配送的那个叔叔，就酒店的门口放一下机器，机器就
1: 机
0: 送
1: 器
0: 到我的，
1: 人，
0: 机器人送到我的房间，
1: 哦，太方便了，
0: 所以不用不好意思，这个服务员
1: 啊，
0: 咯，时间就一。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乐.
4: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5: 越热,越要喝热的.
4: 위에 A, 위에 B죠, 사실은요.
5: 对.
4: 그래서 위에 热, 热는 여기서 이제 덥다. 더울수록 위에 要喝, 더울수록 뭐뭐 해야 한다? 喝热的. 뜨거운 걸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热는 덥다, 날씨고요. 뒤에 热는 온도.
5: 对对对.
4: 네, 온도. 그러니까 따뜻한 커피나 아메리카노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일 때 이제 따뜻한 거.
5: 네. 热美食.
4: 그러니까요. 네, 온도가 이제 그 기온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뜨거운 것이냐 아니면 더운 것이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네. 더울수록 따뜻한 걸 마셔야 돼. 세 단어 보겠습니다. A 할수록 B하다.
5: 위에 A, 위에 B.
4: 네, 위에 A, 위에 B. 방금 전에 얘기했죠. 위에 热, 위에 要喝热的 할 때. 덥다, 뜨겁다.
5: 热.
4: 热. 잔 컵.
5: 杯.
4: 杯. 아이스 아메리카노.
5: 冰美式.
4: 冰 아이스 美式 아메리카노. 冰美式. 따뜻한 아메리카노.
5: 热美式.
4: 네, 热美式. 热, 따뜻하다. 热美式. 날, 날씨.
5: 天, 或者说 天气.
4: 네, 天 해도 되고요. 天气 해도 되고요. 그래서 天气. 아무리 A 해도 B 하다.
5: 在 A 也 B.
4: 在 A 也 B. 참 많이 쓰여지는 고정 격식 중에 하나입니다. 짜이 뭐뭐뭐뭐, 예 뭐뭐뭐뭐. 춥다, 차다.
5: 冷.
4: 冷. 익숙해지다, 습관이 되다.
5: 习惯.
4: 习惯. 차다, 차갑게 하다.
5: 冰.
4: 冰. 원래는 이제 얼음이라는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차다, 차갑게 하다. 冰 한 다음에 뒤에 이제 음료가 나오게 되죠. 시원하다, 상쾌하다.
5: 통쾌.
4: 아, 통쾌. 시원하다, 상쾌하다. 말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다.
5: 说得很痛快.
4: 에, 说得很.

0: 통快. 쇼 뒤에 이제 정도 보호가 나온 거죠. 쇼 말을 하는데 어떻게 했죠? 很痛快.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을 한다. 아주 신나게 놀다.
1: 玩得很痛快.
0: 에이, 玩得很痛快. 玩 역시 놀다, 통快. 신나게 놀다. 그래서 玩得很痛快. 가짜.
1: 假的.
0: 에이, 这是 假的. 假的. 더위 먹다.
1: 중暑.
0: 중暑. 발음 유의하십시오. 이때 가운데 중자는 쫑, 가운데라는 뜻의 일성이 아니라 쫑, 뭔가 적중되다, 뭐가 맞다라는 말로 해서 이제 더위를 맞았다, 더위를 먹다, 중수. 땀이 나다, 땀을 흘리다.
1: 추한.
0: 추한. 추 나오다, 한 땀이죠. 도리어 오히려.
1: 反而.
0: 反而 그대로 도리어 오히려. 쉽다, 용이하다.
1: 容易.
0: 容易. 긴장을 잘한다.
1: 容易 긴장.
0: 네, 容易 긴장. 그러니까 쉽게 긴장한다, 긴장을 잘한다. 容易 긴장. 잘 있다.
1: 容易忘.
0: 아, 容易忘. 그러니까 쉽게 있는다, 잘 있는다. 容易忘. 위장, 속.
1: 肠胃.
0: 肠胃. 편하다, 쾌적하다.
1: 舒服.
0: 舒服. 주문하다.
1: 点.
0: 点. 추가하다, 더하다.
1: 加.
0: 加.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不来杯冰美式，都对不起这么热的天。你喝冰美式还需要看天气，天再冷，你不也只喝这个吗？嘿嘿，习惯了，不冰喝着不痛快。可我听人说，越热的天越应该喝热的。
1: 这样才对身体好。真的假的？大热天喝热的，那还不中暑？不会的，出点汗反而没那么容易累，肠胃也舒服。好像还真是。今天要不要试试喝热茶？行吧，你帮我点杯热的吧，再加个小杯的冰美式，嘿嘿。
0: 이렇게 더운 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마시면 좀 섭섭하지?
3: 不来杯冰美式都对不起这么热的天呐。不来杯冰美式
0: 이때 来는 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뭐뭐 하다라는 말. 여기서 이제 사실은 마시다라는 말로 봐야 됩니다. 대동사죠.
3: 对对对.
0: 그래서 不喝杯 이렇게 이제 봐도 됩니다. 그래서 不来杯冰美式 우리도 보통 아이 이런 날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해야지.
3: 네,
0: 이제
3: 네,
0: 이게
3: 네.
0: 이제 마시다라는 말인데 마시다라는 걸 해야 되죠. 아 이렇게 더운 날은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야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不来杯冰美式 우리말 표현과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都对不起这么热的天 아 이런 더운 날씨에 미안한 거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3: 没错，意思就是说这么热的天，如果 我不喝的话是不应该的，对吧？其实就是您刚才说的那个韩国语的那个意思。嗯，但是我们这个表现更强一点。对不起，这么热的天。
0: 강조한 거죠. 과장한 거고.
3: 对对对。
0: 아, 이렇게 더운 날한테 미안한 거야. 이 더운 날에는 시원한 거 한 잔 마셔줘야 돼. 그래야 좋아. 이렇게 또对不起这么热的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 참 재밌습니다. 또对不起这么热的天 이렇게 봅니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날씨까지 따져야 해?
3: 你喝杯冰美式还需要看天气?
0: 当然很重要。当然很重要。我觉得不重要。我觉得韩国人不管冷热都喝冰美式。对对，你喝冰美式， 너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아 마시는데 还需要 필요하니 看天气. 그 날씨를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날씨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야. 还需要看天气吗? 하니까 어 하면서 아무리 추워도 넌 그거만 마시잖아.
3: 天再冷你不也只喝这个吗?
0: 对，不管冷还是不冷，热还是不热，就喝冰美式。冰美式。哎，不过，洪老师啊，我想想，我是2002年来的韩国。对，那个时候好像韩国还不是这样。啊。
3: 有一点，对，有一点。那个时候没有说冬天特别冷，大家也要喝冰美式。那个时候好像真的没有哎。
0: 对，没错。
3: 那个时候大家还是喝热的。
0: 是是是。 说的也是啊，对吧？所以韩国人是最近这有还有，但是最近是一种流行，我觉得。对对对，我觉得可能最近十年大家的这个，特别是年轻人，对，稍微有点年龄的爷爷奶奶，你说我再给你们冰美式，现在外面零下十度，我觉得还是会有负担。不多不多，对，没错，天再冷。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니 뿌예지 허저거마 너는 계속 이것만 마시지 않으니까요.
1: 헤헤, 시관라. 뿌빙아, 허저부통快.
0: 그러니까요. 헤헤, 시관라. 저도 또 여기에 뿌리와이, 또이봐. 뿌빙, 시원하지 않으면 차갑지 않으면 허저부통快.
1: 부통快.
0: 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부통快. 통快, 통快. 야, 통快도 허빙다. 근데 내가 듣기로는 더울수록 오히려 따뜻한 걸 마셔야 몸에 좋다던데.
1: 可我听人说越热的天越应该喝热的，嗯，这样才对身体好。
0: 그러니까요. 그我听人说，그러니까听说 얘를 들어보니까 越热的天 더운 날일수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A 위에 B죠. 越应该喝热的 더운 날일수록 더 더운 따뜻한 음료를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越热的天越应该喝热的，这样才对身体好，才对身体好， 몸에 좋습니다. 也是啊。其实这个王老师，我这个夏天还是冬天喝茶还是喝热的？是。那咖啡。 可能是习惯的问题，
1: 你是习惯的问题，我觉得，因为洪老师我知道，每次来做节目，你永远都是冰咖啡，
0: 对对，那茶的话，我就喝热的，
1: 还是喝热的有味道，
0: 对，我就好像很少喝过这个冰的茶，冰茶啊，冰茶，中国也是现在年轻人也是喜欢冰茶，是吗？哦，茶应该喝热的，
1: 热的才是茶的味道，
0: 对对对对，冰的有味道嘛。
1: 好，这都是个人喜好问题。对，个人喜好的问题。
0: 그러니까，어 정말 엄청 더운 날 뜨거운 거 마시면 더위 먹는 거 아니야？
1: 真的假的？大热天喝热的，那还不中暑？不至于，不至于。如果要中暑的话，早就倒下了。不会喝一杯热咖啡倒下了。真的假的？정말大热天
0: 이렇게 더운 날 喝热的 더운 거 뜨거운 거 마시면 나还
1: 不中暑，没错，这也是一种强调大热天。对，大热天，아주
0: 엄청 더운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땀을 좀 흘리면 오히려 덜 피곤하고 속도 편해져.不会的，出点汗反而没那么容易累，肠胃也舒服。这个我承认，确实是这个喝热茶肠胃很舒服，很舒服。不会的，哎呀，그렇지않아，出点汗땀 조금 내고 反而 没那么容易累, 그러고 나면 오히려 되려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肠胃, 속이 예 舒服,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 거 같기도 하네.
1: 好像还真是。
0: 그런 거 같기도 하네.
1: 对，好像还真是，意思就是以前我没想到。对对对对。但是听你说，哎呦，好像哎有道理。有道理，有道理，有道理。我现在感觉到有道理了。哎，对，没错。오늘
0: 따뜻한 차 한번 마셔볼래?
1: 今天要不要试试喝热茶？对，今天要不要试试？
0: 오늘 좀 해볼래? 무엇을 喝热茶? 따뜻한 차 한번 마셔볼까? 그래, 따뜻한 거 한 잔 주문해줘. 그리고 스몰 사이즈 아아도 한 잔.
1: 行吧，你帮我点杯热的吧。再加个小杯的冰美式。
0: 嘿嘿嘿，还是要喝冰美式。哎，对，呀，韩国人呢，在这里就看出来国籍了，是吧？是是，行吧，行吧，좋아，你帮我点杯热的吧，大碳차呢，주문해주고，再加个小杯的，작은잔으로冰美式。以前呢，喝大杯的冰美式，今天呢，就既然这样，就那里喝小杯的，嘿嘿，좋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18쪽입니다. 첫 번째, 통화. 시원하다, 개운하다, 후련하다, 상쾌하다. 말하지 않으면 속이 후련하지가 않아.
1: 不说出来,心里不痛快.
0: 对, 这个很重要.你说出来,心里起码好受,对吧? 不说出来, 말하지 않으면 心里不痛快. 아,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습니다. 밤에 달리고 나면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할 수 있겠다.
3: 夜跑完了就可以痛快地喝杯啤酒了。
0: 그렇습니다. 이제 밤 달리기.

0: 달리기가 그대로 夜跑, 그러니까 밤에 달리기를 하고 나면 夜跑完了,就可以痛快的, 시원하게, 痛快的喝杯啤酒了,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할수 있겠다. 갑측이 우리의 견적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1: 甲方痛快地接受了我们的报价.
0: 네, 甲方 그대로 갑측이 되는 거죠. 갑에서 통화에도 아주 흔쾌히 시원하게 接受了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을? 我们的报价 우리가 낸 가격 그러니까 여기서 견적이 되는 거죠. 接受了我们的报价. 두 번째, 反而 오히려 도리어 역으로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더 졸립다.
1: 有的人喝咖啡反而会更困.
0: 有的人,어떤사람들,喝咖啡反而会更困,오히려더졸립다.약을먹었는데도오히려더힘들다.
1: 吃了药反而更难受了。
0: 嗯，吃了药反而오히려더更难受了,오히려더힘들다.원래 그녀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는데 도리어 그녀를 울려버렸다.
1: 本想说句话安慰她，反而把她弄哭了。
0: 本想 원래는 说句话 말을했습니다. 어떤 말? 안慰她 그녀를 위로하기 위한 말을 한 건데 反而 오히려 또 되려 把她弄哭了. 아, 이 弄 이 참 여러 가지 표현이 늘 나온다고 말씀드리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弄 은 이렇게 나올 때 울려버렸다, 弄哭了 이렇게 이제 한 단어처럼 익혀두시는 것이 오히려 편리합니다.
1: 没错, 弄 还有 搞 这两个字
0: 对,
1: 就是 背就好了.
0: 是, 弄을 자꾸 분석하려다 보면 弄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정작 써먹진 못해.
1: 没错,没错, 因为有的时候它是用在 褒义, 有的时候又是用在贬义.
0: 对,
1: 而且同样是做,但是有的时候能用,有的时候不能用.
0: 对, 对,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떨 때는 어? 이렇게도 써야했는데 정반대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 농이.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너무 사용법이 많다 보니까 농 쿨러를 아예 이렇게 울려버렸다.
1: 네네네.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신링지탕 19쪽입니다.
1: 学会技能是小智慧,学会做人是大智慧.
0: 아, 所以说, 这个, 学会技能是小事情, 学会做人, 很难做到,有的人要学一辈子。对,没错。본문 내용 다시 한번
2: 듣겠습니다.不来杯冰美式,都对不起这么热的天。你喝冰美式,还需要看天气。天再冷,你不也只喝这个吗?嘿嘿,习惯了,不冰喝着不痛快。可我听人说,越热的天越应该喝热的。 这样才对身体好。真的假的？大热天喝热的，那还不中暑？不会的，出点汗反而没那么容易累，肠胃也舒服。好像还真是。今天要不要试试喝热茶？行吧，你帮我点杯热的吧，再加个小杯的冰美式，嘿嘿。
0: 这么说 이렇게 말해요. 20쪽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차가운 음료가 마시고 싶어져요.
1: 天一热,我就想喝冷饮.
0: 당연, 天一热, 날씨가 일단 더워졌어요. 我就想喝冷饮.
1: 这是本能.
0: 本能, 对. 차가운 걸 많이 마시면 몸이 불편해지기 십상이에요.
1: 冰的喝多了,身体容易不舒服.
0: 这是事实. 빙더 차가운 거 喝多了 많이 마시면 身体 容易 쉽게 不舒服
1: 100%.
0: 对, 뜨거운 음료가 더위를 식혀주진 않지만 속에는 좋아요.
1: 热饮不解暑,但对胃好.
0: 당연, 不解暑,解暑가 이제 더위를 식히다, 더위를 가시게 하다, 对胃好, 속에 좋습니다. 때로 건강이 입맛보다 더 중요해요.
1: 有时候健康比口味更重要.
0: 不是有时.
1: 对,本来就是这样,健康永远比口味重要。是,是。
0: 마시는 방법을 바꾸면 오히려 몸이 더 편해져요.
1: 换种喝法,身体反而更轻松.
0: 그렇습니다. 换种喝法, 마시는 법이죠. 身体, 몸이 反而 되려 更轻松.
1: 所以洪老师,下次你也尝一下热美食.
0: 好,好,好,我试试,我试试。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뭐뭐 하지 않으면 좀 아깝다. 뭐뭐 안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다. 보람이 없다.
0: 什么什么什么什么,都对不起.
1: 또对不起,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0: 周末不睡到中午,都对不起这一周的加班.
1: 周末不去爬山,才对不起加班.
0: 哎,这个话有道理. 你的这经历啊,也太好了.
1: 运动完,再补觉。 睡得才香.
0: 没错.
1: 没错. 당연, 당연, 당연. 단어 보겠습니다. 에너지, 체력.
0: 精力.
1: 부족한 잠을 보충하다.
0: 补觉.
1: 푹 자다.
0: 睡得香.
1: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2: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别太拼了.
2: 아, 그렇군요.
1: 不要太辛苦.
2: 아, 현대 사회. 아, 不管怎么样.
1: 叫人太拼了，对是对，不过现在年轻人不太喜欢拼啊，对对对，他们的想法不是说他们就懒，嗯，他们不是追求懒，嗯，但是不要追求拼了，所以可能年纪大的人觉得你们应该拼一点，年纪大的人就觉得年轻的时候应该拼一点，应该拼，对对对，那就你的。
2: 养老比较保证。对，而且年轻的时候不拼，什么时候拼呢？对对对对对对，有体力的时候，嗯，加紧。好，좋습니다。别太拼了。 그렇지만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세 단어 보겠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다, 악착같이 하다, 무리하다.
1: 拼.
2: 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무리하다라는 말까지 해석이 되는 거니까 아. 不用太拼了。不用太拼了。 이게 제목이 맞는 거예요.
1: 别太拼了。但是特别重要的时候该拼也得拼，是吧？没错没错，就关键时刻。比如说你高考。对，没错。你不拼怎么办呢？是，필사적으로하다。拼命。这个有点可怕，命也不要了。有时候。프로젝트。项目。项目。실은사실은。
2: 其实啊， 서두르다, 다그치다.
1: 赶
2: 일찍 서두르다.
1: 赶早
2: 길을 서둘러 가다.
1: 赶路
2: 오, 赶路. 늘 줄곧 항상.
1: 总是
2: 마음을 놓다.
1: 放心
2: 끝까지 다 못하다.
1: 做不完

0: 강도를 높이다.
1: 上强度，
0: 上强度이 표현도 참 재미있는데요. 그대로 上强度라고 해서 强度가 이제 강도죠. 그리고 이제 上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강도를 높인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上强度
1: 对，上是动词，在这
0: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죠.
1: 意思是加强度的意思。
0: 그러니까 이제 더 강하게.
1: 对。
0: 원래 上 그대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높은 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강도를 높이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로 쓰인
1: 没
0: 겁니다.
1: 错。
0: 예. 그래서 上强度
1: 啊，这话听起来有点可怕。
0: 可怕。적어도 최소한
1: 起码，
0: 起码
1: 这个词一般读的时候，韩国语也是一般强调，
0: 对，强
1: 对
0: 调，
1: 吧？
0: 对，没
1: 所
0: 错，
1: 以中文读的时候也是，起码不是这样，起码，
0: 起码，이렇게 起码，오늘 일은 오늘 끝낸다.
1: 今日事今日毕。
0: 그렇죠. B가 이제 마치다라는 뜻이죠.
1: 对，就是完成的意思。
0: 对，所以보통 학교 졸업하는 거 B에
1: 毕业，
0: 그 해야 되는 업을 다 마쳤다.
1: 没错。
0: B에.
1: 韩国语是卒业。
0: 그렇죠. 한국에서는 졸업. 예, 중국에서는 필업. 이렇게. 그래서 진일시, 진일비. 다크서클.
1: 黑眼圈,
0: 黑眼圈.
1: 大熊猫,
0: 네, 大熊猫. 판다곰. 주의하다, 신경 쓰다.
1: 注意,
0: 请注意. 예, 주의, 주의. 적당한 정도에서 그치다.
1: 适可而止,
0: 예, 适可而止. 是, 적당한 때가 되면은 可而止. 멈추세요. 止, 정지하다죠. 그래서 适可而止. 지쳐 쓰러지다, 기진맥진하다.
1: 累垮,
0: 累垮. 손해보다 수지가 맞지 않다.
1: 不划算.
0: 에, 划算이 이제 수지가 맞다죠. 그래서 不划算. 손해보다 수지가 맞지 않다. 동료.
1: 同事,
0: 동시. 스트레스, 압력.
1: 压力,
0: 야리. 압박을 주다.
1: 施加压力.
0: 施加가 더하다. 施加 야리, 압박을 주다. 스트레스를 완화하다.
1: 缓解压力.
0: 缓解, 완화하다, 缓解 压力. 긴장을 풀다, 이완시키다, 느슨하게 하다.
1: 放松.
0: 방송, 방송, 방송.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这两个月也太拼了吧？这个项目其实不用这么赶。我也不知道为什么。 不错，就总是不放心。工作是做不完的，别给自己上强度。那最起码也要今日事今日毕吧。今日事也可以是明日事啊，你看看你，黑眼圈都出来了。是吗？我都没注意到。努力是好事。 但也得适可而止，你这样累垮了身体不划算，还让同事们都很有压力，没必要。周末咱们出去走走，放松放松吧。
0: 너요 두달 동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니저两个月 그대로 이제 두 달이죠. 요 근처 최근 그러니까 니저两个月 也太拼了吧. 너무 무리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1: 这个拼字真的其实挺常用的。
0: 그렇죠.
1: 对不拼的人也常用，你得拼一拼呀！你怎么一点也不拼呢？所以我觉得今天我们的听众朋友们就把这一个字学的。 特别好，特别顺也不错。
0: 이게 또 최근에 많이 쓰게 된 단어입니다. 이게 중국도 이제 점점
1: 这种生活节奏啊，很快，对，而且拼了。这个以前我觉得还是中国的那个生活节奏明显的比较慢。没错，我刚来韩国的时候，那时候韩国人常常说：“你们中国人慢慢的，我们韩国人快快的。”哎呀，现在都一样，现在都快快的，
0: 都快快，
1: 现在都快快的，
0: 다 빨라요 요즘에는.
1: 没错。
0: 不管是韩国人还是中国人，都一样快。이 프로젝트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1: 这个项目其实不用这么赶。
0: 这个项目，이 프로젝트죠? 其实이거 뭐 실제로 不用 这么 赶，서두르다 서두르다 급하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아? 아,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계속 마음이 불안해.
1: 我也不知道为什么，不做就总是不放心。
0: 我也不知道为什么。 我也不知道,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왜什么? 不做, 하지 않으면 总是 늘 언제나 不放心, 아, 안심이 안 돼요. 미리미리 해놓는 어떤 그런 습관. 좋은 습관이긴 한데, 拼了就有点 过分了. 그죠? 不放心, 아, 일은 해도 끝이 없어. 너무 무리하지 마.
1: 工作是做不完的，别给自己上强度。
0: 그러니까요. 工作是做不完的, 일이라는 게 做不完, 해도 끝이 없어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요다오리. 做不完的, 别给自己, 자기 자신에게 上强度, 일부러 上强度, 업무 강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크게 주지 마. 别上强度. 그래도 최소한 오늘 일은 오늘 끝내야지.
1: 那最起码也要今日事今日毕吧。
0: 아, 나 起码最起码也要今日事今日毕吧.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끝내야지. 그런데 이것 개념도 약간은 就自己的想法吧. 这是我应该做到的和今日要做到的不一样. 그죠? 今日事今日毕吧. 아하. 오늘 일이 내일 일로도 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 今日事也可以是明日事呀。
0: 에, 저 灵活야.
1: 活得轻松一点呢。
0: 对, 今日事也可以是明日事啊. 오늘 일이 내일이 될 수도 있잖아.
1: 就是。
0: 对.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좀 재밌던 말은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말자. 약간 요거하고도 비슷한데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경우에는 내일 해도 될 일인데도 오늘 해버리는 거죠.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일 놀수 있느냐? 不一定.
1: 没错，他要做后天的事。
0: 그러니까 매번 미래를 사는 거죠.
1: 对对对，
0: 아,
1: 很辛苦，很
0: 辛苦.
1: 很辛苦，很辛苦。他不是身体辛苦，他的心很辛苦。对，他精神很辛苦。
0: 因为明天不要牺牲到今天了。
1: 今天多么宝贵啊！
0: 哎，今天是今天，
1: 是
0: 明天是明天，
1: 没错
0: 啊。对，所以说今日事今日毕吧。那个今日事也可以是明天事啊。哦，좋습니다。너좀봐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좀봐다크서클까지생겼어
1: 你看看你，黑眼圈都出来了。
0: 你看看你，看看你，너를봐봐黑眼圈어그대로다크서클또出来了나왔어요생겼습니다또出来了어 그래? 나 전혀 몰랐는데.
1: 是吗？我都没注意
0: 아,
1: 到。
0: 我都没注意到太忙了응 그래서 거기 그 우리 25쪽의 교재에 좀 과장되긴 했지만 그림에 보면은 그 남성의 그 눈가가 아
1: 比大熊猫还黑。
0: 对, 没错.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적당해.
1: 努力是好事，但也得适可而止啊。
0: 그러니까요. 努力是好事，열심히 노력하는 거 好事，좋은 일이에요. 但 하지만 也得适可而止，적정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适可而止。 그러다가 몸 망가지면 너한테도 손해고 또 동료들한테도 부담 주는 거야.
1: 你这么累垮了身体不划算，还让同事们都很有压力，没必
0: 没必
1: 要。
0: 要，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니 저양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저양 레이 콰라 身体 몸이 상합니다. 레이 콰라 몸이 상해요.
1: 垮了，坏掉了。
0: 对, 坏掉了, 몸 망가져요. 상해요. 不划算. 아, 올바르지 않아요. 그거 결코 맞는 얘기가 손해입니다. 거기다가 하이랑 동시면 동료들에게 또 헌요 야리 스트레스 부담 줍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럴 수도 있고.
1: 对呀，其实我也挺努力的，可是他太努力了，这样领导好像觉得我不太努力的感觉，对吧？
0: 그러니까. 예, 没必要. 그럴 필요 없어. 주말에 우리 나가서 바람도 쐬고 좀 쉬자.
1: 周末咱们出去走走，放松放松吧。
0: 放松，咱们出去走走，좀 나가서 다니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26쪽의 해설을 볼까요? 첫 번째, 适可而止, 그대로 적당한 정도에서 그치다. 게임을 적당히 해야 한다.
1: 玩游戏得适可而止，
0: 아, 당연.
1: 这个太同意了。
0: 아, 对，太同意了. 不管是玩游戏，滑手机。 你看这
1: 哎呀
0: 个
1: 呀呀呀，小视频
0: 小视频，
1: 呐、啊！哎呦，听说这个脑子会越来越坏的。
0: 当然，
1: 嗯，韩国好像2年前有一个年度的字就是脑腐，
0: 哦，脑浮，
1: 就是脑袋
0: 对，
1: 坏掉了。
0: 对，坏掉了，
1: 哎，就是这个小视频啊，很短的这种视频。
0: 对，没错，就是玩游戏 game 하는 건得해야합니다，适可而止，그대로적당히해야된다。농담도 좀 적당히 해야지 사람 울겠다.
1: 开玩笑也要适可而止啊，人家都快哭了。
0: 그럴 수 있어요.
1: 嗯，
0: 적당히 해야 됩니다. 开玩笑 농담도 也要适可而止적당히 해야지 人家 사람이 快哭了.
1: 嗯，
0: 아이에게 사탕은 적당히 먹게 해야 한다.
1: 孩子吃糖得让他适可而止。
0: 当然 아이를 吃糖 사탕을 먹다죠. 사탕 먹는 거 데이 뭐뭐 해야 되면 랑타그 아이로 하여금 适可而止 적당히 먹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방송 긴장을 풀다 이완시키다 느슨하게 하다. 주말에 음악을 들으며 햇볕을 쬐니 한결 여유로워졌어.
1: 周末听歌晒太阳，整个人都放松了。
0: 듣기만 해도 很放松，
1: 嗯，
0: 舒服，네, 그죠? 周末 주말에 팅크 음악을 듣고 晒太阳 아주 여유롭게 일광욕 햇볕을 쬐니까 整个人 몸이 전체가 다 온몸이 또 방송으로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방송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근육이 풀린다.
1: 泡个热水澡，能放松肌肉。
0: 泡个热水 이게 이제 洗澡할 때 자오죠. 热水澡 그러니까 몸을 이제 담근다. 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건데 热水澡는 여기서 몸을 담근다. 방송 지로 근육이 싹 풀린다. 근육뿐만이 아닙니다. 네. 마음도 싹 풀어집니다.
1: 没
0: 舒服,
1: 错，没错，
0: 舒
1: 所
0: 服。
1: 以这个半身浴泡着其实是很舒服的。
0: 对，很好。심호흡 몇번 하고 어깨에 힘좀 빼.
1: 深呼吸几下，让肩膀放松下来。
0: 아유, 很好。
1: 嗯。
0: 深呼吸，심호흡이죠. 그대로 심호흡 几下몇 차례 하고 나서 让肩膀 어깨 放松 下来 어깨 힘좀 빼. 이 肩膀 어깨가 되는 거죠. 27쪽입니다. 신링 지탕.
1: 经历过一点磨难，反而会让自己变得更坚强。
0: 经历过 이点 모난 그대로 작은 시련을 겪고 나면은 反而 되려 让自己变得更坚强 단단하게 한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这2个月也太拼了吧！这个项目其实不用这么赶。
3: 我也不知道为什么，不做就总是不放心。
2: 工作是做不完的，别给自己上强度。
3: 那最起码也要今日事今日毕吧。
2: 今日事也可以是明日事啊，你看看你，黑眼圈都出来了。
3: 是吗？我都没注意到。
2: 努力是好事，但也得适可而止。你这样累垮了身体不划算，还让同事们都很有压力，没必要。周末咱们出去走走，放松放松吧。
0: 这么说，이렇게 말해요. 28쪽입니다. 모든 일을 다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
1: 不要什么事都想自己一个人干。
0: 그러니까요. 不要什么事。모든 어떤 일이라도 그냥 자기 一个人 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야.
1: 开口求助并不丢人。
0: 开口 말하다, 치우주 도움을 청하다, 빙부 결코 아닙니다. 띠우른 창피하다. 퇴근하면 더 이상 일 생각은 하지 마.
1: 下了班就别再想工作的事了。
0: 그러니까요. 下了班, 퇴근하고 나서 别再想,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공做 더 실로. 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
1: 别总想着非得成功不可。
0: 그러니까요. 别总想着뭐뭐만 생각하지 마세요. 뭐를 非得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성공 不可 성공해야 된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1: 健康没了，什么都没了。
0: 当然健康没了 건강을 잃어버리면 什么都 没了 다 잃어버리는 거야. 느낌대로 말해요.
1: 感觉说。
0: 오늘 일은 오늘 끝낸다.
1: 今日事今日毕.

0: 우리
1: 哎，过日子嘛，
0: 没错，
1: 忍耐一下。자, 다 하나 볼까요? 보고서,
0: 报告，
1: 报告 제출하다,
0: 交，
1: 交 미루다,
0: 拖，
1: 拖 독하다 매섭다,
0: 狠，
1: 狠일 업무.
0: 活。
1: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의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움에 관한 노래라는 주제로 플리를 꾸몄습니다. 오늘은 고향이나 모국에 대한 노스텔지아, 향수에 관한 음악 골랐는데요. 첫 곡은 쿠바 태생의 미국 가수 글로리아 스테판의 노래입니다. Con los años que me quedan, 내가 머문 세월과 함께.

어린 시절 쿠바를 떠나 미국 마이애미에 정착한 글로리아 스테판이 콩가 같은 라틴 리듬 댄스곡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에 발표한 스페인어 노래였습니다. Con los años que me quedan, 내가 머문 세월과 함께. 이 노래가 실려있는 1993년 앨범 Mi Tierra, 나의 땅이라는 앨범은 앨범 전체가 고향 쿠바에 대한 근원적인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 실력 못지않게 작곡 실력도 탁월한 글로리아 스테판이 프로듀서인 남편 에밀리오 에스테판과 함께 만든 곡이었습니다. 그리움에 관한 노래, 우리가 흔히 노스텔지아라고 부르는 향수에 관한 노래로 3명 플레이리스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의 향수라는 소설 시작 부분에 노스텔지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고자 하나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서 비롯한 괴로움이자 대상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무지에서 파생되는 고통이다. 이렇게 향수를 말하고 있네요. 어원적으로 노스탈지아는 고향으로의 귀환을 뜻하는 그리스어 노스토스, 그리고 고통을 뜻하는 알고스의 합성어라고 하네요. 고향이나 과거에 대한 기억은 강렬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그 대상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모름의 고통이 바로 노스텔지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스텔지아, 향수를 느끼는 특별한 장소나 시간, 사람이 있으신가요? 자, 그런 노래 좀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리브의 과들루프 혈통의 프랑스 가수죠. 로랑 불지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1992년 샹송입니다. 카리브 아일랜더, 카리브 섬사람. 이어지는 곡은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호벨 샬부아의 1976년 노래입니다. 주흐비앙드레 아몽레알, 몬트리올로 돌아가리라. 프랑스어 노래 두곡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어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로랑 불지의 카리브 아일랜드, 카리브 섬사람. 이어진 곡은 캐나다 가수 호베르 샬부아의 주 후비앙드레 아몽레알, 몬트리올로 돌아가리라 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그리움에 관한 노래. 이번에는 가수, 곡 제목 이런 정보를 몰라도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진한 향수와 그리움이 전해지는 음악입니다. 먼저 구슬픈 첼로 선율로 시작하는 페트루 구엘푸치의 코르시카, 코르시카 특유의 폴리포니 합창도 함께할 수 있는 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포르투갈의 파드 음악인데요. 파디스타, 까마네의 노래, 세이드 웅 리오, 나는 강을 알고 있다. 이 노래까지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페트루 구엘푸치의 코르시카, 그리고 까마네의 세이드 웅 리오, 나는 강을 알고 있다 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그리움에 관한 노래. 앞서 들으셨던 코르시카의 폴리포니, 포르투갈의 파두처럼 장르 자체가 노스텔지아라고 할 수 있는 음악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중해 음악인데요.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 언어로 노래하는 나폴레타나, 나폴리 민요 가수 로베르토 무롤로의 노래입니다. 나플레, 나폴리라는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스페인의 남쪽 섬 카나리아 제도 출신의 그룹 메스티사이의 연주한 노래 Canciones del Sur, 남쪽의 노래들이라는 노래도 이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민요 가수 로베르토 무로로의 나폴레, 나폴리. 이어진 곡은 스페인의 카나리아즈도 출신 그룹 메스티사이의 연주한 노래 Canciones del Sur, 남쪽의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리움에 관한 노래 전해드리고 있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스페인의 플라멩코 가수 에스트레야 모렌테가 부른 볼베르, 돌아가다 라는 노래입니다. 원래는 카를로스 가르델의 탱고곡인데요. 플라멩코로 편곡해서 부른 이 곡이 더 진한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페넬로페 크루즈 주연의 스페인 영화 귀향 사운드트랙에도 들어간 노래, 이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포르투갈 음악가 호드리고 레앙의 곡 볼따르, 돌아가다 라는 노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컬리스트 아나 비에이라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약간 발음이 다르네요. 먼저 들으신 곡 에스트레야 모렌테가 부른 볼베르, 이어진 곡 호드리고 레앙의 음악 아나 비에이라의 노래로 들으신 볼다르였습니다. 그리움에 관한 노래, 특히 고향이나 조국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은 노래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남미로 떠납니다. 먼저 바이아 음악의 거장 도리발 까이미와 보사노바의 거장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 이두 사람이 함께한 사우다지다 바이아, 그립구나 바이아 들으시고요. 에콰도르 가수 수사나 페냐의 노래 노스탈히아, 노스텔지아도 전해드립니다.

모국인 에콰도르를 떠나서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활동했던 당시 수사나 빼냐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담아서 부른 노래였죠. 노스탈히아, 노스텔지아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셨던 곡은 브라질의 거장 두 사람, 도리발 까이미와 안토니오 칼로스 주빔이 함께 부른 사우다지다 바이아, 그립구나 바이아였습니다. 이제 세계의 음악경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그리움에 관한 노래, 아프리카 대서양의 섬나라 까보베르데의 음악입니다. 달콤한 슬픔의 노래라는 이곳의 음악이죠. 모르나를 전 세계에 알린 가수 세자리아 에보라의 노래입니다. 소다드, 향수라는 노래 이 곡 남겨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송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지미 폰타나가 부르는 Il nostro concerto, 우리의 콘서트입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움베르토 빈디가 1960년에 처음 발표한 곡, 같은 해 지미 폰타나가 리메이크했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딱 한 번 콘서트에 간 기억이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도 오래도록 이 화자를 사로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콘서트에서 들었던 음악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제 사라진 사랑을 복기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단 한 번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준 그 콘서트가 내 기억에 새긴 선율을 따라서 난 다시 돌아가고 있어. 그렇게 가다 보면 당신에게 가 닿겠지. 당신이 어디 있든 당신이 듣고 있다면 곁에 있는 날 발견하게 될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전했던 내 시선을 또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에게 뻗던 나의 손도 보게 될 거야. 당신이 어디 있든 당신이 듣고 있다면 곁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당신에게 바쳐진 단 한 번의 콘서트에서.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맹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오르넬라 바노니가 부르는 라 무지카 에 피니타, 음악은 끝났다.

그래, 음악은 끝났다. 친구들은 떠났다. 부질없는 밤이다. 사랑하는 널 보려고 기다렸지만 소용없었다. 아무것도 없다. 단 한마디 말도 하물며 인사를 대신해 고개를 숙이는 법도 없이 미소 뒤에 슬픔을 감춘 채 사랑하는 너에게 이별을 고한다. 더 주지 못해서 더 안아주지 못한 것이 더 나설 수 없어서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이 지금 이렇게 사무친다. 그래, 음악은 끝났다. 친구들이 떠난다. 너로 인해 나는 죽도록 외롭다. 너 없는 인생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과 같다. 사랑으로 일구어야 하는 인생, 그 기회를 이렇게 저버려야 할까?

0: reviens pas, ça arrive. Ça vient de loin. Ça s'est traîné de rive en rive.
1: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바르바라가 부르는 Le mal de vivre, 삶의 고통입니다. 샹송의 불빛으로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둡고 아픈 곳을 비춘 아티스트 바르바라의 1964년 곡입니다. 그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의 노래를 한 곡만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죠. 이 곡은 자신의 고질적인 우울을 샹송의 시문학으로 승화시킨 자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삶에서 고통을 벗어날 길은 없다라고 체념한 듯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체념의 절정부에서 그 고통을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때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역설하는 마지막 대목이 울림을 줍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먼 곳에서 강가를 따라 떠돌다가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다. 어떤 아침엔 잠에서 깨어나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늘 옆에 있다. 너의 중심 깊숙이 박힌 채 널 재우고 있었다. 삶의 고통, 아무리 아파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그저 살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것은 어깨에 걸치고 다닐 수 있다. 손바닥에

꽃처럼 쥘 수도 있다. 단축구멍에 꽃이 될 수도 있고 너의 가슴 끝에 달릴 수도 있는 그것은 참혹하기만 한 건 아니다. 말미 전투, 메르댕 전투만 할까. 그렇지만 눈썹 끝에 매달린 눈물인 그것은 삶의 고통. 아무리 아파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그저 살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 로마, 미국, 런던, 베이징, 이집트, 아프리카, 아니면 쌍마르땡 거리를 오가든 어디 살든 우리는 똑같은 기도를 올린다. 똑같은 길을 걷는다.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길이다. 이토록 사무치는 통증을 품은 채 걷다 보면 우리를 이해하면서도 빈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힘이 남아있지 않다. 결코 끝나지 않을 밤, 그 침묵 속에 혼자 남겨질 때 어느 순간 떠올리게 된다. 영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먼 곳에서 강가를 따라 떠돌다가 웃음기 어린 표정으로 다가온다. 어떤 아침엔 잠에서 깨어나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늘 옆에 있다. 너의 중심 깊숙이 박힌 채 일깨워준다. 삶의 기쁨, 살아간다는 것의 기쁨을. 오라, 그리고 살아내길. 각자 몫의 삶과 그 기쁨을. Ne préviens pas, ça arrive. Ça vient de loin. Ça s'est traîné de rive en rive. La gueule en coin. Et puis un matin, au réveil.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바르바라가 부르는 비에어입니다. Pierre, 여긴 비가 오고 있어. 활기를 잃은 정원 위로, 밤에 피는 장미꽃들 위로 비가 내리고 있어. 비에 눈물이 내리고 있어. 빗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빗발이 쉼없이 두드려대는 소리가 들려. 어쩌면 비 내리는 풍경은 이렇게나 아름다운 건지. 피에르가 돌아오면 꼭 말해줘야지. 그를 태운 자동차가 언제 나타날까. 그는 숲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 여기 추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 피에르, 나의 피에르. 잠든 시골길 위로 정막이 깔리더니 호련히 들려오는 울음소리. 별거 아니었구나. 올빼미가 우는 소리였어. 참 아름답구나. 이 어둠, 하늘, 불, 그림자. 나에게 슬며시 다가드는, 소리도 없이 다가드는 것들. 젖은 땅에서 건초 냄새가 피어오르더니 자동차 한 대가 길을 따라가는데 피에르구나. 오, 피에르, 피에르.

노랫말 통해서 노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르맨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갈로제고가 부르는 티아난맨 천안문입니다. 37년 전 오늘 중국 베이징시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학생들과 시민들 수백 명이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사망했죠. 아직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날의 희생자 규모는 물론 이 무력 진압의 구체적인 과정, 사건 이후의 공식 기록이나 자료도 제안하고 있죠. 프랑스 아티스트 갈로제로는 천안문에서 이 자유와 평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떠올리며 일상에서부터 부조리와 싸우는 것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자 라고 노래합니다. 2002년 2집 수록곡 노랫말 낭독하죠. Quand les gestes fléchissent sous le plus fort qu'il ne vous reste.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버티고 난 후 신들조차 그들의 능력을 잃자 언어가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자 우리는 고개를 떨군다. 더 강한 힘 앞에서 어떤 몸짓도 소용이 없어서 그래서 굴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서 더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어서 누구도 당신을 붙잡지 않는다. 굽이진 이 길에서 막다른 끝에 다다를 때 어느 날 막다른 길에 서면 천안문으로 이어지는 길로 나선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오롯이 자신과 마주선 채 한 걸음 나아간다. 온몸을 올가맨 사슬을 끊기 위해서 결국 달리 택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천안문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일상적인 싸움에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핏줄 속엔 언제나 그 기운이 흐르고 있으니 어느 날 더는 물러설 수 없을 때 운명이 우리를 이끌어 그곳에 갈 것이다. 천안문으로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에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갤로제로가 부르는 Si seulement je pouvais lui manquer, 그 사람이 내가 그리워지면 좋을 텐데 입니다. 2004년 발표곡이죠. 이별 후 침묵이라는 벽에 갇힌 나 또는 연인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 침묵을 깨고 언젠가 내게 손을 뻗어주길 열망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그 사람이 한 가지만 해주면 되는데, 딱 한 가지. 내게 전화해주면 될 텐데. 그러면 난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천국이 아닌 다른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말해줄 텐데. 그 사람을 알지 못했던 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텐데. 그 사람이 없어서 침묵뿐이었던 이전에

삶을 알려줄 텐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채 그 사람에게 말을 걸면서 나는 이를 악무는 방법에만 익숙해지고 있는데, 그 사람 생각으로 모든 시간을 채우면서 한순간이라도 그이가 날 떠올려주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건 괜찮아. 다른 건 필요하지도 않아. 다른 세계에 남아서 언제고 그 사람을 둘러싼 침묵이 깨지기를 바라며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할 날이 올까? 날 전처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딱 한 가지만 내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딱 한 가지. 날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좋겠는데.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혼성 프로젝트 홈이 부르는 La Ballade du Mois de Juin, 6월의 발라드입니다. 홈, 이 프랑스의

두 사람이죠. 벤자몬 미올레이,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미올레이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배우 겸 가수인 기아라 마스트로야니로 이루어진 듀오입니다. 기아라 같은 경우는 유명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엄마가 무려 프랑스의 카트린 드네브, 아버지는 이탈리아의 대배우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이 두 사람, 벤자몽 비올레이와 기아라 마스트로야니 부부입니다. 당신은 부부였죠. 이 곡은 부부였던 2004년 6월에 싱글로 공개가 됐고요. 6월의 발라드라는 제목은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꽤 참혹한 사고를 복기하는 내용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자동차 사고로 이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는 비극. 그 기억을 하며 자책하고 있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그럴 수 있었으면 피했을 거야. 체념할 일도 없었을 거야. 절망할 일도 없었을 거지.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거든. 내가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짓밟았어. 바다로 향하면서 나는 차를 너무 빨리 몰았어. 내 뒷자리엔 기타 한 대, 그리고 3톤에 달하는 잡동사니들. 갑자기 충격과 함께 헤드라이트의 빛, 이 시야를 가득 채우더니 정막이 찾아왔어. 기억나는 건 자동차로 달릴 때는 행복했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6월이었다는 것. 6월, 그 아름다운 달에 미리 알았다면, 그럴 수 있었다면 피했을 거야.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제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벤자몽 비올레이가 부르는 Déjeuner du Soleil, 햇�it 밝은 날의 점심 식사입니다. Pour un déjeuner du soleil avec toi, change une vie. 햇빛 밝은 날 당신과 점심을 먹으려면 아름다운 여름 저녁이 가장 좋겠어. 더 바랄 나이가 없을 거야. 햇빛 밝은 날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단 두 시간을 위해서 내 인생을 고스란히 내놓겠어. 라일락꽃 한 다발과 함께 흐르는 음악이 왈츠라면은 내 온 인생을 바치겠어. 만약 탱고가 흐른다면, 그 선율이 내 탱고라면, 그 선율이 나의 세계를 온통 흔드는 걸 보고 싶어. 어렵지 않아, 복잡할 것도 없어. 햇빛 밝은 여름날 풀밭에 누워있다가 목초지 위에서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걸 내줄 수 있어. 시들지 않는 기억, 당신이 함께하는 단 한순간의 기억을 위해서. 햇빛 밝은 여름날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메타세콰이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당신과 마주하는 한순간을 위해서 나의 제국을 통째로 팔아치우겠어. 햇빛 밝은 날 당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호베르토 칼루스가 부르는 까마 이 메사, 침대와 식탁입니다. 호베르토 칼루스가 라이벌이자 파트너이기도 했던 에라스무 칼루스와 함께 1981년에 발표한 까마 이 메사 스페인어 버전이라는데요. 노래 주제는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 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노래로 불리고 싶다. 너의 립스틱이 되어 네 입술을 만지고 싶다. 너의 비누가 되고 싶다. 너의 욕조가 되고 싶다. 너의 수건이 되고 싶다. 너의 베개, 너의 담요가 되고 싶다. 입맞춤으로 널 꿈나라로 보내고 싶다. 네가 잠든 내내 지켜보고 싶다. 아침이 되면 너의 침대를 환히 빛나는 햇살이 되고 싶다. 널 가만히 깨우고 미소 짓게 만들고 싶다. 너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너에 관한 것이라면 허락된 것, 금지된 것 상관없이 너의 모든 것이 되고 싶다. 네가 주는 건 뭐든 달게 받을 거야. 남자가 여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게. 너는 나의 달콤한 아침 식사, 완벽한 케이크, 내가 사랑하는 음료, 내가 고른 최고의 요리. 난 최고만 먹고 마실 거다. 밤낮 없이 먹고 마실 거다. 다이어트 같은 건 안 할 거다. 이 사랑은 나의 상상, 나의 꿈, 나의 축복, 나의 기쁨이니까. 사랑할 줄 아는 남자는 사랑으로 주고받는 법을 알지. 가장 좋은 것만 주고 받은 사랑을 남김없이 누리거든. 사랑하는 여자에게 바친 열정으로 사랑과 인생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줄 알지.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서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헤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0: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Let's get it on fight.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겟스이킨자나카타.
0: 월수금이 아니었어?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명사, 이형용사, 나형용사의 과거, 긍정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과거.

0: 과거 형태는 대화 낚았다, 무엇무엇이 아니었다, 뭐뭐가 아니었다가 되었네요. 다음 단어 볼까요? 조식 포함.
1: 조식付き 조식付き
0: 조식 조식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뒤에 츠키는요, 붙어있음, 포함됨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조식付き 조식이 붙어있어요. 조식 포함이란 뜻입니다. 감기
1: 가세 가세
0: 코감기
1: 하나카세 하나카세
0: 목감기
1: 노도카세 노도카세
0: 코감기는 하나카제, 목감기는 노도카제. 선생님, 이렇게 코감기, 목감기 걸리면은 우리 이비인후과에 가잖아요. 이비인후과 일본어로요?
1: 이비인코카 이비인코카
0: 이비인후과는요, 이비인코카라고 합니다. 보통 예사.
1: 타다 타다
0: 보통 감기는요?
1: 타다노 카세
0: 타다노 카제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이미 벌써
1: 모 모
0: 월수금
1: 게스이킨 게스이킨
0: 월수금이 나왔으니 당연히 화목토 알아봐야겠죠?
1: 가목도 가목도
0: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 주
1: 건슈 건슈
0: 건슈 이번 주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난주
1: 센슈 센슈
0: 이번 주
1: 건슈 건슈
0: 다음 주
1: 라이슈 라이슈
0: 이번 달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1: 콘게츠
0: 콘게츠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난달
1: 센게츠 센게츠
0: 이번 달
1: 콘게츠 콘게츠
0: 다음 달
1: 라이게츠 라이게츠
0: 마지막 단어 살펴볼게요. 미안
1: 고멘 고멘
0: 선생님, 이 고멘 들어간 표현이 크게 두 개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고멘나사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고멘구다사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이 두 단어 차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 하이, 이 고멘나사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거나 가벼운 사과를 할 때 사용하는데요. 고멘쿠다사이라는 말은 계십니까? 실례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집주인을 부르거나 누군가를 찾아왔을 때 쓰는 인사말입니다.
0: 여러분, 둘 다 고멘 들어갔지만 고멘나사이, 고멘쿠다사이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명사문의 과거 부정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명사문의 과거 부정형은요, 명사 뒤에 원래 무엇무엇이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라고 할땐 대화, 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는데요. 과거니까 대화 나이에 과거형을 붙이면 돼요. 그럼 대화 나이에 과거형은 어떻게 만들죠? 앞서 단어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화 나이 1로 끝났습니다. 어미 이로 끝난 이형용사의 과거형은요?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대화 나이를 대화 나갔다로 바꿔가지고 명사에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회화문에서는 대화를 자로 우리가 축약해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대화 나갔다도 사용하지만 자 나갔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대화 나이, 무엇무엇이 아니다. 대화 나갔다. 무엇무엇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단어 싹트위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비
1: 아메 아메
0: 비가 아니었다.
1: 아메 데와 나갔다 아메 데와 나갔다
0: 아메 데와 나갔다. 비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볼까요? 비는
1: 아메
0: 비다.
1: 아메다
0: 비가 아니다.
1: 아메데와나이
0: 비가 아니었다?
1: 아메데와나갔다
0: 여러분, 다의 부정 형태는 대화 나이. 대화 나이의 과거는요, 대화 나갔다가 되겠습니다. 명사 뒤에 다, 대화 나이, 대화 나갔다.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조식 포함.
1: 조식 付き

0: 朝食付き。
1: 조식 포함이 아니었다.
0: 朝食付きではなかった。
1: 조식 付きではなかった。조식 포함이 아니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조식 포함. 조식 포함이다. 조식 포함이 아니다. 조식 포함이 아니었다. 오늘의 포인트죠?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어제 서울은 비가 아니었어.
0: 昨日ソウルは雨ではなかった。
1: 昨日 어제 서울은 아메 데와 나갔다. 비가 아니었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메다, 비다, 아메 데와 나이. 비가 아니다. 아메 데와 나갔다. 비가 아니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아쉽게도 호텔은 조식 포함이 아니었어.
0: 残念ながらホテルは朝食付きではなかった。
1: 残念ながら 여러분 하나의 표현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残念ながら 호텔은 조식 付きではなかった。 조식 포함이 아니었어. 조식 付きだ라고 하면 조식 포함이다라는 표현이죠. 조식 付きではない。 조식 포함이 아니다. 과거 형태 조식 付きではなかった。 조식 포함이 아니었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 뭐뭐이다. 대화 나이. 무엇무엇이 아니다. 대화 나갔다. 무엇무엇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무엇무엇이 아니다. 대화 나이의 과거형은 대화 나갔다입니다. 그럼 무엇무엇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정중 형태는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대화 나이 です. 대화 아리마생의 과거형인 대화 나갔다 데스 혹은 대화 아리마생 데시다 라는 표현을 명사 뒤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연습해 볼게요. 학생이 아니다. 과거 형태입니다. 학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정중한 형태 볼게요. 학생이 아닙니다. 혹은
0: 学生ではありません。
1: 과거 형태로 바꿔볼까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0: 学生ではなかったです。
1: 혹은
0: 学生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1: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명사문의 과거 부정형, 즉 대화 나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감기다,
0: 가세다.
1: 가재다, 감기가 아니었다.
0: 風ではなかった。
1: 가재 대화 나갔다. 감기다, 가재다, 감기가 아니다는 가재 대화 나이. 과거 형태는요, 가재 대화 나갔다라고 하면 됩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0: ただの風ではなかった。
1: ただの 가재 대화 나갔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여동생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어.
0: 妹はただの風ではなかった。
1: 이모토와 여동생은 타다노 가제 데와 나갔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어. 여동생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어. 독감이었어.
0: 妹はただの風邪ではなかった。インフルエンザだった。
1: 이모토와 여동생은 타다노 가제 데와 나갔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어. 인플루엔자다. 독감이었어. 여러분, 무엇무엇이 아니다. 대화 나이, 과거 형태는요, 대화 나갔다. 뭐뭐이다는요, 다입니다. 다의 과거 형태는 닿다. 즉, 독감이다라고 하면 인플루엔자다. 독감이었어, 다를 닿다로 바꿔서 인플루엔자 닿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0: けど、
1: 私は今日お休みですが。
0: 自由さんが月水金じゃなかった？
1: いえ、今週のシフトは火木土です。
0: ああ、そうだった。ごめん。今日は自由さんじゃなかったね。
1: はい、今日のシフトは佐藤さんです。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우가 요시다 점장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3: もしもし、自由さん。もう、バイトの時間だけど。
2: もしもし、自由さん。여보세요, 지우 씨。もう、이제、バイトの時間だけど、アルバイト시간인데、라는표현입니다。バイトの時間だ、アルバイト시간이다。문이끝난형태뒤에、けど、연결됐습니다。ももいじまん、ももいんで、라는의미를나타낼수있죠。けど는회화문에서 자주 사용되고요. 조금 더 딱딱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가라고 하는 접속조사 사용해서 바이토노 지간다가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もしもし、自由さん。もう、バイトの時間だけど。
2: 이어서 보면요.
3: 私は今日、お休みですが。
2: 에? 놀랐어요. 에? 와타시와 저는 쿄 오늘 오야스미 데스가 휴무인데요. 휴무라고 하면 야스미라고만 표현해도 되고요. 조금 말을 예쁘게 공손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접두어 오를 붙여서 오야스미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야스미 데스, 휴무입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접속조사 가 사용했어요. 앞서 요시다 점장은 케도라고 하는 접속조사를 사용했는데요. 김지우는 조금 더 정중하게 가라고 하는 접속조사를 사용해서 오야스미 데스가 휴무인데요 라고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私は今日お休みですが。
2: 이어서 보면요.
3: 十三が月水金じゃなかった？
2: 에? 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지우상가, 지우씨가 게스이킨자 나갔다. 월수금이 아니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게스이킨다라고 하면 월수금이다. 게스이킨자나이라고 하면 월수금이 아니다. 과거 형태요. 게스이킨자 나갔다. 월수금이 아니었다. 질문하고 싶어요. 끝을 살짝 올려서 게스이킨자 나갔다. 월수금이 아니었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지우さんが月水金じゃなかった？
2: 이어서 보면요.
3: 이에, 今週のシフトは火木土です。
2: 이에 예, 아니요. 今週の shift와 이번 주 shift는 이번 주 근무 일정은 화목토です. 화목토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이에, 今週のシフトは火木土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ああ、そうだった。ごめん。今日は十三じゃなかったね。
2: 아, so だった. 아, 그랬지? 라는 표현입니다. 고맹, 미안. 今日は 오늘은 지우산자 나갔다네. 지우씨가 아니었네. 라는 표현입니다. 지우산다 라고 하면 지우씨다. 지우산자 나이라고 하면 지우씨가 아니다. 과거 형태요. 지우산자 나갔다. 지우씨가 아니었다. 뒤에 종조사. 네, 연결해서요. 지우산자 나갔다네. 지우씨가 아니었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아, そうだった。ごめん。今日は自由さんじゃなかったね。
2: 이어서 보면요.
3: はい。今日のシフトは佐藤さんです。
2: はい。네. 今日の shift와 오늘 shift는 사토 산 데스. 사토 씨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はい。今日のシフトは佐藤さんです。
2: 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과거, 부정형, 자 나갔다라는 표현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우리 정중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게스이킨 자 나갔다, 정중형으로요.
3: 月水金じゃなかったですか？
2: 혹은,
3: 月水金じゃありませんでしたか？
2: 하나 더 볼게요. 지우산 자 나갔다네.
3: 自由さんじゃなかったですね。自由さんじゃありませんでしたね。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もしもし、ジウさん？もうバイトの時間だけど。
1: 私は今日お休みですが。
0: え？ ジュウさんが月水金じゃなかった？
1: いえ、今週のシフトは火木土です。
0: ああ、そうだった。ごめん。今日はジュウさんじゃなかったね。
1: はい、今日のシフトは佐藤さんです。
2: 오늘의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까요？
3: ブロッコリー、ブロッコリー、
2: ブロッコリー、ブロッコリーこよ。
3: パセリ、パセリ、
2: パセリ、パセリ입니다。
3: セロリ、セロリ、
2: セロリ、セロリ인데요。혹시발음팁있을까요？
3: はい、ブロッコリーは理由받지も없고대신조금있으니注意해주시고요。パセリ、セロリ도마찬가지로理由받지も없이발음하셔야됩니다。
2: 랜덤박스지식만두는한국에서만두는얇은밀가루피에고기와채소를채워넣은음식을총칭하는데요주로물만두찐만두처럼촉촉하게익히거나만두국으로끓여먹는음식이라는인식이강하죠하지만일본에서만주라고하면어떤가요
3: はい일본어로만주라고하면우리가흔히아는식사용만두가아니라밀가루나쌀가루반죽에팥소앙금을넣어쪄낸전통과자를의미합니다그래서한국의만두를떠올리고일본식당에서만주를주문하면식사가아닌달콤한디저트가나올수있으니주의하셔야합니다
2: 그럼한국에서만두에해당하는음식은뭐라고하죠
3: 교자라고합니다
2: 교자라고하는군요여러분앙금든전통과자는만주바삭하게구운군만두교자라고합니다오늘준비한내용은여기까지입니다초급일본어홈페이지에일본어질문남겨주신분들중추첨을통해 YBM 에서취업및승진을위한 JPT 일본어능력시험응시권을드리고있으니질문많이남겨주시고요오늘도수고많으셨습니다
3: ABS 오디오 학당에서복습많이해주세요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세요,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볼 테니까 조금이라도 삐끗했다 싶으면 지난 우리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책도 보시고요. 난 평소에 영상 보는 거 좋아해. 하나, 둘, 셋.
3: 我平时喜欢看视频.
1: 어, 선생님, 우리 이거 배웠나요? 라고 하신 분들은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28페이지. 네, 28페이지. 푸시, 푸시. 복습을 중국어로?
3: 푸시.
1: 그렇죠. 평소에를 중국어로 평소?
3: 평시.
1: 그렇죠. 그럼 너 주말에 보통 뭐 해?
3: 你周末一般都干嘛?
1: 그렇죠. 做什么 말고 干嘛? 이런 표현도 배웠습니다. 오늘 너 무슨 띠야?
3: 你属什么?
1: 를 배워보겠습니다. 중국도 12간지 참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3: 没错.
1: 선생님 띠는 무엇입니까?
3: 我属美女.

0: 아, 미녀띠라고 하십니다.
1: 네.
0: 프라이버시. 알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겁니다. 개입니다.
1: 쇼까오마?
0: 네. 70년생, 82년생 뭘까요? 우리 오늘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머, 이치라이 카인샤. 32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와, 뭐가 많아요. 천천히 볼게요. 원, 물어보다. 들어볼게요, 발음.
1: 원.
0: 근데 이렇게 여는 것보다 A, B를 쓰셔야죠. 동사 배울 때. A, 원, B 하면 A가 B에게 물어보다예요. 그럼 선생님에게 물어보다는 뭐예요? 하나, 둘, 셋.
1: 원老师.
0: 그렇죠. 우린 선생님이 먼저 오지만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我问老师 이거의 줄임말이죠. 항상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번 뭐뭐 해보다, 잠깐 뭐뭐 해보다 보통 동사 뒤에 위치하죠. 잠깐만 일로 와봐.
1: 来一下.
0: 잠깐 볼까?
1: 看一下.
0: 그렇죠. 잠깐 뭐 좀 물어볼게요.
1: 问一下.
0: 이렇게 가는 거죠. A는 B띠다. D입니다. 볼게요.
1: 수.
0: 자, 수. 이거 일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성으로.
1: 수.
0: 그렇죠. 한번 더.
1: 수.
0: 뭐예요, 여러분? 일성?
1: 책.
0: 그렇죠. 책이죠. 수 하면 책이고, 수 하면 띠. 이런 게 어렵죠. 근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보세요. 선생님, 한국어 배우실 때 어렵지 않나요?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배가 있죠.
1: 음흠.
0: 먹는 배.
1: 예요.
0: 떠다니는 배.
1: 是的.
0: 다 배잖아요.
1: 都是 배.
0: 그러니까 우리 알아서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렵죠, 그죠? 그래요. 멍멍, 개입니다.
1: go.
0: 자, 오유는 어예요. 절대 고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들어볼게요.
1: go.
0: 나 개띠야.
1: 我属狗.
0: 그렇죠. 삼성이 연달아 세 개예요. 그럴 땐 그때그때 달라요. 네, 여기서는 我 반삼성, 그 다음 이성 갑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我属狗.
0: 그렇죠. 我 올라간 순간 틀린 발음이에요. 我属狗. 삼성이 마지막 글자만 올리지 마시고요. 영어 좀 할게요. guess. 추측하다.
1: 차이.
0: 네, 어떻게 쓰이는지 이따 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1: 对.
0: UI 사이에 N 넣어서 对. 절대 뚜이 하지 마시고요. 보통 우리가 뭐뭐 하자, 합시다라고 할 때 밥 먹자, 吃饭吧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뭐지, 너 한국 사람이지 이런 말투예요. 확신을 갖고 물어볼 때. 하나 해볼까요? 너 중국 사람이지?
1: 你是中国人吧?
0: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단하다.
1: 厉害.
0: 선생님, 이 리하이는 좋을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이럴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1: 很厉害.
0: 네, 좋은 뜻, 나쁜 뜻 다 되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사실은?
1: 其实.
0: 그렇죠. 사실은 내가 너 좋아해.
1: 其实我喜欢你.
0: 요렇게 갑니다. 어제?
1: 昨天.
0: 언니, 누나.
1: 姐姐.
0: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자, 누구누구 와도 있지만 누구누구에게란 말도 있습니다.
1: 跟
0: 선생님에게 말하다.
1: 跟老师说.
0: 재밌는 건 이 건이 보통 말하는 동사와 함께 쓰이면 뭐뭐와보단 에게로 쓰인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할까요? 나에게 말하다. 하나, 둘, 셋.
1: 跟我说.
0: 이렇게 가야죠. 좋습니다. 이 단어들이 어떻게 대화문에 녹아져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라이 팅이샤.
2: 第四课，你属什么？问一下，你属什么？我属狗。我猜你也属狗，对吧？厉害，猜对了。其实昨天你姐跟我说了。问一下，你属什么？ 我属狗，我猜你也属狗，对吧？厉害，猜对了。其实昨天你姐跟我说了。
0: 뭐 좀 물어볼게.
1: 원샤.
0: 선생님, 지금 이 A, B 관계는 친구거든요.
1: 음흠.
0: 사실 근데 원샤, 연장자에게도 이런 말 쓸 수 있습니까?
1: 예, 거의 봐.
0: 근데 선생님 표정은 약간 근데 망설이시는 표정이었어요. 그죠? 약간 애매모호하죠?
1: 是的.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장자에게는 보통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1: 请问.
0: 그렇죠. Please, 请을 집어넣어서 请问 혹은 그 뒤에 이샤 집어넣어서
1: 请问一下.
0: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합니다.
1: 是的, 比较安全.
0: 네, 그렇죠. 저와 선생님 관계에서는 사실 괜찮잖아요. 친하니까.
1: 可以的.
0: 원이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 띠가 뭐야? 자, 여러분.

0: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죠. 니, 그 다음 반삼성. 니슈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1: 你属什么?
0: 그렇죠. 발음 잘하셔야 돼요. 니시什么? 시 쓰면 안 돼요. 니시什么? 이건 뭐예요? 너 뭐야? 이거죠, 여러분. 네. 나 개띠야.
1: 我属狗.
0: 삼성이 세 개죠? 앞에가 반삼성, 슈는 이성, 삼성이 마지막 글자니까 go는 반삼성이에요. 我属狗. 다시 들어볼게요.
1: 我属狗.
0: 농담이 아니라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거 我是狗 하면 안 돼요. 입니다 쓰면 난 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我属狗.
1: 네.
0: 네, 추측하다.
1: 猜.
0: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1: 我猜你也属狗.
0: 와, 내가 추측합니다. 너도 개띠다. 이게 직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추측한데 너도 개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삼성이 연달아 4개 있어요. 선생님 발음 들어볼게요. 我猜부터 들어볼게요.
1: 我猜你也属狗.
0: 삼성이 지금 4개 있잖아요. 그럼 2개씩 묶는 거예요.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니에, 그 다음 슈거. 괜찮죠, 선생님?
1: 很好,很棒.
0: 다시 들어볼게요.
1: 我猜你也属狗.
0: 선생님, 일상생활에서 니에 슈거 다 이성으로 올려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1: 是的,能听懂.
0: 선생님께서 웃으셨어요. 이건 비웃는 게 아니고 귀여워하신 거예요.
1: 对的,很可爱啊.
0: 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확한 발음은 니에 슈거 연습하세요. 맞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 또이마. 근데 확신을 갖고 물어볼 때, 그지? 맞지?
1: 对吧?
0: 네, 또이마. 이렇게 대단하다.
1: 厉害.
0: 오, 맞췄어.
1: 猜对了.
0: 그냥 또해도 되고요. 너가 추측한 게 맞았어?
1: 猜对了.
0: 네가 말한 게 맞았어?
1: 说对了.
0: 내가 잘 찾아왔네. 찾다가 중국어로 뭐죠? 찾다?
1: 找.
0: 집어넣어서
1: 找对了.
0: 이렇게 가는 거죠. 동사 뒤에 또해를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제 네 언니가 나한테 말해줬어.
1: 其实昨天你姐跟我说了.
0: 성조 체크해드리고 싶어요. 또 삼성 연달아 2개 있죠? 니, 그 다음 반삼성. 니 姐, 跟我 이렇게 갈게요. 사실은 보통 문장 맨 앞에 위치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화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책 보지 마시고요. 하늘을 보면서 눈 감고 한번 들어볼게요. 따라하시면 좋고요.
2: 问一下，你属什么？
3: 我属狗，我猜你也属狗，对吧？
2: 厉害，猜对了。
3: 其实昨天你姐跟我说了。
2: 问一下，你属什么？
3: 我属狗，我猜你也属狗。对吧？
2: 厉害，猜对了。
3: 其实昨天你姐跟我说了。
0: EBS 초급 중국어 34페이지 어법 포인트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복습이에요. 지금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한국인이지? 알면서 물어볼 때.
1: 你是韩国人吧?
0: 특징은 이 발을 좀 깔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한국어람바 해도 되지만 한국어람바 이렇게.
1: 没错.
0: 네, 오늘 안 춥지?
1: 今天不冷吧?
0: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죠. 춥다 중국어로.
1: 冷.
0: 좋아요. 그가 네 형이지?
1: 他是你哥哥吧?
0: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따라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1: 他是你哥哥吧?
0: 그렇죠. 예문이 쉽다 그래서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많이 따라하셔야 됩니다. 대단하다, 좋을 때, 나쁠 때다 쓰일 수 있습니다. 너 중국어 너무 잘한다.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정도 보어 구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너튜브라 그러죠? 너튜브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이제 정도 보어 치면은 다 나와요. 문장 구조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 중국어 말하는 정도가 정말 대단해. 이겁니다. 들어볼게요.
1: 你汉语说得很厉害。
0: 니와 한유 사이에 슈어가 하나 더 빠진 거예요. 슈어를 두번쓸수 있는 겁니다. 슈어 두번 써서 한번 해볼게요.
1: 你说汉语说得很厉害。
0: 그렇죠. 그게 전형적인 정도 보어 문장 구조예요. 언제 이걸 쓰느냐? 정도의 동사의 정도를 표현할 때, 누군가 평가할 때,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너 말이 너무 빨라. 빨라요가 중국어로 很快. 말하다가 쉬어니까, 니 쉬어 很快. 해도 알아듣겠지만, 그럴 때 정도 보어 구문이에요. 너 말하는 정도가 너무 빨라.
1: 你说的很快。

0: 그 문장 구조예요. 너 되게 너 많이 먹는다.
1: 你吃的很多?
0: 이렇게 말이죠. 네, 동사 뒤에 더, 그 뒤에 정도보가 오는 거예요. 배가 중국어로 뭐죠? 사람의 신체 부위 배.
1: 肚子.
0: 네, 배가 아픈 정도가 너무 심해.
1: 肚子疼得很厉害.
0: 그렇죠. 수로 뒤에 더, 그 뒤에 정도보입니다. 밖에 바람이 부는 정도가 아주 매서워.
1: 外面风刮得很厉害.
0: 바람이 중국어로
1: 风
0: 불다.
1: 刮.
0: 그렇죠. 바람 불다, 꽈펑,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죠? 중국은 마늘 따짜로 쓰는 게 아니고 큰 대짜로 씁니다.
1: 是的.
0: 네, 바람 많이 불어요.
1: 刮大风.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할까요? 비 오다가 중국어로.
1: 雨.
0: 비 오다.
1: 下雨.
0: 비가 많이 와요. 다 같이 하시죠. 하나, 둘, 셋.
1: 下大雨.
0: 이렇게 가운데 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통해서 우리 띠 한번 배워볼게요. 35페이지, 오늘 이치나이 카인샤.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띠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모든 여기 12간지 동물이 나와 있습니다. 쥐를 이렇게 말하네요.
1: 수.
0: 모두 삼성이에요. 나 쥐띠다. 들어볼게요.
1: 我属鼠.
0: 네, 본인 띠에 해당되시면 따라하세요. 나 소띠야.
1: 我属牛.
0: 삼성이성. 아, 수牛. 나 호랑이 띠야.
1: 我属虎.
0: 나 토끼 띠야.
1: 我属兔.
0: 좋습니다. 또 삼성이성. 슈롱. 기억하시면서 나 용 띠야.
1: 我属龙.
0: 나 뱀 띠야.
1: 我属蛇.
0: 따라하고 계시죠? 나 말 띠야. 전부 다 삼성이에요. 맨 앞에 워가 반삼성입니다. 하나, 둘, 셋.
1: 我属马.
0: 我属马. 좋습니다. 나 양 띠야.
1: 我属羊.
0: 수양. 아아 하신 거 보니까 역시 삼성이성이죠. 수가 삼성이니까. 나 원숭이 띠야.
1: 我属猴.
0: 호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수호우. 기억하시고요. 나닭 띠야.
1: 我属鸡.
0: 제가 수지 살거든요. 我属鸡. 요거 준비했습니다.
1: 你厉害.
0: 지금 선생님이 리하하신 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네. 나 개띠야.
1: 我属狗.
0: 나 돼지띠야.
1: 我属猪.
0: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에 속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선생님, 중국은 그리고 이 12간지 동물을 약간 신격화해서 만들기도 하죠. 약간
1: 신격화是什么意思?
0: 신으로 모셔서.
1: 아하,
0: 네, 괜찮습니까?
1: 是的.
0: 강아지가 이렇게 창 들고 있고 개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1: 对,我们有这样的图画.
0: 중국집 가면은, 중국집이 아니고 중국 친구집 가면은 이렇게 개 띠면은 개가 딱 이렇게 있어요, 동상에. 네,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너 띠가 뭐야라고 할 때, 동사 뒤에 시안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안머의 위치는 동사 뒤에요. 너 무슨 띠야? 다시 들어볼게요.
1: 你属什么?
0: 你属什么? 나 용띠야.
1: 我属龙.
0: 너는?
1: 你呢?
0: 좋습니다. 여동생 들어볼게요.
1: 妹妹.
0: 남동생.
1: 弟弟.
0: 누나, 언니, 시작.
1: 姐姐.
0: 마지막, 오빠, 형.
1: 哥哥.
0: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36페이지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혹시 선생님이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직역하면 내가 추측컨대 당신은 선생님이시죠? 이거예요. 들어볼게요.
1: 我猜你是老师吧?
0: 이렇게. 굳이 我猜를 안 써도 돼요. 你是老师吧? 해도 괜찮죠?
1: 可以的.
0: 네, 여러분께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험 많이 어렵죠?
1: 这次考试很难吧?
0: 这次 이번 考试 시험 很难. 난이 바로 어렵답니다.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어렵죠?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번 맞춰봐. 정말 많이 쓰는 표현.
1: 你猜猜.
0: 그렇죠. 동사를 두번 쓰면 두 번째 동사는 경성입니다. 한 글자 동사를 반복할 때는 두 번째가 경성이에요. 칸칸 이게 아니라 칸칸 이런 식으로 절대 말 더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뭐뭐 해보다 차이샤 이샤랑 같은 말이죠. 네, 한번 맞춰봐. 선생님 저몇살 같아요? 니살니살살 이렇게 쓰는 거죠.
1: 对.
0: 네, 그녀는 집에서 뭐 해?
1: 他在家做什么?
0: 뭐 할지 맞춰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소띠고 할머니는 호랑이 띠셔.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이거 우리 오디오 사고 아니에요. 먼저 발음하시고 왕 선생님 발음 들어보세요. 3초 드릴게요. 좋아요.
1: 爷爷属牛，奶奶属虎。
0: 제가 감히 예측컨대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읽

0: 가 뭐라 했을 때 예예 높이 발음을 출발했을 겁니다. 예예 이성을 낮게 가는 연습을 할게요. 예예 슈니오. 삼성 이성은 아무리 반복을 해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슈니오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니우가 아니라 니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 양고기 먹는 거안 좋아해.
1: 其实我不喜欢吃羊肉。
0: 고기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로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 肉。
0: 왜 러우라고 하시죠? 오유 발음은 어우니까. 그렇죠. 3월부터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오유는 어우, 러우, 아이유 사이에 역시 오 넣어서 숫자 9, 지우가 아니라 지어우. 이런 건다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37페이지에 있는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담아주셔야 돼요. 이게 한 개라도 틀리면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 페이지가. 38페이지 보시면 번밍년 이게 있어요. 네, 번밍년이 뭡니까? 자신이 태어난 해의 띠가 다시 돌아오는 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1: 没错，
0: 당연히 12년을 주기로
1: 是的，
0: 생겨나겠죠?
1: 12年
0: 좋습니다. 지금 2026년이 무슨 띠죠?
1: 是马年吧？
0: 아, 마년.
1: 嗯哼，
0: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입니다. 좋아요. 대표적인 풍습 붉은색을 활용한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BC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분, 이 BC에 좀꼭 기억하세요. 한자가 어렵죠.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액대마다예요. 액대를 중국어로 BC에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12간지 동물 같은 거 많이 따지세요? 어떠세요?
1: 哦，是的，我们都是有这个习惯。
0: 그런 다 습관이 있다.
1: 嗯，我本命年的时候会带红绳。
0: 선생님의 해에는 빨간 팔찌 같은 거.
1: 对的。
0: 샹이 이제 줄이죠? 샹즈 할
1: 没
0: 때
1: 错，没
0: 네
1: 错。
0: 홍샹 요걸 이제 차신대요. 선생님의 해당되는
1: 嗯。
0: 해에. 재밌네요. 오늘 함께한 내용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属什么？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
1: 不散。
0: 见不散.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2: Easy Writing.
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이에요. 금주 토요일에 토익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풍문고에서 계속 보죠. 여러분 혹시 풍문고에서 같이 시험 보시는 EBS 애청자 같이 만나서 후기를 진행해도 좋고요. 아니면 인사만 해도 연필은 드리겠습니다. 같이 진행하면 책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냥 즉석에서 만나서 저 지나가면 이렇게 딱 모습이 티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따라오셔서 같이 방송도 하고 또 재밌게 시험 보는 건 다 힘들죠. 근데 그래도 재밌게 또 이제 답도 맞춰보고 소감도 말하고 발전하는 그런 또 방송을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0: 6월 8일 월요일 파트 1, 2가 준비되어 있어요. 교재 47쪽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듣습니다.
1: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The women are gazing out a window.
1: B.
2: The women are drinking some beverages.
1: C.
2: One of the women is picking up her mobile phone.
1: D.
2: One of the women is removing her ID badge.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A large tree is lying across a bridge.
1: B.
3: Several rocks are stacked beside a structure.
1: C.
3: A bike is resting against a wall.
1: D.
3: A set of steps is leading up to a walkway.
1: Part 2. Number 7.
4: Could I use your marker for a moment?
1: A.
2: Sure. Go ahead.
1: B.
2: It's supposed to be sunny today.
1: C.
2: No, they haven't.
1: Number 8.
3: Should we upload the company bulletin to our homepage or distribute it through email?
1: A.
4: I appreciate you sharing that report.
1: B.
4: Don't forget to write your full name on the application.
1: C.
4: Let's publish it on the homepage.
1: Number 9.
2: Doesn't the dining facility provide breakfast in the morning?
1: A.
3: Thank you. It was very tasty.
1: B.
3: Let me carry that for you.
1: C.
3: Yes, it's served until 9:30.
1: Number 10.
4: Could you explain how to apply for additional project funding?
1: A.
2: I hope they had a pleasant stay.
1: B.
2: That program is being shown in the main hall.
1: C.
2: You just need to complete this request form.
1: Number 11.
3: Which subway line are you planning to take?
1: A.
4: Probably the one that goes through City Hall.
1: B.
4: 2 return tickets.
1: C.
4: A seminar about digital marketing.
0: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파트 1부터 해보죠. 오늘부터 준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토익인 과어로 많잖아요. 그러면은 금주에 하루에 한 권씩 풀어주세요. 하루 한 권이 대단할 것 같지만 여러분 MP3로 들어보시면 한 시간 정도 분량입니다. 그렇죠? 공부하신 다음에 복습을 그 정도씩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에서 뭐 시간이 모자라다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항상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보시죠. The women are gazing out a window 하면 여성들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창이 보이지 않죠? 저 뒤에 뭐 살짝 보일지 몰라도 거길 내다보는 것은 아니니까 오답이죠. B가 정답. The women are drinking some beverages. 올해 기준으로 이 beverages 들려서 정답인 문장이 매우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올해 특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못 알아들을 때 여러분 시험 겪어보면 아시죠? 저도 LC 만점자지만 이 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또 딴 생각하다가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럴 때 beverage 들리면 정답률이 매우 높다. 이게 정말 중요한 기본이 될 수 있어요. 심리적 안정 빨리 답 고르고 그냥 다음 문제에 집중해야지 아 이거 뭐 했지 인생이 뭘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LC 망치고 이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편안함을 가져주십시오. 자, 여성이 음료를 마시고 있어요. 여성들이. 그래서 C가, B가 우선 정답이고 C 들어보면 One of the women is picking up her mobile phone. 이 휴대폰을 들고 있다 그랬는데 사진에 휴대폰 없죠? 사진에 안 보이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그리고 D번 One of the women is removing her ID badge. ID badge를 지금 떼고 있다 또는 이제 벗고 있다 이럴 때 쓰는데 물론 지금 사진에 아이디 배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파트 1부터 기선을 제압해야 리스닝을 잘 보게 돼 있습니다. 1번 문제 다시 듣죠.
1: A.
2: The women are gazing out a window.
1: B.
2: The women

0: are drinking some beverages.
1: Sim.
0: One of the women is picking up her mobile phone.
1: Ding.
0: One of the women is removing her ID badge.
2: 2번입니다. 요즘에 자전거도 또 사진에 많이 나와요. 근데 자전거로 막 혼을 빼놔요. 자전거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 자전거 들어간 문장은 오답. 그리고 정작 다른 걸 답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유형입니다. 시험과 좀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 D가 답인데 a set of steps 그래서 계단들이 is leading up to a walkway. 이 보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사진 보시면 계단을 따라가다 보니 또 쭉 평지로 돼서 이 보도가 이어지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lead to나 lead up to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A번부터 우선 확인해 보죠. D가 우선 정답. A는 a large tree is lying across a bridge 하면 큰 나무가 다리를 가로질러 지금 누워있다. 이러면은 이거 사고죠, 사고. 사고가 난 거는 위험한 거는 이게 토익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B번, several rocks are stacked beside a structure. 지금 여러 개의 돌들이 이 구조물 옆에 쌓여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C번, a bike is resting against the wall. 지금 자전거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벽에 기대어 있진 않죠. 그래서 C 스타일로 함정, 정답은 D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lead to가 이 들려서 답인 게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길을 따라가면 저기 바다가 보여요. 그러면 the path leads to the ocean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걸 영국 사람이 읽었어요. 실제 시험 정답이에요. The path leads to the ocean.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lead to, lead up to가 들리면 정답이 잘 돼요. 이런 말 유치하지만 알아두세요. 유치한 것도 암기 또 시험 성적에 도움이 됩니다. 알았죠? 애정을 갖고 즐겁게 공부하십시오.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기시고요. 기왕 공부하시는 거 즐겁게 하십시오. 2번 문제 다시 듣죠.
3: A. A large tree is lying across a bridge.
1: B.
3: Several rocks are stacked beside a structure.
1: C.
3: A bike is resting against a wall.
1: D.
3: A set of steps is leading up to a walkway.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2죠. 7번입니다. Could I use your marker for a moment? 마커 좀 잠깐 써도 될까요? 이럴 때 A번 sure. 아, 물론이죠. Go ahead. 그렇게 하세요. 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세요. 어떤 영화 배우가 그랬죠. 진행시켜. 이런 거. Go ahead.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A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B번은 It's supposed to be sunny today. 오늘은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랬는데 상관없죠. 그리고 C번 No, they haven't. 여러분, 의문사 시제 인칭에 주의합시다. They가 안 나왔어요. 아까 질문에 could I, I가 1인칭이고 your marker 3인칭 단수고 그러니까 저 they로 받을 게 없죠. 그러면은 이 대명사가 이미 틀려 있죠. 의문사 시제 인칭에 주의하자. 그렇죠? 또 대명사 수나 격도 관찰해 보면 그게 이제 오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A번. sure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7번 문제 다시 듣죠.
1: Could I use your marker for a moment?
2: A.
3: Sure. Go ahead.
2: B.
3: It's supposed to be sunny today.
2: C.
3: No, they haven't.
0: 8번입니다. Should we upload the company bulletin to our homepage?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 게시판에 결국 그 공지죠. 이 회사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릴까요? 아니면 or distribute it through email.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할까요?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 홈페이지에 올릴까? 아니면 발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답 미리 말하죠. C. Let's로 시작하면 정답이 잘 돼요. 그래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저거로 하자. 이렇게 할 때 let's로 시작하죠.

0: Let's publish it on the homepage 하면 홈페이지에 게시합시다. 그래서 정답. A번 보시면 I appreciate you sharing the report. 당신이 그 보고서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ppreciate는 여기서 감사하다의 뜻이 되죠. 이 단어 조심해야 돼요. 가치가 오르다도 appreciate. 여기선 감사하다. 감상하다의 뜻도 있고 이 쉬운 단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오답이고 B번은 Don't forget to write your full name on the application. 그 신청서에 성명을 full name으로 적는 거 잊지 마십시오 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억력도 실력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토익은 왜 이 저 파트 2를 3지선다형으로 했다고 그랬죠? 4지선다형 가면 아까 질문이 뭐였지 이런 분이 꼭 생겨요. 이 저 쉽지 않아요. 질문 듣고 계속 그걸 기억하면서 ABC 맞춰가면서 들어이죠. 그 만약 D까지 만들면 그거는 리스닝 실력이 아니라 그 저 암기력 실력 테스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시험으로 이거는 ABC까지만 나왔어요. 그래도 쉽지 않은 게 파트 2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공부해야 돼요. 8번 문제 다시 듣죠.
1: Should we upload the company bulletin to our homepage or distribute it through email?
2: A.
3: I appreciate you sharing that report.
2: B.
3: Don't forget to write your full name on the application.
2: C.
3: Let's publish it on the homepage.
0: 9번입니다. Doesn't the dining facility provide breakfast in the morning? 식당에서 아침 식사 보통 제공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이 C인데 Yes, 제공해요. It's served until 9:30. 9시 반까지 제공합니다라는 추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추가 정보를 주는 문장은 정답이다. 그래서 C가 답이고요. A번은 Thank you, 감사합니다. It was very tasty. 아주 맛있었다 그랬는데 벌써 먹으면 안 되죠. 이게 시제가 과거네요. 아까 시제는 doesn't blah blah. 여기 식사 제공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벌써 이미 먹은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안 맞아요. 의문사 시제 인칭에 주의하자. 시제가 안 맞아요. 그리고 B번 Let me carry that for you. 제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나르죠. 뭐 이게 아침 식사를 날라주겠다는 건지 전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C로 보셔야 돼요. 추가 정보를 주는 문장은 정답이다. 9번 문제 다시 듣죠.
4: Doesn't the dining facility provide breakfast in the morning?
2: A.
1: Thank you. It was very tasty.
2: B.
1: Let me carry that for you.
2: C.
1: Yes, it's served until 9:30.
0: 10번입니다. Could you explain how to apply for additional project funding? 당신은 추가적인 프로젝트 자금 신청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정답이 C인데요. You just 동그라미 You just need to complete this request form. 이 요청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 요청 양식을 그저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요 느낌의 just란 말이에요. 이 just가 들리면 정답률이 높아요. 이런 말이 계속 시험에 적용되죠. 그래서 이제 기본은 실력으로 푼다. 근데 혹시 안 들렸을 때 아니면 조금 확신이 안 설 때는 그때는 이제 통계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C. A번은 I hope 제가 희망컨대 they had a pleasant stay. 그들이 유쾌한 체류를 했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호텔이나 여기서 즐겁게 보냈길 바란다는 이야기고 B번은 that program is being shown in the main hall.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메인홀에서 상영 중입니다 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튼 just가 들리면 정답률이 높다. 요새 참 토익이 무서운 게요. 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5월 10일 시험인가요? 그때 파트 1, 2, 3, 4, 5, 6, 7 이렇게 하는데 이 리딩에서 하단이 100, 100, 100, 97, 100. 이러면 보통 만점 주거든요. 근데 10점을 깎더라고요. 10점. 그러면 이게 한 문제 10점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 이 참, 토익이 점수가 짜고, 또 어느 때는 조금 후할 때도 있고, 이게 분포도에 따라서 다른데, 하나에 대해서 10점을 깎은 것 같아요. 그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0: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시험 잘 봤다고 느끼는 거랑 점수 나오는 건또 다른 거니까 항상 겸손하게 마음을 또 그래도 추스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10번 문제 다시 듣죠.
1: Could you explain how to apply for additional project funding?
2: A.
3: I hope they had a pleasant stay.
2: B.
3: That program is being shown in the main hall.
2: C.
3: You just need to complete this request form.
0: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Which subway line are you planning to take? 당신은 어느 지하철 노선을 탈 예정이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which가 선택 의문문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선택 의문문에 대한 정답들, either, neither, whichever, the one, 각종 비교급, 최상급, it doesn't matter, I have no preference. 이런 거 들리면 그냥 which로 시작하거나 A or B, 선택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되죠. 여기 the one이 들리는 A가 정답이에요. Probably the one that goes through City Hall. 시청을 통과하는 그 전철 노선을 아마 탈것 같아.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 B번은 two return tickets, 왕복표 두 장이요. 상관없고요. C번, a seminar about digital marketing, 디지털 마케팅에 관련된 그런 세미나라 그랬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which로 시작하거나 A or B, 선택 의문문인 경우 정답으로 잘 나오는 것들이 뭐라고요? The one, either, neither, whichever, both. 각종 비교급, 최상급, it doesn't matter, I have no preference. 자, 그 아래 보너스에 그걸 정리해 드렸죠? 이걸 꼭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다시 듣죠?
4: Which subway line are you planning to take?
2: A.
1: Probably the one that goes through City Hall.
2: B.
1: Two return tickets.
2: C.
1: A seminar about digital marketing.
0: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Monday.
1: Yes.
0: So, 선생님, what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Monday?
1: 네, 오늘은요, page number 44. 굉장히 신선한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1: 자, 그 일대기 있잖아요.
0: 네.
1: Biography를 활용을 해서 영어를 배우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0: Oh, I love biographies. 아. Who are we covering today?
1: 누구나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0: Oh,
1: 네.
0: I love Leo.
1: 리오.
0: Ever since he came out on Titanic.
1: 거의 개인적으로 아는 분위기예요.
0: Oh, yes.
1: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외모로 사람들한테 그 관심을 많이 샀었고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0: 네.
1: 근데 사실은 그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0: Leonardo DiCaprio, part one, in English first.
1: 영어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0: Let's go.
2: Leonardo DiCaprio was born in 1974 and got into acting at a young age. He started out with TV roles and commercials, working his way up in Hollywood. His big break came with Titanic, which turned him into a superstar. He didn't want to be just another pretty face, so he focused on honing his craft. He teamed up with top directors like Martin Scorsese and delivered hit after hit.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3: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1974년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연기에 뛰어들었다. TV 배역과 광고로 시작해 할리우드에서 경력을 쌓으며 올라갔다. 결정적 기회가 타이타닉과 함께 찾아왔고 이것이 그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주었다. 그는 얼굴만 반반한 배우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연기력을 연마하는 데 집중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같은 거장 감독들과 협업을 했고 연이어 히트작을 내놓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0: Yeah, 선생님, what's your favorite Leo movie?
3: 아, 타이타닉도 좋았는데요. 그 로미오 앤 줄리엣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0: Yes, that's such a good movie.
3: 굉장히 특이한 영화예요. 그렇죠? 현대적이면서도 옛날 느낌도
0: 맞아요.
3: 나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
0: Yeah, 네. My favorite is Inception.
3: Oh, Inception.
0: Yeah,
3: oh, yes.
0: I love that movie.
3: 굉장히 뭐라 그럴까 깊이가 있기도 하고 또 연기력이 또 최고죠.
0: 네, 맞아요. 네.
3: Alright, 자 핵심 표현을 한번 잡아볼 텐데요. 두 번째 문장에 보면 할리우드에서 경력을 쌓으며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3: 뭔가 올라가는 거, 경력 이거를 섞어서 쓸 수 있을까? 그렇죠?
0: 네.
3: 경력이나 실력을 쌓으며 올라가다. 어떻게 할까요?
0: Work one's way up.
3: 아.
0: Work one's way up.
3: 네.
0: 그래서 뭔가 느낌은 바닥부터 시작했는데 아하. 차근차근하게 아하. 이제 실력을 올리면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3: 아, 높은 곳으로 가는 거군요.
0: 네.
3: 결국에는 좀 성공한다라는 느낌이 이미 깔려 있는 거네요.
0: Just like you, 선생님.
3: 아,
0: you worked your way up at EBS.
3: 저 아직 저 아래층에 있어요.
0: You started with an audition, remember?
3: Oh my goodness. 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그런 네. 프로그램 같은 게 하나
0: 네네.
3: 있었어요. 그 당시에.
0: 맞아요.
3: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0: And look at you now, an EBS superstar.
3: And very, very fat too.
0: No. 네,
3: 아무튼 so work my way up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다는 느낌 그래서 이 위치까지 왔다라는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0: Yes.
3: 예문 만들어 볼게요. 그 아이돌 가수는 정말 경력, 실력 이런 것들을 쌓으면서 바닥에서 올라온 거야. 이런 느낌 한번 해볼게요. 그 아이돌 가수는 그녀의 길을 올라가면서 작업을 했다.
0: The idol singer worked her way up.
3: 그 바닥에서부터.
0: From the bottom. The idol singer worked her way up from the bottom.
3: 네. 여기서 from the bottom이라는 단어가 없어도요. 이미 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0: 맞아요.
3: Alright.
0: 근데 from the bottom 들어가니까 뭔가 더 강조를 하는 거죠.
3: 맞아요.
0: 누구 도움 없이
3: 아,
0: 바닥에서 시작했다.
3: 혼자 힘으로 정말 바닥에서 정말
0: yeah.
3: 시작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 주방장은 식당 업계에서 경력을 쌓으며 올라갔어. 그 주방장은 그의 길을 올라가면서 작업했어.
0: The chef worked his way up.
3: 그 식당 업계에서.
0: In the restaurant industry. The chef worked his way up in the restaurant industry.
3: 그래서 셰프 마유가 등장을 한 거죠.
0: Yes, he started off with a fried egg.
3: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은요.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실력을 쌓으며 올라갔어. 자, 그는 그의 길을 올라가며 작업했어.
0: He worked his way up.
3: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0: Slowly but surely. He worked his way up slowly but surely.
3: 네.
0: 오, 되게 좋은 표현 나왔어요. Slowly but surely. 이것도 약간 굳어진 느낌이
3: 덩어리
0: 있어요.
3: 덩어리 표현이죠.
0: 네,
3: 그쵸?
0: 맞아요.
3: Right.
0: 뭔가 천천히 해도 확실하게 탄탄하게 한다는 그쵸? 느낌.
3: 괜히 서둘러서 망치는 것이 아니라.
0: 네.
3: Alright. So 핵심 표현으로 work one's way up, 경력, 실력을 쌓으며 올라가다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0: He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가볍게 짚겠습니다. 자, 광고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Commercial입니다. Commercial.
1: 네.
0: 근데 이거는 보통 뭔가 print advertisement 이런 거보다는 그 TV 광고,
1: 영상 광고 같은
0: 영상 광고를 보통 commercial라고
1: 맞아요.
0: 하죠.
1: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advertisement이라고 하는 거가 광고라는 큰 개념인데 특히나 영상 광고. 오케이.
0: Yeah.
1: 자, 다음은요. 기회. 운.
0: 오, break입니다.
1: 자, 오늘 break란 단어를 듣게 되실 텐데요. 여기서는 뭐 휴식 시간을 갖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큰 기회라든가 결정적인 기회 같은 것이 break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1: 오케이. 자, 다음은요. 얼굴만 반반한 사람. 이거 부르는 말이 있을까요?
0: 네. Pretty face라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pretty는 여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나 라고 생각하실 수
1: 네네네.
0: 있는데 이 표현은 여자도 써도 되고 남자도 써도 되고요. 그리고 뭔가 남자들이 되게 좀 예쁘장하게 생긴
1: 맞아요.
0: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pretty face 혹은 pretty boy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1: 아. Okay, so pretty face. 근데 이게 약간 sarcastic하게 남을 조금 아유 쟤는 얼굴만 그렇지 이렇게 쓸 때 많이 쓰죠. 또.
0: 맞아요. 그럴 때 많이 쓰고 아니면 뭐 그냥 얼굴만 예쁜 거 아니야. 다른 실력도 있어. 이럴 때도 he's not just a pretty face.
1: 아,
0: she's not just a pretty face.
1: 오히려 반전으로 사용하기에 좋겠네요.
0: 네네.
1: Okay, pretty face. 얼굴만 반반한 사람. 자, 연마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0: Hone입니다. H-O-N-E.
1: 아, H-O-R-N. Horn이 아니네요.
0: 네.
1: Okay.
0: Hone이고요. 이거는 보통 뭐 hone one's skills, hone one's craft.
1: 아,
0: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1: 어떤 뒤에 실력과 관련돼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0: Yes.
1: 그쵸? 자, 다음요. 기술, 기교 같은 것은요?
0: 네. Craft입니다.
1: 방금 나왔네요.
0: 네. 근데 이거는 skills도 써도 되는데요.
1: 네네.
0: Craft라는 단어는 뜻은 똑같은데 느낌이 뭔가 약간 예술적인 거가 뭐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1: 굉장히 뭔가 진지한 일에 관련된 기술 같은 거.
0: Yes.
1: 뭔가 뭐라 그럴까요? 액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0: like
1: sculpture 같은 걸
0: painting.
1: 만든다든가
0: or like pottery or something that's like a little bit more artistic.
1: 아.
0: Not always,
1: okay.
0: but it has that nuance.
1: 예술과 관련돼 있는 기술 같은 거 craft.
0: Yes.
1: Okay. 자, 마지막으로 배달하다. 이거 어떻게 쓰죠?
0: Deliver. Deliver.
1: Deliver. 자, 이거는 배달하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결과물을 거기 우리 앞에다 가져다 주는 거니까요.
0: Yeah.
1: 그렇죠?
0: Yeah,
1: so deliver.
0: Right.
1: 스펠링도 주의하셔야겠죠? D-E-L-I. 그다음 E가 안 들어갑니다. L-I-V-E-R.
0: 맞아요. 그리고 right. 강세는 deliver.
1: Deliver. All right.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1: 네,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뭔가에 발을 담그다, 심취하다.
0: Get into 명사. Get into something.
1: 네, 어떤 분야를 시작하거나 관심을 갖는다라는 느낌인데요. 정말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Yeah, that's right.
1: 자, 그 천재는 클래식 음악에 어린 나이에 심취를 했다, 발을 담궜다. 자, 그 천재는 클래식 음악에 들어갔어.
0: The prodigy got into classical music
1: 어린 나이에.
0: At a young age. The prodigy got into classical music at a young age.
1: 네, prodigy라고 하면 천재 중에서도 특히 어린 천재를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난 천천히 그 음악에 심취했어. 난 천천히 그 음악에 들어갔어.
0: I slowly got into the music. I slowly got into the music.
1: 네. 뭔가 재즈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누군가와 협업을 하다. 어떻게 할까요?
0: 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Team up with 누구누구. Team up with someone.
1: 네. 팀을 동사로 쓴 게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0: Yeah.
1: 정말 우리말로도 그러니까 외래어로 쓸 때도 팀을 먹다 뭐 이렇게 쓰거든요.
0: 아,
1: right?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Team up with someone.
0: Yeah.
1: So for example, 우린 그 소프트웨어 회사와 협업을 했어. 자, 우린 팀을 먹었다.
0: We teamed up.
1: 그 소프트웨어 회사와
0: with the software company. We teamed up with the software company.
1: 네.
0: A lot of companies these days I think team up.
1: Right.
0: And they get like a much stronger synergy effect,
1: 맞아요.
0: right?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ollaboration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0: Yes. Aren't you glad we teamed up, 선생님?
1: Oh, yes.
0: You and I?
1: We make a great team,
0: yes.
1: don't we? 자, 두 번째는요. 그 래퍼는 그 록 밴드와 협업을 했어.
0: No.
1: 요즘 그런 경우 많거든요. 완전 uh-huh. 다른 장르들이 있잖아요.
0: 오.
1: 자, 그 래퍼는 팀을 먹었어.
0: The rapper teamed up.
1: 그 rock band와
0: with the rock band. The rapper teamed up with the rock band.
1: 네.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연이은 명사. 계속 연이은 명사.
0: 명사 after 명사. 명사 after 명사.
1: 네. 명사 하나가 끝나고 또 명사가 나오고
0: 네.
1: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자, 그 재능 있는 여자는 연이은 성공을 이렇게 내놓았다. 그러니까 계속 성공한 거예요.
0: 네.
1: Right? 자, 그 재능 있는 여자는 성공을 배달했다.
0: The talented woman delivered success.
1: 성공 후에.
0: After success. The talented woman delivered success after success.
1: 네. 자, 두 번째는요. 그 한국 축구팀은 연이은 우승을 이뤘다. 자, 그 한국 축구팀은 우승을 이뤘어.
0: The Korean soccer team achieved win
1: 우승 후에
0: after win. The Korean soccer team achieved win after win.
1: 네.
0: 그래서 뭔가 이제 반복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Yeah. Win after win. 계속 이렇게 반복이 단어 자체도 반복이 되니까
0: yeah.
1: 아, 연이었다라는 느낌이 강해지죠.
0: That's right.
1: All right. 어순 영작 가볼게요.
0: Let's go.
1: Let's start writing.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1974년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연기에 발을 담갔다. 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태어났다.
0: Leonardo DiCaprio was born
1: 1974년에
0: in 1974
1: 그리고 연기에 들어갔다.
0: And got into acting
1: 젊은 나이에
0: at a young age. Leonardo DiCaprio was born in 1974 and got into acting at a young age.
1: 네. 자, 다음은 TV 배역과 광고로 시작해 할리우드에서 경력을 쌓으며 올라갔다. 자, 그는 시작했다.
0: He started out
1: TV 역할들과 광고들로
0: with TV roles and commercials.
1: 그의 길을 올라가며 작업해 가며
0: working his way up
1: 할리우드에서
0: In Hollywood, he started out with TV roles and commercials, working his way up in Hollywood.
1: 네.
0: 뭔가 어떤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전치사 in을 씁니다.
1: 아.
0: 그래서 in Hollywood.
1: Right. 뭐 in 무슨 무슨 industry.
0: Yeah.
1: Right. 자, 세 번째는요. 결정적 기회가 타이타닉과 함께 찾아왔고 이것이 그를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었다. 자, 그의 큰 기회는 왔다.
0: His big break came
1: 타이타닉과
0: with Titanic
1: 그를 바꾸어준
0: which turned him
1: 슈퍼스타로
0: into a superstar. His big break came with Titanic which turned him into a superstar.
1: 네, 여기서 break가 큰 기회를 얘기를 합니다.
0: Yes. 자, 선생님, when was your big break at
1: big
0: EBS?
1: Break? I've never had a big break.
0: Oh, please. I would say it's 왕초보. That was your big break.
1: 아니요. 세리나 쌤과 팀업할 때요.
0: Oh, thank you, thank you.
1: 자, 이거를 혹시 유도하신 거 아니에요? 자, 네 번째는요.
0: That's true.
1: 그는 얼굴만 반반한 배우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연기력을 연마하는 데 집중했다. 자, 그는 그냥 또 다른 예쁜 얼굴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0: He didn't want to be just another pretty face.
1: 그래서 그는 집중했다.
0: So he focused.
1: 그의 기술을 연마하는 데
0: On honing his craft. He didn't want to be just another pretty face. So he focused on honing his craft.
1: 네, 여기서 just another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네요. 그쵸?
0: 맞아요.
1: Right.
0: 네.
1: 자, 마지막으로 마틴 스코세이지 같은 거장 감독들과 협업을 했고 연이어 히트작을 내놓았다. 자, 그는 최고의 감독들과 팀을 먹었다.
0: He teamed up with top directors.
1: 마틴 스코세이지 같은.
0: Like Martin Scorsese.
1: 그리고 히트 후에 히트를 배달했다.
0: And delivered hit after hit. He teamed up with top directors like Martin Scorsese and delivered hit after hit.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8: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Kwitte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9: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달 첫 번째 기사로 이제 BTS의 컴백 기사를 저희가 다뤘었는데 자, 오늘도 정말 큰 음악계의 별 중에 하나인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가수의 컴백 기사를 다룰 예정입니다.
8: Yeah, and she was away for very different reasons to BTS. She had some quite well-documented health issues. I think she did perform at the Paris Olympics,
9: 맞아요.
8: right? But that was kind of a one-off, and now this is her proper comeback.
9: 2년 전에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 정말 감동스러운 무대를 선사했었잖아요. 에펠탑 위에서 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이 셀린 디온이 이 강직인간 증후군 stiff person syndrome이라는 아주 희귀한 신경질환을 알아왔습니다.
8: 네.
9: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온몸의 근육이 좀 뻣뻣하게 굳고 경련을 일으키는 끔찍한 희귀병이래요. 근데 이제 가수한테 생명과도 같은 그 성대 근육이 영향을 받고 이제 거동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8: Yeah,
9: 가수로서의 활동이 너무 힘들잖아요.
8: It must have been disastrous for her and psychologically as well, but she's managed to recover. She's managed to go through a lot.

0: of therapy physically and mentally as well. And she's going to be returning to Paris for a series of concerts.
1: 맞아요. 정말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신체적 그 재활을 위한과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자기 관리와 회복에 대한 의지잖아요.
0: Mm-hmm.
1: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파리에서 10회 이상의 공연을 하는 그 컴백을 하게 되는데 이건 정말 감동 스토리인 것 같아요.
0: Yeah, 네. it is like a movie almost, and she's very famous for some of her movie soundtracks, so
1: 맞아요.
0: that's quite ironic. We're going to start off as ever, part one. It's page 44 of the June book.
2: Celine Dion announces comeback after health issues.
3: Celine Dion has confirmed she will return to the stage after a years-long absence caused by significant health struggles. Diagnosed with stiff person syndrome, she had to cancel tours as the condition affected her voice, mobility, and daily life. Her upcoming residency in Paris marks an important milestone in both her recovery and her enduring musical career.
1: Enduring이라는 단어가 BTS 기사 때도 나왔었잖아요. 여기 또 나오네요.
0: 그렇죠.
1: 네, 지속되는, 끊임없이 혹은 지칠 줄 모르는 이분의 커리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Celine Dion.
0: Celine Dion has confirmed she will return to the stage after a years-long absence caused by significant health struggles.
1: 자, 가수 셀린 디온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수년간의 공백기를 거쳤는데 마침내 여기 종지부를 찍고 무대 복귀를 선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Return to the stage, 뭐 이렇게 무대에 복귀했다 그대로 갔다 써도 맞는 말인 게 이분들은 무대에 서잖아요.
0: 그렇죠. 네. Exactly.
1: 근데 무대에 안 서도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0: Yeah, exactly. 네. Return to the public eye, basically.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무대에 복귀했다는 이제 말 그대로 그대로 복귀의 의미로 썼다고 봐야 되고 After a years long absence, 수년간 지속됐었던 공백기를 absence로 표현한 겁니다.
0: Mm-hmm. Mm-hmm. Caused by significant health struggles, right? In this case, we're going to find out what that is in the next sentence.
1: Mm-hmm.
0: We'll repeat that one more time. Celine Dion has confirmed she will return to the stage after a years long absence caused by significant health struggles. Diagnosed with stiff person syndrome, she had to cancel tours as the condition affected her voice, mobility, and daily life.
1: Diagnosed with 다음에 병명이 나오면 어떤 병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formally.
1: Mm-hmm. 여기 이제 병명이 stiff person syndrome 그대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강직 인간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 질환 진단을 받고 나서 she had to cancel tours. 그 투어 자체를 취소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As the condition affected her voice. 가수인데 가수 목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증세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Mobility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거동을 말해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0: The ability to move physically in any way. But for people that is walking around, right? And daily life. So everything could have been from eating 그렇죠. to resting, etc.
1: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주는 그런 증세였다고 합니다. Okay?
0: Diagnosed with stiff person syndrome, she had to cancel tours as the condition affected her voice, mobility, and daily life. Her upcoming residency in Paris marks an important milestone in both her recovery and her enduring musical career.
1: Marks an important milestone. 뭐 이게 전부 BTS 컴백 때도 나왔던 그런 유의 문구가 많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또 나오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문제는 이 문장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residency라는 단어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Yeah, if you're talking about being a resident somewhere, you live there, right? I'm a resident of South Korea. But in terms of musical artists, and in certain locations, especially like Las Vegas is famous for it, it means you perform repeatedly in the same venue. You like have a contract of 10 shows, 100 shows, etc. In this case, she has 10 plus concerts in Paris. That is a residency. She's basically living there, right?
1: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Residency라는 말 자체는 원래 어디 거주하는 행위라든가 거주권 자체를 말하는데 가수나 아티스트의 어떤 맥락에서 나온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한 가수가 같은 공연장이나 같은 도시에서 일정 기간 펼치는 시리즈 공연 계약 같은 걸 레지던시라고도 해요.
0: Yeah, it's kind of the opposite of a tour. Instead of you going around, people come to see.

0: the you from 맞아요. all over the world.
1: 그렇네요. 네. BTS는 월드 투어입니다. BTS가 직접 가요. 전 세계 네. 도시를 한 34개 도시를 가는데 이 셀린 디온 같은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좀 투어를 하기는 좀 약간 체력이 안 될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0: 네.
1: 파리의 공연장을 잡아놓고 팬들이 찾아오는 네, 그런 형태로 일단 컴백을 하는데 그래서 이 레지던시가 그런 한 공연장에서의 장기 공연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0: 그렇죠. 네. Her upcoming residency in Paris marks an important milestone in both her recovery and her enduring musical career.
1: 그렇죠. 그래서 이 희귀 질환으로부터의 어떤 회복의 상징도 있다는 얘기고 이제 셀린 디온의 음악적 커리어가 이제 지속되는 그런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0: All right. Let's listen to part 2.
2: The 10-show residency at Paris La Défense Arena has been carefully scheduled to protect her health while allowing her to reconnect with audiences. Dion has committed to intensive physical, vocal, and athletic therapy, gradually rebuilding her strength and performance ability. Her disciplined approach and determination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making this return possible.
1: 자, 그 residency란 단어가 바로 또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Part 1에서 들었을 때 비해서는. 자, 갈게요.
0: The 10-show residency at Paris La Défense Arena has been carefully scheduled to protect her health while allowing her to reconnect with audiences.
1: 자, 파리의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진행되는 이 10회 장기 공연은 이 장기 공연이 residency란 얘기예요.
0: Mm-hmm. 네.
1: Has been carefully scheduled to protect her health. 아직 뭐 건강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이 병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치료를 받고 운동도 하고 이제 재활도 받았는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신중하게 일정 조율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0: While allowing her to reconnect with audiences. Yeah, to reconnect in this case just meaning to meet the fans again, perform in front of them.
1: 그렇죠. 다시 연결한다는 얘기니까 팬들과 다시 무대에 섬으로써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정 조율이 아주 세심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0: The 10-show residency at Paris La Défense Arena has been carefully scheduled to protect her health while allowing her to reconnect with audiences. Dion has committed to intensive physical, vocal, and athletic therapy, gradually rebuilding her strength and performance ability.
1: Dion has committed to 뒤에 뭐가 쭉 재활훈련들이 나왔죠. Committed to something 했다는 얘기는 의지를 갖고 전념했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네. Pledged and promised to do something. You're not going to give up.
1: 그냥 했다의 느낌이 아니라 she committed to something 하면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갖고 전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Intensive physical, vocal, and athletic therapy. 다 나왔네요. 아주 강도 높은 재활훈련, 보컬 트레이닝, 뭐 체력 강화 훈련 같은 것을 소화해냈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0: Gradually rebuilding her strength and performance ability.
1: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체력을 회복을 해가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다시 회복을 했다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Dion has committed to intensive physical, vocal, and athletic therapy, gradually rebuilding her strength and performance ability. Her disciplined approach and determination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making this return possible.
1: Disciplined approach란 건 우리 그 자기관리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네.
1: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규율 같은 것을 엄격히 적용하는 접근 방식이란 건 철저한 자기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0: Yeah, to be very consistent and structured in doing that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determination, again, having that mindset of I won't give up. They've played a crucial role in making this return possible. Because without sustained therapy for months and years, it wouldn't have been possible to perform.
1: Determination, 말 그대로 이제 불굴의 의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자기관리와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결국에 이번 컴백이 가능했다. 그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0: Her disciplined approach and determination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making this return possible. Here's part three.
2: The announcement has sparked widespread excitement. With strong ticket demand expected from fans worldwide. Promotional events across Paris

0: emphasize the emotional significance of her comeback and her lasting cultural impact. Ultimately, Dionne's return stands as a powerful symbol of resilience, dedication, and her deep connection with global audiences.
1: 자, 셀린 디온의 컴백 소식도 많은 팬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2: The announcement has sparked widespread excitement with strong ticket demand expected from fans worldwide.
1: Okay.
2: Yeah, to spark widespread excitement means to trigger that wave of enthusiasm, right, from many people.
1: 정말 크나큰 기대감을 spark, 촉발시켰다, 불러일으켰다라는 말로 쓴 말인데 spark 동사하고 excitement는 상당히 좀 잘 어울려요.
2: 그쵸,
1: 그래서 어떤 네. 공연 소식 관련된 그런 보도기사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올 법한 말입니다.
3: Spark widespread excitement with strong ticket demand expected from fans worldwide.
1: 전 세계 팬들로부터 티켓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아주 강하게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너나 나나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팬들이 이제 티켓을 구하려고 너나 나나 나설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걸 strong ticket demand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2: Yeah, of course, because she's been away for so long, right? The announcement has sparked widespread excitement with strong ticket demand expected from fans worldwide. Promotional events across Paris emphasize the emotional significance of her comeback and her lasting cultural impact.
1: 지금 이제 이 공연이 픽스가 됐기 때문에 알려야 되잖아요.
2: 그러니까
1: promotional event란 건 이거 관련된 이제 홍보 행사들을 말하는데 파리 전역에 걸쳐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홍보 행사들에서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the emotional significance of her comeback. 이 셀린 디온이랑 가수가 이렇게 역경을 극복하고 팬들 곁으로 돌아온다는 그 감정적인 의미, 혹은 정서적인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 Yeah, there's that deep feeling. I think she did a documentary about her illness, and that was also very emotional. She is French-Canadian as well, but has, of course, those French roots, which means Paris is very significant. And also, it emphasizes the lasting cultural impact of Celine Dion. Because she's known to be an English speaker from the French world as well, I think that makes it even bigger.
1: 그렇죠. Lasting이란 건 뭐 enduring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지속되는, 지칠 줄 모르는 그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홍보 행사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강조돼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2: Yeah, I'm sure they're making the most of this. Paris, the city. Promotional events across Paris emphasize the emotional significance of her comeback and her lasting cultural impact. Ultimately, Dionne's return stands as a powerful symbol of resilience, dedication, and her deep connection with global audiences.
1: 자, 궁극적으로 셀린 디온이라는 가수의 이제 무대 복귀는 stands as a powerful symbol of resilience. Stand as는 그렇게 서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의 의미로 봐야 되겠죠.
2: Yeah, it acts as that. It represents that, right? And a powerful symbol of resilience. Resilience is that capacity to recover from difficulties. And she's literally done that from this illness.
1: 그렇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나요? 그걸 resilience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저력이라고 가장 많이 번역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So a powerful symbol of resilience 하면 정말 저력의 아이콘, dedication, 음악에 대한 어떤 헌신 혹은 본인 커리어에 대한 헌신이잖아요. 이런 것의 어떤 상징으로서 보일 것이고 and her deep connection with global audiences. 전 세계 관객들과 깊은 어떤 유대감을 갖고 있는 뭐 팬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겨내겠다. 이 같은 유대감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2: Yeah, she really does have fans from all across the world. Of course, from Titanic, that soundtrack song was ever so famous. But she's also done a lot of music in French as well. So for the French-speaking global population, she's one of the top artists out there. One more time. Ultimately, Dionne's return stands as a powerful symbol of resilience, dedication, and her deep connection with global audiences.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Try out the multiple choice
0: and affected her voice, mobility, and daily life. Her upcoming residency in Paris marks an important milestone in both her recovery and her enduring musical career. The 10-show residency at Paris La Défense Arena has been carefully scheduled to protect her health while allowing her to reconnect with audiences.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 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4: 웰컴 어보드
5: 입이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6: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집에서 요거트 자주 드시나요?
4: Sometimes, from time to time. I like to have it with a bit of like granola. Some nuts and then with honey and some cheese endives as well as the yogurt.
6: The whole package,
4: mix of all
6: then.
4: That. It's really good.
6: So you have Greek yogurt in the fridge mostly?
4: Yeah. I
6: exactly do the same thing, actually.
4: Every day?
6: Yeah, not every day. Two or three times a week. If you eat it every day, you kind of like...
4: Get sick of it,
6: yeah,
4: huh?
6: Yeah, get sick of it.
4: Yeah. Mm.
6: It's really good with honey, I do
4: it
6: agree.
4: It is, and nuts, like caramelized nuts.
6: 맞아요.
4: It's very good.
6: 꿀, 견과류.
4: 맞아요.
6: 거기다 과일 살짝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4: Yeah.
6: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Uh-huh. 자, 또 이 트렌드를 잘 읽고 그릭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사 드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드신대요.
4: Oh, fresh.
6: 그러니 얼마나 더 맛있고 더 정성이 느껴지면서 마법같이 느껴지시겠습니까? Mm-hmm. 자, 그래서 이 그릭 요거트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질감이라든가 향이라든가 발효 단계라든가 뭐 유청이 빠져나오면서 그 걸쭉한 그 부드러운 질감 이런 거 영어로 처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4: 네, 오늘 그렇죠? 사연을 또 들으시고 이 요거트를 시도해보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것 같아요.
6: 맞아요. 맞아요. 네네. 영어도 들고 그릭 요거트를 직접 만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 네.
6: 너무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4: 네. 류선화 청취자님 감사드리고요.
6: 네.
4: Let's begin by listening.
7: The joy of Greek yogurt. I've really been enjoying

0: enjoying making Greek yogurt lately. It feels like I'm creating a small work of art. The fresh ingredients welcome me when I walk into the kitchen. Then a magical moment begins. First, I prepare fresh milk. Its smooth texture and nutty aroma make me feel excited. Then, I add some yogurt and mix it well. It's a simple procedure, but an important step that determines the depth of flavor. I leave it in a warm place to ferment. After that, I strain out the liquid. As the whey drains out, it becomes thick and creamy. The moment I taste the finished Greek yogurt really feels special. It's a fantastic experience to feel the smooth, creamy texture and concentrated flavor spreading in my mouth. Plus, it's even more delicious if you top it with some fruit or nuts.
1: 저는 요즘 그릭 요거트를 만드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습니다.
2: I've really been enjoying making Greek yogurt lately.
1: 그렇죠. 직접 만드는 거에 빠졌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네. making이죠. Making Greek yogurt lately. 자, 요것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발음 다시 한번 드릴게요.
2: Yogurt.
1: Yogurt.
2: 네. 네. Yogurt. 그쵸? Yogurt.
1: Yogurt. 이렇게 앞에 힘주고 발음하시면 돼요. Greek yogurt. 자, 다시 한번.
2: I've really been enjoying making Greek yogurt lately.
1: 마치 작은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2: It feels like I'm creating a small work of art.
1: Work 자체가 명사로 썼을 때 작품 한 점을 부르는 단위가 되기도 하잖아요.
2: 네. 그러니까
1: 예술 작품 한 점을 만드는 그런 기분이다. Mm-hmm. 그런 심정으로 정성스럽게 만드신다는 얘기네요. So it feels like I'm creating a small work of art. 그렇죠? 그리고 요구르트 만드는 과정이. 주방에 들어서면 신선한 재료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2: The fresh ingredients welcome me when I walk into the kitchen.
1: 그렇죠. 신선한 재료들, fresh ingredients.
2: Fresh ingredients.
1: 그렇죠. 복수형 붙여서 fresh ingredients. They welcome me when I walk into the kitchen. 자, 그리고 마법 같은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2: Then a magical moment begins.
1: 그렇죠. 마법 같은 시간 하셨으니까 마법 자체는 magic이고 그래서 형용사형이 magical이잖아요. 오랜만에 mm-hmm. 발음 좀 연습할게요.
2: Magical.
1: Magical.
2: Magical.
1: Then a magical moment begins. 마법 같은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아주 구체적인 이제 단어 처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볼게요. 자, 먼저 신선한 우유를 준비합니다.
2: First, I prepare fresh milk.
1: 우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고소한 향이 저를 설레게 합니다.
2: Its smooth texture and nutty aroma make me feel excited.
1: Nutty란 단어 나왔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코코넛 하면서
2: 맞아요.
1: Nutty 고소한으로 썼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릭 요거트 주제에서도 쓰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 네.
1: 우유할 때 딱 좋잖아요. 우유가 고소한 맛이니까. 그래서 smooth texture는 부드러운 질감을 말하고요. Nutty aroma 하면은 고소한 향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나를 설레게 한다. 그래서 make me feel excited. 다시 한번요.
2: Its smooth texture and nutty aroma make me feel excited.
1: 그렇죠. 자, 우유에 요거트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2: Then I add some yogurt and mix it well.
1: So you actually need some yogurt to make yogurt.
2: Yes, you do.
1: 그렇죠. 그리고 요거트 사온 거 하나를 우유에 이렇게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Mix it well. 간단한 과정이지만 깊은 맛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2: It's a simple procedure, but an important step that determines the depth of flavor.
1: 그렇죠. 뭐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잘 믹스를 해주면 되는데 뭐 요거트를 얼마나 넣느냐, 뭐 어떤 향이 들어간 요거트를 넣는지, 그냥 플레인을 넣는지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Mm-hmm.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So it's a simple procedure, 간단한 절차지만 but an important step that determines the depth of flavor. 맛의 깊이거든요.
2: 맞아요.
1: 자, depth란 단어 발음.
2: depth.
1: 이게 이제 depth 발음을 해줬다가 th로 가야 되거든요.
2: 네.
1: depth.
2: 맞아요. depth.
1: depth. 그렇죠. 그래서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혀가 윗니 아랫니 사이에 이제 빠져나오는 그 형태로 depth. 이렇게 the depth of flavor. 자, 이 문장 다시 한 번요.
2: It's a simple procedure, but an important step that determines the depth of flavor.
1: Depth of flavor. Okay. 자, 이렇게 이제 잘 섞은 다음에 따뜻한 곳에 두어 발효를 시킵니다.
2: I leave it in a warm place to ferment.
1: Ferment 뒤쪽에 강세해 주시는 단어, 발효시키다 단어 꼭 알아두셔야 되죠. 다시 한번요.
2: I leave it in a warm place to ferment.
1: Ferment. 자, 그런 후에 채 걸러내면 유청이 빠지면서 걸쭉하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변합니다. 자, 잘 보세요.
2: After that, I strain out the liquid. As the whey drains out, it becomes thick and creamy.
1: 자, liquid란 건 이 그 발효가 되면서 요거트가 이제 만들어지면 맨 마지막에 걸쭉한 부분이 있고 mm-hmm. 그 위에 뜨는 액상 부분이 있잖아요.
2: Yeah.
1: 그 부분은 이제 유청이라고 하는데 uh-huh. 소위 말해 이제 유제품 만들 때 나오는 그 부산물을 유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whey라고 합니다. 스펠링이 yeah. 어떻게 되나요?
2: W-H-E-Y. 근데 this way, that way. 이쪽이요, 저쪽이요 할 때 W-A-Y랑 발음이 똑같아요.
1: 발음은 똑같아요. 네. 그렇지만 스펠링은 W-H-E-Y.
2: Yes.
1: 이게 way라고 읽고 그다음에 그 유청 말고 걸쭉한 본체 부분은 또 뭐라고 해요?
2: 아, curd.
1: 아, 맞다. 그 curd라고 하죠.
2: C-U-R-D.
1: 그것도 써놓으세요, 여러분. C-U-R-D. 그 걸쭉한 이제 뭐 요거트 부분은 curd라고 하고 그 위에 뜬 유청은 way라고 하는데 이게 액상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mm-hmm. after that, I strain out the liquid. 이거는 위에 이제 액상 형태를 strain out 이렇게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2: 네.
1: 뭐 숟가락으로 떠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mm-hmm. 흘러내리게 해도 되고. 자 그러면서 이 유청이 걸러내지면서 as the whey drains out, 이거 drain out, strain out 전부 다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액상을. It becomes thick and creamy. 띡은 걸쭉하다는 얘기고요.
2: 네. 네.
1: 원래는 띡이 이제 두껍다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질감에서는 달라요.
2: 아하.
1: 이게 두께에선 띡이 thin의 반대말이지만 질감 텍스처 쪽에선 thick하면 걸쭉하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부드러운 건요.
2: creamy.
1: 이럴 때 soft 느낌보다는 creamy가 약간 크림 같아서 부드러운 거니까.
2: 그렇죠. 네.
1: 그런 의미로 creamy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After that.
2: After that, I strain out the liquid. As the whey drains out, it becomes thick and creamy.
1: 자, 완성된 그릭 요거트를 맛보는 순간은 그 어떤 기쁨보다도 특별합니다.
2: The moment I taste the finished Greek yogurt really feels special.
1: 다 만들어서 그걸 먹을 때 그 순간이 특별하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 The moment I taste the finished Greek yogurt, 다 완성된 요거트를 먹을 때 그 순간이 really feels special. 상당히 좀 특별하다. 자,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 그리고 농축된 맛이 입에 퍼져나가는 그 경험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2: It's a fantastic experience to feel the smooth, creamy texture and concentrated flavor spreading in my mouth. All right. It is a fantastic experience. 뭐 그 이상 좋은 경험이 뭐가 있겠어요?
1: 그쵸?
2: Right? It's such an amazing experience. 어떤 게요? To feel the smooth, 부드럽고 creamy texture, 아주 크리미한 그 약간 그 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1: 그쵸?
2: Right? And concentrated flavor. Concentrated 한 뭐가 이렇게 막 몰린 거니까 좀 진하고 그렇죠? 진한 맛. 입 안에 퍼지는 그 진한 맛을 느낄 그렇죠. 때 와, 그 이상 좋은 경험이 없다.
1: 농축된이라는 의미를
2: 아,
1: 이제 concentrated로 해드린 거고 아까 thick 같은 단어도 이런 데 써도 될 것 같아요. thick flavor, concentrated flavor 전부 다 이제 농축된 그 맛이 입안에 퍼져나가는 그 느낌이 너무 환상적이다 해주셨잖아요.
2: Yeah.
1: 그러니까 spreading in my mouth 이런 flavor가 입에서 퍼질 때 그 느낌이 좋다. 아, 표현을 너무 잘해주셨네요. 네. So it's a fantastic experience. 다시 한번요.
2: It's a fantastic experience to feel the smooth, creamy texture and concentrated flavor spreading in my mouth.
1: 자, 여기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2: Plus, it's even more delicious if you top it with some fruit or nuts.
1: Top 자체가 여기서 뭐 위에 얹다? 라는 네. 식의 어떤 그런 동사라고 보시면
2: 그렇죠.
1: 되죠. 토핑할 때 그 토핑이잖아요. Uh-huh. So top. it with some fruit or nuts 하면 과일이나 견과류를 그 위에 이렇게 토핑으로 뿌리면 더 맛있다. 되겠네요. It's even more delicious. 뭐예요?
2: Plus, it's even more delicious if you top it with some fruit or nuts.
1: Or sprinkle some honey over it. Or other types of fruit-based syrup.
2: Sure.
1: 그런 거 뿌려도 맛있을 것 같아요.
2: Anything you want.
1: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서 이 먹는 과정까지를 너무나 예쁘게 잘 표현해 주신 사연을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he joy of Greek yogurt. I've really been enjoying

0: enjoying making Greek yogurt lately. It feels like I'm creating a small work of art. The fresh ingredients welcome me when I walk into the kitchen. Then a magical moment begins. First, I prepare fresh milk. Its smooth texture and nutty aroma make me feel excited. Then, I add some yogurt and mix it well. It's a simple procedure, but an important step that determines the depth of flavor. I leave it in a warm place to ferment. After that, I strain out the liquid. As the whey drains out, it becomes thick and creamy. The moment I taste the finished Greek yogurt really feels special. It's a fantastic experience to feel the smooth, creamy texture and concentrated flavor spreading in my mouth. Plus, it's even more delicious if you top it with some fruit or nuts. Pattern practice.
1: 자,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에 첫 번째 표현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간단한 과정이다. 뭔가 음식 만드는 절차 설명할 때 이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럴 때 simple procedure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2: It's a simple procedure, but an important step that determines the flavor.
1: 그렇죠.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다. 이런 말 이제 강조할 때 an important step that determines the flavor. 좋습니다. 간단한 과정이니까 너라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2: It's a simple procedure, so you should be able to learn it quickly.
1: 난 이렇게 간단한 과정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2: I didn't think it would be such a simple procedure.
1: 뭐 좀 아프거나 뭐 복잡하거나 길게 걸릴 줄 알았는데 딱 뭐 5분 만에 끝났으면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그런 상황이죠. I didn't think it would be such a simple procedure. Okay? 자,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다. Really feel special. 이 콜로케이션 자체를 입에 좀 붙여보세요.
2: The moment I taste the finished Greek yogurt really feels special.
1: 카드 덕분에 선물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2: The card was what made the gift really feel special.
1: 그렇죠. 선물 자체도 자체지만 거기에 곁들인 그 카드에 쓰여있던 글귀 그런 것이 더 특별하게 만들어줬다죠. 그래서 the card was what made the gift really feel special. 좋습니다. 자, 위에 뭘 얹다 의미로 top을 동사로 쓰는 방법.
2: Top it with 뭐뭐. It's even more delicious if you top it with some fruit or nuts.
1: 그렇죠. 위에 과일이나 견과류 뿌려 먹으면 더 맛있다. 자, 우리는 참기름 같은 거 이렇게 뿌려 먹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 뭐 계란만 넣고 참기름에 간장 넣어서도 먹잖아요.
2: 네.
1: 자, I like to.
2: I like to top it with some sesame oil.
1: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참기름 문장을 통암기 하겠습니다. 난 위에 참기름 뿌려 먹는 걸 좋아한다. One more time.
2: I like to top it with some sesame oil.
1: 오케이. 오늘 통암기 문장 1번. 위에 참기름을 조금 뿌려 먹는 것이 좋다. 자, 그다음 너무 싱거우면 김을 조금 얹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2: You can top it with some seaweed if it's too bland.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김가루 같은 걸 뿌려 먹으라는 얘기죠. You can top it with some seaweed if it's too bland. 싱겁다 의미로 쓰는 단어가 bland입니다. 좋습니다. Okay, good job everyone.
3: Dialogue practice.
4: I heard you've been making Greek yogurt from scratch these days.
0: Yes, it's really fun to make.
4: Isn't it difficult?
0: It's easier than you think. You just need milk and yogurt.
4: How does it compare to store-bought yogurt?
0: There's no comparison. Homemade is much tastier.
2: Now the man says, I heard you've been making Greek yogurt from scratch these days. 아니, 듣자 아니, 요즘은 그리스 요거트를 직접 만든다면서?
1: From scratch까지 들어갔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2: Right.
1: 아예 처음부터 재료 다 구해서 직접 만든다면서. 그게 from scratch거든요. So I heard you've been making Greek yogurt from scratch these days. Okay?
2: Woman says, yes, it's really fun to make. 만들기 재밌어. 만드는 게 재밌다라고 하는 거죠. It's fun to make. Man asks, isn't it difficult? 어렵지 않아? 했더니 여자가, it's easier than you think. 생각보다 쉬워. It's easier than you think.
1: 그렇죠. easier 비교급이에요. Mm-hmm.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 그보다 더 쉬울 수 있다 이거니까 mm-hmm. It's easier than you think. 이거 은근히 많이 쓰는 문장이거든요.
2: Yeah.
1: 이거 오늘 통한 게 2번 같게요. 자, 그대로 외우세요, 여러분. 음?
2: It's easier than you think.
1: It's easier than you think.
2: It's easier than you think.
1: 통한 게 2번입니다. Okay?
2: 그러면서 You just need milk and yogurt. 우유하고 요거트만 있으면 돼. 남자가 How does it compare to store-bought yogurt? Store-bought yogurt면은 판매하는 요거트가 되겠죠.
1: 저, 사다 먹는 거.
2: Yeah.
1: To 동그라미 칠게요. 항상 compare는 뭐와 비교하는 거니까 이럴 때 전치사를 잘 챙겨야 정확도 좀 올라갑니다. So how does it compare to store-bought yogurt? 사다 먹는 거하고 비교하면 맛이 어때요?
2: There's no comparison. 비교가 안 된다란 말이죠. There's no comparison.
1: Okay.
2: Homemade is much tastier. 집에서 만든 게 훨씬 더 맛있지.
1: There's no comparison. 이것도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문장이고 많이 씁니다. 이것도 외울게요. 통환기 3번 갑니다.
2: All right, here we go. There's no comparison.
1: There's no comparison.
2: There's no comparison.
1: 거기가 최고야, 최고. 1등. 비교가 안 돼. 이럴 때 딱 써보시기 바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8페이지에 5개 영작 꼭 해보시고 그중에 3번과 4번은 별표 쳐놓고 더 유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2: All right.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내일 뵐게요.
1: Bye-bye. Bye, everyone.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제 6월이면 뭐 무덥기도 하지만 또 장마 시즌도 있잖아요.
1: Yes.
0: 그래서 비가 오는 날들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비가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모아봤어요. 자, 비가 올 때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1: umbrella.
0: 맞아요. 우산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라는 표현을 함께 배워볼게요.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Don't forget your umbrella.
0: Don't forget your umbrella.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Don't forget. 잊지 마요. Your umbrella. 당신의 우산을. 그래서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don't forget your umbrella.

0: forget, don't forget. 요렇게 뭐뭐를 잊지 말라고 할 때는 그냥 무조건 don't forget. 입에서 그냥 술술 나와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don't forget 하실 수 있겠죠? Don't forget. 자, don't forget. 근데 이제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우산. 근데 우산은 네 거, 내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나의 건지 그의 건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Don't forget your umbrella 라고 하시면 돼요. Your umbrella. 그런데 그러면 your 안 쓰고 싶다.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Don't forget an umbrella.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때는 그냥 an umbrella 라고 하면 되고요. Don't forget the umbrella. 너를 써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마. 이럴 때는 쓸 수 있겠네요. So don't forget your umbrella. 이렇게 한번 오늘은 연습을 해볼게요. 자, don't forget your umbrella. 이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1: Don't forget your umbrella.
0: Don't forget your umbrella.
1: Don't forget your umbrella.
0: Don't forget your umbrella.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요?
1: Well, our sentence is don't forget your umbrella.
0: Mm-hmm.
1: We're going to keep don't forget and change your umbrella.
0: Right. 그러면 your umbrella 대신에 뭐뭐 잊지 마. 어떤 물건을 두고 가거나 깜빡할까 봐 미리 얘기할 때 쓰는 표현 don't forget 뭐뭐 요거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 Don't forget your bag.
0: 아, 가방 챙기는 거 잊지 마. 라는 말이죠. Don't forget your bag.
1: Mm-hmm.
0: 이 경우도 your가 들어가네요.
1: 네. Let's do another your. Don't forget your jacket.
0: Don't forget your jacket. 아하, jacket. 재킷이네요, 그쵸? Don't forget your jacket.
1: Don't forget the presentation.
0: 어머, I totally forgot I had a presentation today.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발표 있는 거 내가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Don't forget the presentation. Presentation 하는 거 잊지 마.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Don't forget the presentation. Dad?
1: Yes?
0: 나 학교 가야 되니까 I'm leaving now. 나 지금 출발해요.
1: Don't forget your homework. 숙제 가져가는 거 잊지 마.
0: 아, 그쵸. 숙제 놓고 갈 때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Don't forget your homework 라고 말하면 되겠죠. Don't forget your homework. 저는요, 아침에 나오잖아요.
1: Mm-hmm.
0: 집에 다시 몇 번 돌아간 적 있어요. 가다가, 아, 맞다! 핸드폰 안 가져왔네? 다시 돌아가고. Mm-hmm. 맞다! 지갑을 안 가져왔네? 다시 돌아가고.
1: 아이고.
0: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1: Don't forget your wallet.
0: That's right. 너의 지갑 챙기는 거 잊지 마. 인데 지갑만 얘기하잖아요. Don't forget your wallet. Don't forget your car keys. Don't forget your cell phone. Don't forget your bag. 다 얘기합니다. 네.
1: You can also say, mm-hmm. don't forget the present.
0: Ah, I'm going to a birthday party. 자, 생일 파티에 가는데, 아이고야, 생일 선물 안 가져가면 안 되겠죠? Don't forget the present. 선물 잊지 마세요. 뭐 이렇게도 말할 mm-hmm. 수 있을 것 같고요.
1: Here are a few more important things.
0: Okay.
1: Don't forget your medicine.
0: medicine, 약이죠. 네, 그래서 시간대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약 잊지 마, 잘 챙겨 먹으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Don't forget your medicine.
1: Don't forget your passport.
0: Passport. 큰일 나요.
1: 네.
0: 만약에 공항 가는데, 해외 가야 되는데 여권 놔두고 가면 못 갈 수도 있어요. Don't forget your passport.
1: Don't forget the meeting.
0: 회의가 meeting이잖아요. 그래서 회의 있는 거 잊지 마. 아까 presentation하고 뭐 비슷한
1: mm-hmm.
0: 그런

0: Young snail. Don't forget the meeting.
1: And on rainy days, you shouldn't forget your umbrella. But on sunny days, don't forget your sunglasses.
0: Sunglasses. 자, 우리는 선글라스까지만 얘기하는데 영어는 안경도 그렇고요. ES가 뒤에 붙어요.
1: 네.
0: 왜냐하면 R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sunglasses라고 하는데 호주에서는 sunglasses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1: What do they? It's probably something cute.
0: Very cute. Sunnies.
1: Sunnies.
0: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경은 그냥 glasses인데 선글라스는 sunnies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고 그거 조금 놀랐어요. 요즘 또 모기가 많잖아요. 모기를 mosquitoes라고 하잖아요. 모기는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Mozzies, I think.
0: 맞아요. Mozzies. 너무 귀엽죠? 근데 Mozzies are not so cute.
1: No.
0: No. 자, 그래서 sunglasses, don't forget your sunglasses. 혹은 don't forget your sunnies. 네, 하나도 안 비슷했네요. 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What else?
1: You can also use it with possessives like don't forget his lunch.
0: His lunch. 아, 그의 점심 식사 잊지 마, 가져가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가 점심 식사를 못 먹을 수도 있으니 중요하겠네요. Don't forget his lunch. Maybe one more?
1: Okay. Don't forget the receipt.
0: Receipt. 영수증이죠? 근데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받는 바로 그 영수증이니까 the receipt라고 하겠네요. Don't forget the receipt.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쭉 복습해볼까요?
1: Don't forget your bag.
0: Don't forget your bag.
1: Don't forget your jacket.
0: Don't forget your jacket.
1: Don't forget the presentation.
0: Don't forget the presentation.
1: Don't forget your homework.
0: Don't forget your homework.
1: Don't forget your wallet.
0: Don't forget your wallet.
1: Don't forget the present.
0: Don't forget the present.
1: Don't forget your medicine.
0: Don't forget your medicine.
1: Don't forget your passport.
0: Don't forget your passport.
1: Don't forget the meeting.
0: Don't forget the meeting.
1: Don't forget your sunglasses.
0: Don't forget your sunglasses.
1: Don't forget his lunch.
0: Don't forget his lunch.
1: Don't forget the receipt.
0: Don't forget the receipt.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on't forget 뭐뭐 많이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말로 들을 때 영어 표현들 생각해보세요.
2: 나 출근해.
3: 비가 올 것 같아.
2: 정말? 지금은 하늘이 맑은데.
3: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
0: 너무 다정하네요, 우리 아내. 그죠? 자, 우리 남편이 출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출근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출근해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일단 어디로 가는 거죠? 일하러
2: sure.
0: 회사로, 그죠? 그래서 나는 일하러 가요. 이렇게 보통 영어로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라고 아내가 얘기를 하죠. 뭐뭐 할 것 같아. 뭐뭐처럼 보여요.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look like 라는 표현이 나오고 우리 날씨 얘기할 때는 it's 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뭐뭐 할 것 같아. 지금은 아직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be going to를 사용하고 네, 비가 오다 이것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시고 정말? 지금은 하늘이 맑은데? 라고 했어요. 하늘이 맑다. 이거는 뭐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
1: 아하.
0: 이미 영어 다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스타님들 지금 영어 하신 거예요? 하셨죠? 네, 그래서 그 표현 우리 배웠던 거 딱 기억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I'm leaving for work.
5: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4: Really? The sky is clear now.
5: Don't forget your umbrella.
0: 자,

0: 나 출근해라고 시작했죠.
1: I'm leaving for work.
0: 자, 뭐라고 했나요?
1: I'm leaving for work.
0: I'm leaving for work라고 했어요. Leave for 뭐뭐가 뭐뭐를 위해서 떠나다라는 뜻이거든요. Work는 일, 뭐 회사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쓰였죠. 그래서 I'm leaving for work. 나 출근해요. 나 지금 회사 가려고 떠나요. 이런 말이죠. I'm leaving for work 라고 했는데, 아내가 바깥을 보니까 비가 올것 같아 라고 했어요.
1: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0: 다시 한번.
1: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0: It looks like 뭐뭐라고 하면 뭐뭐처럼 보여요 라는 말이죠. 그래서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예요 라는 말이거든요. 두 개를 붙여주면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보니까 비가 올것 같네요 라는 말이죠. 자,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지금은 하늘이 맑은데?
1: Really? The sky is clear now.
0: One more time.
1: Really? The sky is clear now.
0: Really? 정말로? 라고 하면서 The sky, 하늘은 근데 하늘 앞엔 보통 더가 붙어요. The sky is clear now. 지금은 맑은데? 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하늘이 맑은데? 라고 하지만 영어의 now는 맨 뒤에 붙습니다. The sky is clear now. 네,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이라는 거를 강조할 때는 now, 이렇게 now 부분을 강조해줘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라고 얘기를 했죠.
1: Don't forget your umbrella.
0: Again?
1: Don't forget your umbrella.
0: 그쵸. Don't forget your umbrella. Don't forget. 기억나시죠? 뭐뭐를 잊지 마. Your umbrella. 너의 우산이라는 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습니다. 뭐 어려운 표현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영어로 얘기하려면 잘안 나오는 표현들이었죠? 비가 올것 같아. 요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요 문장은 계속해서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연습해 주세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I'm leaving for work.
1: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2: Really? The sky is clear now.
1: Don't forget your umbrella.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Don't forget your umbrella.
0: 자, 그럼 요 문장 우리 원어민처럼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Don't. T 소리가 안 나죠. Don't. 물론 don't. T 발음 내도 되지만 보통은 그냥 don't. 이렇게 끊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Don't forget. 자, 이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FR 발음을 FR 한 다음에 get 여기를 강하게 해주시면 되고 역시 마지막 T는 시옷 받침처럼 해주시면 돼요. Don't forget. Don't forget. 그 다음에 오는 게 your umbrella인데 your 발음은 정확하게 your라고 한다기보다 your 이렇게 짧게 발음이 되고요. R 발음이 umbrella하고 연음이 되면서 your umbrella 이렇게 발음이 될수 있겠죠? Your umbrella. 그걸 빨리 하면 your umbrella. Your umbrella가 됩니다. Don't forget your umbrella.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1: Don't forget your umbrella.
0: Don't forget your umbrella.
1: Don't forget your umbrella.
0: Don't forget your umbrella. Good job. 자, 비가 오는 날씨 저는 뭐 좋아합니다. Do you like rainy days, Zach?

0: I used to like them more, but now I don't like them as much.
1: 아, 그렇군요. 왜냐면 일하러 가니까.
0: Yeah, I like to drive
1: 일하라고.
0: my scooter, so on rainy days I can't.
1: I see. 저는 그래도 여전히 rainy days 좋아하는데 많이 오면 나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요즘은 사실 이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많이 쓰는 네. 표현이긴 하죠. 네. 비가 정말 많이 내릴 때 쓰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0: Well, it's kind of funny. You can say, it's raining cats and dogs.
1: It's raining cats and dogs. 네. 하늘에서 고양이와 개가 떨어지는 거는 아니죠. 네, 이게 이제 옛날에 유래된 표현인데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0: Super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1: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Welcome to another week.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1: 네, 자 월요일 또 신나게 시작해 보셔야 될 텐데 yeah. 어떡하죠? 근데 주제가 말이죠.
2: Yeah.
1: 그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의 사고를 Ooh. 당했을 때 얘기들을 모아봤어요.
2: Oh, that, since last week.
1: 네. Yeah. 사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영어를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right, right. 한국어를 쓰면 되니까.
2: Right.
1: 근데 이제 뭐 해외에 나갔다거나 혹은 외국인과 같이 생활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정말 영어가 아쉽더라. 아, 그때 영어를 할 걸. 이라고 생각될 때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런 상황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가 좋아요. 뭐 광경이 멋져요. 뭐 신나요. 이럴 적엔 와우. 한마디만 가지고도 해결될 때가 대부분인데.
2: Right.
1: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쩌다 이렇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2: 그럴 때 바로 I should have studied Easy English. I study EBS.
1: 그럴 때 study studied.
2: Should have studied.
1: 아, should have studied.
2: Should have.
1: 아, 네. 전 선생님이 study studied라고 하신 줄 알고.
2: Should have studied.
1: 예상치 못했던 표현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2: Yes.
1: 맞습니다. Should have studied. 미리 좀 공부해 놓을 걸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Mm-hmm.
1: 근데 사실은 이게 닥쳐야 하게 되지.
2: 뭐 맞아요.
1: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영어 공부 어떻게 저때 좀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시 길래 제가 왜요? 그랬어요. 뭐 하러요? 그랬을 때 아니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라는 대답을 들을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2: 그러긴 확실한 모티베이션이 안 생기잖아요.
1: 네.
2: So you need to have a clear reason, purpose. What's the real reason you need to learn?
1: 그렇습니다. Yeah. 그러니까 뭐 당장 앞에 닥친 어떤 계획이 있다거나 사실 그때가 제일 잘 익혀지고 외워지고 그러더라고요.
2: That's right.
1: 네. 하지만 뭐 여행을 뭐 석 달 동안

0: 뭐 뒤에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석달 앞으로 앞두고 있다라고 할 때는 미리 지금부터 한두 표현씩은 꼭 내가 써볼 표현들 익혀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오늘 대화는 상자를 열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었다. 아, 이 말로 시작합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terrible. 아시겠죠? 네. 상자를 여는데 가위나 칼을 써야 되는데 급한 대로 열쇠를 써버린 거예요.
1: 오 마이.
0: 네, 그러니까 이게 살짝 상처가 생겼는데 이게 작게 베인 상처가 의외로 더 따가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자, 어떻게 영어로 말할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Oh, 이 상자 열다가 방금 손가락을 베었어.
1: 오, 가위가 아닌 열쇠를 쓴 거야?
0: 어, 아유, 완전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1: 그렇게 작게 베인 상처가 생각보다 더 따가워.
0: 그러게, 별거 아닌데 아우 진짜 갑자기 막 아프더라.
1: 오, 아프겠다. 어우. 생각만 해도
0: 그렇죠. 아프겠다. 그러니까 멀쩡히 이제 가위나 이제 작은 칼 요즘은 이제 그 택배로 배달되어 오는 그런 상자를 테이프로 이제 봉해져 있을 때 그걸 열 때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런저런 네.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작은 칼도 있어요, 선생님.
1: Small little knife.
0: 네, yeah. 아주 작은 거. Right. 근데 그거 항상 keep it handy. 항상 That's 바로 right. keep it close to, you know. Close at the entrance.
1: That's 그러니까 right.
0: 그 입구에 가까이 두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1: That's right.
0: 네.
1: Very practical.
0: 네. Yeah.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이 상자를 열다가 방금 손가락을 베었어. 여러분 같으면 영어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1: Oh, I just nicked my finger opening this box.
0: 네. 일단 내가 내 손가락을 베었어. 뭐뭐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1: Right.
0: I just nicked my finger opening this box 라고 했는데 선생님 right. 귀에 확 들어오는 단어 Nick가 있네요.
1: Nick. 남자 이름도 니콜라스의 아. 별명이 Nick인데
0: 네.
1: Hi Nick, how are you?
0: 네.
1: 그거는 이제 대문자 N-I-C-K고요. 여기서는 그냥 Nick, 동사로 Nick 하면 약간 작게 베이다. 약간 이렇게 just small cut on your finger.
0: 아.
1: We call it a Nick.
0: 아.
1: Nicked your finger.
0: Nick your finger.
1: Yes.
0: 그러면 I just nicked my finger. 하면은 right. 내가 손가락을 지금 방금 베었어라는 뜻이군요.
1: Right.
0: 어.
1: So it's not a major like you know cut. It's a small little cut.
0: 어.
1: Yes.
0: 아주 조금 살짝 베인 것이 yeah. 될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베었다라고 말할 적에 cut my finger. 라고 해서 yeah. cut이란 동사를 훨씬 더 yeah. 익숙하게 여기게끔 배웠거든요.
1: cut도 맞긴 맞죠.
0: 네.
1: It's a small cut.
0: 아.
1: So we call a small cut a nick, especially on your fingers.
0: Yeah. 특히 이제 손가락을 그렇게 잘 베일 수가 있기 때문에
1: yes.
0: 자, especially on your fingers 할 때 nick을 쓴다는 거. 그래서 I just nicked my finger까지 말하면 뭐 그렇게까지 문장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내 손가락을 살짝 베었어요. I just nicked my finger. 그러면서 뭐뭐를 하던 중에 뭐뭐를 하다가 라는 말을 뒤에 붙이고 싶을 때는 그 행동을 가리키는 동사에다가 ing, 즉 ing을 붙여서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박스를 열려다가 opening the box or this box라고 이어서 말했네요.
1: 아, opening 하면서 nick 했군요.
0: 네.
1: I just nicked my finger. Opening this box.
0: I just nicked my finger opening this box.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저렇게 이제 이 말을 할 때에는 I just는 낮게, 약하게, 빠르게 I just 그다음에 nicked를 띄워서 nicked. 왜 띄우냐면 상대방 귀에 잘 들리라고
1: That's
0: 하는
1: right.
0: 거거든요.
1: That's right.
0: 잘 내가 지금 nick이라고 얘기했다. 잘 들어라. 라는 뜻으로 I just nicked my finger opening this box.
1: Right.
0: 뭐 하다가 라는 말이 분명히 올 것 같으니까 미리 open 하다가
1: right.
0: opening this box가 됐네요.
1: Right. 근데 nick 하면서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0: 네.
1: there are two types of cuts. There's a deep cut and there's a shallow cut.
0: 어.
1: Deep is, it's a big cut. Your blood is like flowing down. That's a major cut, right? A shallow cut is a simple cut. Sometimes it doesn't bleed.
0: Like paper cut?
1: Like a paper cut.
0: 어.
1: 피가 난다 해도 약하게 피가 날 정도로 just small cut. We call it a nick.
0: 아, yeah. 그렇게 종이에 베이는 것 같은 yeah. 경우 아주 얇게
1: yeah.
0: 했을 경우

0: technique가 되겠네요.
1: Yeah. We call that a shallow cut.
0: Shallow cut.
1: Yeah.
0: 아주 깊이가 얕은 그런
1: yes.
0: 이제 베인 상처다라고 mm-hmm. 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nick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뭘 하려다가 뭐 어떤 내가 이제 사고를 쳤다 이렇게 말할 때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Right.
0: 내가 방금 마시던 커피를 엎질렀어요. 그럼 I just spilled my coffee 이렇게 말할
1: right.
0: 수도 있겠고요.
1: I just spilled my coffee.
0: 네, 혹은 손을 데였어요. I just
1: burned.
0: burned my hand. 이렇게
1: right.
0: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I just nicked my finger 하니까 이제 그렇게 아주 심각하지 않은 다행히도 그런
1: right.
0: 상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뭐를 하는 중에라는 뜻으로 뒤에 뭐 열다가 하면은 opening, 뭐 뭘 집으려고 손을 뻗다가 하면 reaching 혹은 뭐 이렇게 스토브에서 이거를 내리다가라고 한다면 taking the pan off the stove라고 한다든지
1: right,
0: 네,
1: right.
0: 뒤에 여러 가지 ing가 붙은 동사를 붙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니, 너는 가위가 아닌 열쇠를 쓴 거야?
1: You used your keys instead of scissors?
0: You used your keys instead of scissors? 라고 했어요.
1: I wonder how many keys Chris used. One, two, three, four keys. 근데 일반적으로 열쇠를 썼다 또는 썼냐라고 물어볼 때
0: 네.
1: we always put it in the plural form.
0: 오, 근데 그러더라고요.
1: Keys, right.
0: 오, 분명히 열쇠를 한 개를 썼을 것임에도
1: 그러니까요.
0: 불구하고 그냥 key가 나오면 그냥 keys라고 하더라고요.
1: Generally, 일반적으로는 그냥 keys, movies, dramas, like papers.
0: 그러면 yeah. 선생님, 내가 자동차 차 열쇠를 어디다 뒀더라? 라고 할 때 where did I put my car keys? 라고 해요.
1: Where did I put my car keys?
0: 어.
1: Car key 해도 되는데
0: 네.
1: 일반적으로 그냥 표현할 때는 keys 해도 틀리진 않아요.
0: 아, yeah.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car key가 보통 한 개를 쓸 텐데 물론 yeah. 여분의 key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1: right.
0: car keys라고 해서 찾는 게 하나일 경우라도 뒤에 s를 붙여서 yeah. 묻더라는 거.
1: Hey, where are my car keys?
0: Where are my car keys?
1: Where did I put my car keys?
0: 어, 그러면 yeah. 집에 들어올 때 열쇠는, 집 열쇠는?
1: House keys, right?
0: House keys.
1: That's right.
0: 어, 그런 경우도 where's my... Where is my car, house keys?
1: Where are my house keys가 맞겠죠.
0: 그렇게
1: right.
0: 맞긴 맞겠죠.
1: Right,
0: 근데
1: right.
0: 구어체에서는 보통 where is로 쓴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1: 아, 하나 뭉쳐서 그룹으로 세트로 보기
0: 네.
1: 때문에 they, 어. you think of the keys as one.
0: 그러니까.
1: Right.
0: 그러니까 이제 그, 아, 그러니까 열쇠 꾸러미.
1: 그렇죠.
0: 라고 할 때
1: a group of keys.
0: 어, 그래서 yeah. house keys, 뭐 car yeah. keys 이렇게 yeah. 묻게 되는구나.
1: That's right.
0: 네. 여기서는 you used your keys. 너는 너의 열쇠들을 썼다 mm-hmm. 이거니? instead of scissors 가위를 썼어야 되는데 자, instead of 쓰였습니다.
1: 여기서 맥락이 왜 가위 안 쓰고 키를 썼냐?
0: 네,
1: 이거
0: 그쵸.
1: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0: 그렇죠? 그렇죠. 네.
1: you used your keys instead of scissors?
0: 어, scissors? 하고 끝을 올려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1: 왜 그랬어?
0: 유, 그렇죠. You used your keys instead of scissors? 자, instead of 뭐뭐 하면은 뭐뭐를 하는 대신에 뭐뭐 대신에 혹은 뭐뭐를 하지 않고 왜 이거 했느냐? 방금 주치생 말씀처럼
1: right.
0: instead of 뭐뭐 하면은 그거를 썼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I just nicked my finger opening this box.
3: You used your keys instead of scissors?
0: 네, instead of 뭐뭐, instead라는 단어는 INSTEAD로 쓰게 되고요. instead of 뭐뭐라고 할 때 뭐뭐 대신에라는 뜻이 됩니다.
1: Yeah.
0: 어, 그런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저희 뭐 그 가족을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1: right.
0: 가족을 대신해서 제가 심심한 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감사를 표현합니다라고 할 때
1: right, right.
0: 대신해서라는 말을 쓸 때 instead of my family라고 하진 않죠.
1: 여기서 대신해서는 representing, right?
0: 그렇죠.
1: Right.
0: 그래서 on behalf of my
1: on
0: family.
1: On behalf of.
0: 그렇죠.
1: Yeah.
0: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1: 그렇죠.
0: 라는 뜻이 on behalf of my family 이렇게 right. 말하지 그때 instead of을 쓰진 않습니다.
1: I'm here instead of 보영쌤.
0: 네.
1: 오고 싶었는데 못 왔어.
0: 네.
1: 아, 솔직히 오기 싫었어.
0: 어.
1: 그게도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아, 그냥 제 생각에 I'm here instead of her.
0: 어.
1: 왠지. 그냥 어, 너무 가기 싫은데 주치 그냥 대신 가죠.
0: 어. 그러면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지 거기 가서.
1: 아, 그렇죠. 그냥 네. 공손하게 I'm here on behalf of 이보영 선생님.
0: 아.
1: 그게 좀 더 나이스하겠네요.
0: 낫겠네요. 들리긴 낫겠네요, 선생님.
1: That's
0: 자,
1: right.
0: 뭐뭐를 대신해서 우리말로는 같은

0: 단어로, 물론 이제 한문은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단어로 쓰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영문도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건 아니라는 거
1: Yeah.
0: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That's
0: 자,
1: right.
0: instead of, 뭐뭐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라고 할 때가 되겠고요.
1: 음흠.
0: 자, 그랬더니, 그래, 사실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지, 나도 알아.
1: Yeah, that was clearly a bad idea.
0: 네, 자기가 이제 자주적으로 하는 말이죠. Yes, that was a bad idea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라는 말이 되지만 clearly a bad idea. 누가 봐도 분명히 clearly를 덧붙였네요.
1: That was clearly a bad idea. It means it was 100%,
0: 네.
1: 100% bad idea.
0: 자, 이럴 때 That was clearly a bad idea. So using my keys instead of scissors was clearly a bad idea.
1: There you
0: 이런
1: go.
0: 말이 되는 건데,
1: That's right.
0: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몰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1: Right.
0: What was I thinking?
1: What was I thinking?
0: 네.
1: Yeah. What were you thinking?
0: 그렇죠.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니? 라고 한다거나,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What was I thinking? 이렇게 말한다거나, 여기서는 That was clearly a bad idea. So that's
1: That's
0: a
1: right.
0: good idea라고 할 때가 있고, That's not a good idea. That's a bad idea라고 할 때가
1: 진짜
0: 있겠군요.
1: 안 좋은 그러니까 완전히 bad idea다. That was clearly a bad idea.
0: 네, bad idea. 자,
1: That's right.
0: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는 이제 마음이 좀안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그렇게 작게 베인 상처가 생각보다 더 따갑다.
1: Right. Tiny cuts like that sting more than you expect.
0: Tiny cuts like that 까지가 하나의 주어입니다. 자, 그런 작은 베인 상처가 tiny cuts like that 더 따가워. Sting more than you expect.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1: Right.
0: 네.
1: 여기서 more than you, 그러니까 than you expect 빼도 상관없거든요.
0: 네네.
1: Oh, tiny cuts like that sting more. 까지도 괜찮아요.
0: 그렇죠. 일반적으로 더
1: Right.
0: 따가운 법이다라는 뜻이니까요.
1: That's right.
0: 네. 네, more than you expect까지 말씀하시고 싶어도
1: Sure.
0: 괜찮은데 이런 뜻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예상하는 것보다 설마 저렇게 작게 베인 게 따갑으면 얼마나 따갑겠어.
1: Right.
0: 근데 사실은 따갑다는 거죠.
1: Sting
0: 네.
1: more.
0: Sting more.
1: Right.
0: Sting. 따가운 걸 말합니다. 따끔따끔거리는 거.
1: Sting, that's right.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Yeah, and that was clearly a bad idea.
3: Tiny cuts like that sting more than you expect.
0: 그랬더니 그래 그러게 말이야 I know라고 한 다음 사실 그게 별건 아닌데 진짜 갑자기 막 아프더라
1: I know. It's small, but the pain really caught me off guard.
0: 네아 이게 I know일 수도 있겠네요 나도 알아 나도 그건 알아라는 뜻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1: I know.
0: I know
1: Right.
0: 그렇지 그러면서 It's small 그러니까 tiny cuts라고 하니까 tiny는 사실 small보다 더 작은 걸 말할 때
1: Right.
0: tiny라고 하죠
1: Really
0: 근데
1: small.
0: 아주 작은 거 근데
1: Tiny.
0: 아주 작은 상처긴 하지만 It's small 그러나 the pain 그 통증이라고 하는 건 the pain really caught me off guard 자
1: Right.
0: 이게 무슨 뜻일까요?
1: When something catches you off guard, it caught me off guard. It actually, I was very surprised. I was not expecting that.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잡았다. It caught me. catch me의 과거형으로 it caught me. 나를 어떤 상태일 때 잡았냐면 off guard. 가드 있죠? 가드를 올려라 내려라 할때그 가드. guard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1: Right.
0: 잡았다. 즉, 경계를 하고 있지 않을 때딱 붙잡거나
1: Right.
0: 걸리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Catch me off guard.
0: 네, catch me off guard. 그러니까 통증이 생각보다 훅 왔다는 뜻이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이런 말을 또 하게 되네요. The pain really caught me off guard.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I know. It's small, but the pain really caught me off guard.
0: 네, 전체 대화입니다.
2: I just nicked my finger opening this box.
3: You used your keys instead of scissors?
2: Yeah, and that was clearly a bad idea.
3: Tiny cuts like that sting more than you expect.
2: I know. It's small, but the pain really caught me off guar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말해볼까요?
1: Let's go!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용어 표현은 offering, 뜻은 제공하는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number of overseas schools offering Korean language classes has surged 54% over the past 4 years, amid the global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여기서 offering이라는 표현은 학교나 기관이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school is offering new language courses this year. 그 학교는 올해 새로운 언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offering courses, offering program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offering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Monday the 8th of June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As temperatures rise and summer settles in, many people are turning to one of Korea's favorite seasonal dishes to cool down, and that is, of course, 냉면. But while these cold noodles may feel light and refreshing, experts say there may be more hiding in that bowl than meets the eye. 기온이 오르고 계절이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랑받는 여름 별미 중 하나인 냉면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차갑고 맛있는 냉면 한 그릇에는 그러나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A recent study finds that a single serving of 물냉면 contains nearly an entire day's recommended sodium intake, with most of the sodium coming not from the noodles but from the broth, with experts saying the way we eat them can affect everything from blood pressure to blood sugar levels. 간편식 냉면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물냉면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이 성인 하루 섭취 기준량 거의 전부를 차지했고 그 대부분이 면이 아닌 국물에 있었다고 합니다. 차가운 육수는 뜨거운 국물처럼 짠맛이 바로 올라오지 않아서 생각보다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능하면 국물을 다 비우지 마시고 비빔냉면도 비빔장을 좀 덜어내고 드시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Monday morning is Shane. Good morning, Shane.
1: Good morning, Sue. Thank you for being a Debbie Down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Because anyone who knows me, specifically Pyongyang 냉면. And I'm very well aware that it

0: I'll use it as my, I don't say cheat meal, I say my treat meal.
1: Yeah, I like that. All right. So the WHO's daily sodium limit is about 2,000 milligrams. But in one serving of mulaengmyeon, they say there's just under that, 1,999 milligrams of sodium.
0: So if you have one meal a day, then I guess it's okay.
1: Yes, indeed. 자, 우리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소디움이라고 하죠.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된다. 다 아는 얘기지만 더 주의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인데요. 이번에 봐주겠지만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 국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물도 없다. 돌아오는 몫이나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의 속담까지 넣어서 이번엔 봐주겠지만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 요거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0: That's very cruel to threaten not giving 국물 the next time you have a meal, right?
1: Exactly.
0: Okay.
1: 그래요.
0: So not literal we want, right?
1: No, no. 이게 이제 관용구니까 요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영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정말 그냥 국물을 안 준다 이런 의미밖에 되진 않겠죠.
0: Yeah. Although I think there's a famous expression, no soup for you. I think it's from
1: Really?
0: a sitcom. I can't remember, but
1: Oh, I didn't know
0: not
1: that one.
0: Seinfeld, but yeah. I've heard the expression. I'll look it up.
1: 매우 비슷하네요.
0: Yeah.
1: Oh, let us know about that soon. 그래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름 별미. 아니면 뭐 냉면 얘기도 좋고요. 다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입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어요.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0: 코리아 recorded the second highest economic growth rate among OECD members in the first quarter, driven by a booming semiconductor sector.
1: 올해 1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 산업 호황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 The Korean won weakened sharply against the dollar in the second quarter, according to the central bank, pushing the average exchange rate to its highest level since the 1998 Asian financial crisis.
1: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급격한 약세를 보이면서 평균 환율이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0: A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report reveals that global meat supply has quadrupled over the last six decades, nearly doubling per capita consumption to 47 kilograms and significantly exacerbating global environmental burdens.
1: 식량농업기구 FA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전 세계 육류 공급이 4배로 증가했고 그 기간 동안 1인당 소비량도 거의 2배인 47kg으로 늘어남에 따라 환경 부담이 세계적으로 크게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A Nepali guide miraculously survived 6 days lost on Mount Everest by chewing ice and eating a few pieces of chocolate before sliding down the mountain toward base camp.
1: 에베레스트 산에서 실종됐던 네팔의 한 등반 가이드가 기적적으로 생환됐습니다. 그는 6일 동안 얼음을 씹고 초콜릿 몇 조각으로 버틴 끝에 베이스 캠프 근처에 눈 덮인 경사면을 기어서 내려오다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And a critical air leak in the Russian segment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forced five astronauts to take emergency shelter after NASA interceded to halt a controversial repair attempt involving a saw, allowing the crew to safely return to the station once operations were paused.
1: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러시아 구역에서 공기 누출 현상이 악화해 우주비행사 5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발생한 균열을 수리하는 데 톱을 사용하려던 시도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려를 표하며 제동을 건 후 이어진 후속 조치로 수리 작업 중단 이후 이들 5명은 안전하게 정거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Well,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0: Korea recorded the second highest economic growth rate among OECD members in the first quarter, driven by a booming

0: 61 won,
1: Yeah.
0: which is, as you said, very expensive. Also, that means the Korean won is valued at a very low price
1: Exactly.
0: compared to before.
1: Right. And there's a big concern when the markets open in less than an hour at 9 a.m. here in Korea, because there's a big sell-off back in the U.S. last Friday that some are worrying about this Black Monday possibly coming today. So just keep
0: I
1: an eye
0: see.
1: out on that. Yeah.
0: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561원을 돌파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2009년 당시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 2분기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이제 2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은 지난 토요일 6일날 네, 그런 이제 환율이 되겠는데 외국인의 한국 주식 대규모 매도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전쟁, 미국의 강한 고용 지표, 금리 인상 기대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Right, when we talk about the Korean won's value against the US dollar, we always use that expression, against the dollar, against the greenback.
1: Yeah, because we're comparing it to the US dollar, right? Especially
0: 그렇죠.
1: whether it's rising or falling in value relative to it, because it's a subject, or not subjective, it's relative to when you compare it to a different currency. And it's commonly used in financial or news reporting style, right?
0: 그렇죠. 이제 우리가 쉽게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의미상 달러에 비한 원의 가치, 뭐 원의 환율 이런 거잖아요. 영어로는 그렇게 풀어서 말하는 겁니다. Against the dollar라는 것은 달러에 비해서라는 뜻이죠.
1: Right, or you can just simply say the $1 exchange rate.
0: You can say that.
1: Right.
0: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1 exchange rate. And what about pushing it to its highest level?
1: Yeah, if you push something, that means you're causing something to reach its maximum or peak level.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currencies, right? But any prices, any sort of numbers, you can use this.
0: 그렇죠. 밀다, to its highest level, 가장 높은 곳까지, 그래서 최고치까지 밀어 올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The Korean won weakened sharply against the dollar in the second quarter, according to the central bank, pushing the average exchange rate to its highest level since the 1998 Asian financial crisis. All right, well, let's leave that there. We're going to take a break. 1382님이요. 어제 냉면 곱빼기로 국물까지 다 마셨는데 큰일이네요.
1: Well, dieting
0: 네?
1: starts on Monday. It's
0: 큰일 나는
1: okay.
0: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그리고 뭐 하루 쉬면 됩니다. 그죠? 자, 9976님, 저는 평양냉면에 입문한 지 3년 차입니다. 평양냉면은 슴슴한데 나트륨이 많을까요?
1: Yes, that is the catch with Pyongnang. And if you really get the taste, it's not that simsime. It's very some are very salty. You can taste it.
0: Well, as as I said in the opening, apparently you feel the saltiness less when it's cold as opposed to when it's hot. So that could have something to do with it.
1: Right. So be
0: I don't know.
1: careful. Yeah.
0: 그래요. 평양냉면 셰인 선생님도 제일 좋아하시는데 똑같네요. 김민지님, 요즘 아침마다 출근길에 다시 EBS 듣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유익하고 보람차요. 저는 여름에 수박 먹으면서 버텨요. 하셨습니다.
1: Ah, watermelon is good. I think less in sodium.
0: Definitely less in sodium.
1: Yes.
0: Maybe high in sugars, though.
1: A little sugar, yeah.
0: All right. Is there anything we can eat without
1: No.
0: being worried?
1: How about 콩국수?
0: Well, maybe.
1: Esther1585님 says,
0: Yes.
1: 콩국수죠, right?
0: 그러네요. 에스터님이 유튜브로 콩국수 하셨는데, 여름에 너무 맛있죠.
1: My second favorite.
0: 김혜영님은 저는 여름에 시원한 요거트에 과일이랑 견과류 팍팍 넣어서 밥으로 먹어요. 시원하고 맛있고 일석이조예요. What a healthy diet.
1: Yeah, very good.
0: 예솔아님, 여름 별미 저는 미숫가루입니다. 얼음 동동 미숫가루면은 하루가 든든해요. 아니면 요즘은 검은 콩 갈아서 콩물 마시고 있어요. 밀가루랑 쌀을 몸이 안 받아서 대체식을 찾다가 먹게 된 건데 영양 보충도 됩니다. 하셨어요.
1: 오, 미숫가루. That's just something that I remember I always had at my할머니's house when I visited Korea. I think this should be the next K-trend.
0: Could be,
1: K-미숫가루. How about that?
0: Is it not
1: I don't think
0: been
1: it's had
0: its moment?
1: its
0: Not
1: moment.
0: yet?
1: No, no.
0: 그래요. 이거 이제 그러면은 소셜 미디어에 사람들 많이 올려서 외국에서도 관심 갖게 좀 해야
1: Let's
0: 되겠네요.
1: push it. Yes.
0: 미숫가루.
1: K 미숫가루. How about that?
0: 좋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 오, EBS 반디 앱 무료고요.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모한 문장은요. 바로 이번엔 봐주겠지만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 요거예요. 영어로 보내주세요. Let's take a break. This is Jem with Wish I.

0: Stay with me, Sam Smith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Well, stay with us. We're going to go over some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We have five expressions, starting off with booming.
1: Booming, if something is doing very well, right? For example, yeah. The real estate market is booming despite high interest rates.
0: Boom, 호황이란 뜻이 있으니까. Booming, something is booming, 호황을 누리고 있다. The real estate market is booming. Despite high interest rates. 비록 이율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Interest rates. 이게 이자죠.
1: Mm-hmm.
0: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interest rate 그러면 아까 rate 우리 배웠는데 이율입니다.
1: Right.
0: Interest가 이자고요. 그렇죠? 그 banking terms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자, 이어서 push to its highest level.
1: Right, to cause something to reach its maximum. For example, the heat wave pushed electricity usage to its highest level on record.
0: 위로 밀어 올리는 거, push something to its highest level. 그냥 위로가 아니고요. 최고치에 도달할 정도로 무언가가 밀어 올린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 heat wave. 이제 지금 여름이 이미 찾아온 것 같은데요. 우리 계속 폭염, 폭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폭염이 heat wave죠. 그래서 그 폭염이 pushed electricity usage, 전기 사용을 이렇게나 늘렸다. To its highest level, 가장 높은 수준으로 on record, 지금까지 기록된. 이렇게 좀 끊어서 해석할 수 있고요. 한번 딱 해석을 한다면은 폭염이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수치보다 이번에 이제 전기 사용량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exacerbate.
1: Yes,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 is that correct?
0: Yes.
1: Yeah. Heavy rainfall exacerbated the flooding in the region.
0: 그래요. 악화시키다가 exacerbate인데요. Heavy rainfall, 폭우가 exacerbated. 무엇을 악화했나요?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The flooding, 홍수 in the region. 그 지역의 이 홍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So if you were to say 설상가상 in English, you would just say make matters worse.
1: Yeah, to make matters worse, yeah. I think.
0: 그래요. Exacerbate를 만약에 쓴다면은 you exacerbate the situation?
1: Yeah.
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1: You can make a situation worse. Right?
0: Yeah. 요 표현을 좀 쓰고 싶었어요, 제가.
1: Yeah, yeah.
0: Exacerbate.
1: Of course.
0: 네. 자, 그다음에 miraculously.
1: Yeah, if something happens by miracle. For example, the backpackers arrived at the station just in time, miraculously catching the last train.
0: 기적적으로 miraculously. 그래서 백패킹을 하는 사람들이 역에 just in time 딱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Miraculously catching the last train. 막차를 그래서 아주 기적적으로 탈 수 있었어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것 같죠?
1: Yep.
0: You would say this was very close. 진짜 굉장히 아슬아슬했다. So close.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Take emergency shelter.
1: Yep. People took emergency shelter in nearby buildings during the earthquake.
0: 그래요. 긴급 대피하다라는 뜻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쓰였습니다. People took emergency shelter. 사람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nearby buildings. 근처의 대피소에서 아니면 근처 건물에서 during the earthquake. 지진이 있는 동안에. 그래서 지진 상황이 되자 사람들은 근처 건물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1: Yeah. You know, in my apartment building, we have signs now that say, that tell you where to go in case of an emergency. But, you know, years ago, you would never see that in Korea, right?
0: Yeah.
1: Yeah.
0: Student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hey are asked to find where their nearest shelter is.
1: Uh-huh.
0: And so it's like homework
1: right.
0: that all the students have to do. And we have to be aware just in case.
1: Yeah. And if you go to the beach, you see signs for places to take shelter during a tsunami, for example.
0: Oh, yeah,
1: too.
0: That's right. Yeah. Exactly. 어떤 상황이든 이제 우리가 대피소에 들어가거나 어떤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take shelter를 쓸 수 있고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aking shelter and evacuating? Because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1: Yeah, for some reason, when you say take shelter, it seems like you have to go indoors somewhere, right? With a roof over your head where it's enclosed. Whereas to evacuate would just mean get to a safe place.
0: 그래요. 그래서 둘 다 대피하다는 맞는데 evacuate는 원래 있었던 데서 빨리 나와서 대피하는 요 느낌이 더 강하고요. Taking shelter는 그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대피를 하는 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둘 다 대피지만 요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헤드라인에 나온 표현들 리뷰해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입니다. 이번에는 봐주겠지만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 자, 이거 어떻게 쓰셨는지 볼게요. 용혜경님, This is okay. But next is no.
1: Ah, okay. I think we're on the right track here. So if you're maybe pointing to something or something's there in front of you, you can say, oh, this is okay, right? But I think if you want to say it in general, you would just say, this time it's okay, right? This time it's okay. But instead of saying next is no, you should say, but next time, no, you can say,
0: 좋아요.
1: I think.
0: 네. 자, 그래서 this time, 이번에는 It's okay. But next time, 그리고 이제 뒤에 여러 가지가 생략이 된 거예요. 콤마하고 no. 그래서 this time it's okay, but next time it's not okay. 이 말이거든요. 근데 뒤에 너무 길고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그냥 확 줄여서 this time it's okay, but next time, no.
1: Yes.
0: 이렇게. 여기 호흡도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1: Right. And make sure don't forget the comma after but next time, comma, no.
0: 맞아요.
1: Yeah.
0: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죠. Next time, no. 그냥 이렇게 붙여서 말하면 it's kind of weird.
1: Confusing.
0: It is. It. 자, 유튜브로 진주루5570님이요. I'll give you break this time, but you'll have to bear the consequences next time.
1: Ah, very good. I like this. So, 봐주다, right? To give someone a break, right? So, 진주루, you should say, I'll give you a break this time, but I like this. To bear the consequences. It seems very, very dramatic almost, right? You'll have to bear the consequences, meaning whatever you do, you ha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0: 그렇죠.
1: it. So excellent on that.
0: Bear the consequences.
1: Yeah.
0: 그 결과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1: Right. It's your 목.
0: 너의 몫이다.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너무나 잘 써주셨습니다. 최치영님은요, I'll let it slide this time, but no mercy next time.
1: Wow, okay. So, again, excellent to 봐줘, right? 봐주다, to let something slide, to let it slide. So, I'll let it slide this time, but no mercy next time. Very, very strict.
0: 네, yeah. 네. 그래요. 좋습니다. 저도 이 슬라이드를 생각하긴 했었는데요. 우리 오늘 헤드라인에서도 배웠잖아요. 슬라이드는 미끄러져 내려가다.
1: Literally in that case. Yeah.
0: 근데 이제 봐주다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I'll let it slide. 요거 I'll let it slide this time. 이번엔 좀 봐줄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송진영님, This is your last chance. You can't get any drop of my mercy next time.
1: Ah, okay. So it started off good. This is your last chance. I like that, right? So no more. Letting it slide. This is your last chance. You can't get any drop of my mercy next time. I think what they're trying to say is not a single drop of mercy, not an ounce of mercy.
0: Yeah.
1: But I think if you want to be more direct, you can just say no mercy next time. So this is your last chance. No mercy next time.
0: Yeah. 그렇죠. 예, 또 뒤에 부분은 확 줄여서요. 그냥 no mercy next time.
1: Yeah.
0: 하시면 됩니다.
1: Because the more wordy you get, the impact, I think you lose
0: True.
1: That impact. So
0: 맞아요.
1: Just say it direct, right? No mercy next time.
0: 그래요. This is your last chance. No mercy next time. 이가경님은요, you wouldn't have a next time.
1: Yeah, okay. So when you say wouldn't, it's making it conditional. So again, you're losing the impact of this statement. So I think it's stronger to say you won't have a next time. Yeah.
0: You won't have a next time.
1: Or there will be no next time. How about that?
0: 좋아요. There will be no next time. 네. 이것도 제가 생각한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훈룡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20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